예민해 보이는 할머니의 가방에 키링이 달려있다.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학생은 그냥 애 같고 아저씨와 할머니는 뭔가 낭만을, 유행을 좀 아는 것 같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낭만이 어딘가에서 대롱대롱하고 있는 상상을 해보면서 자, 7월 9일 목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

토이스토리를 보신 분들이라면 뭐 잊을 수 없는 노래죠. 랜디 뉴먼의 You've Got a Friend in Me 첫 곡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영어가 여기서 솔직히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잖아요. You have got. 그러니까 you have a friend 아니더라도 뭐 have got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넌 친구가 있어. In me? 내 안에? 내 안에 너는 친구가 있어? 참 이런 것 때문에 영어 공부하다 절망한 적이 참 많거든요. 이럴 땐 이해하지 말래요. 그냥 이거는 너한텐 나라는 친구가 있어. 이걸 이렇게 쓴답니다. 더 의역하면 나는 네 편이야. 이럴 때 쓰는 표현이래요. 네, 알고 있는 단어들이 모여서 이해할 수 없는 뜻이 되는 때가 있지만 그럴 땐 그냥 받아들여라 라는 교훈을 주었던 제목이었고요. 키링 하나씩들 장만하고 계세요? 요즘에 특히 학생들은 당연하게 한 두어 개 정도는 달고 다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 제 가방에도 친구가 여행 다녀오면서 선물해 준 키링이 있습니다. 출퇴근 때 낭만과 함께 8472님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요. 키링 졸부 생활을 멈추게 됐습니다. 뭐 얼마나 달고 다녀셨길래. 6437님 상대에는 키링 있어요? 고딩 아들 가방에 한 3개 정도 인형 키링이 있어요. 그리고 키캡도 있어요. 키캡이 뭔지 아냐고 4788님이 물어보는데 키캡? 솔직히 모르는데 나영 PD도 모른다는 네. 광고 듣는 사이에 한번 찾아볼게요. 네. 이게 약간 그 매일 약 먹을 거 이렇게 덜어놓는 것 같이 생긴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나?

0: 뭐 아무튼 네 키보드 자판 아 키보드 자판을 오 귀엽네 네 약통으로 보인 이게 이제 뭐 먼 눈엔 뭐만 보인다는 우리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 알았네 키캡 자 오늘 아침 1, 2부는요. 이카운트, 3일제약, KB국민은행, 유엔난민기구, IS동서, 롯데렌탈, 백조싱크, 한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토익,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두드림 SNC,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슬립, 현대해상 화재보험과 함께할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7: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은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10: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4: 백조 싱크
15: 아이고
16: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15: 우리 직원 4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어.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16: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17: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16: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15: 좋다
16: 두루두루 누리라고
15: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18: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루카스 그레이엄, Drunk in the Morning. 큰일 날 제목이긴 하지만 네. 노래는 좋으네요. 이학철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습도에 좀 꼼꼼함이 가셔지는 노래입니다. 라고. 예, 비트가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8비트인데 약간의 스윙감이 그런 습기를 좀 날려주는 것 같습니다. 황정현님 말씀처럼 비가 너무 많이 와요. 1054님 같이 전주까지는 지금 막 비가 엄청 오나 봐요. 아이들 겨우 등교시키고 지금 설거지하면서 오늘 아침 듣고 계시는 주희영님 소식 감사합니다. 지금 상암도 굉장히 찌푸둥한데요. 빗방울이 좀 떨어지다 말다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9시가 방송 우리 오늘 아침 시작되면서 충북 음성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됐어요. 근처에 계신 분들 하천, 계곡은 물론이고 공사장, 옹벽, 축대 이런 위험한 곳에는 접근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수로 정비 같은 작업도 비가 한참 올 때는 자제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 라디오 규칙상 이런 주의보가 올 때는 꼭 안내를 드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속보이는 홍보 안내도 좀 드릴게요. 이번 주부터 2주간 청취율 조사하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022056으로 시작되는 번호, 예. 강제성은 전혀 없지만 청취율 조사 전화일 가능성이 크니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대형 백화점도 때되면 바겐세일 하는데 저희도 노력해야죠. 그래서 오늘은 문자 100단위로 샵 8000번, 여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용료가 부과되는데요. 문자 주시는 분들 100단위로 닭고기 선물 세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1000번째 문자에 5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냥 네, 고민하지 마시고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자, 이어서 이상우님 The Calling의 Whenever You Will Go 라는 노래 신청곡을

우보미님이 너무 반겨주시는데요. 사춘기가 아주 시게 왔던 그때 한 25년 전 CD피에다 놓고 맞아요. CD플레이어 그것도 튀는 거 방지해서 미리 이렇게 읽어주는 네. 참 미디어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요 한 20, 30년 동안 25년 전쯤에 무한 반복했던 노래라고 The Calling의 Whenever You Will Go 너는 어쨌든 갈 거잖아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날 비번이라 집에서 음악 들으면서 쉬고 계신 3413님 특별히 행복하시대요 차 한 잔 또 라디오 끝내줍니다 아 이렇게 소소한 것에 행복감을 느끼는 것도 재능이래요 3413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아이고 아이가 열이 나서 어린이집 못 가고 집에 같이 있어요 제가 말이 많은 엄마가 아니어서 적적해서 오랜만에 라디오를 켜봤는데 상디가 대신 말 좀 걸어주세요 열이 나면 다 듣기 싫지 엄마가 있다가 맛있는 거 해주실 거야 조금만 자자 네, 아기 이름을 몰라서 7415님

힘내시고요. 2044님은 습도가 너무 높아서 처음으로 에어컨 켜고 잠을 잤더니 아침에 뽀송하고 너무 좋아요. 이럴 때는 그냥 습도, 습기 제거 모드로 하는 게 아무튼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네. 우산을 누가 가져가가지고

어떤 비는 막 구정물처럼 진짜 막 먼지를 가득 품은 비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비가 자주 오니까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그나저나 지금 보니까 아주 남쪽에는 또 해가 너무 뜨겁다고 포항이나 부산, 울산 거기선 지금 해가 쨍쨍하다는 사연이 오고요. 이게 아마 중부지방에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3507님 요즘 아이 시험 기간이라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지만 막 그렇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니면서 자기 점수에 너무 속상해하는 거 있죠? 죽자 살자 공부해야 원하는 점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저도 엄청 잘 보길 기도하고 있답니다. 아 진짜 죽자 살자 공부만 하는 게 그게 진짜 보통 일인가요? 네. 어쨌든 뭐 자기가 외운 자기가 공부하고 이해한 그 안에서 문제가 나오면 최고니까 힘내시죠. 자 일단 100번째 문자 1000번째이고 싶은 3769님 100번째이셔서요 저희가 닭고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200번째 문자는 경남 창원에 계신 0618님인데 지금 해가 쨍쨍하다고 며칠 흐렸다고 이 작은 나라에도 날씨도 억양도 다른 게 아직도 너무 신기합니다 라고 그쵸 예 옛날에는 진짜 서울에 비 오면 다 오는 줄 알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300번째 문제도 주인공이 나타나셨네요. 지금 금방 비가 엄청 쏟아질 듯 잔뜩 성이 난 하늘 5146님 자 이렇게 정말 명암이 다른 아침입니다. 아무튼 300번째 주인공까지 닭고기 선물 세트 준비했고요. 이어서 0558님이 신청하신 이 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트래비스의 클로서 듣고요. 잠시 후 2부에 저칼로리 시사 M&M's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플러스
5: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Ns. 독도는 한국의 일부라고 적힌 미군의 기밀 문서가 76년 만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들어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해온 상황에서 그보다 앞선 시기에 미국이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확립된 인식을 기록한 문서가 나온 거예요. 1948년 미군의 독도 폭격 사건으로 한국 어민 14명이 숨지고 실종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예요. 너무 가슴 아픈 과거죠. 우리는 누구처럼 남의 걸 우리 거라고 우긴 적이 없어요. 우리 걸 우리 것이다 라고 얘기할 뿐이죠. 진실은 이렇게 기록 속에 남아있습니다.

전월세 가격이 높아지면서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 더욱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월 최대 3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 대상은 출산 1년 이내의 자녀가 서울시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또 신청자와 자녀가 서울의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인데요. 또 다 되는 건 아니고 중위소득 180% 이하에 전세보증금이 5억 이하여야 되고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정부의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는 중복 혜택은 받을 수가 없답니다. 어쨌든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면 아이를 맞이하는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라봅니다. 혹시 간장게장 다들 좋아하시나요? 예, 저도 어릴 때는 못 먹다가 이제는 없어서 못 먹는데 밥도둑이죠. 이 간장게장이요, 세계 최고의 게요리 1위로 선정된 거 아세요? 글로벌 미식 전문 가이드 테이스트 아틀란스가 세계 게요리 순위에서 한국의 간장게장이 5점 만점에 4.2점을 받았대요. 이 특유의 흐물한 식감과 날것을 먹는 문화가 좀 생소한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진입장벽이 높았는데 한류와 이 먹방 컨텐츠의 영향으로 K푸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걸 시도해본 외국인들이 일단 먹어보면 반하지. 위생장갑을 낀 채 그렇게 오독오독 간장게장을 먹는 외국인의 모습이 이젠 한 개도 어색하지 않은 일이 되어가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를 드립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민화 중에서 이 개 그림 그려진 거 많이 보셨죠? 근데 이 개를 비롯한 물속 생물들을 그린 그림을 어해도라고 부르는데요. 그림에 등장하는 생물들은 각자 의미가 따로 있어요. 개는 출세를 상징하고요. 물고기는 이제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오늘의 퀴즈인 이 생물은 부부의 해로를, 백년 해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몸이 좀 굽었고요. 수염이 긴 게 특징인 이 생물은 무엇일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네, 저칼로리 퀴즈는 우리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도 문자 게시판에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는 매운 실비김치 세트 보내드릴게요. 소소하지만. 정답 힌트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라이오넬 리치예요. Say you, say me.

Say you, say me. 라이오넬 리치였습니다. 힌트곡이 이렇게 웃음이 나는 곡이었었나요? 하하하. 장진희님. 그러게요. 저도 들으면서 생각한 것보다 더 웃겼어요. 정답. Say, 아니죠. 새우. 8881님이 앞으로 이 노래 들 때마다 웃음 날 것 같다고. 어해도에서 새우가 부부금실을 의미한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역시나 유익한 저칼로리 퀴즈. 사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네. 자, 8881님께는 유산균 세트 보내드리고요. 옛날에 연애할 때요, 남자친구가 새우 까가지고 제 친구 먼저 줘갖고 엄청 싸웠던 기억나요. 제정신이야? 어? 여친을 앞에 놓고 왜 친구한테 먼저. 야, 그래서 혹시 결혼하신 거 아니죠? 내가 욕 편 들어줬다 또 왜 내 남편한테 욕해요 또 이럴까봐. 4536님. 네. 자, 외에도 7308-8366 김영민 이상숙님 소소하지만 매운 실비김치 세트 보내드릴게요. 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아까 충북 음성지역 호우경보 얘기 드렸는데 이번엔 경기도 평택 9시 25분에 발효가 됐어요. 호우경보가. 역시 이 지역 뭐 주거하시는 분들 기상예보 잘 들어주시고요. 외출 시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미와 바비킴이 함께 노래한 곡이죠. Love Recipe.

0: 부산에서 네, 민경미님께서 신청하신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샵 오랜만에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차에서 막 내리려 그러는데 전에 신청했던 러블 레시피가 나와서 잘 듣고 출근해요 라고 5589님 타이밍이 아주 절묘했네요. 못 들으실 뻔했는데 연락 감사하고요. 하루 연가내고 지방에 일이 있어서 기차 타고 내려가는 중에 3661님이 또 문자 주셨어요. 기차 속에서 듣는 라디오 낭만입니다. 그쵸. 한 10분 정도 지각했는데 사장님이 거래처 나가서 안 계세요. 예스! 라고 4583님. 네. 표정 관리 잘 하시고요. 자, 400번째 문자. 울진에서 비가 조금 이제 부슬부슬 내립니다. 라고 3808님. 소소하지만 매운 실비김치 주인공 되셨고요. 500번째 문자는 6334님. 시간 관계상 그냥 번호만 알려드릴게요. 600번째 문자는 0936님. 700번째 문자는 8345님. 그리고 아니죠. 700번째 문자, 800번째 문자가 3200번. 예. 닭고기 선물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블랙박스는 1000번째이니까 잠시 광고 듣고 숨 좀 고르겠습니다.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맛을 주는 페퍼스
1: 토익은 해클스.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애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애 나이클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0: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7: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찐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 세트를 드립니다.
8: 자, 오늘 문자 참여하신 분들께는 내일 첫 곡의 초성 힌트가 갔을 텐데, 갑자기 지금 문자 게시판에 아이스 바닐라 라떼가 난데없이 나와갖고, 아무튼 그런 노래는 아닌데요. 네. 아바라가 뭐죠? 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네, 조금 뭐 복잡하시면 그냥 사용하시는 단체 문자방에 한번 이거 뭐게 하고 올려보시면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그나저나 아까 왜 4583님 한 10분 정도 지각했는데 사장님이 거래처 가셔서 예, 안 들켰다고 예스 하셨던 얘기, 이 얘기를 드렸더니 3011님은 저는 간만에 일찍 왔는데 늘 계시던 사장님이 거래처 가고 안 계셔요. 아, 놔. 한 분은 예스, 한 분은 아, 놔. 참 인생이 참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2부 끝곡 2349님이 신청하셨던 휘성의 인썸니아 듣고요. 바로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 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3: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5: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7월 9일 목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오늘은요, 노래도 좋지만 진짜 제목 때문에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뉴질랜드 출신 인디밴드예요. 근데 처음 딱 듣는데 예전에 그 왜 서바이버라는 팀의 Eye of the Tiger, 로키2 주제곡? 거기 보면 킥드럼 소리에 맞춰서 피아노로 저음 베이스를 둥둥둥, 그 곡의 어떤 전매특허 같은 그런 편곡을 했는데 노래가 작년에 발표된 노래여서 야, 이런 스타일이 아직도 뭔가

젠지들에게도 통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목이 When It's Raining, 비가 오면, 아니면 비가 와요. 아무튼 밴드 이름은 Borderline이라는 뉴질랜드 밴드고요. 제가 지금 비가 오는 지역도 있고 또 호우 경보가 내린 지역도 있고 또 맑은 햇살이 쨍쨍하는 지역도 있는 그런 날이라서 비가 오는 분들 그 지역을 생각하면서 한번 선곡해봤습니다.

자, 오늘 생각난 노래로 When It's Raining, 뉴질랜드 출신 밴드 Borderline의 곡. 강예수님, 네, 하트 눌러주셨다고. 아몬가요? 신호, 신호.

0: 몬데그린 현상이죠. She know, she know가 이제 신호 신호로 들리고. 남현주님. 아, 지금 충북 괴산 초보 농군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신 7271님이 폭우가 장난 아니라고요. 조심하십시오. 대전 아산, 대전에서 아산으로 가는 길인데 도로 옆에 하천이 정말 무섭게 출렁입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 하천변 주의하세요 라고 5910님도 문자 주셨고, 지금 보니까 충북 청주시 병천천하고요, 세종시의 조천, 여기 하천 수위가 상승해서 홍수특보가 내려졌대요. 아무튼 인근 주민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라디오로 저희들이 소식 전해드리는데 아무튼 재난 상황을 계속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좀 비가 적당히 와야 되는데 이렇게.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칼로리 퀴즈 참여하셨거나 또 생방 중에 문자 보내주신 분들 답장으로 내일 첫 곡의 초성 힌트 받고 계시죠? 어렵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내일 첫 곡 나가기 전까지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10분께 소고기 칩 세트 준비하고 있고요. 한 분께는 이번에는 비읍 선물 세트 3종이에요. 비읍 선물 3종 세트, 보리차 세트, 보정 속옷 세트, 실비 김치 세트. 네. 좀 무리스럽지만 우겨 넣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3, 4분은요. 키움증권, 오뚜기 카레, KB국민은행, 주식회사 그레인온, 제주항공,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브람스 안마의자, 주식회사 해리자보의 가마치 통닭과 함께 꾸며드립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3: 키움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6: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7: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효소에 대한

0: 검색창에 그레이넘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여러분, 저 했어요. 침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0: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1: 편도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0: 7월 7일부터 14일까지
1: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2: 제주항공
1: 찜.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광고에도 쓰여가지고 One More Kiss Dear라는 노래였는데요. 이게 사실은 블레이드 러너라는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 전설에 예. 그 반젤리스가 음악을 맡았는데 분위기는 이게 한 뭐 50년대 재즈곡 같잖아요. 근데 반젤리스가 일부러 이걸 그런 느낌으로 영화 사운드 트랙에 돈 파시벌이라고 하는 가수를 시켜서 이렇게 추궁기 비슷한 느낌으로 영화에 쓰려고 만든 그런 곡이었습니다. 8727님의 신청곡이기도 했고요. 와, 베트남 하노이에서 문자가 왔네요. 며칠 전 한인의 도서관에서 윤상님 사진 에세이집을 발견해서 빌려 읽었는데 유학 시절의 고단함과 신혼생활의 삐그덕거림, 그럼에도 행복해 보이는 상지의 젊은 시절이 하긴 젊었다. 타국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 모습 같아서 재미있게 읽었어요. 라고 감사합니다. 그것도 벌써 한 7년 전 얘기인데요. 5987님 감사합니다. 그건 사실 읽을 것보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만들었던 과제곡들 그런 방법으로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예, 책 배보다 배꼽이 컸던 책보다 예, 거기 CD가 지금 뭐 다시 발행이 되지는 않을 텐데

CD도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꽃집에서 해바라기를 사왔는데요. 요 아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테디베어 해바라기래요. 아, 해바라기도 그런 종류가, 저거 볼 때는 그냥 해바라기인데. 꽃잎이 진짜 곰돌이 털처럼 보드라워서 자꾸 만지고 있어요. 그 만지면 안 되지 않나요? 0766님? 네. 얼마나 부드럽길래. 진짜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라고 7028님이 아주 간절하게 신청하신 노래인데요. 아델입니다. Set Fire to the Rain.

네. 이 정도면 가스펠이라고 그래야 되나? Take me to church, 호지어였어요. 정재현님이 사실 뮤지션 잘 모르는데 이미지가 심성이 고우실 것 같아요. 아니 교회에 데려가 달라고 하니까 그런 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비장한 마음으로 커피 내리면서 오하연을 틀었습니다. 이 노래는 비장미를 증폭시키는군요. 맞죠? 2729님의 문자였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100단위로 문자 주시는 분들께 오늘 닭고기 세트 드리고 있잖아요. 900번째 문자는 9028님이고요. 1100번째 문자는 2885님이에요. 긴장감을 위해서 1000번째 문자는 지금 뒤로 뺐는데 소개해드립니다. 요즘 더워서 운동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체중계에 올라가 보니까 정신이 번쩍하고 들어요. 에어컨 켠 김에 실내 자전거 탑니다. 라고 문자를 주신 1142님께서 1000번째 문자 블랙박스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문자 소개해드리다가 광고 듣고 문득 너에게 코너 준비할게요. 양배추를 살짝 쪄가지고 어머님한테 배운 고추를 다져서 고추질을 만들었어요.

0: 경상도식으로다가. 그거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양배추 쌈이 다이어트식이라는데 이렇게 조합해서 먹으면 너무 먹게 돼서 아, 그래도 뭐 몸에 좋은 거니까. 1611님의 근데 먹고 싶다. 상디, 그 에세이 우리 집에 있어요. 말 나온 김에 찾아봤다고. 2159님. 맞아요. 그게 나를 기억하는 너에게라고. 사진이 더 많고요. 뭐 약간 에세이 형식이긴 한데 저의 목적은 과제로 만들었던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MBC
1: FM for you.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성공
2: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4.

0: 남다이사.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0: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의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4: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마음을 담아 전하는 이야기 문득 너에게. 오늘은 7131님의 사연과 만나볼게요. 버스를 탔다. 근데 버스에 나밖에 없네. 다음 정거장에서 버스 기사님이 묻는다. 저 손님, 시간 좀 있으세요? 생각지 못한 질문에 내가 당황해하자 곧바로 저기 시간이 괜찮으시면 제가 화장실 좀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독서실에서도 나이트클럽에서도 길 가다가도 한 번도 못 들어본 저 시간 있으세요? 를 버스 기사님께 들을 줄. 근데 생각해보니 손님이 없어서 마음 편히 다녀오시려고 했는데 내가 타버려서 기사님은 또 얼마나 실망을 하셨을까 생각하니 미안해졌다. 금방 돌아온 기사님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빨리 모셔다 드릴게요 하면서 왕 하고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바로 코앞에서 신호에 걸리고 만다. 순간 흐르는 정적. 기사님도 나도 방긋 웃고 말았다.

막 상상하게 돼요. 그 얼굴들을. 살아간다는 건 다른 사람의 사정을 이렇게 헤아리게 되는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때 신호에 걸렸을 때 우리 7131님 사연자님이 지어준 그 미소를 기사님도 분명히 룸미러 너머로 보시고 한결 마음이 편해지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자, 우리 아침 가족들도 7131님처럼 누군가를 좀 안심시킬 수 있는 다정한 표정 하나씩 챙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7월 9일 목요일 문득 너에게 답장을 전해봅니다.

자, Left Over Cuties의 When You Are Smiling. 오늘 네 문득 너에게 사연과 함께 들었는데 노선이 긴 버스 운행하시는 기사님들이 중간에 화장실 후다닥 다녀오시는 것들 안쓰러워요 라고 9629님 그쵸 그거 관련해서 뭐 질환도 좀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이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기사님이 죄송하다고 하드까지 사주셨어요 아이고 백진화님 고추지 아까 양배추하고 그 주인공이 듣고 계시다가 사연 소개된 게 처음이라서 사진도 보냅니다 하하하 라고 1611님 요렇게 되는 거구나 오, 이게 마구 들어간다고요 쌈처럼 아 배고픈데요 지금 타이밍에 볼 사진은 아닌 것 같았어요 6316님이 그저께 완벽한 하루에 대장부엉 별밤 김이나 DJ가 나왔거든요 아 그랬구나 윤상님이 자기의 원탑이라고 하셨어요 윤상님을 잘 몰랐던 저도 라디오 들으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야 정말 너무 고맙네요 벌써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옛날 홈피 그 뭐죠? 저기 아 맞다 시월드 아 그거 없어졌으니까 말해도 되죠 네. 사이월드 그 김이나 씨의 대문 이름이 윤상이 있어 살만한 세상이었어요 유학 중일 때인데 아무튼

저를 그렇게 응원해주는 분이 있다는 걸 알고 굉장히 많은 힘을 얻었었고요. 인연이라는 거는 그때만 해도 이나 씨가 작사가로 큰 활동을 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너무 고마운 친구인데 얼마 전에 새로 또 SAGB 나왔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초대할까요? 안 돼, 또 아침이라. 네. 한번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신 지 벌써 1년 된 것 같으니까. 자, 선곡들이 비와 너무 잘 어울립니다 라고 박상희 님이. 근데 지금 노래 트는 사이에 상암동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내리네요. 정말. 중부지방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올라왔나 봐요. 자, 그래서 근데 또 맑은 곳도 있고 아직도 남도 쪽은 그런 것 같아요. 맑다고. 아무튼 상희님 신청하셨죠? 바버레츠입니다. 아, 신청곡은 아니지만 바버레츠의 가시네들이라는 곡이에요.

치즈였습니다. 오늘의 기분. 정말 오늘은 아침 가족들 참 다양한 기분이실 거예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동네, 하늘이 쨍쨍한 동네, 이렇게 극단적인 날씨가 펼쳐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여기 홍제동인데요. 방금 천둥 쾅 쳐가지고 지은 죄도 없는데 깜짝 놀랐어요. 천둥 소리 무섭죠. 0128님. 남편 골프 치러 갔는데 천둥이 쳐서 좀 걱정됩니다.

이럴 때는 좀 중간에 또 비가 이게 약간 막 계속 오는 장마도 아니고 홀수처럼 막 쏟아지다가 또 멈추고 하니까 근데 좀 걱정은 걱정이네요. 7729님 그럴 때 기도해야죠. 뭐. 9697님은 지금 새벽에 천둥 번개가 엄청 치고 비도 엄청 쏟아졌거든요. 근데 덕분에 밖에 주차해 놓은 차가 반질반질해졌어요.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셨네요. 아 진짜. 아 천둥 얘기 계속 오고 있습니다. 천둥 소리에 잠이 깨서 있는데 6학년 된 우리 딸이 무섭다고 저를 끌어안더라고요. 딸의 빠르게 뛰는 심장 소리를 느끼며 꼭 껴안고 잤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언제까지 귀여울지 감도 안 와요. 다 커도 귀엽죠 뭐. 6746님의 새벽 이야기였고. 버스 기사님 화장실 얘기 나올 때 저는 화장실 찾고 있었어요. 참고로 저는 택시 기사입니다. 라고. 아유 큰일 하셨네요. 2169님 오늘도 안전운전입니다. 빗길 진짜 운전 조심하시고요. 자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자, 오늘 100번째로 저희가 닭고기 선물 세트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1200번째 문자의 주인공이 6458님이에요. 소소하지만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취율 조사 중이라서 속보이는 홍보를 좀 하고 있었는데 내일은 또 다른 선물로 여러분들을 호객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몸이 아파 쉬다가 오늘 출근하는데 아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차가 미끄러져서 앞차를 살짝 받고 말았습니다. 아 골치 아프게 되셨네. 3686님 부디 앞차 운전하시는 분이 함께 다들 이성적으로 잘 마무리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출근 때 비가 미친 듯이 와서 우산을 써도 운동화, 팔, 다리 다 젖은 거 있죠? 어우 축축해. 욕보셨네요. 7526님. 그러니까 올 때 좀 아까 또 엄청 오더니 지금은 또 그냥 진짜 국지성 호우 같은. 옥수수가 한 박스가 들어와서 손질하면서 듣고 계신 8321님. 맘 같아선 옥수수 삶아서 오늘 아침 스튜디오로 배달하고 싶네요. 말씀만 들어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좀 전에 사고 나신 분 저희가 위로하는 뜻으로 커피하고 수제 쿠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잘 원만하게 간단하게 해결되시길 바라고요. 자, 이 김재형이라는 싱어송라이터

기억하시죠? 뭔가 90년대 향수를 잔뜩 머금은 곡을 발표했는데 참 요 최근 소식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김재형의 후라보노라는 노래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거든요. 자, 비 오는데 모두 무탈하시고요.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최다니엘입니다. 가끔 머리가 꽉 찬 것처럼 생각이 턱 막힐 때가 있죠. 그런데 영화 인셉션에서는요, 누군가의 꿈에 들어가 생각의 씨앗 하나를 주입하면 현실 전체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어쩌면 내 머릿속의 한계도 내가 스스로 심어둔 게 아닐까요? 잠시 멈추고 싶었던 마음이 한계처럼 느껴진 것일 뿐, 그 선을 지우고 나면 우리의 사고는 물리적 한계가 없는 무한한 고차원의 세계로 확장될지도 모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류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

0: 태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한유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 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 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 팀이 선보이는 갈라 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올여름 시원한 산골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한여름밤의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0: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비 오는 날이면 지글지글 부침개가 당기는 이유. 빗소리가 기름에 지지는 소리랑 닮았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대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착각이 아니더라고요. 할리우드 영화 사운드 업계에서는 베이컨 굽는 소리를 잔잔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장면에 그리고 치킨 튀기는 소리는요. 폭우가 내리치는 장면에 입힌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종일 예보된 빗소리에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오늘 하루 모쪼록 큰 피해 없이 딱 부침개가 당기는 정도만큼만 이 반가운 비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놀러 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리안나의 엄브렐라 함께 듣고 왔습니다. 7월 9일 목요일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문 열었습니다. 오프닝에서 이 영화에서 베이컨 굽는 소리를 잔잔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장면에 넣고 또 폭우가 내리치는 장면에 치킨 튀기는 소리는 그 장면 소리에서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 해봤는데 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영화에 들어가는 효과음을 만들어낸다는 게 저는 원래는 진짜 현장음을 넣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직업이 있다는 걸 저도 SNS에서 이렇게 효과음 만드는 그런 장면을 우연히 봤었거든요. 그 직업이 폴리 아티스트라고 부른대요. 이 폴리가 뭐냐 하니까 폴리라는 단어는 무성 영화에 처음으로 이 소리를 입힌 사람이 잭 폴리라는 사람이어서 그분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폴리 아티스트가 신기한 게요. 화면에 맞춰서 막옷 스치는 소리도 내고 문 여닫는 소리도 만들고 심지어 발소리는요. 신발 종류 또 바닥 재질에 맞춰서 걷기, 뛰기, 멈춤 이런 걸다 재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세상엔 정말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정말 멋진 직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강원도 전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출근길에 잠깐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산 없이 커피 사러 잠깐 카페에 들어갔다.

0: 나왔는데 그 사이에 비가 쏟아져서 오늘 홀딱 젖은 채로 출근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언제 비가 그쳤다가 또 다시 내릴지 모르니까요. 상시 우산 들고 다니시길 바랄게요. 비 맞으면 감기 걸리니까요. 비 오는 이 시간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시면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그리고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평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셔도 되고요. 또 원주 MBC 라디오 채널 있으니까요. 그 채널 구독하셨다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보이는 라디오 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긋지긋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딱 한 번만 티어실 원스야 싹 한 번에 티어실 원스야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여러분, 저 했어요. 찜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8: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9: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8: 7월 7일부터 14일까지.
9: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10: 제주항공 찜.
1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1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14: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6: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7: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8: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브런치 카페에서 전해드리는 7월 9일 재난 정보입니다. 여름철에는 살모넬라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달걀은 반숙보다는 완숙으로 충분히 익혀서 먹는 것이 안전하고요. 날달걀을 만진 뒤에는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어 교차 오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 달걀을 만진 손으로 다른 식재료를 바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리 도구도 깨끗하게 세척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통이나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재난정보였습니다. 작은 위생습관이 여러분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오늘의 재난정보 전해드렸고요. 파테코의 레이니데이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파테쿠의 레이니 데이 함께 듣고 왔고요. 0974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비올 때마다 들으시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노래라고 하시면서 예, 오늘 방금 듣고 온 레이니 데이 신청해 주셨고요. 저도 파테쿠 노래 굉장히 좋아해요. 이 레이니 데이는 제가 많이 들어보지 못했었는데 오늘 너무 좋은 노래라는 걸 알게 됐고, 또 저는 파테쿠라는 가수자 이 작곡가 프로듀서더라고요. 이분의 노래를 신기루라는 노래로 처음 알게 됐는데 신기루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이 3430님, 비가 와서 운동도 못 가고 배추전 부쳐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으시대요. 부럽다. 저도 저희 엄마가 부쳐주시는 배추전 너무 먹고 싶은데, 바삭바삭하게 맛있게 해드시길 바랄게요. 3430님의 신청곡까지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7397님, 비 오는 목요일 출석 체크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비 오는데, 대단하세요. 헬스장 PT 다녀오셨대요. 하체 운동하고 왔는데 비가 와서 그런지 아직도 욱신욱신 거린다고. 이제 어제 하체 운동하셨고 브런치 카페 들으시고 개인 운동 또 하러 가신다고. 와, 부지런하십니다. 저는 뭔가 운동하기 싫을 때마다 온갖 핑계를 대요. 사실 운동은 뭔가 우리가 숨 쉬고 밥 먹는 것처럼 우리 삶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실 빠뜨리지 않고 해야 하는 거잖아요. 숨 쉬고 밥 먹듯이. 근데 운동은 그냥 하기 싫을 때면, 오늘 날씨가 더워서 안 할래. 오늘 비 오니까 안 할래. 뭐 오늘 조금 뭐할게 많으니까 안 할래. 뭐 온갖 핑계를 갖다 대면서 저는 운동을 지금 안한지몇달 됐거든요. 우리 7397님 정말 부지런하고 대단하십니다. 비 와서 축 처지고 가라앉았다고 하시는데, 운동, 개인 운동도 잘 다녀오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파테코의 신기루 듣고 나서, 3430님의 신청곡인 10cm의 그라데이션까지 이어서 띄워드릴게요. 신기루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 오늘 선곡해 주신 노래들 다 너무 좋은데요. 10cm의 그라데이션 들으셨고요. 앞서 함께 하신 노래는 파테코와 키드와인이 함께 부른 신기루였습니다. 저 노래가 그라데이션 너무 좋아가지고 노래 끝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멍하니 노래 감상하고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러셨길. 고정선님께서 너튜브에 오늘 나연아나님 맛집 너무 궁금하다고 적어주시고 또 이미 문자로도 맛집을 벌써 소개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다들 이제 요일별로 코너를 다 알고 계신지 저보다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내 맛소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맛집을 소개합니다 코너 함께할 예정인데요. 우리 강원도의 추천 맛집, 이곳에 한번 가보라는 그런 소개 여러분께서 해주시면 제가 전해주시는 맛집들 소개해드리고 그중에서 몇분 꼽아서 선물도 푸짐하게 챙겨드릴게요. 네,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으니까요. 우리 강원도 현지인들의 찐 맛집들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도 맛집 하나 갖고 왔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노트북에서 고정선님께서 제 맛집 궁금하다 하셨는데 아마 우리 고정선님이 제가 알기로는 강릉 분이시거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맛집이 강릉 맛집이어서 이미 알고 계신 곳일 수도 있겠지만 잠시 후에 맛깔나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신청곡 한곡더 만나보고 2부로 넘어갈게요. 2023님이 오전 기운 팡팡 위에서 멜로망스 사랑인가 봐 듣고 싶다고 하시네요. 지금 바로 함께 하고 오겠습니다. 사랑인가 봐.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4.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서른도 조정미인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시기푸드 원주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훈인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듬 세트를,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나인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 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 케어권을,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앤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 영어의 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을,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 또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카페 놀러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입맛 터질 시간입니다. 자타공인 먹장 김나연 아나운서의 맛집과 청취자분들이 아껴둔 강원도 찐 맛집까지 지금 이 시간 함께 나눠볼게요. 귀 쫑긋해지시

말이죠. 내가 사랑하는 맛집을 소개합니다. 내 맛속. 주변에 여긴 꼭 가봐야 해 하고 조용히 아껴두던 곳 하나쯤 있으시죠? 오늘 그 맛집 저희한테 나눠주세요. 문자 샵 1133, 샵 1133번 열려있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 아껴두고 싶었던 그 집과 그 집에 가서 뭘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 이것까지 소개해 주시면 제가 함께 나누고 선물도 푸짐하게 챙겨드릴게요.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맛집은요. 김나연 아나운서 저의 맛집입니다. 목요일에 브런치 카페 청취하시는 분들은 제가 먹는 거에 진심이라는 거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저 진짜 한식 가장 좋아하거든요. 오늘 한식 맛집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아까 잠깐 힌트 드렸는데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맛집이라고 제가 힌트 드렸잖아요.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강릉 어디에 있었죠? 명주동에 있네요. 명주동에 위치한 간장게장 맛집입니다. 동해 일땡이라는 곳이고요. 간장게장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냐면 사실 저는 바닷가 사람이 아니니까 간장게장을 엄청 많이 막 먹으면서 자라진 않았는데요. 얼마나 맛있냐면 이 강릉이 제가 강릉 살고 있잖아요. 강릉에서 사귄 친구 중에 울산 토박이 친구인데 강릉으로 이사 온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울산에서 간장게장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먹었는데 태어나서 먹은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먹은 간장게장 중에서 또 울산의 간장게장보다도 더 맛있는 곳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소개를 해줘서 제가 이 동해 일땡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에 위치한 간장게장 맛집에 다녀왔습니다. 우선 특선 안꽃게 소짜가요 1인분에 32,000원이고 특선 안꽃게 중짜가 1인분에 39,000원이고요. 숯꽃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안꽃게 소짜 시키면 딱 양이 괜찮더라고요. 우선 제가 사진부터 띄워드릴게요. 보이는 라디오 시청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너튜브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제가 간장게장 맛집 동해 일땡에 가서 찍어온 간장게장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주 MBC 라디오 채널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딱 하나 알고 가셔야 될 건 제가 가끔씩은 간장게장도 당기는데 오징어 볶음이 먹고 싶어서 이 동해일땡에 갈 때도 있거든요. 네, 이 오징어 볶음은 1인분을 시킬 때는 가끔씩 안 주실 때도 있더라고요. 이게 한 번에 요리를 이제 내어드릴 만큼만 오징어 볶음을 그때그때 요리를 하시는데 1인분을 만드시기는 조금 어려우신가 봐요. 저도 혼자 갔을 때 오징어 볶음을 못 받고 있다가 옆에 다른 테이블 여러 인원이 함께 들어왔을 때 그 테이블에 오징어 볶음 만들어주시면서 저한테도 조금 갖다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식당이 점심시간에만 영업을 해요. 오전 11시에 오픈해서 오후 1시가 라스트 오더고요. 2시에 마감을 하는데 재료 소진할 때는 이 2시가 되기 전에 진짜 한참 일찍 마감을 할 때도 있어서 드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한 오전 11시 오픈런 하시거나 아니면 11시 반 정도에는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추천해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이 동해 일대행의 주차장은 없는데요. 건너편에 유료 주차장이 있어요. 이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앞에 주차장에 주차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1인분 1,000원 빼주시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에 위치한 이 동해 일땡이라는 간장게장 맛집 소개해드렸어요. 간장게장 진짜 밥도둑이잖아요. 당기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꼭 방문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홍님께서 너튜브에서 먹나연의 진심 의심하지 않겠다고 고정선님께서는 작은 아들이 게장 너무 좋아하는데 내일이나 오늘 중에 꼭 데려가서 내일 오늘 오신대요. 작은 아드님이 꼭 데려가서 먹여야겠다고 감사합니다. 제 맛집 한번 믿어주세요. 네, 지금까지 저의 맛집 소개해드렸고요. 럼블피쉬의 빨간 우산 너튜브에서 커피콩님께서 신청해주신 노래입니다. 이 노래 듣고 와서 우리 청취자분들의 맛집까지 다시 만나볼게요.

네, 럼블피쉬의 빨간 우산 함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오늘 강원도 전역에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청취자분들의 강원도 찐 맛집까지 재빠르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412님, 원주에 있는 신촌 막국땡 정말 맛집이에요. 막국수 맛은 말할 것도 없고 강추하는 음식은 옹심이 칼국수랍니다. 이 100% 감자 옹심이로 만들어서 그 익힘 정도가 예술이고요. 메밀 칼국수 맛을 보시면 이 집을 왜 추천하는지 아실 거예요. 메밀전도 같이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원주 오실 때꼭 한번 방문하세요라고 오사엘리님께서 원주에 있는 막국수 맛집 신촌 막국땡 소개해 주셨네요. 아, 사실 저도 이 신촌 막국땡 너무 가보고 싶어서 이 회사 선배들이랑 한번 갈 뻔한 적이 있었는데 웨이팅이 너무 길어서 근처에 있는 다른 식당으로 우회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저희는 그때 막국수를 먹으러 가려고 했던 건데 막국수뿐만 아니라 옹심이 칼국수가 이렇게 맛있다고요. 또 이게 메밀 칼국수 저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메밀 향이 진하게 나나요? 메밀 향이 나는 칼국수 너무 기대가 됩니다. 메밀 전이랑 같이 시켜서 또 원주 오실 때 여러분께서도 방문하셔도 좋고 원주 분들은 비 오는 오늘 같은 날 막국수도 좋지만 비 오는 날에는 칼국수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칼국수랑 메밀전 너무 맛있겠습니다. 네, 5412님의 맛집 원주에 있는 신촌 막국땡이었고요. 조금 더 한번 후기를 찾아볼게요. 우선 원주 관설동에 위치한 곳이고요. 물막국수 비빔막

막국수, 막국수 곱빼기, 칼옹심이, 순옹심이, 메밀부침, 수육도 팔고 도토리 무침도 팔고 정말 다양하게 팔고 있네요.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리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메밀전 강추하고 옹심이 너무 맛있다고. 이렇게 옹심이 후기가 진짜 많네요. 또 막국수, 옹심이 칼국수가 같이 있어서 다양하게 주문할 수 있고 부침개도 진짜 맛있다. 다 맛있다는 평밖에 없네요. 또 면의 식감 균형이 탁월한 자가제면이다. 웨이팅을 각오해야 하는 맛집이다. 뭐 이런 후기까지 있습니다. 네, 원주에 있는 막국수 맛집 소개해드렸고요. 5411님 감사합니다. 다음 맛집까지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태백 맛집은 저희가 우리 브런치 카페에서 처음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데 3430님의 맛집입니다. 태백 황지중앙시장의 고려실땡이라는 식당이래요. 점심시간에만 보리밥 정식을 파시나 봐요. 가격은 단돈 10,000원. 10가지가 넘는 반찬을 쓸어 담아서 비비면 완전 맛있다고 3430님께서 태백 황지중앙시장에 위치한 고려실땡 한식 맛집인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보리밥 정식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네, 태백 황지교 사거리 자유시장 골목 입구에 위치해 있고요. 메뉴 한번 살펴보면 보리밥 정식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고 2인분 이상부터 주문하실 수 있대요. 알려주신 것처럼 단돈 10,000원이고요. 평소 이 점심시간 이후 시간에는 고깃집인가 봅니다. 뭐 한우집인가 봐요. 한우, 갈비살, 등심 6회, 뭐 생삼겹살까지 팔고 있는 식당이네요. 한번 포털사이트 블로거분의 후기까지 재빠르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점심에 보리밥을 파는데 이 익힌 계란까지 주시네요. 너무 귀엽다. 또 반찬이 애호박 무침 나물이라 해야 될까요? 콩나물, 버섯 무침 제가 이름을 다 모르겠는데 반찬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구, 여덟, 아홉, 열 개가 넘는 것 같아요. 이걸 다 이 양은 그릇에 보리밥이 올려져 있고 이렇게 다 비벼서 양념장이랑 비벼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고요. 화룡점점 고등어랑 된장국까지 같이 주시는 정식인가 봅니다. 아, 침이 고이는데 이 3430님의 맛집 황지중앙시장 태백에 위치한 고려실땡 한식집이었고요. 계속해서 맛집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이소라의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0948님의 신청곡이네요. 이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의 맛집 소개해드릴게요.

변하게 되면 그래 난 누군가에게는 봄 누군가에게는 겨울 누군가에게는 끝 누군가에게는 처음 난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너 누군가에겐 자장가 이제 때때로는 소음 함께 할게 그대의 탑승과 끝 어디든 함께임을 기억하길 언제나 당신의 삶을 위로할 테니 모두 느껴

네, 이소라와 BTS의 슈가가 함께 부른 신청곡 지금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의 맛집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진짜 강원도 전역에서 문자를 주고 계시네요. 그럼 고맙습니다. 우선 5061님, 나연 DJ 맛집 꼭 가보고 싶다고. 아직 입에 맞는 게장지 못 찾으셨는데 한번 가보겠다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제 맛집이 우리 5061님의 입맛에도 통했으면 좋겠네요. 7637님, 춘천 거두리에 있는 맷돌 손두땡 두부짜글이 맛집이래요. 손흥민 선수 단골집이래요, 여러분. 사인 유니폼도 있다고. 콩을 직접 만들어서 이 청국장도 정말 맛있고, 근데 우리 7637님께서는 짜글이를 강추해 주셨는데, 두부짜글이가 두부찌개랑 비슷한 건데 국물이 조금 더 없는 건가요? 쪼그라들어가지고. 한번 찾아볼게요. 강원도 춘천시 거두리에 위치한 맷돌 손두땡. 네, 두부 맛집이래요. 한번 찾아. 메뉴가 짜박짜박 지짐. 이게 두부 짜글이가 이 짜박짜박 지짐이라는 메뉴 같아요. 이거 12,000원. 청국장도 팔고, 순두부도 팔고, 여름엔 콩국수도 파네요. 한번 후기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이게 손흥민 선수 단골 맛집으로 소문이 많이 났나 봐요, 이미. 인터넷에도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 손흥민 선수 보려고 찾는 춘천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강원대에서 멀지 않고, 이 주차는 여기 앞에 잠깐 대고 먹어도 뭐라고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이 프로그램 전현 무계획에도 나와서 요즘 인기가 더 좋다고 하네요. 12시 이후에 갔더니 웨이팅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방문하고 싶으신 분들께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짜박짜박 지짐, 이 두부자글이 두부조림인데, 정말 국물이 안 보여요. 뭔가 간이 딱 적절하게 알맞게 이겨 있을 것 같은데, 두부조림 느낌이래요. 살짝 끓기 시작하면 아래 국물을 위에 적셔가면서 끓여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비주얼이 근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여기 쪽파가 엄청 듬뿍 올라가 있거든요. 고춧가루랑. 딱 보기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는 그런 비주얼이고요. 밑반찬은 감자조림, 오이소박이,

0: 버섯, 마늘종, 김치 이렇게 나왔는데 밑반찬도 다 맛있어서 밥 한 공기 뚝딱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하셨네요. 계속해서 이 국물을 졸여주면서 이렇게 먹기에 너무 맛있는 식당일 것 같아요. 저도 두부찌개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서 원주에서도 두부찌개 맛집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종종 가고 있는데 춘천에 한번 방문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이곳을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춘천 거두리에 위치한 맷돌 순두땡 소개를 해드렸고요. 7637님 고맙습니다. 네, 빠르게 한 곳 더 소개해드릴게요. 2023님의 맛집입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 물회 자주 찾아 드시잖아요. 오늘 시원한 물회 맛집 속초에 있는 완도회식땡 소개해주셨네요. 여기 오징어 물회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다고 강원도 놀러가서 오셔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들어간 맛집인데 맛집 찾아서 행복했던 기억이 있으시다고 문자 주셨네요. 속초에 있는 물회 맛집 완도회식땡이고요. 요즘 오징어 물회가 제철이잖아요. 사실 저는 물회 중에서 정말 다양한 물회가 있지만 저는 오징어 물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징어 물회 안 파는 시즌에는 너무 아쉬워서 요즘에는 오징어 물회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곤 하는데 이 완도 회식땡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징어 물회 맛집이고요. 속초에 어디에 있냐면요. 교동 있습니다. 속초시 교동에 위치한 물회 맛집입니다. 산 오징어 물회, 가자미 물회 있고요. 반반 물회도 있대요. 산 오징어랑 가자미 반반 들어간 물회인데 너무 궁금해요. 우선 완도 회식땡 물회 맛집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광고 듣고 와서 다시 맛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0: 네,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하셨습니다. 마지막 맛집 빠르게 소개 하나 더 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2018님의 맛집입니다. 고성의 누리식땡 말씀해 주셨네요. 삼계탕이 진짜 맛있대요. 또 아귀찜도 파는데 맛있다고 예약제로 운영되니까 참고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고성이 위치한 누리식땡 소개해드렸고요. 이 소개해드린 다섯 분께 오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자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태백, 원주, 고성, 속초, 강원도 전역에서 춘천까지 맛집을 보내주셨는데 오늘도 시청해주시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문자로 다시 한번 안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 띄워드리는 노래는 신호등이라는 이무진의 노래인데요. 아마 조금밖에 못 들으실 것 같아요.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4: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여전히 방법은 아직 남아있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3: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6: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5: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6: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5: 02-2677-2677 IS 동서.
7: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설운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훈입니다. 우리 80, 90년대생 청취자분들 어릴 때 동네 신발 가게에서 팔던 알록달록하고 투명한 그물 모양의 플라스틱 신발 기억하시나요? 비 올 때나 신던 추억의 이 신발, 요즘에는 없어서 못 사는 역주행 아이템으로 등극했다고 합니다. 바로 말랑말랑한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젤리 슈즈 이야기인데요. 주요 패션 플랫폼에서 최근 거래액이 무려 6배나 폭증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촌스럽다고 장마철에나 슬쩍 꺼내 신던 신발이었는데 요즘은 명품 브랜드부터 스포츠 브랜드까지 앞다퉈서 세련된 디자인으로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양말 색깔로 포인트를 주거나 아기자기한 장식을 달아서 개성을 뽐내는 신발 꾸미기 문화와 맞물리면서 이제는 당당한 출근룩이나 데이트룩으로 진화한 거죠. 유행은 돌고 돈다더니 지도 가게 또 익숙했던 추억의 물건이 힙하게 돌아오는 걸 보면 아, 이 젤리 슈즈 밤 같기도 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의 신발장 속에는 이 잠들어 있는 추억 또 어떤 게 있으신가요? 7월 9일 목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정오의 희망곡 첫 곡입니다. 트와이스 젤리 젤리.

0: 티켓 무조맨
1: 티 어실 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 어실 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 어실 원스야
0: 무조맨
1: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스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9: 26년 3월 한국렌터카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1: 우린 페이퍼프렌드라 행복한데
10: 문서재단기, 코팅기, 서류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프렌드?
1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1: 제조원 현대

0: 주는 백커스 토익은 해커스.
1: 정오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80년대 90년대생 분들은 아마 이 투명한 그물 모양의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신발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추억의 이 젤리 슈즈가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소식을 또 전해드렸습니다. 요즘에는 뭐 브랜드, 각종 브랜드에서 이 젤리 슈즈를 세련된 디자인으로 쏟아내고 있다고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크록땡, 거기도 이제 신발을 본인의 취향대로 좋아하는 캐릭터를 뭐 이렇게 꾸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발 꾸미기라는 문화도 어느 한 장르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이 아쿠아 이 젤리 슈즈도 신발 꾸미기를 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신발이다 보니까 요 문화와도 맞물리면서 유행이 확 찾아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7269번님께서도 얼마 전에 젤리 슈즈를 겟했다고 하시면서 오늘 외출 있는데 신고 나가려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보내주셨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진짜 다시 인기구나. 저도 한번 이 젤리 슈즈가 문득문득 생각이 날 때가 있었거든요. 뭔가 장화를 신기에는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름에 너무 이렇게 발이 좀 습하고 더운데 그렇다고 샌들 신기에는 좀 뭔가 발을 못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있고, 그래서 그때마다 젤리 슈즈를 한번 떠올리긴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유행이 왔고, 또 요즘에 2026년에 요 디자인으로 변화가 된 젤리 슈즈는 또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또 그리고 1419번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요. 요즘 집에서 수박이랑 자두를 갈아서 주스로 마시고 있는데 제법 맛있네요. 달달하고 수분 많은 수박에 새콤한 자두 잘 어울립니다. 마지막에 꿀 한 스푼 딱이에요. 카페 부럽지 않아요. 히히. 보내주셨는데요. 와, 수박이랑 자두 조합이 신선한데 상상해봤을 때는 맛있을 것 같은 느낌. 네, 달달하고 그리고 약간 새콤하고 그 부족한 맛들을 좀 보완해줄 것 같은 수박 자두 주스. 괜찮은데요. 꿀까지. 그렇습니다. 자, 문자샵 1533 문자창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젤리 슈즈를 뭐 포함해서 우리 청취자분들 신발장 속에 여전히 잠들어 있는 추억의 신발이 아직도 있으신가요? 그게 무엇인지, 예, 몇 년 전에 신었던 신발인지 이런 것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타19의 마보이 그리고 러브홀릭의 매직 준비했거든요. 지금 들려드립니다.

러브홀릭의 매직 듣고 오셨습니다. 0948번님, 후디님, 비 내리는 목요일 나름 좋네요. 어제까지도 무더웠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 하시면서 또 신청곡도 보내주셨고요. 또 그리고 6358번님은 와, 시스타의 마보이 듣고 싶어서 신청하려고 했는데 통했네요. 젊었을 때는 힐 7cm에서 9cm 신고도 날아다녔는데 나이 들어서는 옷도 신발도 편하지 않으면 온 몸살, 신발 몸살 걸려요. 그래서 오래된 신발은 없네요. 보내주셨는데요. 일단은 마보이. 와, 이런 경우가 진짜 흔치가 않은데 마침 신청하려고 했는데 DJ가 그 노래를 싹 튼다? 이거는 뭐 운명이죠. 또 그리고 힐을 신었었는데 요즘에 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저도 그 신발은 무조건 편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신발도 그래서 저는 보통은 운동화 신고 구두를 신어야 되는 날

아닌 이상은 뭐 이렇게 출근할 때는 구동화라고 요즘 나와요. 운동화인데 구두 같은 운동화. 그래서 구동화라고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데 혹은 구두인데 운동화처럼 편한 구두. 이런 것들을 사서 저는 신고 있긴 한데 확실히 불편한 건 좀 그렇죠. 저도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바지 같은 것도 벨트를 해야 되는 거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뭐 그리고 이렇게 지퍼나 저는 그냥 고무줄 밴드로 된 게 어느 순간부터는 손이 잘 가고 편하고 그리고 이렇게 활동하기에도 너무 좋으니까 예 저도 무슨 말씀하신지는 알겠어요. 편하지 않으면 온몸살 신발몸살 걸린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신발도 똑같은 것만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달았네 하면 똑같은 거 사이즈도 똑같이 해서 다시 또 교체하는 느낌으로 선수 교체하는 느낌으로 사긴 사는데 그렇습니다. 자 노래 하나 또 더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권은비 씨의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또 피처링 폴 블랑코 Like Heaven이라는 곡을 들려드릴게요.

권은비 피처링 폴 블랑코 Like Heaven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오늘은 이 젤리슈즈 이야기를 좀 1부에 해보고 있는데 청취자분들께서 그 스포츠 브랜드의 농구화를 수집하고 있다라고 보내주신 분들이 꽤 되네요.

했던 예, 그 농구화를 모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수집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것도 당연히 수집하는 느낌 많이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수집해서 딱 그 신으시지도 잘 않고 이렇게 랩 같은 거에 이렇게 잘 보관해서 박물관처럼 하는 연예인분들도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대박이죠 사실. 그게 또 가격이 어마무시하던데요. 뭐 그냥 신발 가격이 아니라 어디 뭐 진짜 박물관에서 뭐 그림 가격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또 수집하고 있다라고 보내주신 청취자분들도 많은데요. 이 젤리 슈즈 말랑말랑하고 보통은 초등학생 때 그래도 많이들 신으셨던 이 젤리 슈즈가 다시 한번 유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번 이 장화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또 이 디자인도 괜찮게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살펴보시면서 또 올 여름 장마 한번 또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춘천 지역도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거든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우산은 제가 봤을 때는 7월 한 달 정도 동안은 그냥 가방에 두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안전운전 하시고요. 자, 1부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또 Don't Toliver featuring Doja Cat, Lose My Mind 준비했습니다. 또 작년 이맘때쯤에 또 정말 뜨거웠던 영화죠. F1 더 무비. 브래드 피트가 생각나는 그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는 또 잠시 후 2부 런치 퀴즈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강원향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산대는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1: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 플러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5: 점심 먹고 살짝 졸릴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지는 정오의 희망곡 후디와

폭염 대비 국민 행동 요령을 안내드립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불가피한 야외 작업 또는 활동 시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세요. 그리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고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 혼자 사는 가족, 이웃의 안전도 주기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점심 먹고 더부룩한 속을 내려주는 퀴즈, 런치 퀴즈.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최근 드라마 참교육으로 큰 사랑을 받아며 예능 유키즈 온 더 블럭에도 출연해서 화제를 모은 이 배우입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탄탄한 연기력으로 스크린과 무대를 압도하는 배우인데요. 그리고 미국 프로레슬링 선수이자 배우인 존 시나와 닮았다고 해외에서 입소문을 타며 해외 팬들도 최근 끌어모으고 있는 이 배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장동건, 2번 김무열, 3번 송승헌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이 참교육이란 드라마 굉장히 지금 뭐 핫한데, 드라마를 보셨다면 뭐 쉽게 맞히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유키즈 최근에 또 등장을 해서 또 유재석 씨와 아주 재미난 인터뷰를 하고 갔는데, 자,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죠. 당첨자 세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첫 번째 인트송은요, 엔플라잉의 러버 준비했습니다. 이 배우분이 배우 윤승아 씨의 또 남편인데 사랑꾼으로 또 유명하시거든요. 예, 러버.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1번 장동건, 2번 김무열, 3번 송승헌. 문자샵 1533으로 보내주시죠.

런치 퀴즈 첫 번째 힌트송 엔플라잉의 러버 듣고 오셨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최근 드라마 참교육으로 큰 사랑을 받으며 예능 유퀴즈 온더 블럭에도 출연해서 화제를 모은 배우인데요. 날카로운 눈빛과 탄탄한 연기력으로 스크린과 무대를 압도하는 이 배우입니다. 그리고 미국 프로레슬링 선수이자 배우인 존 시나와 닮았다고 해외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해외 팬들도 끌어모으고 있는 이 배우. 이 배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장동건, 2번 김무열, 3번 송승헌입니다. 자, 정답은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또 그리고 첫 번째 힌트송이 러버였는데 이 배우님이 또 윤승아 씨의 아주 남편, 사랑꾼 남편입니다. 예, 그걸로 또 유명하시기도 하고 또 그리고 6358번님께서는 이 배우가 진우션의 션을 닮았다라고 하시면서 또 힌트 아닌 힌트를 또 주셨거든요. 느낌이 오시죠? 1번 장동건, 2번 김무열, 3번 송승헌. 자, 당첨자 세 분 잠시 후에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준비한 힌트송입니다. 진우션의 전화번호 준비를 했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보내주시죠. JS. Yeah.

힌트송 진우션의 전화번호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 2번 김무열 씨였습니다. 아, 최근에 이 드라마 참교육, 아, 지금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김무열 씨가 또 굉장한 또 열연을 펼치면서 지금 굉장한 인기를 또 끌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지금 해외에서는 미국 프로레슬링 선수 존 시나 아시죠? 예, 이 존 시나와 굉장히 닮았다. 코리아 존 시나다라고 또 별명이 붙으면서 외국 분들 눈에도 김무열 씨와 존 시나가 굉장히 닮았다고 느끼나 봐요. 예, 그래서 해외 팬들도 갑자기 이 김무열 씨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또 보내주셨는데 4988번님, 4626번님, 김무열 보내주시면서 비가 너무 오네요. 비 맞으면서 아이고 배달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보내주시면서 지금 근무 중에 또 잠깐 내려서 또 문자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비가 많이 오거든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또 그리고 0423번님, 김무열 너무너무 사랑꾼이시죠. 아빠 모시고 병원 들렀다 집에 가는 길에 잠시 정차하고 문자 보냅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는데 다들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또 보내주셨고, 3909번님 처음 보내주셨네요. 통쾌상쾌 사이다 김무열 2번. 또 1868번님도 김무열 꺄, 너무 재밌어서 몇 번이고 돌려보는 참교육, 연기 너무 짱짱 응원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김무열 씨는 저는 원래부터 좀 팬이었거든요. 뭐 팬이라고 하긴 조금 너무 라이트한 팬이긴 한데 그냥 그 김무열 씨가 하시는 그 연기가 뭔가 보면은 잘 이입이 되는 느낌이었는데 저는 뭐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라 사실 뮤직비디오 보고 김무열 씨를 뭔가 와 되게 멋있다 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김동률 씨의 노래 산책이라는 노래의 뮤직비디오가 또 김무열 씨였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뮤직비디오에서 뭐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눈빛과 예 그리고 표정으로 뮤비의 한 4분 5분이 채워지는데 뭔가 그 가사를 보고 또 김무열 씨의 그런 연기를 보면은 뭔가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좀 울림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김무열 씨 팬이시라면 이 김동률의 산책 이 노래 한번 뮤직비디오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고요. 또 1454번님 정답은 2번 김무열. 선과 악이 공존하는 묘한 마스크가 매력적이라 범죄도시 같은 작품에서 이 범죄자나 악역을 할 때도 카리스마가 넘치지만 또 참교육같이 선한 역할에도 약간의 좀 악당 같은 느낌이 있다고나 할까요?

0: 노래도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믿고 보는 배우 믿보배입니다 하시면서 아 그쵸 이 말이 항상 따라다니는 배우인 것 같아요. 선과 악이 공존한다. 그쵸 악, 악역도 너무 잘 어울리고 선역도 잘 어울리고 그렇습니다. 또 6177번님 8680번님 오늘 처음 보내주셨고요. 또 그리고 4813번님 2018번님도 김무열 또 2431번님 장마는 아니어도 비가 내립니다. 또 학교 행사로 2박 3일 떠난 둘째를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고 3559번님 장마에 건강관리 잘하세요. 김무열 또 7543번님도 참교육 너무 잘 봤어요. 비 오는 날이지만 좋은 하루 되세요. 보내주셨고 5589번님 4051번님 그리고 5061번님은 연평해전에서 윤영아님 역을 하신 게 오래 기억에 남아요. 보내주시면서 그쵸 이 각자 김무열 씨에게 이 빠진 경로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다들 그래도 한번 보면은 잊지 못하는 그런 마스크와 배우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 씨 또 그리고 5804번님 제가 학폭조사관 3년 했거든요 참교육 보면서 후련했구먼요 시즌 2 고대합니다 하시면서 그러셨군요. 그러면 보시면서 뭔가 그때 조사관으로 또 근무하셨을 때가 기억이 많이 나셨겠는데요. 시즌 2. 시즌 2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또 나온다고 하나요? 예. 또 5178번님도 2번. 또 그리고 6358번님도 김무열 씨의 무쌍이 너무 매력 있다고 하시는데 근데 이게 그 유행이 돌고 돈다고 하잖아요. 그 무쌍과 유쌍 예전에 2000년대 초에는 이렇게 좀 부리부리하고 쌍꺼풀이 있는 배우들을 많이들 좋아하셨는데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이 무쌍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의 이 뭐랄까요 이 애정이 와 요 유행은 쉽게 안 지네요. 예 무쌍을 좋아하시는 예 분들이 아직도 참 많습니다. 또 그리고 3205번님, 4051번님, 또 7566번님도 김무열, 또 그리고 3976번님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오늘의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당첨자 세 분 선정했고요.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 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0: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 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 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 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집 세트 원주 좋은 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0: we shouldn't try.
1: 브루노 메이저의 이즐리 듣고 오셨습니다. 정호의 희망곡 또 런치 퀴즈와 2부 함께 하셨는데요. 당첨자 3분 선정했습니다. 당첨자는 7543번님 그리고 4051번님 그리고 3909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죠. 2부 마지막 곡으로는 비지스의 Love You Inside Out 지금 흐르고 있고요. 저는 또 잠시 후 3부로 안지민 리포터와 함께 명반 도장 깨기 코너로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0: IS 비즈타워
1: 02-2677-2677 IS 동서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의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잠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잠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여러분 저 했어요. 짐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7: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짐특가 이벤트.
8: 편도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7: 7월 7일부터 14일까지
8: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7: 제주항공
8: 짐.
9: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0: 1위 곡 차트 탑백만 듣기에는 세상에 좋은 음악이 너무 많습니다. 명반의 뼛속까지 파헤치는 시간, 저희는 한 장만 팝니다. 오늘 우리의 깃발은 바로 이 앨범이 꽂습니다. 명반 도장 깨기. 정오의 휴먼곡 목요일 코너 명반 도장 깨기 시간입니다. 도장 깨기 선봉장 안지민 리포터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또 오늘 명반 하나를 부수러 춘천까지 오셨는데
1: 맞죠.
0: 예, 저희가 그 부수기 전에 오늘 오프닝 때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1: 네.
0: 안지민 리포터도 신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말랑말랑한 플라스틱 소재 신발인 젤리 슈즈.
1: 오!
0: 신으셨어요?
1: 신었죠.
0: 젤리 슈즈를?
1: 네.
0: 신으셨구나.
1: 많이 신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그게 한때 엄청 유행이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1: 근데 제가 한 유치원생일 때?
0: 유치원생일 때.
1: 네. 그랬던 것 같아요.
0: 그거를 신고 뭐 비 오는 날이든 그냥
1: 첨벙첨벙.
0: 그때도 신고 맑은 날에도 신고 그러지 않았나요?
1: 네, 맞아요.
0: 그렇죠.
1: 날씨를 가리지 않았죠.
0: 맞아, 젤리 슈즈. 그게 요즘 다시 또 유행이라고 하네요.
1: 뭐 젤리 슈즈 꾸미기를 하러 다니더라고요.
0: 아, 친구들이?
1: 아니요, 막 SNS 보니까.
0: 그렇구나.
1: 네, 그래서 네. 이거 진짜 핫하구나 싶었어요.
0: 살 의향은 있으신가요, 젤리 슈즈?
1: 그 젤리 슈즈가 예쁘긴 예쁜데 네. 막상 신으면 좀 발이 아프잖아요.
0: 아, 좀 아파요?
1: 아파요. 약간 고무 신는 느낌?
0: 약간 고무, 우리 어렸을 때는 딱지. 그 재질이잖아요.
1: 맞아요,
0: 고무 딱지.

0: 재질.
1: 그 재질이죠.
0: 네네네.
1: 그래서 막 뒤꿈치 까지고 발가락 끼고 막 이래서 살 생각은.
0: 아 은근 그게 편하지가 않구나.
1: 네, 예쁘니까 감수하고 신는 거죠.
0: 디자인은 그 안젤리 리포터가 유치원 때 신던 때랑은 비슷해요?
1: 많이 바뀌었어요.
0: 많이 바뀌었어요.
1: 요즘은 그 약간 막 침 같은 걸로.
0: 네.
1: 뭐 진주도 꽂고 꽃도 꽂고 막 이렇게 꾸미더라고요.
0: 네네네.
1: 그래서 훨씬 더 트렌디해졌다.
0: 와 그렇구나. 아, 참 이게 또 리포터분들한테 기사를 봤던 거를 진짜 물어보는데 실제로 친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신기하긴 한 것 같아요.
1: 아 후대 이거 네. 기사로 본 거예요?
0: 퍼온 거죠.
1: 아 예.
0: 저는 제가 몰랐어요. 오늘 젤리슈즈가 유행이다라는 건. 준비하면서 알긴 했는데 확실히 요즘에 또 신발 꾸미기 문화가 있잖아요 또.
1: 맞아요 유행입니다.
0: 그래서 이 문화하고 좀 맞물리면서 인기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봤고 또 그리고 오늘 또 명반 한 장을 들고 오셨는데 오늘은 또 비가 좀 내리는 요즘 시기거든요.
1: 맞죠.
0: 그래서 오늘 날씨와 좀 어울리는 노래를 가져오셨지 않을까라 혼자 좀 지레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가수의 어떤 앨범을 들고 오셨을까요?
1: 오늘 브라운 아이즈의 브라운 아이즈 1집 앨범 가져왔습니다.
0: 브라운 아이즈의 브라운 아이즈.
1: 네.
0: 그렇군요. 이 브라운 아이즈가 이 브라운 아이즈 소울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1: 맞아요. 브라운 네. 아이드 소울.
0: 네, 아이드 소울.
1: 아이드 소울이랑 네네. 또 저도 처음에 헷갈렸거든요.
0: 네, 네.
1: 그런데 그 브라운 아이즈 오늘 가져왔습니다.
0: 좋습니다. 일단은 뭐 이 듀오죠. 듀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맞아요. 이 브라운 아이즈는 네. 2인조 듀오인데요. 나얼과 윤건이 있습니다.
0: 나얼 씨하고 윤건 씨.
1: 네.
0: 근데 이 브라운 아이즈라는 1집 앨범이 2001년 6월에 발매가 됐는데 25년 전이네요.
1: 맞아요. 네. 이게 진짜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오늘 들을 곡들을 보면은 좀 진짜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트렌디하고 정말 좋더라고요 곡들이. 그래서 오늘 가져와봤습니다.
0: 네, 이 데뷔를 갓 했을 때 브라운 아이즈가 좀 이 매스컴에서 얼굴을 잘 비추지 않았다라고 또 하더라고요.
1: 맞아요. 이 데뷔 당시에는 TV 출연을 최소화하면서 그 음악 그 자체만으로 평가를 받겠다라는 전략을 내세웠었는데 그래서 이때 그 얼굴 없는 가수라는 말이 생겨났대요.
0: 아 이때 생긴 거예요?
1: 네. 그래서 얼굴보다 목소리가 먼저 알려졌고 방송에서는 좀 보기 어려웠지만 막 거리 곳곳에서 노래가 흘러나올 정도로 정말 흥행했습니다.
0: 근데 그 얼굴 없는 가수의 수식어를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잖아요.
1: 많죠.
0: 방송 활동을 전혀 안 하시는데 이렇게 음반은 내시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긴 해요.
1: 근황 같은.
0: 네,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실 때 말고 그냥 이렇게 사적인 자리나 이렇게 편한 모습은 어떨까 그런 그쵸. 생각도 드는데 이 나얼 씨와는 뭐 대표적이죠 사실.
1: 맞습니다. 그러니까
0: 신비스럽고. 네. 근데 이 브라운 아이즈라는 앨범이 또 당시에 큰 성공을 거뒀잖아요.
1: 맞습니다. 엄청 성공을 했는데 이게 그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서 그런지. 더 그 시너지가 잘 이뤄졌던 것 같아요.
0: 네, 나얼 씨가 보컬을 맡았고 윤건 씨가 작곡과 프로듀싱을
1: 맞습니다.
0: 맡았군요.
1: 네, 물론 이 두 사람 모두 작곡과 편곡에 참여를 했지만 이 나얼 씨가 정말 그 독보적인 보컬 그리고 음악 감성을 가지고 계셨고 윤건 씨가 또 프로듀싱과 뭐 악기 이런 걸 다 잘하셔서. 이걸 바탕으로 이 브라운 아이즈라는 팀의 색깔이 완성됐습니다.
0: 그래서 이런 뭐 TV나 이런 출연을 최소화하고도 노래만으로도 충분히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또 증명한 팀이 됐네요.
1: 맞습니다.
0: 네, 데뷔 당시에 나얼 씨의 나이가 엄청 어렸네요. 예.
1: 네, 그러니까요. 지금의 저보다 훨씬
0: 어리네. 만 22세면은 24세 한국 나이로.
1: 아, 네.
0: 그렇죠. 와, 이렇게 어린 나이에 또 1집 앨범에 성공을 거뒀는데 나얼 씨는 뭐 여전히 김나박이 하면은 맞습니다. 나오는 이름이기도 하고
1: 정말 네. 우리나라 최고의 보컬로 평가를 받고 있죠.
0: 네.
1: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나홀 씨가 화가로 활동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네.
1: 대학에서 뭐 서영화도 전공하고 뭐

0: 개인전을 열 정도로
1: 와.
0: 활동도 계속 하고 계신다는데 그래서인지 이 1집 앨범 표지가 나얼 씨가 직접 디자인한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1: 아, 1집 앨범 표지를 직접 하셨구나.
0: 네.
1: 나얼 씨가 지금도 아마 그림 엄청 그린다고 저는 어디서 봤거든요. 네,
0: 그래요?
1: 그래서 지금은 가수의 삶과 화가의 삶에서 어떤 게 비중이 더 크냐라고 막 누가 이렇게 질문한 것도 있고.
0: 진짜
1: 네.
0: 예술가네요.
1: 맞습니다.
0: 와.
1: 윤건 씨는 77년생.
0: 네.
1: 예, 이때 당시에 만 24세셨네요.
0: 진짜 그 곡들을 들어보면 피아노 연주, 감성적인 멜로디로 진짜 이 브라운 아이즈 음악적 색깔을 다 만들어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리고 또 이제 팀 이름이 브라운 아이즈. 브라운 아이즈거든요?
0: 저도 이게 브라운 아이즈가 왜 브라운 아이즈지?
1: 그러게요.
0: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백인이 부르는 소울 음악이 블루 아이드 소울이래요.
1: 아, 블루 아이드 소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군요.
0: 네. 그래서 이제 이 동양인의 소울 음악은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브라운 아이즈라는 팀이 탄생했다라고 합니다.
1: 아, 블루 아이드 소울이라는 말에서 살짝 좀 재치 있게 바꿔서
0: 네.
1: 브라운 아이드 소울로 팀명을 꾸렸고, 이 앨범에 대해서 소개를 좀 이제 들어가 보면은 브라운 아이즈의 첫 번째 정규 앨범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0: 데뷔 앨범이죠.
1: 데뷔 앨범.
0: 근데 데뷔 앨범이 진짜 이렇게 흥행할 수가 있나 싶은데 진짜 지금도 이 한국 R&B를 대표하는 명반으로 손꼽히고요. 정말 이 타이틀곡 한 곡이 히트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앨범 처음부터 끝까지 버릴 곡이 없는 앨범인 것 같아요.
1: 버릴 곡이 없는 앨범이다라고 또 음악 팬들이 뭐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0: 네.
1: 말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앨범에 이런 곡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장르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막 R&B 막만 있는 게 아니라 발라드도 있고 R&B도 있고 소울도 있고 이게 자연스럽게 다 섞여서 정말 하나하나 완성도 있는 곡이 탄생한 것 같아요.
1: 그리고 이때 당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사실 R&B라는 장르가
0: 네.
1: 많은 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선택해서 듣는 그런 대중적인 느낌은 좀덜 했다고 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예.
0: 그랬대요. 근데 이 브라운 아이즈를 통해서 이게 R&B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한 장르로 부상하게 됐는데 저는 이 R&B가 정확히 뭐지?
1: 정확히 뭐지?
0: 뭐지? 해서 검색을 좀 해봤어요.
1: 사실 리듬 앤 블루스라고 많이들 부르긴 하지만 리듬 앤
0: 그러니까요.
1: 블루스도 피부로 와닿진 않거든요.
0: 그게 리듬 앤 블루스가 뭐지?
1: 그래, 뭐,
0: 싶잖아요.
1: 약간 고개 흔드는 건가?
0: 근데 그게 보니까 박자를 딱딱 맞춰서 부르는 것보다 살짝 약간 뒤로 당기면서 느낌 있게 부르는 걸 R&B라고 한다고
1: R&B.
0: 합니다.
1: 이 리듬 앤 블루스가 결국에는 뭐 1940년대 말에 이 미국 내또 흑인들이 부르던 음악에 좀 스윙이 더해지면서 시작된 장르다.
0: 네.
1: 뭐 이렇게 사전에 뭐 실린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렇긴 한데,
0: 네.
1: 확실히 그 딱딱 박자에 맞고 그런 것보다는
0: 칼박보다는
1: 네,
0: 약간 엇박.
1: 엇박 밀고 박자 밀고
0: 밀고 당기고 막
1: 네,
0: 그런
1: 그래서
0: 느낌으로.
1: 1년 전에 불렀던 그 곡과 지금 내가 부르는 곡이 다르게 느낄 수도 있는, 박자가 그때 밀린 건가랑 지금 있는 거랑은 또 다르게 밀수
0: 그럴
1: 있으니까.
0: 때마다 달라지는
1: 그러니까요.
0: 그런 느낌이겠네요.
1: 그런 매력이 있는 리듬 앤 블루스. 1995번님, 나얼 씨 작품 전시회도 하고 있어요 라고
0: 오.
1: 하시면서.
0: 궁금하네요.
1: 안지 밀리퍼턴 또그 음대 출신으로서 이런 예술과 가까운 사람인데
0: 네.
1: 전시회 보는 것도 좀 좋아하시잖아요.
0: 네, 전시회 한번 보러 가봐야겠네요.
1: 그러니까요.
0: 날씨 전시회.
1: 최근에 또간 전시회도 있으세요?
0: 최근에?
1: 네.
0: 최근엔 아니고 지금 예약해놓은 게
1: 아,
0: 있는데
1: 요즘에 전시 예약해야 돼요?
0: 예약해야죠. 사전 예약해야
1: 와,
0: 됩니다.
1: 어렵구나. 네. 어떤 전시를 또?
0: 전시는 아니고 뮤지컬
1: 뮤지컬.
0: 예약해놨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곡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 곡이 타이틀곡이네요. 벌써 1년.
0: 네,
1: 아, 안 들을
0: 맞아요.
1: 수가 없죠.
0: 진짜 이 브라운 아이즈를 대표하는 노래이자 2000년대를 대표하는 발라드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벌써 1년. 그러니까 이그 가사를 보면은 헤어진 지 벌써 1년 됐다라는 주제잖아요.
0: 맞아요. 헤어진 지 1년이 지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날에 머물러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1: 1년. 헤어지고 나서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별을 겪으면 사람이

0: 정신이 없잖아요.
1: 정신 없죠.
0: 정신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감정 기복도 있고 근데 이거를 그냥 이별 후에 좀 힘든 시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뭔가 안 힘들게 들리는 듯한 느낌? 단어가? 근데 누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별하고 나면 심신미약 상태다. 근데 그 말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1: 맞죠. 맞아.
0: 그래서 이 심신미약 상태로 1년을 살면은 금방 훅 가기 때문에 네. 정신 차려보니까 벌써 1년인 거야. 그 상황을 또 노래하는 곡이지 않나 싶은데요.
1: 또 가사 네. 보면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1년 뒤에도 그 1년 뒤에도 널 기다려 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네. 진짜 그걸 보면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지만 네. 이 노래는 그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그런 슬픔,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0: 시간이 정말 약일까요? 다 어른들께서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그죠?
1: 그쵸 뭐 다른 약이 없으니까 네. 시간이 약이다.
0: 맞아 약이 없잖아요. 뭐 처방을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1: 그러니까요.
0: 그렇습니다. 타이틀곡 벌써 1년 먼저 들려드립니다.

0: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듣고 오셨습니다. 발매된 지가 한 20년이 넘었는데
1: 너무
0: 지금도 뭐 플레이리스트나 노래방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1: 그쵸,
0: 사실
1: 그렇죠.
0: 이때 당시 음원 차트 21주 연속 1위였대요.
1: 그러니까요. 이게 와. 정말 가능한 길.

0: 기록인지
1: 가능한. 예, 그러니까요.
0: 신기해요.
1: 6953번님도 브라운 아이즈 1집 하면 뮤비가 떠올라요. 벌써 1년 뮤비 나오고 다음 날 학교에서 그야말로 떠들썩했던 기억이 납니다. 와, 하시면서.
0: 맞아요. 이때 이 벌써 1년이 약간 드라마 형태로 뮤비가 나왔는데 네. 막 그 배우 김현주 씨랑 또 유명한 대만 배우인 장첸 씨가 출연하면서

0: 이끌었다고?
1: 인기를 이끌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장첸 네. 씨하고 배우 김현주 씨. 아 뮤비. 또 드라마 형식의 뮤비면 엄청난 인기와 또 그리고 6953번님처럼 학교가 떠들썩하죠 사실.
1: 떠들썩하죠.
0: 이런 노래 하나 나오면 그렇습니다. 자 타이틀곡 들어보셨고요. 이제 두 번째 노래를 들려드릴 시간인데 저희가 오늘 아무래도 브라운 아이즈 하면은 설명할 게 좀 많아서
1: 네.
0: 시간이 좀 밀렸어요.
1: 네.
0: 그래서 노래를 먼저 들려드리고 저희가 광고 듣고 돌아와서 곡 설명을 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두 번째 곡으로는 어떤 노래를 또 들어볼까요?
1: 두 번째 곡은 위드 커피라는 곡 가져왔습니다.
0: 위드 커피 이 노래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또 신청을 많이 하시는 곡인데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저와 안지민 리포터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3: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플러스.
5: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0: 일산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와, 여름방학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명초등학교 6학년 김하율입니다.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명주예술마당과 작은공연장 반에서 제13회 명주인형극제가 펼쳐집니다. 명주인형극제에서 우리 함께 만나요.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4: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5: 정오의 희망곡 목요일 코너 명반 도장 깨기. 오늘은 브라운 아이즈의 1집 앨범 브라운 아이즈 듣고 계십니다. 안지민 리포터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3부 마지막 곡으로 이 위드 커피 노래를 들었는데 이 노래도 근데 정말 타이틀곡 벌써 1년만큼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 주시는 곡이거든요.
4: 맞아요. 정말 지금도 그 브라운 아이즈의 최고의 수록곡을 꼽을 때 빠지지 않는 그런 노래입니다.
5: 위드 커피. 이 제목이 왜 위드 커피죠? 근데
4: 오, 이 제목에 등장하는 커피가 뭔가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해요. 뭔가 그 커피 향보다 진하게 스며든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 뭔가 그래서인지 뭔가 뭐 커피 마시고 손잡고 창밖을 보고 이런 작은 기억들이 더 오래오래 추억에 남는다라는 걸 말해주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5: 뮤비엔 또 배우 신미라 씨가 나오셨군요.
4: 맞아요. 와. 그래서 이 진짜 브라운 아이즈 1집 앨범이 뮤비가 인기가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5: 그러네요. 뮤비가 뭐 벌써 1년도 그렇고 위드커피도 그렇고 또 그리고 이 위드커피는 뭔가 그냥 담백하게 틀어놓고 들을 수 있는 뭔가 부담스럽지 않은 곡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4: 맞아요. 뭔가 그냥 편안하게 네네. 카페 앉아서 듣게 되는 그런 곡이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너무 막 슬프지도 않고 너무 밝지도 않고 딱 그냥 좋은
5: 맞아요.
4: 오늘이랑도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5: 네, 덤덤하게 그냥 들을 수 있는 곡인데 가사는 또 근데 약간 좀 가슴이 좀 아프긴 한데
4: 약간 너가 너무 좋아를 계속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5: 미드 커피 한 잔과 함께
4: 네. 막 등 뒤에서 너를 안으면 더 행복할 수 없는 걸 바로 지금 여기 시간이 뭐죠? 함께 눈 감아도 멋질 거야. 막 이런 말을
5: 오싹하네요.
4: 하는데
5: 네.
4: 에이 이걸 달달하게 들어야죠.
5: 지금 여기 눈 감아도 멋질 거야. 그만큼 또 이제 위드커피가 많은 분들께서 이 타이틀곡에 이때 당시에는 인기에 가려졌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좀 찾는 팬들이 늘어났고 또 그리고 2000년대 초반이 또 우리나라의 이 커피 전문점 문화가 슬슬 자리 잡기 시작한 시기라고 또 하네요.
4: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가 그때 당시에 뭔가 단순히 사랑 노래를 넘어서 뭔가 젊은 세대의 일상과 감성을 자연스럽게 담아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5: 그렇습니다. 두 번째 노래 위드커피까지 들어보셨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노래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벌써 1년과 위드커피 가장 이 앨범에서 대중적인 곡 두 곡을 먼저 들어봤고 세 번째 노래도 좀 궁금하거든요.
4: 세 번째 곡은 언제나 그랬죠 가져왔습니다.
5: 언제나 그랬죠.
4: 네.
5: 자 어떤 노래인가요?
4: 이 곡은 앨범의 완성도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곡이거든요. 이 곡이 있어야 비로소 이 앨범이 완성된다.
5: 아, 그래요?
4: 라고 할 수 있는데 뭔가 그 화려한 기교보다는 담백한 감정 표현에 집중한 그런 곡입니다.
5: 언제나 그랬죠. 이 곡은 또 어떤 내용을 좀 다루고 있나요?
4: 언제나 그랬죠는 그 반복되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뭔가 그 특별한 하나의 사건을 딱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뭔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0: 늘 한결같은 그런 마음을 말하면서, 그래, 그때는 그랬지, 뭐, 언제나 그랬지, 이런 느낌으로 노래를 합니다.
1: 언제나 사랑하고 있었지.
0: 네.
1: 짝사랑하는 여자를 바라보는 남자의 마음을 노래했다고 하는데, 요거는 그러면 쌍방은 아니네요?
0: 쌍방은 아니고,
1: 네.
0: 짝사랑.
1: 짝사랑.
0: 확실히 짝사랑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확실한 짝사랑. 아, 이 노래는 또 그리고 일반적인 좀 발라드처럼 기승전결이 있다기보다도 약간의 좀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구성이라고 하는데,
0: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현실적인 진짜 이별 감정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확실히 짝사랑.
1: 아, 짝사랑이 그럼 뭐 끝나는 상황인가요?
0: 이게 가사를 보면은 오늘도 그대를 봐요. 내 안에는 언제나 나 없는 그대가 있죠.
1: 아이고.
0: 라고 하는데 이미
1: 예.
0: 여자 옆에는 다른 남자가 있습니다.
1: 근데 이런 그 스토리를 다루는 곡이 이때 당시에 유난히 많았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좀, 예.
0: 저희 이 명반 도장깨기 하면서
1: 네.
0: 꽤 많이 본것
1: 꽤
0: 같아요.
1: 많아요. 뭐, 더너츠의 사랑의 바보
0: 네,
1: 같은 것도
0: 맞아요.
1: 있고, 또 그리고 사실 그 성시경 씨의 내게 오는 길도 그게 가사도 뭐 후렴도 이쁘고 하지만 그 처음에 그 도입 부분에 상대는 다른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0: 마음이
1: 근데
0: 아프네요.
1: 요 구조가 많은 것 같아요.
0: 딱딱 이 구조죠.
1: 네, 좋아하는데 상대는 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 보는
0: 맞아.
1: 상황. 그러니까요. 요때 요런 게 많았네. 또 그리고 윤건 씨의 피아노하고 기타 편곡이 좀 두드러지는 곡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0: 맞아요. 뭔가 악기의 수를 많이 늘리기보다는 딱 필요한 소리만 남겨두고 그 악기 소리를 밑에 잔잔하게 깔고 보컬이 더욱 선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편곡을 했다고 합니다.
1: 또 그리고 이 앨범의 완성도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또 안지민 리포터가 이야기를 했는데,
0: 네.
1: 그 이유가 이런 악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또?
0: 맞아요.
1: 네.
0: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 이 브라운 아이즈가 왜 노래를 잘하는 팀을 넘어서 음악을 잘 만드는 팀이라는 평가를 받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곡으로 언제나 그랬죠. 또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 좀 초면입니다. 그래서 좀
0: 그래요?
1: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 세 번째 노래로 이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 아이즈입니다. 언제나 그랬죠.

0: 브라운 아이즈의 언제나 그랬죠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노래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근데 마지막 노래는 리메이크 곡이네요.
1: 맞습니다. 마지막 곡은 하얀 나비 가져왔는데요.
0: 하얀 나비.
1: 이게 1974년에 김정호 씨의 대표곡을 리메이크한 작품인데요. 이거를 브라운 아이즈만의 색깔을 입혀서 새롭게 재해석한 그런 곡입니다.
0: 김정호 씨의 이 1974년도 곡을 브라운 아이즈 색깔로 해석한 곡인데 근데 데뷔 앨범의 리메이크 곡을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1: 맞아요. 근데 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유명한 노래를 다시 불러보자 이게 아니라 네네. 뭔가 그 음악 생활에 영향을 받았던 그 명곡을 리스펙하면서도 R&B와 소울이라는 이 브라운 아이즈만의 색깔을 또 더해서 또 다른 감동을 전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0: 아, 그러니까 이 브라운 아이즈가 어릴 때부터 좀 영향을 받았던 네. 곡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1: 네.
0: 결국에는 데뷔 앨범이다 보니까 가장 초점을 맞춘 게 우리가 어떤 음악을 할 것인가 그리고
1: 맞죠.
0: 하는 팀인가를 보여주려 했던 것 같은데
1: 네, 네.
0: 그게 컸네요 그러면.
1: 정확합니다.
0: 그래요?
1: 정말 이 브라운 아이즈가 이 R&B, 소울, 약간 외국 음악만 하는 게 아니라
0: 네.
1: 정말 그 한국 가요 명곡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그런 곡입니다.
0: 그렇군요. 그래서 이 원곡이 우리나라 포크 음악을 대표하는 또 싱어송라이터 김정호 씨가 작사 작곡을 직접 하신 곡인데 원곡은 근데 좀 자유, 뭐 그리움, 삶의 덧없음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그리고 이 리메이크한 노래도 비슷한데
0: 네.
1: 약간 그 R&B와 소울이 느껴지면서도 그 약간 정겨운 멜로디가 자꾸 등장을 해요.
0: 그래요. 중간중간에.
1: 네. 그래서 약간 트로트 같기도 하면서
0: 그래요?
1: R&B 같기도 하면서 그런 좀 신기한
0: 와 기대된다.
1: 듣기에 재밌는 네. 그런 곡입니다.
0: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나라식의 그 전통 느낌도 살짝 나면서
1: 네.
0: 이제 미국의 그 R&B, 리듬 앤 블루스의 엇박 느낌도 좀 나고 그렇습니다. 또 화려한 악기 구성을 이 곡에선 피했다고 해요.
1: 네, 오히려 이거를 피하고 그 한음 음정을 실어서 감정을 실어서 정말 익숙한 노래가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게 그렇게 편곡을 했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이 브라운 아이즈 단순히 뭐 새로운 음악을 그리고 미국 음악을 추구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가요 명곡을 또 재해석하면서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요.
1: 맞습니다.
0: 를 보여준 그런 곡인데 네 번째 노래로 또 하얀 나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골뱅이
0: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6358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제이슨 브라즈의 I'm Yours.
8: Well, you done done me and you bet I felt it. I tried to beat you, but you're so hot that I melted. I fell right through the cracks.

0: 제이슨 무라지의 I'm Yours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명반 도장 깨기 목요일 코너. 오늘은 브라운 아이즈의 데뷔 앨범 브라운 아이즈 함께 또 만나보셨는데요. 이 하얀 나비까지 들어봤는데 우리가 또 이 앨범을 또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1: 아, 정말 브라운 아이즈의 노래를 들으면 R&B가 뭐구나, 이게 R&B구나를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이때는 당시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이런 장르가.
0: 네.
1: 근데 이제는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하는 하나의 장르로 완성이 됐다는 게 참 의미가 깊은 그런 앨범인 것 같습니다.
0: 네, 실제로 이 브라운 아이즈가 등장하고 나서 이 R&B 장르가 엄청 발전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네.
0: 혜성처럼 등장해서 이후 2001년부터 한 2010년도까지 이 판도를 좀 바꿔놨다라고 완전 또 평가를 받는
1: 네
0: 그런 앨범이잖아요.
1: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 앨범이 대중음악 명반 탑 100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0: 어, 그래요?
1: 그만큼 우리가 도장깨기 할 만한 충분한 멋진 앨범이 아닌가 싶어요.
0: 맞습니다. R&B의 또 우리나라의 또 대표격 브라운 아이즈 앨범을 만나보셨는데요. 벌써 또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이 됐네요.
1: 네.
0: 오늘은 또 어떠셨나요?
1: 아, 오늘 감성이 이렇게 촉촉하게 젖을 수 있어서 좋았고
0: 네.
1: 다음 주에도 또 좋은 명반 가져오겠습니다.
0: 들리는 소문으로는 안지윤 리포터가 지금 벌써 다음 주, 다다음 주 뭐 몇 달 뒤 것까지 준비를 해놨다.
1: 네, 전 준비됐죠. 네.
0: 기대됩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목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 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 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

0: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관료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12시의 데이트 이소라입니다. 거기 비 많이 내리나요 지금? 계속 내려요? 아니면 잦아들었나요? 오늘 진짜 꽤 많은 비가 내릴 거라는 예보가 있었거든요. 우리 두댕이들 괜찮나? 제가 걱정이 좀 됐죠. 누군가를 알게 되고 서로 가까워진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런 거. 몰랐던 즐거움이 막 생기다가 또 제가 오늘처럼 안 하던 걱정하기도 하고 혼자라면 몰랐을 여러 가지 감정을 여러분 때문에 요즘에 제가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하세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7월 9일 목요일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소라입니다.

0: 아델의 노래 Set Fire to the Rain 이었습니다. 오늘 2시의 데이트 첫 곡 들려드렸어요. 2시의 데이트 DJ 안영미 씨 대신해서 제가 2주일 동안 DJ 맡고 있어요. 가수 이소라입니다. 제가 예전보다는 목소리가 많이 밝아져서 누구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 이소라예요. 네. 평소 때도 막 이렇게까지 밝은 건 아니고요. 근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많이 밝아졌고요. 사람이 목소리도 그렇고 여기 2시의 데이트라서 제가 좀 더 밝게 진행하고 있어요. 날씨도 덥고 비도 막 내리고 이러는데 침침하게 하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김지영 님이 여기는 안산인데 비가 멈췄어요. 억수로 내리더만 지금은 소강 상태입니다. 알려주셨고 최효숙님은 오산 사시는데요. 비가 오는 게 아니고 쏟아져요. 퇴근길에는 비가 안 오길 바래봐요 하셨어요. 여기 상암 제가 있는 곳은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는데 지금은 또 세차게 내리고 그죠? 창문 약간 잦아들었나요? 그죠? 아까보다는 조금 내리고는 있죠? 예, 내리고는 있어요. 김별님, 여기는 세종이에요. 새벽엔 정말 퍼붓듯이 오고 재난문자 계속 오고 난리였는데 지금은 그쳤네요. 문자 안 읽어주셔서 미니 가입했어요. 잘했다. 저는 별님이에요. 오늘도 2시간 잘 들을게요, 언니. 아이고 세상에, 제가 요즘에 2시의 데이트 들으세요. MBC FM4U 들으세요. 엄청 영업하고 있거든요. 잘하셨어요. 지금 날씨가 뭐 충청, 호남, 서울, 수도권, 강원권 호우특보 확대됐다는 뉴스 봤거든요. 남쪽은 엄청 폭염이래요. 지금 완전 달라요. 우리 날씨가 이래저래 뭐 이렇지만 우리 마음은 다 같이 여기 모여서 서로 챙겨주기. 부산 비 안 오고 계속 습하고 덥다고 비 안 오고 이미연 님이 4798 님이 경남 창원인데 햇볕 쨍쨍하다고 강아지 산책하다가 너무 더워서 그늘에서 쉬시는 중이래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은 또 밑에 이렇게 바닥에 가까이 다 있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우리보다 더 열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는 너무 뜨거울 때는 살짝 들고 다니셔도 되고 아니면 너무 더울 때 피해서 예 산책시켜야죠. 보자, 날씨 얘기 좀 했고요. 자, 이제 여러분 얘기하세요. 여러분 얘기, 오늘 뭐 했는지, 어떤 사람 만났는지, 무슨 일 있었는지 제가 다 참견해 드릴게요. 지금 듣고 싶으신 노래, 하고 싶으신 얘기 뭐든 다 듣고 싶어요. 샵 8000번 문자번호,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 들고요. 우리 라디오 미니 어플 까시면 무료로 글 남기고 라디오도 무료로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보자. 제가 지금 컴퓨터로 다 보고 있고요. 확인 다 하고 있으니까요. 안에서 우리 빛나 PD랑 저랑 그리고 밖에서는 우리 작가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내 사연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야?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읽어요, 저희가. 걱정 마시고 보내주세요. 자, 광고 올품 알레스 아우토 3일제약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토익 롯데렌탈 프리미엄 방탄꼭지 경기주택도시공사 나 이거 방탄꼭지 읽은 다음에 꼭 이렇게 다른 거 읽기도 쑥스러워지더라. 모빌코리아 윤활유 KB국민은행 빙그레 주식회사 해리스하보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0: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 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주는 백커스 토익은 해커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아이고 세상에, 여기 또 새싹 회원들 많이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너무 고마워요. 제가 여기 이름 다안 적어주시고 또글 100원씩 다들 들이셨나 보다. 엄청 길게들 보내주셨네. 이거 다는 못 읽어드리니까 번호라도 불러드려야 되겠다. 0500님, 9324님, 9476, 6913, 5687, 7428, 3025, 3387님, 2022님, 2005님, 왜 많은 분들이 지금 한 100통 정도 와 있거든요. 문자 메시지가.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열심히 여러분 사연 보내주세요. 그래야 제가 챙겨드리죠. 매일 말씀드리니까 다른 때보다, 제가 말 안 할 때보다 네, 문자 메시지가 많이 오네요. 이건 뭐 미니는 매일 글 쓰시는 분들 서로서로 또 친해요. 그쪽은 그래가지고 얘기도 재밌게 나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미니 어플 까셔서 한번 들어오셔서 한번 보세요. 글도 남기시고요. 아 이거 이 노래 오늘 또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다. 신청하신 분들이 많긴 해요. 제 노래 새 노래거든요. 너의 얼굴 다 잊을게.

너의 얼굴 다 잊을게 이소라였습니다. 아 이거 스페셜 DJ 하니까 좋은데요. 와 저 신경 써주시고 확실히 밖에 나와야 돼. 집에 있으면은 뭐 신곡을 냈건 뭐 어쨌건 뭐 누가 알아. 나와서 제가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다들 신청해 주시고 선곡해 주시고 그래서 제 노래가 이렇게 또 빛이 나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자 여기 292님 소라님 목소리 들으니 행복합니다. 운전 중이라 주차장 도착 후 바로 문자 남겨봐요. 부산 날씨 29도 덥네 예. 그러십니까? 아이고 저희 엄마가 경상도 분이라 예 저희 부모님이 다 예. 그래서 제가 사투리 그 경상도 쪽 사투리는 그렇게 뭐 어색하진 않아요. 네. 자 그리고 6498님이 비오는 날 차 속에서 아이 유치원 하원 기다리며 이소라님 노래 듣고 있으니 너무 좋네요. 진짜 좋네요. 지금 제 노래 저희 방송이 아니라 딱 또 곧 저기 지정해서 제 노래 아이고 감사해라. 우리 안영미 씨는 출산 휴가 중이세요. 저는 다음 주 일요일까지 안영미 씨 오실 동안 제가 여기 잘 지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청취자분들 한 분이라도 더 모아야죠. 그래야지 안영미 씨가 기분 좋아하실 거잖아요. 네. 김재현님 소라 누나 때문에 MBC 라디오 회원 가입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정규로 누나 라디오 듣고 싶어요. 누나는 비오는 날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하셨네요. 아유 고마워라. 등 토닥토닥 재현이 잘했다 잘 썼다. 이거 우리 국장님 라디오 국장님 들으셔야 딸랑딸랑 정현숙님 유리창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다 이런 날씨에도 강변을 뛰는 사람이 있나 봤더니 진짜 뛰는 사람이 있네요. 강을 바라보니 강물이 많이 불었어요. 조심히 뛰시길. 아이고 또 서로서로 걱정해 주시고 5981님 소라언니 오늘 바지락 수제비가 땡겨서 바지락 해감하고 밀가루 반죽해놓고 듣고 있어요. 저녁이 기다려지네요. 크크. 주부시겠죠? 그러니까 혼자서 막 반죽해가지고 막 떠서 바지락 이렇게까지 먹지는 남편분이 들어오시겠죠? 저녁 때 맛있게 해서 드세요.

우리 지금 청취율 예, 조사하고 있거든요. 4367님이 남편 어제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아서 이소라의 2시에 하는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면서 스페셜 DJ죠 했대요. 좋아하는 코너는 이소라 모르는 거 가르쳐주기. 아이고 나 진짜 여기까지 내가 아이고 어떡하냐 나 라고 했다는데 남편이 꽃돌이에요. 나 이분한테 홍삼 세트 하나 선물 드려라. 우리 작가들 이름 여기 체크해 놓으세요. 이거 드리세요. 아유 기분이다. 아이고 잘하셨다. 아이고 잘하셨어. 홍삼 선물 세트 4367님 드릴 테니까 남편분 피곤하신데 꼭 드리세요. 고맙습니다. 지금 저 모르는 거 가르쳐. 괜찮아요. 저 뭐 배워가면 되니까. 진짜 이거 뭐 물어보나요? 뭐 물어보나요? 뭐. 아니 그러니까 그 2시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청취율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뭐라고 물어보나요? 어제 뭐 들으셨어요? 아 그럼 어제라고 해요. 어제 뭐 들으셨어요? 무슨 코너 들으셨어요? 무슨 코너 들으셨어요?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소라 스페셜 DJ 그거 2시에 데이트 들었고 좋아하는 코너 이소라 모르는 거 가르쳐주기 들었다. 아유 우리 꽃돌이 잘했다. 남편분 이름도 좀 적어주시지. 고마워요. 두대 청취율 조금이라도 올라가겠네요. 계속해서 사연 받을게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 여기 한번 눌러보자. 문자 몇 개 나왔나 보지. 보자. 검색 160개. 오늘 아침 박혜정입니다. 조인혜입니다. 소라님 목소리 조금이라도 더 듣고 싶어서 커피타임 포기했어요. 언니 운전 중에 언니 목소리 들어보니 빗소리에 점점점. 이걸 다 읽으려고 그러네. 저 진짜 욕심 많은 DJ죠. 4240님 소라 언니 저는 9시 윤상 오빠 시작으로 지금까지 계속 라디오 들으면서 그림 그리고 있어요. 저는 민화 작가입니다. 오, 혹시 민화 아시나요? 그럼요. 예, 전통 그림. 예, 알죠. 굉장히 섬세하게 그려야 되는데. 9시부터 그렸더니 슬슬 집중력이 떨어지네요. 하시며 패닉의 달팽이 노래 들으시면서 화이팅 하고 싶으시대요.

타닉의 달팽이였습니다. 아,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아유, 저 정말 문자 메시지에 언니 누나 와 다시 돌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런 게 아직까지도 지금 오늘 며칠 오늘 무슨 요일이냐? 목요일인데도 예, 아직까지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9513님. 소라 언니의 달달한 목소리 들으며 집에 가요. 줌바와 아쿠아 댄스 하는 날인데 오운 완 하고 가요. 오, 아이고 어떡하냐 이거 또 이 소라 가르쳐주고 이거 또 하는 거 씻고 나왔는데 바로 땀이 그래도 오늘도 해냈어요. 소라 언니 덕분에 저도 새롭게 알아가는 거 많답니다.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언니처럼 늘 따뜻하게 말하는 거 배우고 싶어요. 아, 저 따뜻하게 말하나요? 아이고 성공했다 성공했어. 제가 그렇죠. 여러분한테 전 잘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목소리로 이렇게 목소리에도 멜로디가 있잖아요. 높낮이가 그렇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 봐요. 제 마음이 그렇게 여러분한테 들려지는 거예요. 말을 하면은 오운한 뭔가요? 오운한 우리 작가도 오운한 너 아유 어떡하냐 끝났다.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4: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6: 헛

0: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사이드 저 이소라입니다. 저 이소라입니다. 생방 이소라입니다. 네. 좀 전에 거는 제가 미리 와서 녹음해놓은 거였고요. 네. 생방송으로 이소라입니다. 2부 시작됐어요. 안영미 씨 출산 휴가 가셨고요. 다음 주까지 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난으로 사라진 소라 언니. 큰 웃음 주셨네. 박정은님. 언니 또 큰 웃음 줬나? 언니 이거 맞췄어요. 우리 PD가 이거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아까 운동 얘기하고 그래서 오늘 운동 완료. 뭐 요 정도. 맞죠 맞죠. 이야 2시에 데이트 진짜 정말 올드하구나. 아 우리 빛나 PD가 그런 건가? 아직도 이런 효과음. 반갑다 반가워 진짜 장유빈 오늘 운동 완료요 소라 언니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아이고 이거 뭐 됐다 됐다 오늘 운세 완전 야르 강주희님 오늘 운세 완전 야르 오운완이 오늘 운세 완전 야르로 된 거예요 이것도 와봐 맞는 거 같냐 또 이거는 또 왜 이렇게 잘들 만드냐 아 뭐 좀 얘기 좀 하면은 이렇게 참견을 해주시는 우리 두댕이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반응도 없이 DJ 2주일 동안 많이 이제 왔어 제가 이제 스페셜 DJ라고 왔어요 근데 그냥 사연도 그냥 뭐 이렇게 막 얼마나 제가 축 늘어져서 하겠어요 날씨도 이런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화이팅 힘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별 코너 없어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고 제 얘기하고 여러분 신청곡으로 2시의 데이트 2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두댕이들의 근황이 궁금해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지금 어떤지 오늘 이거 먹었어요. 내일 누구 만나요. 우리 집 강아지가 손 성공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손 진짜 안 해준다 우리 애들. 아유 뽀뽀도 그렇게 안 해줘요. 한 녀석은 우리 짝꿍이 언니 뽀뽀? 언니 뽀뽀? 해도 진짜 얼굴 싹싹 돌리고 어떻게 잘 피하는지 안 해주고 저 꽃순이 꽃돌이었어요. 이런 우리 음도 애청자 여러분이었던 네 사연 보내주셔도 좋고요. 아주 소소한 거 뭐 다 좋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그냥 사연 안 읽힌 분들 중에도 저희가 뽑아서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 나 사연 안 나왔네. 뭐 신청곡 안 나왔네. 나 오늘 선물 못 받겠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이따가 무작위로 추첨해서 다 보내드릴게요. 문자 샵 8000번 미니는 무료. 이거 어떡하지? 8731님. 어쩜 언니 진짜 아휴 50대 중 제일 귀여워. 진짜로. 아유 조지 팔아봐줘요. 들려드릴게요.

조지의 노래였습니다. 바라봐줘요 였어요. 아이고 우리 투댕이들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 좀 보내주세요. 제가 그랬더니 문자도 많이 오고 예 지금 글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이고 우리 윤수 왔니? 그래 회사 퇴근하고 왔구나. 잘 왔다. 우리 김민나 PD가 저쪽 스튜디오를 쳐다본다. 저희 제 공연 때 늘 보러 오는 남자 분이에요. 은윤수. 윤수야 안녕. 옆방에 있는 것 같지. 제가 이 정도 여러분 제 공연에 오고 매번 제가 DJ 뭐 스페셜 DJ건 그냥 정규 프로그램 DJ건 맨날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은 이름도 제가 그렇게 뭐 잘 못 외우고 그래도 이름도 외우고 이렇게 챙겨드리는 DJ예요. 저한테 잘해주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더 잘해드릴게요. 진짜. 네. 2276님 반년 동안 영업한 업체에서 오늘 드디어 발주 받았어요. 노력한 보람이 있네요. 뿌듯합니다. 다들 무더위에 힘들 텐데 화이팅입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진짜 화이팅. 아이고 잘됐다. 잘됐다 잘됐다. 6989님 소라 언니 전 40대 중반 애 셋 맘이에요. 애 셋 맘. 오 그렇구나. 제 근황은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어, 생일 축하해요. 애셋맘님. 생일날 미역국 먹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제 손으로는 굳이 안 끓여지더라고요. 그죠. 그래 그래. 대신 오늘 제가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먹고 있어요. 근데 기분이 좀 그런 건 왜일까요? 언니가 축하 좀 해주세요. 저희 작가가요 칼국수 보내드린대요. 됐다 됐다. 선물 저희가 하나 보내드리고 생일 축하 축하 축하합니다. 이름 적어주셨어야죠. 아니면 닉네임이.

나 애칭 이름 적어주시면 제가 이름으로 불러드릴게요. 6989님 이렇게 말고요. 생일 축하 축하. 그리고 우리 7538님 근황은요. 3년 반 만에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오, 천생연분 마냥 노래 취향도 잘 맞고 둘 다 서로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서 남친 차에서 서로 좋아하는 가수 노래를 자주 들어요. 커플 된 거 축하해 주세요 하셨거든요. 아이고 이럴 때 남자친구 이름이랑 응? 7538님 이름도 적어주셔야 제가 정식으로 축하드렸을 텐데 어쨌건 축하 축하 서로 잘해주세요. 알았지? 싸워도 되는데 그리고선 금방 풀고 또 잘해주고 막 그래야 돼. 그래야죠. 박현진님, 제 근황은요. 응원하는 야구팀 캐릭터 유니폼 판매가 시작됐는데요. 품절이라 좌절 중이에요. 아니 왜? 결제창까지 갔는데 왜? 하셨어요. 아니 저희 제 동생은 LG 팬이거든요. 완전 그러면서 욕을 엄청 해. 야구 팬들은 다 그렇더라. 그렇게 좋아하면서 어떻게 보면서 욕을 하든지 진짜 재밌어요. 그거 보면은 진짜 좋아하는 거 맞나 싶다니까요. 근데 거기에는 왜 저기 뭐야 그 우리 강아지들 예쁜 그 유니폼 같은 거 좀 입히려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약간 한정돼 있어서 그런 것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스페셜 DJ로 와서 요거 한번 말씀드리네요. 여러 가지 디자인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한번 하고. 4931님이 그 빗소리랑 천둥소리가 무서운 우리 집 강아지랑 같이 듣고 있어요. 언니 목소리 들으며 안정을 되찾고 있어요 하셨거든요. 아가 언니 얼굴 봤어요. 우리 애기 아이고 이뻤죠. 엄마야. 아 언니야 언니 어떻게 아이고 무서웠죠. 꼬리 막 이렇게 떨고 있죠. 몸 이렇게 바들바들 떨고 있거든요. 천둥 치고 그러면 저희 싱싱이도 그래요. 그래서 옆에 근데 그럼 무서우면 옆에 달라붙어 있어야 되잖아. 문으로 가. 떨어져서 문 쪽으로 가요. 네. 네. 그래. 빨리 끝내고 가가지고 우리 짝꿍이랑 싱싱이 봐야 되겠다. 9117님 제 근황은 언니 덕분에 젊은이들 말을 잘 배우고 있다는 거. 엄지발가락 부상으로 운동도 2주째 못 가고 있어요. 그래도 언니 목소리 들으니 좋으네요. 나이가 좀 있으시단 얘긴데 그죠? 모르는 거 보니까 우리 같이 배워요. 그래요. 0500님 이름 최우민. 아이 우민님 소라 누나 날이 흐려서 식집사인 저는 식물들 습도 조절해주고 들여다보고 있어요. 누나도 식물 좋아하시죠? 늘 푸르른 식물들 누나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진도 보내요. 신청곡은 잔나비 틀어주세요. 신청곡 잔나비로 그냥 잔나비의 무슨 노래가 아니라 아이고 예뻐라. 저희 집에 제 베란다에서 나무들 이렇게 쫙 해놓고 일주일에 3, 4일에 한 번씩 물 주면서 지금 예, 애들이 잘 자라고 있죠. 예전에는 제가 키우면 식물들이 그렇게 죽었었는데 요즘에는 잘 자라요. 뭔가 바뀌었나 봐. 제가 바뀌긴 했나 봐요. 잘 자라. 그냥 물 주면은 제 밑에서도 잘 자라더라고요 애들이. 얘기해요 애들이랑 잘 자라라 아이고 꽃 예쁘게 펴줘서 고마워 막 그래요. 여기 0500님이 정글 원래 신청하셨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이런 노래도 괜찮거든요. 잔나비 노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0: 나비와 고양이, 백현, 그리고 볼빨간 사춘기 함께한 노래였습니다. 보자. 2시의 데이트, 저는 이소라입니다. 혹시 지금 들으시다가 이 목소리 누구지? 누구지? DJ 누구지? 하시는 분들. 원래는 안영미 씨 시간이고요. 안영미 씨는 출산휴가 잠시 떠나셨고요. 제가 2주일 동안 2시의 데이트 맡아서 하고 있어요. 자, 보자. 여기 광고 들어야 될 시간이죠. 예, 하나 정도 사연을 읽을게요. 7351님이 실시간 근황입니다. 출장 갔다가 3시일 들어가는 길이에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이거 진짜 실시간이다. 광고.
1: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5: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언니 저 이연애라고 합니다. 준비하던 공무직 시험에서 최종 합격해서 아까 비가 많이 와도 기분 좋게 서류 제출하고 왔어요. 언니가 임시 DJ 맡아주셔서 행복해요. 매일 들으러 올게요 하셨어요. 아이고 이연애님 제가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아이고 최종 합격도 하고 라디오도 들어주시고 좋은 일만 많네요. 잘됐다. 자 그 다음에는 김혜정님. 저는 냉장고 정리 시작했어요. 냉동실이 꽉 차서 문 열다 와르르 떨어져서 발을 찍혀서 정리 시작했어요. 저희 집 냉장고가 평소에는 그렇게 꽉 차 있지 않은데 어제 그제부터 제 동생이 뭐가 그렇게 먹고 싶었는지 막 물건을 시켜가지고 만두도 있고 무슨 뭐 도토리묵 무슨 뭐 그런 뭐 별게 다 들어가 있어. 지금 꽉 차 있어요. 저희 냉장고 지금 꽉 차 있어요. 정리는 그냥 대충 이렇게 줄 맞춰서 해놨어요. 저희도. 3034님 저 오늘 휴무라 드디어 생방으로 라디오 들어요. 비 오는 날 친구랑 김치전 먹으면서 소라 언니 라디오 듣는 거 이게 행복 아니고 뭐냐고요 하셨어요. 클래식화이의 노바보사 신청합니다 하셨거든요. 어 이거 좋다. 자 특별한 얘기 소소한 얘기 뭐 다 좋습니다. 그냥 저한테 얘기하고 싶으신 거 저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노래 나갑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전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4.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0: FM 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에 데이트.
1: 2시에 데이트 3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소라입니다. 아이, 정말 그래요? 0720님이 소라님 목소리가 어쩜 평생 불량식품 한번 안 먹어본 듯 맑고 깨끗하죠? 저는 라면이 너무 땡겨서 먹고 운동하며 듣고 있어요. 아, 제 목소리 그런가요? 저 근데 사실 방송할 때 약간 노래하듯이 하긴 해요. 목소리를 조금 만들죠. 평소에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들떠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흐름, 리듬감이 있게 방송해요. 안 그러면 여러분 좀 지루하시잖아요. 계속 그냥 이렇게 평이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듣기 지루하거든요. 얼굴도 안 보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목소리에서 어떤 느낌을 줘야 되니까. 제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아까 제가 김치전, 예, 그 얘기 사연 읽었었는데 7330님이 김치전 사연 저랑 같이 있는 친구 이야기예요. 대박 쓰셨어요. 아이고, 난리 났다. 둘이서 얘기 안 하고 문자 메시지 막 보내고 있구나. 그랬고 4278님이 공공기관 근무하는 여자 사람입니다. 새벽 출근해서 지금까지 민원인들 상대하다가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퇴근 중인데 소라님 밝은 목소리 들으니 힐링되다 못해 눈물 날 지경이에요. 자주 듣고 싶어요 하셨네요. 아이고 그랬죠요.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요. 이제 집에 가서 자기한테 좀 잘해주세요. 맛있는 거 먹고 좀 쉬세요. 계속 뭐가 쌓여 있으면은 안 돼. 풀어야지. 4278님 화이팅. 0102님 저는 2주 동안에 혼자 포르투갈 여행을 마치고 지금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행하는 동안은 매일이 정신없이 흘러갔는데 막상 돌아가는 비행기에서는 아쉬움만 남더라고요. 혼자라 걱정도 많았지만 무사히 잘 다녀온 저 자신에게 작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에구, 에구, 토닥토닥. 제가 제 손등을 대고 등 토닥토닥 하듯이 하고 있어요. 토닥토닥. 0102님. 자, 여기 4126, 0214, 7330, 1525, 7633, 1419, 8955. 2811님, 7222님, 0909님 여기 화면에 한 페이지에 있는 문자 메시지 보내신 분들 번호 제가 한번 쫙 불러드렸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황이 궁금해요. 제가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0: 아, 노래 템포 딱 좋네요. 진짜 흐려도 괜찮고 맑아도 괜찮은 템포. 미나 오카베의 Every Second이었습니다. 2시의 데이트 듣고 계시고요. 저는 잠시 온 DJ 이소라입니다. 권혜진님, 우와 언니 제 이름도 한 번만 불러주세요. 그럼 심심한 일상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권혜진님 됐죠? 뭐 하세요? 행복하세요 지금? 그렇지, 이런 작은 것들로 예 살아가는 거죠. 뭐 큰 건 아니지만 제가 권혜진님 이름 불러드렸고요. 앞으로도 2시의 데이트와 함께 해주시고요. 여기 봐라, 요 사진 봐라, 요 사진 봐라. 아이고 세상에, 이거 엄마가 다 치워야 될 텐데 이거 어떡하나. 1230님, 제 근황. 둘째 이유식 먹이면서 듣고 있었어요. 매번 그릇에 손 넣고 비벼서 다 벗고 먹고, 먹고 나면 또 바로 목욕. 정확한 모습은 사진으로 대체해요 하시면서 사진 올리셨거든요. 제가 이거 봤고요. 아휴, 이거 다 엄마 일이다. 근데 너무 포동포동하고 예뻐서 일 많이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머리숱이 왜 이렇게 많아? 아이고 부럽다. 자, 이렇게 저희가 얘기 나누는 중에 또 근황이 궁금한 분이 있어요. 전화 연결을 해놨거든요. 두댕이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누굴까요? 예, 여보세요 할게요.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이소라예요. 안녕하세요.
0: 안영미. 아니, 안영미 씨.
1: 아유, 언니.
0: 아니, 저 사진 봤어요. 이틀 전에 제가 사진 봤는데 얼굴 조금 부었는데 나 그 얼굴이 너무 웃겨가서 웃겨가지고 진짜 아, 너무 웃었어요, 얼굴. 어떠세요? 지금 어때요, 몸이?
1: 아, 지금 많이 좋...

0: 좋아졌습니다.
1: 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배 나오고 이런 원래도 뭐 많이 나오지도 않았었지만은 뭐 그런 거 없죠. 붓기 같은 거 좀 가라앉으셨어요?
0: 붓기는 가라앉았는데 배가 생각보다 그렇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막 요즘 인별그램이나 너튜브 보면 네. 뭐 산후조리원에서 뭐 10kg 빼갔어요 막 이런 분들 많던데 어어. 이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안 들어가던데요?
1: 근데 운동을 해야지 뱃살은 들어가는 건가요? 먹는 거 조절도 하고 막 그래야 되죠.
0: 그렇죠. 먹는 것도 조절해야 돼요. 근데 여기 조리원에 있으니까 네. 먹을 걸 하염없이 줘요.
1: 그래 그래. 아니 근데 뭐 안영미 씨는 살 좀 찌셔도 뭐 한참 찌셔도 되는 거니까 건강만 괜찮으시면은 많이 드셔야죠.
0: 네. 아 근데 움직이질 않고 계속 먹고만 있으니까 아 네. 제가 우리 두댕이들한테 예뻐진다고 약속했는데 예. 아 이게 예뻐지기가 쉽지가 않네요.
1: 아니에요. 제가 사진 봤는데 부은 얼굴도 너무 예뻤어요. 여기 지금
0: 아니, 그건 어. 언니가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1: I love you. 노현님이랑 막 우리 여기 청취자분들 사연 막 계속 올리고 계신데 어머나 어머나 배윤겸님 한윤아님 오세민님 너무 반가운 목소리 하면서 뭐 이런 것도 물어보셨어요. 우리 둘째 딱둥이 무사히 잘 태어났냐고.
0: 아, 잘 태어났어요. 너무너무 우리 두댕이들이 네. 응원해주고 기도해주신 덕분에 네. 정말 건강하게 잘 순산했습니다.
1: 아니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낳아본 경험도 없어서 그걸 네. 다 이해하진 못하겠지만 그냥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지만 진짜 좀 아프고 어렵긴 하셨겠어요.
0: 아, 그쵸? 정말 그쵸? 나비 씨가 그때 네. 둘째는 더 아플 거야라고 얘기했던 게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몸이 신체적으로.
0: 네, 제가 첫째도 제왕절개를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아픔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둘째 때 진짜 더 아프긴 더 아프더라고요. 이게 쨘 데를 또 째니까.
1: 네, 아 그래.
0: 네. 네. 그리고 네. 첫째 날, 둘째 날 제가 몸이 괜찮길래. 네. 아 역시 나는 임신 체질인가 보다 했는데 이게 무통주사 덕분에 안 아팠던 거였어요. 아, 셋째 날부터 제가 지옥을 맛봤습니다.
1: 그걸 다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그래도 우리 딱동이
0: 네.
1: 그 애 낳고 나온 배 금방 안 들어간다면서 7929님이 수유하고 네. 육아하려면은 먹고 잘 쉬셔야 된다고 살찌는 거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사연 보내셨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0: 근데 이게 쉴 수가 없어요.
1: 왜?
0: 제가 언니가 방송하는 거를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1: 아 그러셨어요.
0: 근데 조바심이 네. 나가지고 쉬지 못하겠어.
1: 제가 진짜 영업 엄청 하고 있거든요. 안영미 씨 이렇게 쉬시는 동안 한 분이라도 청취자 여러분 더 늘리려고.
0: 아, 저 너무 불안해요. 언니가 네. 너무 두댕이들이랑 티키타카를 잘하시니까 네. 불안해서 여기서 좌불안석이 돼가지고. 못 쉬겠어요.
1: 푹 쉬세요. 저는 진짜 스페셜 DJ 2주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안영미 씨. 진짜.
0: 열심히 언니 목소리가 너무 힐링이 돼요. 진짜. 진짜 DJ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구나.
1: 뭐가 다른가요?
0: 다르네. 달러. 아니 그동안 두댕이들이 왜 저를 조롱했었는지 알 것 같아요.
1: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최고지 안영미 씨가.
0: 아 불안해.
1: 그런 생각 하지도 말고 조리원 생활은 어떠세요? 뭐 맛있는 거 나와요?
0: 네. 여기 제가 너무 잘 나와요. 여기가 이게 최지호 언니가 소개해줘가지고 추천해줘가지고 왔거든요. 네. 근데 언니가 강추했던 게 여기 밥이 그렇게 잘 나와라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선택했는데 네. 진짜 잘 나와요.
1: 오늘 뭐 드셨어요? 좀 전에.
0: 오늘 닭볶음탕 먹었어요.
1: 아이고 맛있겠다.
0: 닭볶음탕에다가 네. 오늘 비 온다고 네. 깻잎전까지 부쳐주셔가지고
1: 맛있겠다.
0: 그리고 여기는 간식을 네. 간식도 어마어마해요. 막 김밥 막 이런 거 나와요.
1: 간식은 언제 김밥이 간식으로 나온다고요?
0: 네, 김밥이 간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기 사육당하는 느낌이에요. 사육 완전한 사육입니다.
1: 미역국도 나오나요? 미역국 원래 먹어야 되잖아요.
0: 미역국도 나오죠. 네. 근데 제가 이제 갑상선 쪽이 안 좋아가지고 미역국은 삼시세끼는 못 먹고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먹고 있어요.
1: 간은 잘 돼 있나요? 좀 밋밋하게 나오나요?
0: 좀 밋밋하긴 해요. 밋밋하긴 해서 제가 또 초콜릿을 또 엄청 집어먹긴 하는데.
1: 야, 이거 살찌는 것만 엄청 드시고 계신데.
0: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살이 안 빠지고 있어요.
1: 보이는 라디오 오시자마자 하셔야 돼요.
0: 예,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뻐진다고 약속했으니까 확실히 예뻐지고는 할 거예요.
1: 박성은님이
0: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1: 박성은님이 조롱군단 반성합시다 하시면서 사연 보내셨고 남현주님 오랜만에 영미님 목소리 들어서 너무 좋다고 사연 보내셨고 3546님도 빨리 건강해져서 어서 오시라고 사연 보내시고 지금 사연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두댕이들한테
0: 정말 다행입니다.
1: 두댕이들한테 뭐라고 한마디 좀 해주셔야죠. 지금 뭐 계속 하고 계시지만 네.
0: 저는 우리 두댕이들이 저를 잊었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항상 미니를 보는데 네. 제 이야기를 털끝만큼도 안 하시더라고요.
1: 아니야. 그런 거는 제가 안 읽었어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0: 아니 네. 첫째 때는 그렇게 다들 저한테 DM도 오고 뭐 인별그램 댓글도 달아주시고 했는데 둘째 때부터는 다들 따롭더라고요. 아무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1: 아유 또.
0: 아 어떻게...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나? 나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1: 오늘 좀 올라오겠네요. 티 내야 돼 정말. 저도 막 보내달라고 말씀드려야지 문자 보내주시거든요.
0: 아 진짜 여러분 저 잊으신 거 아니죠? 잊으시면 안 됩니다.
1: 여기 6649님이 영미 누나 만난 김에 부탁 일어나십시오 한 번만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저 일어나십시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나요?
0: 제가 해드릴게요. 네? 언니도 해주세요. 제 거 하는 거 보고. 네? 자 우리 두댕이들 제왕절개 하신 분들도 일어나십시오.
1: 너무 난이도가 높아서 이거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0: 그렇죠. 이 복식 호흡으로 하셔야 돼요.
1: 그러네. 다 나으셨는데요? 다 나으셨어요. 영미 씨 근황 네. 전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0: 네네네.
1: 몸 잘 회복하시고 걱정도 네. 하지 마시고 딱 쉬고 나오시면은 여기 제가 잘 해놓고 있을 테니까는 걱정도 하지 마세요.
0: 아니 근데 제가 가고 나서 네. 팬들이 오히려 많이 빠져나갈 것 같아가지고 그게 너무
1: 무슨 아니 안영미 씨 신청곡 있으시면 신청곡 하나 하셔도 돼요. 저희가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네. 뭐 하나 들려드릴까요?
0: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1: 네 뭐요?
0: 네, 김희애 배우 김희애님의 네. 나를 잊지 말아요.
1: 나를 잊지.
0: 완벽했다.
1: 아니 이거
0: 제왕절개 완벽했다.
1: 이거 바로 지금 들려 준비됐나요?
0: 예. 이건 특급 수술이잖아.
1: 잘한다. 아저씨 빨리 오셔서 그런 성대모사도 다 들려주시고 그래야 돼요.
0: 자, 네 알겠습니다. 언니 너무 고마워요.
1: 아유, 제가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들어가세요. 네. 안영미 씨.

개미에 나를 잊지 말아요. 아, 안영미 진짜 그 얘기했더니 난리 났다 지금. 5367님 나는 그리워하고 있다. 영미 믿어다오. 장소영님 일어나십시오. 너무 힘이 들어갔어요 언니. 그 텐션이 아니요. 그렇지. 언니 오늘 처음 해보는 거잖아. 안영미 씨가 와야지 그게 나오는 거지. 2시에 데이트 이소라입니다. 영미 씨 잘 쉬는 동안 제가 와 있어요. 제가 잘 해놓을 테니까 안영미 씨는 그냥 진짜 편히 쉬시다 오시면 되거든요. 여기 뭐야. 어떻게 3858님이 영미띠 출산 등남 축하드려요. 언제 두대 복귀하나미요. 소라님도 재밌었어요. 아니 아니 재밌었어요. 저 아직 안 갔어요. 저 일주일 남았단 말이에요. 다음 주까지 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과거형으로. 아이고 참. 고수정님 10개월 아기 키우는 엄마입니다. 소라님 라디오 한다고 하길래 2시 라디오 처음 들어요. 지금 아기는 분유를, 저는 라떼를 마시며 듣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저 바로 안영미 씨 사연 넘기고 제 거 좋다는 사연 바로 읽는 거 봐요. 제가 뭐 이 정도예요. 윤주희님 저도 아기 분유 먹이며 듣고 있어요. 아기 키우면서 토익이라는 공부 할 수 있겠죠? 화이팅! 언니랑 하이파이브 한번 하자. 할 수 있어요. 윤주희님 마음만 먹으면 돼. 다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물론 힘들고 귀찮지. 하지만 힘들고 귀찮은 거를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아, 나 힘들고 귀찮아. 근데 그거 해야 되긴 하는데 그거를 하셔야 돼요. 그걸 해야지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화이팅하고. 박재호님 내일 저 31번째 생일이라고 우리 가족 물레동 회관에서 삼겹살 먹기로 했어요. 누나 미리 축하해 주세요. 누나 생일송 한 소절 듣고 싶어요. 제가 어제부터 계속 생일송을 부르고 있는데 저 어제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이걸 되게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제 노래 중에 생일 축하해요 라는 노래가 있어요. 생일 축하해요 그대 뭐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제 노래가 생각이 안 나서 여러 번 잡은 거야. Happy birthday to you로 생각이 안 나더라. 아, 박재호님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합니다. 아침 노래님은 독일 살아요. 어구, 지금 아침 8시래요. 근데 러닝하러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대요. 아따 부지런하다. 10월에 인생 6번째 풀코스 마라톤 뛰는데 4시간 이하로 완주하는 게 목표예요. 달리기 싫어하는 언니가 응원해주세요. 언니 달리기 싫어하진 않아. 못할 뿐이지. 잘, 체력이 안 돼서 잘 못할 뿐이지 싫어하진 않아요. 저도 막 달리고 싶죠. 산소 막 마시면서 공기 막 바람 맞으면서

뛰고 싶죠. 누가 언니 좀 데리고 나가라. 어? 언니 벨 딱 눌러서 언니 오늘 나가요 이러면서 데리고 나가면 언니 매일 나가겠는데 혼자는 또 그게 막 되진 않네요. 문자 샵 8000번 미인은 무료입니다. 우리 김빛나 PD가 이쯤에서 이 노래 들으면 좋을 것 같다고 선곡해 주셨거든요. 유나의 노래입니다. 바람이 불면.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0: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0: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1: 이러니 잊을 수가 있냐고요.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아우 나 이런 게 잘 안 된다. 이런 걸 못해요 제가. 좀 안영미 씨는 이런 거에 진짜 특별하게 잘하잖아요. 아유 안영미 씨 걱정도 하지 마세요 정말. 자 보자 우리 두댕이들이 보내준 근황 사연들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7800님 긴급 안녕하세요. 저 3시 반에 공모전 2차 발표 나요. 2년 동안 준비한 도자기 공모전인데 조금 뒤에 2차 발표라 소라언니의 화이팅이 필요합니다. K 날자 이게 어떻게 읽어요? 날자 도자기? 날자 도자기. 이게 어떤 뜻인지를 제가 도자기. 합격 화이팅 어? 도자기 나는 거 이게 K 날자 도자기 합 도자기 헐헐 날자 할 때 그 날자 오케이 알았어. K 날자 도자기 합격 화이팅 외쳐주세요. 새싹이라 이렇게 보내는 거 맞아요? 문자 잘 도착했어요? 하시며 7800님이 오늘 처음으로 보내주셨던데 아 잘 될 거예요. 제가 언니가 기운을 쫙 불어넣어서 2차 합격 합격 합격 됐다. 이거 3시쯤 받은 문자인데 지금 발표 났나요? 어떻게 됐나 모르겠다. 한번 봐. 어떡하지? 이거 지금 났나 모르겠다. 잘 됐어야 될 텐데. 2552님 탁구장 에어컨 켰는데 땀이 나서 다시 보니 1시간째 27도로 돌고 있는 걸 지금 알았어요. 이거 누가 27도로 맞춰놓은 걸까요? 하셨는데 저희 집은 25도 정도로 맞춰놓고 있거든요. 25도, 26도, 25도 정도. 예, 그러면은 살짝 예, 시원해요. 약풍으로 해서 틀고 있어요. 자, 보자. 지금 에어컨 켠 것까지 제가 알았고요. 2552님 근황까지 알았고. 9359님 언니 덕분에 2시에 데이트 다시 들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왜 그러셨어요? 하지만 잘 오셨어요. 좋아요, 좋아요. 전 올해 큰딸이 21살이 돼요. 모태솔로였던 딸이 드디어 남친이 생겼다며 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저 멜로드라마에 꽂혀서 몰랑몰랑 했는데 울 딸 보니 부럽기도 하고 나도 다시 연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시겠네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되죠, 근데. 어머님이시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좀. 큰일 난다, 큰일 나. 9055님. 주말에 아빠 생신이라 케이크 주문하러 빗속을 뚫고 나왔어요. 아 지금 비 오나요? 신발도 젖고 옷도 젖고 빵집에서 라디오 들으면서 옷 말리고 있어요. 이제 다 말라서 곧 일어나야겠어요. 오늘 날씨 참 변덕스럽다잉. 변덕스럽죠. 여기는 우리 지금 안 오죠? 예. 네. 창문 보니까 빗방울이 안 맺혔네요. 지금은 안 와요. 여기는 상암입니다. 저는 라디오 스튜디오 안에 있고요. 9055님이 신청하신 김광진의 여우야 나갑니다.

클래식의 여우야였습니다. 2시의 데이트, 저는 안영미 씨 대신 잠시 와 있는 이소라입니다. 아이고 어떡해, 7800님이 소라언니 제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K날자 도자기 대회 2차 발표 났어요. 잘 안됐지만 방송 소개된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요 하셨거든요. 아이고 어떡해. 근데 언니 방송에 사연도 보내고 뭐 지금은 안됐지만 우리 2시의 데이트가 기운 좋기로 유명한 방송이거든요. 네, 우리 김빛나 PD도 엄청 지금 힘주고 계시고 저도 우리 7800님께 힘 엄청 엄청 드리고 있으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다음엔 꼭 우리 되자고요. 네. 그리고 우리 선물 중에 동그란 베이글 세트 있거든요. 앞으로는 다 둥글둥글 동글동글 다 통과되라고 동그라미 동그란 베이글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에이구 어떡해. 괜찮아 괜찮아. 뭐 다음에 잘 하면 되지. 다음을 보자고요. 우리 안영미 씨가 우리 막내 작가한테 깨톡으로 사연 보내주셨거든요. 아이고 나 어떡해. 여기 사진도 보냈어. 내 근황 소식으로 모유 10mm에서 120mm로 늘었다고도 좀 올려줘. 아 안영미. 아우 뽀얀 모유 이거 사진도 올렸어. 아 진짜 심심하구나. 어쩔 거야 진짜로 이거. 우리 딱동이 잘 먹고 쑥쑥 커야 된다. 안영미 씨가 지금 몸이 이게 재밌게 말씀하시고 사연도 재밌게 올려주셔서 그렇지 몸 상태가 지금 완전히 돌아온 건 분명히 아닐 거거든요. 아플 거란 말이야. 근데 열심히 아기를 위해서 엄청 애쓰고 계신 거예요. 아마 아실 거예요. 다 아시는 분들은. 우리 안영미 씨 심심할 때 두 대 문자 보내주고 그러세요. 이게 청취자 입장이 또 돼보고 돌아오시면 DJ 할 때 기분이 또 다르실걸요. 예, 청취자의 마음에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또 다를 거예요. 안영미 화이팅! 자, 보자. 그 다음에는 4126님. 아이고, 문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샵 8000번. 언니 반가워요. 요즘 전 공감하기 실천 중이에요. 오, 그래서 그런지 딸과 사이가 좋아졌어요. 딸이 짜증내고 툴툴대면 화를 냈었는데 이젠 힘들었겠다고 토닥거려 주고 있거든요. 언니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문자 드려요. 익산에 사는 고민경, 엄마가 사랑해. 아이고, 우리 민경이 좋겠다. 엄마랑 사이 좋아야죠. 딸하고 엄마는 아무리 그래도 사이가, 예. 저도 엄마가 저 딸이 셋인데 저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제가 막 물어봐요. 엄마, 누구 중에 누가 제일 좋아? 그럼 엄마는 항상 저를 쳐다보시며 제 옆구리를 꼬집하세요. 그런 거 어떻게 말하냐고. 저예요, 저. 저 제일 좋아하세요. 8188님. 언니 축하해 주세요. 저 귀화 신청하고 시험 보고 면접하고 긴 27개월 여정 끝에 오늘 드디어 임시 신분증 받았어요. 이름 변경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지만 그래도 좋네요. 8188님 이름 좀 적어 주시지. 그러니까 다른 나라 분이신데 우리 한국으로 귀화를 신청하셨다는 거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국사 시험도 보고 한다던데 이렇게 이거 하려면은 축하합니다. 축하 축하. 아유, 잘 됐다. 그리고 4794님이 막 사연 더 빨리 많이 읽으려고 물도 안 마시고 해가지고 지금 막 입이 다 말랐는데도 물도 안 마시고 해. 아이고, 난리 났다. 언니, 전 이제 막 100일을 넘긴 아가랑 같이 듣고 있어요. 30일부터 매일 나가서 산책했는데 요즘 비가 와서 5일째 못 나가고 있어요. 언니 라디오 들으면서 기분 전환해봅니다. 두 대의 스페셜 DJ 너무 좋아요. 아이고, 고마워라. 언니 잘할게요. 안영미 씨 오시는 동안, 쉬는 동안 제가 잘해볼게요. 아기 태교 때부터 듣던 곡 신청합니다 하시며 카펜터즈 Close to You 이 노래 있죠. 이거 솔 그리고 따마가 함께 부른 버전 있거든요. 이 노래 신청하셨어요.

보자. 여기 봐. 여기 보세요. 여기 9106님이 제가 9106님 맞죠? 9106님. 소라 누나 지금 비도 오고 그러는데

영미 누나 힘내라는 의미로 소녀시대 힘내 듣고 싶어요. 꼭 좀 틀어주세요 하셨거든요. 이걸 지금 우리 새싹 회원이신데 메시지. 야 이걸 몇 개를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계속 보내실 건가 보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 안 틀어주면은 이거는 안 된다. 소녀시대 힘내 바로 들려드릴게요.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0: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0: 1일 1짬뽕 오케이?
2: 2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가든에서 효자두유, 장모님표 마더린더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3: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2: 자, 이제부터 이상순 DJ와 함께 완벽한 하루 함께 하셔야 될 텐데요. 저는 이제 마무리 하려고요.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소라입니다. 3, 4부 도움 주신 분들, 우리 광고주님들 감사합니다. 저희 광고 많이 좀 주세요. 제가 정성껏 읽어드릴게요. 진짜로. 오뚜기 카레, 브람스 안마의자, 환인제약, IS 동서, 주식회사 본컴퍼니, 현대오피스 유한 책임회사, 이카운트,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와 함께합니다. 잘했죠? 잘했다. 끝날 시간 되니까 끝인사도 아이고 먼저들 올려주네. 우리 두댕이들 고마워요. 4931님 마흔이 훌쩍 넘은 두댕이도 소녀로 만들어버리는 소라 매직. 오늘도 언니랑 신나게 떠들면서 많이 웃고 가요. 내일도 올게요. 내일 봐요. 꼭 와야 돼요. 0672님 쌤 이거 너무 저기 뭐야 이거 귀엽게 그냥 받아들이면 전 소라 쌤 이러니까는 뭔가 좀 어색한데 맨날 언니 누나 이런 소리만 들어가지고 소라 쌤 저는 이제 출근 도장 찍어야 돼서 이만 물러갑니다. 오늘도 즐거웠어요. 소라 쌤도 이제 퇴근 도장 찍으시고 내일 또 봬요. 고생하셨어요. 고마워요. 고생 하나도 안 했어요. 제가 무슨 고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연 많이 보내주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문자 새싹 회원 4155님 안녕하세요. 초3 이채은이에요. 아이고 채은아. 집 도배 중이야? 아이고 엄마랑 차 안에서 듣고 있어요. 하셨던데. 아이고 고마워라. 채은이가 보냈어요. 언니가 또 그러면 노래 들려줘야지. 2시의 데이트 끝곡으로 들려드릴 거예요. 이게 켄의 천상현이거든요. 근데 이창섭 씨가 리메이크한 버전도 있어요. 오늘 이 노래로 한번 들어볼까요? 이창섭 버전으로 천상현 2시의 데이트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일 꼭 다시 만나요. 안녕.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류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요.
6: 어? 빨리 건너야 해. 잠깐만.
5: 멈추기. 초록불이 깜빡거릴 때는 건너지 않아요. 건너는 중에 빨간불로 바뀌어 위험할 수 있어요.
6: 언제 바뀌지? 위험해!
5: 물러서기. 길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초록불을 기다려요.
6: 자, 얼른 건너자! 토끼야, 잠깐만!
5: 확인하기. 길을 건너기 전에 왼쪽, 오른쪽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길을 건너요.
6: 뭐 하는 거야?
5: 손들기. 손을 들고 운전자나 차를 보면서 길을 건너요.
6: 흰색만 밟는 거야. 토끼야, 하지 마.
5: 장난치지 않기. 횡단보도에서는 장난도 뛰는 것도 안 돼요. 횡단보도 바깥으로 걷는 것도 위험해요.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FM for you.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노래방에서 시끄러운 음악이 흐르고 수십 명이 동시에 웅성거리는 와중에도 멀리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귀에 쏙 박히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수많은 소음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정보만 골라내듣는 이 현상을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사방이 아무리 요란하고 정신없어도 내 귀가 알아서 친구의 목소리를 찾아내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영리한 능력인 셈이죠. 다들 자기 이야기만 하느라 시끄러운 세상이지만 내 마음에 지지 않는 불을 켜주는 건 나를 응원해주는 진심 한마디니까요. 주변을 어지럽게 채우던 세상의 소음들은 잠시 볼륨을 낮춰두고 이 시간만큼은 내 마음에 기분 좋은 생기를 불어넣어줄 이야기들에만 귀를 쫑긋 열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목요일 순서 첫 곡은 하버드 클린 앤 더티. 오랜만에 듣고 왔습니다. 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는 지역들도 있고요. 아직 계속 주룩주룩 내리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피해 없이 이번 장마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칵테일 파티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나눴어요. 인체는 진짜 너무 신비롭지 않나요? 내가 진짜 관심 있고 애정하는 소리만 기가 막히게 골라드는 레이더를 갖고 있는 셈이죠. 우리 귀. 네. 아까 우리 개구쟁이 악마님께서는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그런 능력. 그걸 다들 갖고 싶죠. 네, 근데 또 잔소리도 희한하게 잘 들려요. 자꾸 이제 갈등의 이유가 되고 그만 좀 해! 원인이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참 희한하게도 우리는 사람이 진짜 많은 곳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 바로 알아채고요. 옆 테이블에서 아주 시끄러운 공간인데 옆 테이블에서 내가 좋아하는 배우 얘기를 한다? 완전 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죠.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모두가 이제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는 중에 좀 이렇게 힘든 소음도 있고 듣기 싫은 얘기인데 들어야만 하는 상황도 있고 그런 때가 더 많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할 수 없는 그 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할 만한 시간을 낼 수도 없고 눈치 보여서 그런 이야기들 우리 오후에 발견을 다 털어주십시오. 저랑 우리 또 다른 오바리들이 같이 듣고 또 공감해드리고 응원해 드립니다. 자, 2시간 함께 할게요.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요. 인터넷 mbc.co.kr 저희 mbc 강원영동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창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항상 열려 있어요. 본 방송 시간 4시부터 6시 저희 보면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하시면 검색창에 찾아주시면 저희 스튜디오 모습 보시면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 땅콩이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요. 칵테일 파티 얘기한 건 아니고 어쨌든 가고 싶긴 합니다. 저도. 피나콜라도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땅콩님처럼 상큼한 친구로. 아, 좋아요. 자, 오늘 2시간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은 저랑만 오붓하게 함께 하실 겁니다. 원래 오늘 이제 3부 순서 우리 김영록 아나운서와 함께한 잊지 말자 안전. 요즘 우리 영록 아나가 참 바쁩니다. 그래서 회사 내 다른 일정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제 방송을 따로 준비를 못하고 잊지 말자 안전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근데 우리 JH 얘기 이제 그만하기로 했던 거 아니었어요? 어떤 사연, 그때 우리 다음 씨, 두용 씨 함께하는 코너에서 이 사연을 끝으로 이제 JH 얘기는 그만이다 라고 서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또 가끔, 인생에 또 생각나는 첫사랑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에서 몽글몽글 올라올 때 저희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같이 잊으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콤설탕님, 지각 출첵해요. 비가 잠깐이라도 그치니까 살 것 같습니다. 냉장고 속에는 야채 털어서 점심으로 잔치국수 해먹었는데 배가 불러서 그런지 꼼짝하기가 싫으네요. 10cm 그라데이션 정해주시면서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좀 잠시 쉬면 어때요? 배를 좀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잠시 쉬어보자고요. 2시간 여유롭게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치, 유튜브로 이제 보시는 분들은 그 마이크가 안 열려 있을 때 제가 이제 혼자 막 하는

0: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해벌죽 하나 이제 궁금하실 때 있죠. 있습니다, 까망이. 예. 네, 근데 말씀드리지 않아요. 예. 네, 비밀이다. 네, 사실 그때 너무 웃길 때 마이크 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또 우리 틈틈이 타이밍 잘 맞춰가면서 오늘도 2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출석 체크 시작해 볼게요. 문자창 열어둡니다.
1: 티어실 원스야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5: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6: 여러분 저 했어요 찜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7: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8: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7: 7월 7일부터 14일까지
8: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네입니다.
4: 상큼함이 필요할 때
5: 와인 비니거
4: 굿
5: 레드와인 비니거
4: 베럴
5: 프리미엄 레드와인 비니거 페르디.
4: 리센네처럼 상큼하게
5: 굿
4: 베럴
5: 페르디. 프리미엄 레드와인 비니거는 역시
2: 카사베르디.
1: 발효식초 광고.

아, 조금 좀 더워서 쿠팡님 에어컨 온도 조절을 하러 갔어요. 예. 아. 자, 출석 체크. 아까 약간 좀 분위기 있게 가볼까요? 문자창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2943 단문 50원 장문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으로 여러분의 출석 체크와 신청곡과 사연 두루두루 기다립니다. 잠자리님 띵동 택배 문자에 지쳐있는 몸과 마음이 힐링됐습니다. 리디 선물로 보송해지는 기분이에요. 아, 그냥 저는 이제 뭐 중개인의 입장인 거고요. 우리 사장님들께서 또 우리 오바리들을 위해 전해주신 선물 고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잠자리님. 그리고 해리 봉고님이셨나요? 새롭게 오신 것 같은 해리 봉고님. 네, 반갑습니다. 아, 해리 봉고님도 궁금하셨구나. 그냥 채팅창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채팅창도 문자창도 우리 오바리들의 어떤 이 티키타카가 아주 재밌다. 네. 그리고 해리 봉고님도 좀 참여해주세요. 재밌게. 아, 탱크님은 세상에 용돈으로 야구화를 주문하셨대요. 근데 주소를 회사가 아니라 집으로 하신 거지. 아내가 받아뒀다는 문자가 조금 전에 왔습니다. 엄청 고가여서 비밀로 해야만 하는 그런 건 아니죠? 괜찮으신 거죠? 오늘 가정의 평화는 유지될 수 있는 거죠, 탱크님?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까망님 아니 저 아침에 문자를 보고 너무 감동했어요. 요즘 이제 유튜브를 보시면

하면서 그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시청을 하시다 보니까 알고리즘에서 알아서 이렇게 또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 뜨자마자 너무 감사해요. 네. 아니 저도 얼마 전에 지금 달팽이 사진을 주셨는데 상추를 이렇게 씻다가 달팽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민달팽이. 보기 흔하지 않은. 어쨌든 또 여름의 소리인 것 같아서 뭔가 싱그러운 친구들인 것 같아서 저는 멀리 보내줬습니다. 그 상추 째로. 예. 뺄 수가 없었어요. 3991번님 감사해요. 예. 고맙습니다. 늘 MBC 강원영동과 함께 해주시는 우리 3991번님 고맙습니다. 자, 3430번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정우의 희망곡 오늘 퀴즈가 김무열 씨였나요? 정답이 김무열 씨였나 봐요. 후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춘천 국정쌤 하루 만에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있어서 비 피해 발생했다는 소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오빠리들 비 피해 없이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며 일찍 또 출석 체크해 주셨어요. 맞아요. 우리 오빠리들 이번 장마에 부디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안전한 장마 기간을 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취생님 채팅창으로 드디어 입성하셨군요. 신청해주신 곡 중에서 모노의 넌 언제나 듣고 옵니다.

플라잉. 예, 개구쟁이 악마님, 우리 정겨운 홍성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커피 드라이브 대전 오바리님께서 신청을 하셨어요. 아 근데 되게 적절한 비유다. 강릉의 윤종신. 아 제가 어떻게 소개해드릴까 지금 순간 이제 생각했었는데 강릉의 윤종신. 너무

같는데요? 네. 홍성구 씨의 목소리 커피 드라이브였습니다. 이어서 갈까요? 밤새 안녕님. 또 못 이기는 척 한번 또 가죠. 우리 지우가 오늘 자체 방학하고 엄마 회사에 같이 있대요. 엄청 컸네요. 그 애기 모습이 이제 없어요. 아직 학교는 초등학교는 안 들어갔잖아요. 한 6살 됐으려나? 우리 지우가?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오늘 까망님께서 아침에 이제 출근하시는 길에 무심코 그냥 그 창문을 슬쩍 보셨는데 거기에 달팽이가 붙어 있더래요. 그 이야기를 주셔서 아까 잠깐 달팽이 얘기를 같이 나눴거든요. 근데 오늘 유재맘님과 오니 아빠님께서 이 노래를 또 청해 주셨습니다. 패닉의 달팽이. 유재맘님은 그 상추를 씻으시다가 달팽이가 발견이 돼서 그걸 이제 회사 동료분께 주셨대요. 근데 그걸 또 가져가서 그 동료분이 키우시고 알을 낳았다. 이런 얘기까지. 달팽이의 생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패닉의 달팽이 전해드렸고요. 오늘 선곡 괜찮나요? 닐리리 만보님? 다행입니다. 4466번.

유튜버님, 비가 쭉 오다 맑아진 원주에서 출첵해요. 아, 유튜버 문자창을 오가시며 감사합니다. 아, 제가 닐리리 어머님 문자를 이제 봤어요. JYP Style인가요? 남들은 이렇게 말할 때랑 노래할 때랑 이제 조금 다르기도 하던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다르게 봐야지, 다음에는. 0423번님께서 우리 커피 드라이브 들을 때 가사에 그녀의 입맞춤에서 이제 커피 향이 난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아, 전 예전에 대학교 CC였는데요. 소위 얼짱 선배님이랑 사귀었었거든요. 0423번 얼짱 선배랑 사귀었으면 0423번님도 뭐 퀸가? 근데 첫 입맞춤이 떡볶이 맛이었대요. 아, 풋풋하다. 떡볶이 맛. 갑자기 또 허기가 지네요. 예. 그리고 또 추억담 너무 좋다. 근데 이거 그 약간 그 장면만 딱 생각해도 그 떡볶이 맛이 확 올라오지 않아요? 여기까지 하죠. 예. 아, 달팽이에요. 오늘은 청개구리 가져왔어요. 송계리 농부님께서 어디 이렇게 파이프 속에 들어가 있군요. 이 친구들이 지금 비가 오니까. 아, 또 우리 청개구리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납니다. 네. 엄마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청개구리가 엄마를 이제 그 엄마의 무덤을 그 개울이 아닌 아 개울에 묻어라 엄마를 했는데 청개구리가 그 엄마의 유언만큼은 또 기억을 말을 잘 들어가지고 비가 올 때마다 이렇게 개굴개굴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청개구리 사진을 또 남겨주신 송길이 농부님 요즘 또 자주 뵈니까 참 좋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주시고요. 이렇게 오늘 특별한 뭐 코너가 없는 날은 여러분 아시죠? 곳간이 굉장히 활짝 열린다. 평소에 한 120도 열렸으면 오늘은 이제 180도 활짝 열린다. 360도까지 열리도록 여러분 많이 찾아주세요. 핑크토끼님, 비가 와서 이틀째 남편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요. 힘드네요. 남편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와야 한다고 누가 얘기해 주던데 그 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라디오는 같이 안 들으시나요? 아니면 우리 아내가 핑크토끼인 걸 모르실 수도 있고 근데 또 애칭일 수도 있고 갑자기 조심스럽네요. 5954번님 핑크토끼님께도 기운 내시라고 선물 보내드립니다. 주소 성함 주시고 또 멀리 떨어지면 또 보고 싶고 이런 날이 또 그리고 그래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 밤새한 형님 2부였어요. 2부 첫 곡. 네, 우리 지금 지우 때문에 아마 정신이 없으신 걸로 하겠습니다. 2부 첫 곡 패닉의 달팽이. 아, 그리고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우리 까망님께서 지난 월요일에 그 참외 물김치라고 해야 되나? 물김치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나박김치 같은? 그거 이제 담그셨다고 했는데 그거 레시피를 아주 상세하게 남겨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계량을 해서 하진 않아서 대략적으로 감으로 이렇게 남겨주셨다고 하는데 오늘 거기에 소면을 말아서 드셨대요. 아, 어제. 아, 여기에 양배추가 같이 들어가는군요. 오! 너무 맛있겠는데요? 네. 아. 쉬었다 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드디어 신청이 왔습니다. 김건모의 신곡. 4815번님. 병원 가신대요, 지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염려 마시고, 네. 차분하게 다녀오세요. 김건모 신곡. 어디쯤 가고 있을까? 크레딧을 보니까 그 기타, 베이스, 트럼펫까지 모두 김건모 씨 연주더라고요. 만나볼게요.

김건모의 신곡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나온 김건모 씨의 새 노래였고요. 맞아요. 다들 기억을 많이 하고 계시는군요. 네. 전영님의 원곡이죠. 81년도 곡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리메이크한 버전으로 팬들에게 새로운 또 목소리와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김건모의 노래였습니다. 또 이제 김건모 씨의 어떤 그 최근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동안에 이제 뭔가 좀 상황이 좀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신곡이 나오기까지의 어떤 김건모 씨의 마음을 한번 좀 헤아려 보게 되더라고요. 노래를 들으면서. 어디쯤 가고 있을까? 였습니다. 진짜요? 여우의 여신님? 이 노래 어릴 때 원곡자 모창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들으니까 또 색다른 맛이네요. 전영 씨 모창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나, 궁금하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6523번님, 새싹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아이 하워 픽업 가는 길에 매일 듣는데요. 문자는 처음 보네요. 원주는 비가 그쳐서 좋습니다. 해주신 6523번님. 환영해요. 네. 첫 발을 들이신 느낌이 어떠신가요? 6523번님. 보낼까? 말까? 약간 며칠 그런 고민을 또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틈틈 이렇게 어떻게 지내시는지, 뭐 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가워요, 6923번님. 꽁이님, 야, 학창 시절 진짜 너무.

좋아해서 테이프 사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김건모 씨 얘기신 건지 아니면 전영 씨 노래를 말씀하신 건지. 원주 새내기님 오셨습니다. 우리 집 남편님 은퇴한 지 9년 차예요. 이젠 옆에 없으면 허전해지는 단계랍니다. 그렇다고요. 라고 아까 우리 핑크토끼님 사연에 문자를 주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핑크토끼님 시간이 좀 필요한가 봐요. 예, 9년 정도 되시니까 이제는 허전하다십니다. 원주 새내기님께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남겨주십시오. 어머어머, CC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해요? 아, 지금 땅콩님 다른 JH일 수 있다라는 그 설이 지금 퍼지고 있어요. 청소년 시절부터 대학 시절까지 함께했던 그 JH이신지 아니면 또 다른 JH인지 혹은 안목항 JH님인지. 아, 만연파파님의 첫 키스 맛은 쌀떡볶이였대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입니다. 마이 스토리.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있는 백화스 토익은 해커스.
1: 오후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 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꽁이님, CC의 첫 키스액이 나오니까 가슴이 몰랑몰랑해집니다. 오늘 잠 못 이루겠어요. 나 홀로 추억여행 떠나야 하는 걸까요? 아니요, 홀로 가지 마시고 여기에 좀 공유해 주세요. 우리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꽁이님,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선물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조건 거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예, 선물 드릴게요. 주소감 주시고 첫사랑 스토리도 기다려볼게요. 아, 그리고 오늘 그 곡간문 360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주시는데 제가 각도로 항상 이렇게 얘기하네요. 저는 이렇게 문이 양쪽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 외에 헬스장에 이렇게 운동하는 기구처럼 뒤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360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네. 다치지 않습니다. 활짝 열어두고 있을게요. Uriah Heep, Rain. 2부 끝곡입니다. 저는 5시에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 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맞아요. 김현식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름밤의 꿈. 오랜만에 들으셨죠? 3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진하죠, 까망님? 세상에. 꽁이님께서 첫사랑을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첫사랑이라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그 나왔습니다. 졸업 후에 학교야 사랑해를 통해서 우연히 만났죠. 커뮤니티가 항상 추운 겨울 내 손을 잡고는 그의 떡볶이 코트 주머니 속에 쏙 7년을 만났는데 헤어진 후에 3개월 만난 남자랑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득 생각나면 안 되겠죠? 이루지 못한 사랑 그립네요. 다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부부의 연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7년을 만나면서 사실 우리는 막 미래를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공인요, 감사해요. 이런 거 너무 좋지 않아요? 추억은 뭐, 예, 생각하라고 있는 거니까. 공인님. 그리워하지는 말고 그냥 가끔 이렇게 잘 살고 있나?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첫사랑 이야기구나. 내가 마중물 역할 한 거죠? 아마도. 네. 지금 약간 땅콩님 JH 킬러 설도 있어요. JH 이니셜 5명 만난 거 아니냐. 아, 첫사랑 이야기 여러분 혹시 생각나시면 남겨주세요.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아도 돼요. 네. 그냥 좀 이렇게 어릴 적 풋풋했던 기억을 떠올리시며 문자창으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2943 단문 50원 장문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으로 여러분의 첫사랑 이야기 기다리고요. 많지 않으면 퀴즈 갈게요. 예, 광고 듣고 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3: 닥터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6: 오뚜기.
7: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8: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9: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0: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아니, 뭐.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트레인 헤이 소울 시스터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오고 있어요. 엄마 복서님, 대학 남친? 대학 시절 남자친구분이시라는 말씀 같아요. 오빠가 강릉터미널에서 동해에서 오는 저를 기다리며 캔커피를 꼭 쥐고 있던 그림이 떠오릅니다. 그때 참 좋았고 사랑스러웠죠. 지금 남편은 아니에요. 약간 이 첫사랑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닐 때 완성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닐 때 더, 네, 더 첫사랑스럽다고 해야 될까? 괜히 혼자 좀 좋아해봤고요. 예. 문자, 채팅창으로도 주셨었는데, 사르르님은 첫사랑 얘기는 아니고 남편분 얘기를 주셨어요. 남편이 연하남이에요. 서로 망했다고 합니다. 서로 망했지만 25년째 살고 있어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추임새처럼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부부분들 보면은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 이렇게 뭐 어떤 애증의 표현이랄까? 망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완전 사랑해. 제 첫사랑이요? 여우님? 여신님?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하잖아.

아, 근데 오늘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나요? 예. 뭔가 이렇게 풋풋함이 없어요. 여러분에 비해서. 약간 오늘 좀 아껴두겠습니다. 제 첫사랑은 그녀의 문지기 강아지가 갈라놨고 이젠 끝사랑만 남았죠. 우드로님 이야기인데 문지기 강아지. 아, 재밌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편지를 아마 그 집 앞에 넣어두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 강아지가 막 이렇게 다 갈기갈기 이렇게 찢어버려가지고 전달이 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뒤이어 첫사랑은 MS, 중간사랑은 WJ, 끝사랑은 MO. 아내분 안 들으신다고 너무 다 이렇게 밝히신 거 아닙니까? 짤막하고 스쳐 지나가던 인연들은 지금 다 생략하신 거죠? 강렬한 기억들만 주신 거죠? 미숙 씨. WJ? 아, 어떤 이름이 있을까? 원진밖에 생각 안 나요. 원진 약간 좀 남성스럽긴 한데 어쨌든 원진? 그리고 혹시 지금은 미영 씨와 함께 살고 계신가요? 어, 하은 씨. 너무 흥미진진하죠? 러브. 혼자 좋아하네, 너무. 괜히 설렙니다. 예, 여러분의 또 이 지나간 사랑 얘기를 들으니 설렙니다. 러브 올리기예요? 바람아, 멈추어 다오.

WJ는 원진 아니고 우진님. 오, 진짜 남자스러운, 예, 남자분일 것 같은 꼭 그런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어쨌든 우진님 그리고 MO님과 함께하고 계시고. 숭구령 형님,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그 첫사랑이 지금은, 아, 지금 이제 그 S사, 예, 지금 이제 최고 주가를 달리고 있는 S사에 다닌다, 요 얘기로. 왜 눈물로 얼룩져 있지, 왜? 아, 재밌습니다. 우리 숭구령 형님 갑자기 또 등장. 근데 어떻게 알고 계세요? 또 거기 다니시는 건? 예. 아니 뭐 첫사랑이니까 입사하셔서 뭐 지금까지 쭉 다니신다 하면 소식은 알 수 있지. 까망님, 전 연애를 못해봐 살 얘기가 없네요. 손도 못 잡아봄. 거짓말 같은데. 꺼내보세요. 예. 그리고 아치님, 강릉 왔다 가시는 것 같아요. 예, 업무차. 세차? 업무차 세차. 네. 첫사랑이라. 아, 저, 이 도입부부터 지금 굉장히 아련해요, 지금 이분. 점점점. 헤어지면서, 오! 어, 왜? 헤어지면서 커플링을 하얀 눈밭에 집어던졌던 기억만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깝습니다. 무슨 반제제왕도 아니고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그게 되게 막 멋있어 보였던 거지. 막. 헤어져! 아, 남의 이별을 이렇게, 전 남의 이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그림이 좀 그랬어요. 예. 이별은 다 마음 아파요, 여러분. 예. 아, 네. 좀 아깝긴 합니다만. 이런 이야기 주셨고. 아. 나사랑님 사연 너무 재밌다. 초등학교 동창이자 중학교도 동창, 그리고 중3 때는 심지어 같은 반 친구셨대요. 근데 그분이 다른 친구를 항상 좋아했던 거지. 항상 그런 글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지금 내 옆에 있어요. 오! 너를 이렇게 진꽃 오배불망 좋아하라 하는 나한테 잘해라잉. 세상에. 쟁취해내셨어.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다니시면서 중3 때는 이제 같은 반 친구였는데 계속 어떤 그 첫사랑과 같은 그런 풋풋한 마음을 품고 계셨지만 그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남편분은 다른 친구를 계속 좋아했었고. 근데 어쨌든 지금은 내 거. 나사랑님. 어, 세상에. 선물 보내드릴게요. 어, 약간 여기는 근데 이루어져서 되게 아름다워. 완성된 첫사랑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 멋있다. 아, 아름답습니다. 주소 정감 주시고요. 이렇게 또 이어갑니까? 어, 주신 사연들 4부에 조금 더 이어갈게요. 장나라입니다. 와, 아니 장나라 씨 그 기사를 봤는데 지금까지 그 사회에 기부한 금액이 200억 원이 넘는데요. 근데 이것도 그 장나라 씨가 막 공개적으로 어떤 기부를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추산을 했을 때, 그러니까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참 정말 멋진 연예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나라, 나도 여자랍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0: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4: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3: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4: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3: 02-2677-2677 IS 동서.
5: 와, 여름방학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명초등학교 6학년 김하율입니다.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명주예술마당과 작은공연장 단에서 제13회 명주인형극제가 펼쳐집니다. 명주인형극제에서 우리 함께 만나요.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8: 자, 우회 발견 성슬입니다. 함께하고 계시는데, 아니, 첫사랑 이야기에 문자창 열었다. 녹차님 오셨습니다. 학창시절 제가 천마리, 학천마리를 손수 접어서 줬던 첫사랑 그녀가 생각나네요. 근데 다시, 어머, 그 학천마리가 다른 사람 손을 통해서 다시 돌아왔다고. 오! 와, 대쪽 같다. 오, 와, 잘, 네, 저는 뭐 잘 된 것 같은데요? 네, 뭐 이제와 사는 얘기가 뭐 의미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굉장히 행복하시잖아요, 녹차님. 와, 네, 와, 되게 단호한 분이시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의 오배님 오셨습니다. 아, 뭐니 뭐니 해도 남 연애사 듣는 게 제일 재밌죠. 저도 지금 약간 갑자기 도파민이 막 터지고 있어요. 아니, 아까 그 누구셨지? 연애 이제 7년 연애하셨는데 7년 연애하셨는데 만난 지 3개월 되신 분이랑 결혼했다는 우리 사연이 있었잖아요. 3430번님도 만난 지 두 달 만에 결혼하셨대요. 35년 사는데 문제 없어요. 그리고 와이즐라이프님도 진짜 2년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7월에 만나서 8월에

양가 인사드리고 와 9월에 상견례 하시고 12월에 결혼. 와 8, 9, 10, 11, 6 반년이 안 걸렸네요. 와 근데 만나면 이게 딱 만났을 때 그 느낌이 있나? 남편과 시댁에서 어찌나 서두르시던지 뭔가 정신없이 휘몰아쳤던 것 같은데 이번 주 일요일이 처음 만난 지 12년 되는 날이랍니다. 야, 이런 것도 또 기억하시고 결혼기념일 말고. 남편은 제가 첫사랑이라며 믿지 못할 얘기를 자꾸 우겨대는데요. 그냥 속아주고 있습니다. 와 7월에 만났고 그러니까 약간 보면은 누구 한 사람의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밀어붙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고다님? 아 그럼 기대하게 됐네요. 리디도 올 한 해 가능하겠어요. 아, 꽃담님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꽃담님께서 아 오바리들 첫사랑 얘기 드리려고 지금 집 가다가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너무 좋다 하시며 우리 꽃담님의 이야기도 풀어주셨어요. 중학교 1학년으로 가겠습니다. 수학선생님을 사랑했습니다. 뿔테 안경을 쓰시고 낮은 목소리로 수업을 하시는 우리 선생님 진짜 엄청 멋졌어요. 체육대회 다음 날이 중간고사여서 체육대회 끝나고 친구랑 수학선생님 집에 찾아가서 짜장면을 얻어먹고 9시까지 공부를 하다 왔는데 엄마 아빠한테 말씀을 안 드려서 저를 찾아다니시느라 한바탕 소란이 났더라고요. 수학선생님 집에 다녀왔다고 하니 빗자루로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만우절에는 교실 바꿨다고 수학선생님한테 마포 걸레자루로 엉덩이를 맞았고요. 제 풋사랑은 매로 얼룩졌지만 그래도 그 선생님이 아직도 생각난다. 매로 얼룩졌다는 얘기가 너무 웃기다. 약간 이 뿔테 로망이 있지. 또 목소리도 또 로우하시고 아 에이. 중1 시절에 사랑을 알아버린 우리 꽃담님. 오 익명? 아이 뭐 익명하고 그래요. 같이 나누지. 자, 익명 갑니다. 저도 8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똥차가 가고 고급 승용차가 최고급 승용차가 왔습니다. 오! 아, 이 밝히고 싶은데 익명을 원하시니. 예, 아니 최고급 승용차 왔으니까. 아, 참 재밌네요. 예, 어머, 꽁보리밤님이랑 남편분이 두 분 다 모태솔로셨대요. 모태솔로 둘이 소개팅을 했대요. 그래 나도 남자 한번 사귀어보자. 남자면 된다 라는 마음이었고 남편분도 당시 비슷한 마음으로 만나셨다고 합니다. 오, 5년 연애하고 결혼 20년 지났는데 지금까지 크게 싸우지도 않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그저 남자면 됐는데 다행히 좋은 사람이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오, 인연이 있어요 진짜. 어딨니? 아델입니다. Sapphire to the Rain 듣고 사연이 더 오면 좀 소개를 할게요. 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고요. 아 익명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치? 8개월 만에 결혼하신 분들은 많으니까 그쵸? 네, 노래 듣고 옵니다.

큰일 났네. 오늘 방송 못 끝내겠는데요? 와, 빠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빠르신 분도 많고, 첫사랑을 그 이제 그 아련한 아련한 그 추억 속에 상대방 분을 한참 후에 다시 만난 어떤 후일담도 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 재밌습니다. 4581번님, 어디 있긴요? 없습니다. 여주 봉실장님, 배고프다 저녁이나 먹어요. 듣고 가세요. 아, 재밌는데 왜? 도파민 터지는데 지금. 자, 앤셜리님 사연 볼게요. 아, 여기가 진짜 지금 최고속인 것 같아요. 초고속. 저는 금요일에 선을 봐서요.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상견례하고 정신 차리고 보니 45일 만에 예식장에 서 있었다. 21년째 잘 살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야, 소름 돋았어. 확신의 배우자 상인가? 아, 근데 이게 양쪽이 또 다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신기하다. 어떤 느낌이지? 뭐가 와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 여기 좀 위험한 사연 하나 왔어요. 아, 번호 없이 소개해드릴게요. 첫사랑을 37년 만에 전화통화를 하셨대요. 누군가가 이제 둘 중에 한 분이 전화를 하신 거겠죠? 아직도 두근두근합니다. 각자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만나고 싶네요. 아, 만나고 싶네요. 옳지 않아요. 만나고 싶네요. 아, 요건 안 돼요. 약간 뭐, 아, 그래, 잘 지내나 또 궁금하네요. 어떻게 살고 있는, 요 정도까지는 만나고 싶네요. 조금 위험해요. 네. 아, 또 흥분했어. 잘 넣어두십시오. 네. 37년 만에 통화하신 분. 와, 재밌는 사연들이 이렇게 많지? 와, 여기도 엄청 빨라요. 1287번님. 저도 7월 15일에 소개팅하고요. 9월에 청혼하고 10월 추석 명절 때 인사 가시고 그리고 10월 말에 상견례하고 장모님께서 나를 잡아오셨습니다. 2주 후, 6주 후 외에 내년은 없다라는 말을 단호하시다 우리 장모님. 그럼

말에 6주 후인 12월 13일에 결혼하셨대요. 아~ 와, 화끈하다. 화끈하다. 네. 어. 아. 그 아까 어떤 확신이 드냐. 제가 이제 뭐 질문 아닌 질문을 했잖아요. 앤셜리 님께서 그 경험담을 주셨습니다. 선을 보신 건데 남편분 이제 집에 가신 거겠죠, 아마? 남편분 나쁘지 않아요. 앤셜리 님 괜찮아요. 이 한마디에 일사천리. 아. 그러니까. 네. 어, 세상에. 그리고 아, 큰일 났네. 노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만 더 갈까요? 되게 재밌는 인연이 있어요. 8510번님께서 저도 38살에 소개팅을 나갔는데요. 그 소개팅 남자분이 중학교 2학년 때 첫사랑이셨대요. 알고 가신 걸까? 아니면 가봤더니 어머 너 이런 걸까? 10월 26일에 소개팅했고요. 11월 11일 김과자 데이에 사귀자고 하기에 8510번님의 답이 그냥 아기 생기면 결혼하자 하고 12월에 혼인신고 하셨대요. 예. 저는 혼자 살 생각도 있었는데 왠지 그냥 아이 나면 꼭 낳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가 넷입니다. 너무 힘들긴 한데요. 아이들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중학생 때도 바보같이 착했던 남편 지금도 여전히 한결같이 너무너무 착하답니다. 오 세상에. 8510번님. 오늘 방송 너무 재밌어요? 저도요. 오! 오! 오! 노래 한 곡 듣고, 예. 지금 방금 도착한 사연. 아, 너무 신났나요? 좀 자제하고, 예. 중립을 지키며 돌아오겠습니다. 리베로님. 첫사랑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참 설레고 풋풋하고 아련하네요. 아직도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을 들을 때면 마음이 그러해집니다. 하하. 듣고 올게요.

큰일 났네. 예, 아유 참. 예, 진정하고 왔어요 잠자리니. 아우 오랑우탄맘님 오늘 사연 흥미진진. 훈님 아, 집 도착했는데 내릴 수가 없네. 어떻게 좀 해봐요. 방송 끝날 때까지 들으셔야지 뭐. 아까 소개팅에서 중2 때 첫사랑 만나셨다는 분 모르고 나가셨대요. 세상에. 같이 운동하던 동생이 아 너무 좋은 형 있어 누나 해서 나갔는데 그 중2 때 오 인연이 있어요 진짜. 야. 바닐라 라떼님. 아, 제 친정아빠의 친구분이 제 시아버님이 됐습니다. 아빠들끼리 결혼시키자고 약속해서 아우 친구는 잘 사귀어야 해요. 운명이다 운명 진짜. 이건 애플스님. 아 여기도 엄청 빨. 아 재밌다 표현이. 저도 뭐 똥차가고 수입차가 온 셈입니다 라고. 그 아내분이 이제 외국인이신데 사귀고 석 달 뒤 결혼 승낙받고 계속 진행하고 12년 지났습니다. 서로 잘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살고 있죠. 헤헤. 아 헤헤에서 지금 예 몽글몽글 올라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좀 궁금했어요. 그 스토리가 다음에 기대할게요. 애플스님. 아 그리고 그 롱디 예 롱디를 하셨다는 분이 계셨었거든요. 예전에 농담으로 이렇게 잠깐 이제 주고받았던 저기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드디어 그 시작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아까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저는 28살이고 현재형으로 갈게요. 저는 28살이고 모임이 있어서 간단히 맥주를 마시러 갔어요. 근데 여기 테이블 간의 칸막이가 너무 낮아서 옆 테이블이 다 보였던 거죠. 근데 대각선에 앉았던 남자랑 자꾸 눈이 마주치는 거죠. 여기부터 시작된 거지. 눈이 마주쳤는데 어색하게 눈인사만 했는데 자꾸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한국인인데 자꾸 영어로 말을 걸어서 이상한 사람 같아서 못 알아듣는 척하니까 화장실을 갔다 오더니 그 테이블에서 자리를 바꿔 이제 제 옆에 앉네요. 어떤 한 드라마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또 영어로 말을 걸어서 저는 한국말로 대답을 했죠. 근데 또 이걸 알아듣고 영어로 계속 말을 합니다. 상황이 좀 웃겨서 웃어주다가 말을 몇 마디 해보니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기도 해서 대화를 하다 보니 한국에 온 지 6개월 됐고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대요. 그렇게 각자 지인들 틈에서 30분 대화를 하다가 전화번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아, 그렇게 길어질 줄 몰랐던 제 롱디의 시작이었죠. 글을 쓰시나요? 아,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일단 모임이 있어야 되고

0: 맥주 정도는 한잔 마실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칸막이 테이블이 좀 테이블에 칸막이가 좀 낮아야 돼. 여러 가지 이런 게또 조합이 돼야 되는구나. 참고하겠습니다. 아, 웨비님. 리디 오늘 연프 제대로 보는 중. 아. 저만 보나요, 지금? 다들 뭐 차에서 못 내리신다고. 아. 낙화님도 지금 설레셔가지고. 리디, 연애 오래 하지 말고 후딱후딱 가요. 인연 생기면 연애하듯 결혼 생활하고. 좋아요. 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아, 너무 재밌다. 5420번님. 아들이 오늘 반깁스해서 조금 우울했는데요. 오발님들 첫사랑 이야기 들으면서 제 마음도 꽁냥꽁냥해지네요. 아. 큰일 났다. 아, 오늘 잠다 잤습니다, 여러분. 광고 듣고 오늘 순서 마무리할게요.
1: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지금 방송 한 시간 더 하자. 아, 너무 재밌다. 큰일 났네. 마지막 사연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투들레님, 3년 연애하고 좋은 아빠가 될 것 같아서 결혼했습니다. 아차차, 좋은 아빠는 맞는데 좋은 남편이 되는데 20년 걸리더라고요. 지금은 좋은 남편이에요. 저는 좀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가족들을 위해 항상 고생하는 남편 사랑해. 오. 아, 좀 시간이 걸리는구나. 어쨌든. 아, 그리고 오늘 그 우드로님의 MSWJMO 그 MS님에 대한 후일담도 채팅창에 재밌게 올라왔었는데 아유 소개를 못해드렸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채팅창에서 확인해보시면 5시에서 6시 사이니까 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까방님. 맥주 한 잔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고 모임 있어야 되고 테이블에 그 칸막이가 낮아야 돼. 요거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된다. 일단은 예 경험담을 하나 나누면서 오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갑자기 듣죠? 예, 여우의 여신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아이오아이 갑자기 전해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누고요. 저는 좀 진정하고 내일 돌아올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 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반전화.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생 별 생각 없이 먹었던 옥수수에 그토록 엄청나고 정교한 비밀이 숨어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방송 CEO 출신 지리산 수필과 구용회는 감탄합니다. 옥수수 한 개에는 보통 400개 내지 500개의 알갱이가 들어있는데 옥수수 끝머리에 달린 수염의 숫자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 직접 세어본 건 아니지만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니 틀림없을 겁니다. 강원도 찰옥수수를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옥수수알 따로, 옥수수 수염 따로. 그렇게 옥수수 수염 한 가닥이 알곡 한 개를 관장할 거라는 데엔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옥수수의 생명 유지 과정이 그렇게 치밀한지 미처 몰랐습니다. 옥수수 밭에 들어가서 옥수수가 되어보면 너풀거리는 이파리가 소나기와 마주하는 10월의 검푸른 영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까요? 아, 옥수수알 3억의 땅에 묻어놓고 자신을 흔들리는 옥수수 그림자를 경작하는 사람이라고 불러달라는 이도 있습니다. 장마전선의 움직임에 시선을 떼지 못하는 요즘 비 쏟아져도 꿋꿋한 자세를 지키는 것들도 함께 눈에 담습니다. 7월 9일 목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 출발합니다.

0: 토리 에이머스 콘플레이크 걸 들었습니다. 토리 에이머스는 백캠 친구. 예. 근데 제가 인터뷰하고 가진 느낌은 사람이 참 지성미가 있다. 예. 콘플레이크 걸 토리 에이머스. 와 진짜 신기한데요. 수염 개수하고 알갱이 개수가 같다니. 옥수수 진짜 좋아하는데 요즘 옥수수 철이라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김규리 씨. 예. 그래요. 많이 드시고요. 예.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1부, 2부 프리미엄 방탄꼭지,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본컴퍼니, 3일제약, 주식회사 해리자보의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도드라만돈, 키움증권, 백조싱크, IS 동서에서 함께합니다.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니 분만.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비욘세의 목소리가 아주 젊죠. 네. 비욘세가 뭐 솔로로 독립해서도 진짜 히트곡 많이 냈습니다만 저는 데스티니스 차일드 시절의 음악들도 참 좋아요. 네. 데스티니스 차일드 Lose My Breath 53534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예. 야, 임진모 씨 기다리고 계시네. 임진모 씨 등장부터 너무 재밌어요. 예. 저는 이게 항상 불가사의예요. 뭐가 재밌다는 건지 나는 전혀 진짜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예. 이것도 진짜 모르겠는데. 아니 조금 전에 옥수수 얘기했더니 5637번으로 사진을 한 장 보내주셨는데 줄 서서 먹는 옥수수집 철수 DJ도 방문하시면 좋겠군요. 전남 화순 도곡입니다. 예. 제가 뭐 여기까지 가기에는 어렵고요. 예. 그런데 아니 뭐 옥수수 집에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건 처음 보네. 근데 이게 뭐 캄보디아 아줌마 옥수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캄보디아 뭐 잘 알죠. 캄보디아. 예. 아 나라 이름이죠. 캄보디아. 그다음에 아줌마. 캄보디아하고 아줌마 띄어서 썼어요. 옥수수. 옥수수도 압니다. 뭐지 이게? 옥수수를 뭐 캄보디아 아주머니께서 삶아주시나? 아니,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뭐. 아니, 근데 얼마나 맛있으면 옥수수가 이렇게 줄을 서서 있죠? 와. 근데 뭐 갈 일은 없습니다. 예.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시고요.

Coldplay, A Sky Full of Stars 들었습니다. 3563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인큐버스의 드라이브였고요. 조연영 씨가 예, 브리트니 스피어스 예, 이거 유머 아시냐고 부릅뜨니 수피어스 아이 언제 쭉 유머를 짓네. 자, 브리트니 스피어스 스트롱거.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5: 1533-1566 세라하임.
6: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 명소로 거듭난 무릉 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무섭게 퍼붓던 비가 지금은 일부 지역 제외하고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마 1차 고비가 지났다면 이제 2차 고비가 찾아오겠는데요. 밤부터 다시 빗줄기가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 최대 200mm 이상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충청 지역에는 최대 50mm, 호남과 영남, 제주 산지에는 최대 2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왔던 터라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 산사태 위험이 높습니다. 산사태와 침수 피해 없도록 다시 한번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대부분 비가 잦아들 텐데요. 오후 중에도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안나 카레리나의 첫 문장. 행복한 가정은 모두 고만고만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나름나름으로 불행하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 행복하면 모두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불행하면 모두가 제각각 그 이유도 양상도 보여지는 모습도 저마다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철수는 오늘 월드컵 축구를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을 한다. 이긴 팀은 모두 비슷비슷한데 진 팀은 각각 나름대로의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배경을 드러낸다. 어떤 이유는 타당하고

스포츠 정신이란 따지고 보면 별게 아니다. 최선을 다해 승부에 나서고 그 결과를 잘 받아들이는 것. 이기면 당연히 기쁘다. 그동안의 수고가 보상받는 것 같기에 마음껏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온갖 승리의 세리머니가 등장하는데 기본적으로 거기엔 품격이 있어야 한다. 승리 세리머니가 상대를 조롱하거나 멸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길 때의 태도보다 질 때의 태도에서 더 스포츠 정신이 드러난다. 질 때 보여주는 모습은 그래서 중요하다. 어떤 농구 팬이 얼마 전 끝난 NBA 파이널에서 본 실망스러운 모습을 이야기한다. 경기 내내 앞서고도 끝내 우승을 놓친 팀의 에이스 선수는 상대팀에게 축하도 악수도 건네지 않고 그냥 코트를 빠져나갔단다. 그는 2012년 NBA 파이널에서 본 다른 장면까지 얘기해준다. 그때 상대에게 밀려 우승을 놓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었는데 감독이 마지막 작전 타임을 불렀다. 이미 점수차는 크게 벌어졌고 남은 시간은 거의 없는데 무슨 작전으로 그걸 뒤집을 수 있을까? 선수들을 모아놓고 감독이 한 말은 이랬단다. 이번 시즌 우리는 우승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고개 숙일 필요는 없다. 우리는 다시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계속하면 된다. 오프시즌에 몸을 만들고 기본기를 다져 더 나아가자. 경기가 끝나면 우리는 상대를 기꺼이 승자로 인정하자. 상대 선수에게 악수를 청하고 축하해주자. 그들은 우리를 정당하게 이겼다. 힘들겠지만 패배를 인정하자. 따지고 보면 감독의 말은 별 말도 아니다. 뻔한 말이고 당연한 당부인데 요즘은 그런 당연함조차 특별한 것이 돼가는 것 같다.

이번 월드컵 공식 노래 오피셜 송 DNA 들었습니다. 예. 안드레아 보첼리, 이제 다비드 게타, 메간 디스텔리온 등등. 예. DNA 부제가 붙어 있어요. 모던 게임. 예. 그러니까 축구 경기는 뭐 경기를 경기일 뿐이죠. 예. 그걸 넘어서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번에 32강전에서 노르웨이하고 브라질하고 경기를 했잖아요. 노르웨이가 2-1로 브라질을 이기고 올라갔습니다. 아니, 16강전이구나. 16강전에서 8강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경기 끝나고 혼란 선수가 인터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막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비니시우스가 지나가다가 축하를 해주고 하니까 인터뷰하다 말고 혼란 선수가 가서 너도 수고했다 그러고 둘이 얘기하고 그런 거 보는데 아 진짜 그 야 이게 스포츠맨십이 뭔가를 보여주더라고요. 진 선수가 그 축하해주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전에 독일의 그 클로제라는 선수 있습니다. 헤딩슛 무지하게 잘하던 선수죠. 그 선수는 주심이 골을 선언했는데 자기가 주심한테 가서 아니야 아니야 내 손 맞고 들어갔어. 이게 핸드볼이야 핸드볼. 이거 골을 아니야. 왜냐면 그 당시에 VAR이 없던 시절이거든요. 아 멋지더라고 진짜. 아 근데 클로제 선수는 경기에서 그런 경우가 참 많았대요. 예. 정정당당 클로제. 예. 좋네요. 자, 6시 40분 26초, 27초 막 지났습니다. 야, 오늘 처음 오신 거예요? 한명원 씨. 오늘 처음으로 미니에 가입하고 인사드립니다. 어릴 때는 음악을 자주 듣고 접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음악과 거리가 멀어지네요. 아, 먹고 사는 게 우선이 되어버린 힘든 세상 씁쓸하네요. 건설 현장에서 중장비를 운전원으로 야간 작업 일하고 있는 50대 중반이에요. 음악 캠프도 뭐 이게 10여 년 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잠시나마 음악 들으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고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명원 씨. 아니, 그럼요. 어떤 일을 하시거나 음악을 예, 좀 가까이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요. 하루의 피로를 푸는데도 또 뭐 마음의 위로를 받는데도 기쁠 때는 또 기쁨을 배가할 수도 있고요. 예. 잘 오셨습니다. 자주 오세요. 예. 자, 7827번으로 문자로 신청곡 처음 보냅니다 하고 야, 잘 오셨습니다. 이분도 더 콜링의 Wherever You Will Go 신청하셨는데 처음 오셨으니까 특별히 예. 그 더 콜링이라는 밴드의 프론트맨이 알렉스 밴드라고요. 아, 이 친구 아주 훈남이에요. 아, 지금은 아저씨 됐겠죠, 이제. 아, 예전에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연했을 때 키도 크고 잘생겼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어쿠스틱 기타 치면서 이 노래 불렀는데

아, 노래도 잘해요. 네. 자. 여기 있네. 예. 자, The Calling Wherever You Will Go. 배철수의 음악 캠프 라이브 버전입니다.

0: 에이미 와인하우스, You Know I'm the Good 들었습니다. 0076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시는 음악은 The Calling의 Wherever You Will Go. 예. 알렉스 밴드가 백햄 출연했을 때 라이브 버전으로 보내드렸고요. 아, 차가 너무 막혀서 차 안에서 뭐 딱히 할 일도 없고 해서 볼륨을 높이고 아무 생각 없이 음악을 듣는데 와 빠져드네요. 와 좋네요 하고 7431번으로 문자 보내셨네요. 하긴 뭐 야 이거 차가 너무 밀리고 길이 너무 막힌다고 짜증내고 이러면 자기만 손해예요. 이럴 땐 좋은 음악 듣는 게 좋죠.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0: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네. 6505번으로 제보를 하셨네. 아저씨, 오늘 이문세 씨 방송에서요. 예전에 축구했던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 배철수 형님이랑 최백호 형님은 열심히 뛰지도 않아. 골대 앞에 서 있다가 툭 차면 골 들어가고 아예 그렇게 그 주워 먹는다 그러죠. 예, 그런 걸 잘하셨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예. 진짜로? 아 이게 부인하기는 어려운데 아 이게 골을 골대 앞에서 골을 넣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예전에 그 이탈리아에 필리포 인자기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경기에 보이질 않아 막 하고 있는데 보이질 않습니다. 인자기 오늘 인자기 선수 안 나왔나? 뭐 이러는 거죠. 근데 이탈리아가 골을 넣을 때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인자기 선수가 골을 넣어요. 이게 골을 넣기 위해서는 일단 탁월한 위치 선정이 있어야 됩니다. 공이 요리 올 것 같은데 하고 공이 뭐 미리 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오프사이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라인 브레이킹을 잘해야 돼요. 상대 수비수하고 쫙 일직선으로 좀 서 있다가 뒤로 돌아 들어가면서 쫙 골을 넣는 거거든요. 아, 그럼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공이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이 공을 논스톱으로 처리해야 될 때와 한 번 잡아놓고 찰 것인가 이런 거 빨리빨리 판단해야 되거든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게 다 돼야 골을 넣는 거죠. 예. 필리포 인자기. 제가 예전에 한국의 인자기였죠. 예. 최백호 형은 키는 안 크신데 예전에 헤더를 그렇게 잘하셨어요. 헤더로 골을 많이 넣으셨습니다. 예. 저는 뭐, 아, 온몸이 무기죠. 예, 전후. 예. 아, 그럼요. 저는 그리고 양발잡이거든요. 아, 물론 오른발잡이긴 한데, 왼발을 제가 잘 씁니다. 그래서, 아, 왼발 슛도 오른발 슛과 그렇게, 강도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밖에 임진모 씨 오셨는데, 예. 표정이 안 좋으시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럴 거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지금 청취자가 물어오셨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아이 그럼요. 예. 청취자가 안 물어보시면 저도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예. 자 오늘 3부의 스크로브락 진행할 겁니다. 임진모 씨가 나오실 거고요. 예. 김주원 씨, 임진모귤. 설레요. 목요일에.
2: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어릴 때 라디오에서 들었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락 음악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 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라는 청취자 사연에 DJ가 그래요. 이렇게 시끄러운 음악은 오래가지 않겠죠? 하지만 엘비스 이후 그보다 더 시끄러운 락 음악이 전성기를 누렸고요. 또 하나, 어느 잡지에 미래엔 전자두뇌가 보급될 것인가란 질문이 나왔는데 관계자들의 대답은 절대 노였답니다. 이른바 전문가들의 예측을 무조건 믿지는 말자. 이게 하루키의 충고입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4: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 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0: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힘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뭐 하나 싸운 트랙에서 How Far I'll Go 들었습니다. 아, 이거 애니메이션 모아나인데 지금 실사 모아나가 상영 중이에요? 오, 드웨인 존슨이 주연했어요? 아, How Far I'll Go, 아울리 크라발리오. 청해 주신 번호는 0501번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7032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배초수 DJ 광고 내가 알아서 낼 테니까 그러니까, 좀 물어봤잖아요, 지금 제가. 네. 질문.
1: 아, 기분 괜찮았었는데.
0: 아, 기분 괜찮았어요?
1: 괜찮았었는데 지금
0: 확 나빠졌어요?
1: 어, 진짜 이렇게 급속도로.
0: 그럼 조금 이따 나오세요. 광고 네. 나가는 동안 마음을 좀 가다듬으시고.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뒤에 임진모 씨와 함께 스크롭 록을 진행합니다. 3부 4부 빙그레 가마치 통닭 KB 국민은행 주식회사 워킷 주식회사 그레인원 SK 케미칼 이카운트 서울 우유 협동조합 모빌 코리아 윤활유에서 함께합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떠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대한민국이 사랑한 최고의 히트곡들 그리고 우리 대중음악을 움직이는 6명의 히트메이커와 함께합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 36주년 특별기획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7월 한 달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입니다. 네. 자, 스크로블록을 진행합니다. 제가 늘 존경에 마지 않는 임진모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그 지난주에 네. 그 임진모 씨가 지갑 분실 네. 건 그게 한 주일 내내 저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는 화제가 됐었거든요.
1: 네.
0: 김수현 씨도 보냈어요. 지갑은 못 찾으셨나요?
1: 못 찾았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네.
0: 돌아오질 않았군요.
1: 예. 네. 아, 그냥 이 세상에 네. 그냥 사회 희사한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니 뭐 편하게 생각하셔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못 찾은 걸. 근데 그게 네. 한두 달 있다 돌아오는 수도 있습니다.
1: 아유. 근데 이제
0: 돌아와야 소용도 없죠.
1: 의미가 없죠. 근데 지갑만 돌아온다면 그걸로도 행복이겠습니다.
0: 아, 그 지갑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1: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좋은 지갑입니다.
0: 아, 비싼 지갑이에요?
1: 아니, 뭐 좋은 지갑입니다. 하여튼. 네네.
0: 좋은 지갑이다.
1: 예, 예.
0: 좋은 지갑이라는 건 그 네. 그 지갑에 뭔가

0: 뭐 예. 사연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 그냥 가격이 비싸서 그런 겁니까?
1: 가격과 사연 다 있고요. 오. 또 하나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습니다. 아하. 이상하게 꺼내서 돈 꺼내기 편합니다.
0: 그래요?
1: 예, 사실 돈 꺼내기 힘들면요 사람들한테 지적받습니다.
0: 그럼 제가 예. 그 분실한 지갑과 예. 같은 브랜드의 예. 지갑을 제가 예. 임진모 씨에게 저 예. 선물을 드릴까요? 하나 제가 구매해가지고.
1: 아 그럼 뭐 여태까지 모든 앙금이 다 풀리죠 그럼.
0: 아, 이 사람. 아 역시 돈 때문이었어? 오,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1: 네, 아닙니다.
0: 2045번으로 문자 보냈는데 네. 저희 장인어른이 임진모 형님과 중학교 동창이셨답니다.
1: 네.
0: 그런데 덩치도 좋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한 주먹 하셨다고 하시네요.
1: 무슨 소리예요. 제가 무슨 내가 한 주먹을 해.
0: 예. 제가 예상했던 거 아니에요.
1: 그때
0: 경서중학교.
1: 제가 중학교 때 체력장이 1급인 건 맞아요. 체력장 우리 때 체력장 있었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그런데 뭐 축구 좀 하고 그랬지만 덩치가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일단 제가 키가 작고 못생겼잖아요. 네, 네. 뭐가 한 주먹을 해 아이나 진짜.
0: 네. 아니 이거 청취자가 제보하신 건데 이렇게 참나. 자 아니, 그러면
1: 예. 그러잖아. 옛날에 제가 참 좋아했던 가수인데요.
0: 네.
1: 7월 9일에 사망했네요. 네. 보니 타일러입니다.
0: 이거 방금 들어온 소식이네요. 네네, 예, 예.
1: 75세 사셨는데 51년생이에요.
0: 51년생.
1: 네, 이 보니 타일러는 저는 무조건 기억이 이게 50년대생들하고 70년대생들이 다를 텐데 아마 70년대생들은 아마 토탈 에클립스 오브 더 하트를 기억하실 거예요. 이 빌보드 1위 곡이고.
0: 네, 네.
1: 그다음에 아마 더 풋루즈가 있었잖아요. 예. Holding out for a hero. 이게 빌보드에서는 성적이 그렇게 안 높았는데
0: 이거 많이 나왔죠. 근데.
1: 영국에서는 1위인가 2위까지
0: 2위까지 올라갔네요.
1: 아, 맞습니다. 예. 2위까지 올라갔던 피히송인데 아마 70년대생들은 요 80년대 요 히트곡들을 더 기억하실 텐데
0: 네.
1: 아마 배선배랑 저랑 첫 인연이 무조건 It's a heartache이라서
0: 예.
1: 이거가 아마 딱 나, 왜냐면 그때는 또 허스키 세상 아니에요.
0: 아 그래가지고
1: 네.
0: 남자는 로드 스튜어트.
1: 그렇습니다.
0: 여자는 보니 타일러.
1: 보니 타일러. 아. 그렇죠. 네. 그만큼 그 시작보다 있어 하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잖아요.
0: 네네. 그렇죠.
1: 그리고 그 웃긴 거 아세요? 그때 우리 공연 프로모터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데 히트곡 딱 하나잖아요. 내한 공연했어요.
0: 내한 공연.
1: 우리나라 왔다니까요. 그때 그 TV 선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니스 조플린. 누구?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선전을 했어요.
0: 예. 아, 사망 날짜는 7월 8일이네요.
1: 아, 8일이요?
0: 현지 날짜로 7월 8일이니까.
1: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9일이네요.
0: 우리는 9일.
1: 그렇죠.
0: 그렇죠. 우리가 예. 좀 빠르니까요. 예.
1: 맞습니다. 그리고 뭐 영국 가수라고 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웨일즈 출신이고요.
0: 웨일즈.
1: 네네. 예. 영국에서는 MB 훈장도 받았네요. 그러니까 영국을 대표하는 그런 여가수로 인정이 된 겁니다.
0: 예.
1: 하여튼 보니 타일러의 그 음색. 저는 그때 처음으로 왜 허스키가 주목받나 생각해 봤더니 결국은 우리가 기억에 남는 거는 색깔이잖아요. 보이스 칼라.
0: 네.
1: 근데 그 칼라가 아무래도 약간 좀 쉰 듯한 허스키 하면 기억에 남고 왠지 노래가 특히 한국 사람한테는 조금 더 애절하게 들리지 않을까요?
0: 약간 그리고 이 예, 멜로디 예. 자체가 예, 예. It's a heartache.
1: 그렇죠.
0: 가요 같아요.
1: 아, 가요죠. 뭐 사실 옛날로는 가요가 많아요.
0: 자 그럼 어쨌든 보니 타일러의
1: 네네.
0: 예, 사망 소식 전해드리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1: 네.
0: 예, It's a heartache 일단 한 곡 듣겠습니다.
1: 그리고 이 노래가 우리나라에서 반응인 거는 77년에 나와서 78년입니다.
0: 네네.
1: 그리고 공연도 78년에 왔어요.
0: 보니 타일러 It's a heartache.

0: 보니 타일러의 명복을 빌면서 It's a heartache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바로잡을 게 있네요. 조금 전에 모아나 사운드트랙에서 How Far I Go 보내드렸는데 제가
1: 가수
0: 알레시아 카라 버전을 보내드렸는데 잘못 말씀드렸어요. 바로잡습니다. 늘 이렇습니다.
1: 괜찮습니다.
0: 임진모 씨 앞에서는 실수하고 싶지 않았는데.
1: 네. 저도 여기 많이 출연해봤지만 배철수 선배 진행자에 대한 청취자들의 용서는 가히 글로벌 수준입니다. 제가 볼 때 너무 터무니없이.
0: 아, 용서에도 무슨 글로벌 수준이 있어요?
1: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실수하고 때로는 이렇게 좀 자유롭게 말하는데도 그걸 다 받아주고 참 충성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0: 불만이시군요.
1: 약간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분들이 이 정의감과 균형을 상실하면 어떡합니까?
0: 아니 그래서 저는 실수를 자주 하는데 바로 사과드리잖아요. 실수할 때
1: 어떤 때 사과 안 할 때도 있었어요. 제가 들으면
0: 아니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하여튼 그건 임준모 씨가 아기를 갖고 계속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1: 제가 항상 거고요. 베이비를 안고서 그 말을 하죠. 아기. 알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0: 웃기지도 않고 이제 또 왔네 이거
1: 또요?
0: 6979번 와 진모 오빠다 저희 시 아주버님과 여의도 고등학교 동창이래요 한 싸움 하신다던데요 멋지고 의리 있고요
1: 아니 도대체 왜 내 동창들은 왜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야 나를 아니 맨날 음악 엘튼 존과 비트스만 얘기한 사람한테 무슨 한 주먹이야 한 싸움
0: 일단 인상이
1: 그런가
0: 싸움 잘하게 생겼어요
1: 역시 잘생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0: 이게 보니 타일러 보고 소식 전해드리고 너무 웃었는데 원래 상가에서는 웃고 막 그래야 돼요
1: 근데 저는요 참 그래요 그 캐롤 키

0: 우리가 When I Dream 그 실이 사운드트랙 하나 가지고 내한 공연하는 거 보고
1: 네.
0: 참 이게 음악의 위대함인 게 뭐 예를 들자면 뭐 정말 하나의 하나 노래 One It Wonder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다른 분야는요 뭐 하나 가지고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음악은 히트 하나만 있어도 그 사람의 이름이 아주 정말 몇십 년 지나도 붙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1: 네네. 네. 그렇습니다.
0: 예. 네. 그걸 다시 한번 또 보니까 느끼고, 물론, 뭐, Total Eclipse of the Heart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왜냐면 이건 78년 히트 곡인데, 그건 83년이니까 5년이면 되게 긴 거거든요.
1: 그러니까 짐 스타인먼을 만났기 때문에 또 이게 나온 거죠.
0: 그렇습니다.
1: Total Eclipse 네네. of the Heart.
0: 그리고 롤링스톤에서, 이거 사실 오늘 이걸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보니 타일러의 사망 소식 전하느라고
1: 갑자기 전해주신 거군요.
0: 예. 네. 사실은 오늘 저기 이 펑크 앨범 롤링스톤이 100장의 위대한 펑크 앨범을 뽑았어요. 최근에.
1: 아, 펑크 앨범을?
0: 네네.
1: 예, 예.
0: 근데 과거하고는 굉장히 그 펑크 앨범의 내용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2020년대 10년대 음반도 들어가다 보니까
1: 네.
0: 옛날에 펑크 좋아했던 분은 아 이런 펑크 밴드도 있었어 하실 거예요. 일단 그래서 오늘 그냥 10위서부터 1위까지 전해드리면
1: 네.
0: 사실 펑크 하면은 우리는 무조건 섹스 피스톨즈와 그다음에 클래쉬입니다. 물론
1: 그렇죠.
0: 시작은 라몬스죠.
1: 라몬스.
0: 네, 라몬스가 네. 시작이라서 사실 점점 갈수록 옛날에는 그 펑크 앨범을 뽑을 때는 섹스 피스톨즈의 네버마인드 볼록스 있잖아요.
1: 아우, 뭐 네. 이건 뭐 말, 아, 이건 말 필요 없는 거죠.
0: 이거 예. 기념비적 전설이죠. 그리고 아니면 또 클래쉬의 뭐 런던 콜링이라든가
1: 예.
0: 이 앨범을 꼽았는데
1: 네.
0: 점점 갈수록 라몬스의 전설이 더 공고해지는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0: 예, 예. 예. 자, 그래서 10위는 클래쉬의 런던 콜링.
1: 런던 콜링.
0: 네, 9위는 사실은 너바나 이 클래쉬 모두가요.
1: 네.
0: 이따가 2위 한 엑스레이 스펙스도 그렇지만 전부 섹스 피스톨즈 영향받아서 출발한 팀이에요.
1: 앨범 자체가 네버마인드잖아요.
0: 그렇습니다. 섹스 피스톨즈 앨범 거기서 네버마인드를 가져왔죠.
1: 그리고 닐바나
0: 네.
1: 이 컷 코베인이
0: 네.
1: 이 당시에 90년대 초반에
0: 예.
1: 얼터너티브 락이라고 많이 불렀잖아요.
0: 사실 펑크죠.
1: 시애틀 그런지로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야 뭐야 그게 우리는 그냥 펑크 밴드야 이렇게
0: 맞아.
1: 인터뷰에서 네. 얘기하고 그랬어요.
0: 펑크 락이 돌아왔죠 진짜.
1: 예.
0: Smells like teen spirit이죠. 이게 9위고요. 조금 순위가 낮다고 생각했는데 스투지스. 이기팝이 사실 그 사이에 꽤나 얘기가 많이 됐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이기팝이 이끌었던 스투지스의 펀하우스 1970년 앨범입니다. 그 다음에 7위는 뭐 전설의 앨범이죠. 섹스 페이스톨즈.
1: 근데 이게 7위까지밖에 그러니까요. 못 올랐다는 게 놀랍네. 네,
0: 좀 순위가 낮아요. 그럼 왜냐면 아마 그 편집진들이 조금 다른 것들을 갖다 순위에 많이 이제 높은 순위를 올린 거예요.
1: 네네.
0: 그래서 와이어. 영국의 그 펑크 밴드죠. 사실 이 핑크 플래그는요, 그 구멍에서 펑크락이 상승하는 느낌을 담은 앨범인데 구멍 자체가 바로 펑크락이었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1: 네네.
0: 와이어의 핑크 플래그가 6위.
1: 네.
0: 그다음에 5위는 90년대 활동했던 이제 그 3인조 여성이죠. 슬리타 키니, 띵미 아웃이 5위고요. 이거 네. 순위 참 높습니다. 4위 클래쉬에 오히려 사실 런던 콜링을 여기다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데뷔 앨범을 갖다가 4위에 했어요.
1: 네네.
0: 네, 4위 더 클래쉬. 그다음에 3위는 미니츠맨이라고요. 80년대 활동했던 그 펑크락을 했던 구사했던 팀인데
1: 네.
0: 더블 니클스 온 더 다임이란 1984년 앨범을 3위로 뽑았습니다. 그다음에 2위는 이건 참 저도 옛날에 굉장히 화제였는데 폴리스타이렌이라고 하는 여성 펑크락커가 있어요.
1: 네.
0: 그냥 그 섹스 피스톨즈 라이브를 보고 완전히 꽂힌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엑스레이 스펙스를 만들었는데 음악이 되게 좋습니다. 이게 2위로 꼽혔어요.
1: 네.
0: John Free, Other Synths라는 1978년 앨범. 그러니까 완전 그 당시에 이른바 뭐 점스라든가 버즈칵스라든가 70년대 말에 활동했던 펑크 밴드였던 거죠.
1: 네.
0: 그런데 이렇게 다시 재평가한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1: 야, 근데 이게
0: 네, 1위는 라몬스
1: 아까 데뷔 앨범.
0: 네, 예. 데뷔.
1: 아니 근데 어디 롤링스톤에서 선정한 거예요?
0: 네, 롤링스톤이.
1: 아, 이 친구들이 이제 마음에 안 들어.
0: 근데 항상 그 마음에 안 드는 게

0: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요.
1: 아니 왜 CB 안에 네. 그린데이 앨범도 2키 같은 거 있어야죠. 천만 장 이상 풀린 앨범을.
0: 2키가 19이든가 18이든가 그래요.
1: 말도 안 그리고 오프스프링 앨범도 있어야죠.
0: 아예 없어요. 52 안에도.
1: 아예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네. 저는 그래서 평론가들을 싫어하는 게 네.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한 팀들은 네. 웬만하면 다 빼요.
0: 그래서 송골매가 빠졌나?
1: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송골매가 위대한 밴드인데 네. 다 뺐어. 그 예전에 듀란 듀란.
0: 그러니까요.
1: 음악 얼마나 잘해요 듀란 듀란. 다 뺐잖아.
0: 사실 그렇죠.
1: 아바도 개무시했지.
0: 아니 아바. 우리 저 구창모 선생님 돌아오시잖아. 네. 신곡으로요. 아 진짜 또 다시 만난 그대 그 신곡을 듣고 역시 구창모 보컬이 있었으니까 송골매지.
1: 어? 이 사람.
0: 배철수가 있었어 봐. 송골매가 어디 이렇게 전국민적 밴드가 됐겠냐고 80년대.
1: 노래 제목 또 다시 마주친 그대 아니었어?
0: 또 다시 마주친 그대 맞네. 네네네.
1: 왜냐면 제가 그
0: 어쩌다 맞춘
1: 그대 짝퉁 아니야 짝퉁.
0: 네. 어? 짝퉁까지 또 아무래도 짝퉁이 뭐예요.
1: 또다시 마주친 그대. 어? 아 그거 들으셨어요?
0: 들었어요. 해설했습니다.
1: 저도 들었어요.
0: 네. 어유 펑크로. 그러니까 펑크. 펑크죠. 네. 아주 좋던데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니 너무 유명해서 구창모 보컬을 옛날에 상대적으로 얘기 안 한 사람들이 많아.
1: 구창모 씨도 워낙
0: 노래 그 진짜 잘하죠.
1: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으면
0: 네, 좀 손해보죠.
1: 아무튼 좀 그 저는 그런 밴드들이 꽤 많다고 봐요. 네. 두란두란 얘기도 했습니다만 컬처 클럽 음악 잘합니다. 컬처
0: 네.
1: 클럽.
0: 네.
1: 근데 평론가들은 컬처 클럽 아예 인정 안 해줬잖아요.
0: 아니 그래도 저기 두란두란보다 낫어요. 근데 봐봐요. 근데 진짜 대중한테 인기가 있고 그리고 정말 또 평가도 받는 팀 비틀스는 비틀즈,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핑크 플로이드
1: 비틀스는 워낙 인기가 있고 워낙 세계 최고니까
0: 그러니까.
1: 그 까기도 애매해. 그런 팀을 비틀스 같은 팀을 까면 네. 자기 위치가 흔들리거든요.
0: 그런데도 롤링스톤이 이제 앨범 뽑을 때 비틀스 1위 아니잖아 이제 서전트 물러갔잖아요.
1: 아무튼 네. 롤링스톤도 이제 예전에 롤링스톤이 아니야.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네. 저하고 임진모 씨하고 배순탁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뽑는 게 더 저 신뢰성이 있고.
0: 롤링스톤에 항의받습니다. 아 참 그리고 그린데이 2키가 20이네요 20.
1: 아 2키 20이. 네.
0: 20이 솔직히 말해서 조금 순이 낮습니다. 이거.
1: 낮은 거죠.
0: 네 맞아요. 네.
1: 탑10 안에 들어와야죠. 네. 그리고 오프스프링 50이는 뭐야? 아, 50이면 그냥 없어?
0: 근데요.
1: 아예 없대 오프스프링.
0: 없어요.
1: 펑크 밴드로 인정을 안 해주나?
0: 근데
1: 내가 오프스프링 공연 같이 보지 않았어요?
0: 근데 배추 선배는 저랑 진짜 동의하는 건
1: 잠깐. 예. 제 얘기를 좀 들으면서 방송을 해요.
0: 아니 너무 반복하고 내 집 밖에서 있잖아 아까 예. 노래 밖에서 듣는데 저 내가 인상 안 썼어요.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왜 인상 썼다 그래요? 근데 밖에서 들으니까
1: 네.
0: 왜 이렇게 소다야? 진짜 말이 너무 많아. 그냥.
1: 자 그러면 네. 1위 앨범 라몬스의 네. 라몬스 앨범에서 네. 음악 들으면서 마치죠.
0: 네. 블리즈 크릭 밥.
1: 블리즈 크릭 밥. 네. 이 음악 들으면서 네. 스크롤 오브 락을 마칩니다.
0: 네.
1: 임진모 씨
0: 네.
1: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서쪽에서 다시 강한 비구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아직은 안심하긴 이른데요. 오늘 밤 다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양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대 200mm 이상,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남부에는 최대 80mm의 비가 더 오겠고요. 충청에는 최대 50, 남부지방에는 최대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에는 대부분 비가 그치겠지만 오후 중에는 다시 소나기가 쏟아지겠는데요. 중부와 전북 내륙에 5에서 60mm까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습도 높아서 후텁지근하겠고요. 주말에는 무더위 찾아오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레이디 가가 그리고 브루노 마스 Die with a Smile 들었습니다. 전 천경숙 씨 또 1190번으로 청했었네요. 1190번으로는 양산에 계시네. 경남 양산이죠. 예, 고맙습니다. 레이디 가가 그리고 브루노 마스 Die with a Smile. 자, 7시 35분 37초 막 지났습니다. 정경수 씨가 아 임진모 씨도 뭐 할 말 없는데 Holding out for a hero는 Footloose 아니고 Footloose 아니고 Streets of Fire 점점점 정경수 씨가 잠깐 착각하신 건 제가 임진모 씨를 뭐 크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이건 임진모 씨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Footloose에 있습니다. 예. 아니, 이게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참 약간 왜곡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철석같이 이렇게 믿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 이게 뭐야? 아니네.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뭐 얘기할 때 야 이거 긴가민가 하면 꼭 태블릿으로 찾아봅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지. 예, 근데 시간이 없고 막 생방송이니까 확인 못하고 하다가 가끔 실수하기도 하고요. 예. 아, 그럼요. 예. 그 옛날 그런 게 없잖아요. 예. 아, 정경수 씨한테 한 얘기는 아니고요. 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 자, 7시 36분. 37분 막 지났습니다. 9155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오랜 기간 라디오 안 듣고 있다. 버스 안에서 기사분께서 틀어주신 덕분에 오랜만에 듣게 되네요. 어린 시절 배철수님 덕분에 음악을 배웠어요. 아 마침 임진모 선생님도 나오셨네요. 임진모 선생님께도 역시 같은 마음입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하고요. 오래오래 자리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임진모 씨에게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저희가 뭘 가르쳤겠어요. 그냥 우리가 함께 좋은 음악을 함께 들은 거죠. 예. 감사합니다. 자, 2565번으로 작년 이맘때쯤 신청곡 소개돼서 너무 행복했던

1인이에요. 예. 아, 또 신청하셨어요? 그래서요? 오호. 잘하셨습니다. 예, 2565번. 자, 아, 춤바 수업에 이 곡 쓰려고 하신다고요? 오. 타일러? 워터.

아리아나 그란데 Hey That I Made You Love Me 들었습니다. 7900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타일러의 Water. 예. Water. 예. 자, 7시 45분 5초 막 지났습니다. 성휘양 씨가 라디오를 사야 하나 했는데 실시간으로 어떻게 듣는지 찾다가요. 이제야 어플을 알았네요. 운전 중에 늘 듣다가 지금은 집에서 TV에 연결해서 감상 중인데 아 너무 좋네요. 배철수 오빠 목소리가 안정되고 포근, 따뜻, 익숙. 와, 좋은 단어는 다 갖다 쓰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예. 듣고 계시는군요. 자, 7270번으로 청해 주신 음악 Years and Years King 듣겠습니다.

0: 차베르디 모델 리센입니다.
1: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2: 레드 와인 비니거
1: 베터
2: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1: 베르디 리센처럼 상큼하게 굿 베터 베르디
2: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0: 카사베르디.
3: 발효식초 광고.
4: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5: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4: 아하.
6: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7: 자, 따라해보세요.
8: 이카운트 ERP
9: 4만원
7: 회계관리
8: 이카운트 ERP
10: 4만원
7: 재고관리
8: 이카운트 ERP
7: 4만원 생산관리
8: 사업성도
10: 함께해요.
7: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8: 이카운트
7: 가입비 부가세 별도.
1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 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오늘 끝곡은 셀린 디온 It's all coming back to me now. 네, 짐 스타인먼 작품입니다. 8537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자,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최다니엘입니다. 가끔 머리가 꽉 찬 것처럼 생각이 턱 막힐 때가 있죠. 그런데 영화 인셉션에서는요, 누군가의 꿈에 들어가 생각의 씨앗 하나를 주입하면 현실 전체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어쩌면 내 머릿속의 한계도 내가 스스로 심어둔 게 아닐까요? 잠시 멈추고 싶었던 마음이 한계처럼 느껴진 것일 뿐, 그 선을 지우고 나면 우리의 사고는 물리적 한계가 없는 무한한 고차원의 세계로 확장될지도 모릅니다.

0: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제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설운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SNS 숏폼 유행 중에 나의 불안 가방을 소개하는 챌린지가 있대요. 갑작스런 스트레스나 불안이 몰려올 때 나를 진정시켜줄 아이템을 모아놓은 가방인데요. 신맛 사탕, 슬라임이나 키캣, 아로마 오일, 반려동물 사진 등 나에게 즉각적인 안정을 갖다줄 응급 구호 물품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체로 감각과 연결돼 있는데요. 사람의 뇌는 한 번에 두 가지 이상 강한 자극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각이든 후각이든 선명한 감각으로 깊어지려는 생각에 제동을 거는 겁니다. 불안이라는 건 피하려고만 하면 오히려 몸집을 키웁니다. 그보다는 잘 달래서 모나지 않게 함께 가는 노하우를 기르는 편이 좋겠죠.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9일 목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자이언티 피처링 베니베넥 3세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불안 가방이라는 것으로 오프닝했는데요. 후각, 시각, 청각 등 감각적인 환기를 이용해서 즉각적으로 불안을 달랠 수 있는 아이템을 담은 가방이래요.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불안을 그냥 좀 자연스러운 현상 중 하나로 받아들이고 이걸 좀 재미있게 달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정숙 님께서는 즉각적인 안정 가져다 주는 거예요. 별밤을 들을 수 있는 핸드폰이요. 라고 감사합니다. 그냥 별밤을 들을 수 있는을 지워도 되는 거는 아니겠죠? 그냥 핸드폰. 사실 저는 그런 그냥 그 단순 게임 뭐 이렇게 맞춰가지고 터트리고 하는 그런 게임 있잖아요. 퍼즐 종류. 그런 걸로 좀 즉각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것 같은데 그건 진정한 안정이 아니긴 하죠. 김동현님은 저도 키캡 키링을 가방에 달고 다녀요. 그 키캡이 예쁘기도 한데 그렇게 딸깍딸깍 손에 자극을 주면서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희한하죠? 이 자판을 친다라는 게 그 행위 자체로 우리가 기분이 좋은 건 아닌데 자판이 딸깍하고 눌리는 그 기분은 그거는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 참 좋아요. 자, 오늘 3, 4부에는 별밤 초대해서 이틀 전에 새 솔로 앨범 낸 몬스타엑스 기현 씨와 함께합니다.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얘기 지금부터 보내놓으면 이따가 9시에 함께 나눌 거고요. 보이는 라디오도 그때 켜집니다. 그 전에 부엉이들과 실시간으로 수다 떨고 있을게요. 별밤에 하고 싶은 얘기 같이 듣고 싶은 노래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어놨고요. 오늘도 하루 한 분께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드립니다. 별밤 1, 2부는 가마치 통닭, 주식회사 워킷, 오뚜기 카레, 롯데렌탈, 3일제약,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0: 전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 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 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7: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8: 1377 누르고 3번.
7: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8: 1377 누르고 3번.
7: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9: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MYMP의 Say You Love Me 듣고 왔습니다. 7775님, 갑구, 가방 꾸미는 얘기에 갑자기 귀가 번뜩였어요. 지금 요통 환자 이송하고 귀서 중입니다. 저는 일구를 가방에 메고 다녀요. 혹시 일구를 아실까요? 하하. 안녕하세요. 이나 누나 팬이고요. 누나의 차분한 목소리에 출동하느라 두근거렸던 가슴이 차분해지네요.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는데. 어제 이거 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 참. 환자 이송, 귀서, 출동, 소방서, 119. 관련된 굿즈 아니야? 아닌가? 진짜예요? 대박. 와, 저 출이 왕입니다, 여러분. 아, 소방청 공식 구조견 캐릭터가 이름이 19군요. 진짜로 119에서 온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이럴 수가. 너무 귀여운데요? 약간 리트리버인가? 이렇게 귀여운 또 이 캐릭터가 있었군요.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소방청 구조견 119에게 큰 관심. 그 굿즈도 그럼 판매하는 거겠죠, 설마? 아, 그래요. 진짜 그래도 훌륭한 일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자주 사연 남겨주세요. 김동직님, 생활기록부 마감 기간에다가 2학기 평가 계획서 때문에 야근하다 오랜만에 별밤 생각나서 듣고 있어요. 빗소리와 라디오로 힐링하면서 일할게요. 3학년부 선생님들 화이팅!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도 함께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생활기록부 적는 일이 선생님 입장에서 보통 일이 아닌가 봐요. 이거 할 때 좀 다들 화이팅 하시는 거 사연 많이 받아봤는데 하긴 특히 제가 어릴 때는 학생 수도 엄청나게 많았는데 일일이 정성스럽잖아요. 또 코멘트가. 적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말입니다. 화이팅이고요. 최현진님, 저번에 오랜만에 연애 시작했다고 알리러 왔었는데 오늘은 이별했다고 말하러 왔어요. 나이는 계속 차고 사람 만날 때는 없고 불안하네요. 아유, 그래도 이렇게 만날 때가 있다고 해서 만나지는 것도 아니고 불안해하실 필요 하나 없습니다. 요새는 이렇게 나이가 뭐 옛날에 뭐 정년기 이런 때에 만나고 결혼하고 하는 분들 거의 없고 아주 늦게 늦게 결혼하는 분들 워낙 많아지셨거든요. 결혼이 아니라 그러니까 연애는 당연히 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아무튼 이별을 했는데 근데 다음 연애 때문에 벌써 불안해하시는 거 보면 막 가슴이 너무 아픈 상태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해도 됩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좋은 거고요. 현지님 곧 또 연애 소식 들고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이야기랑 신청곡도 보내주시고요. 긱스 그리고 소유의 Officially Missing You.

기크스 소유의 Officially Missing You Too 이어서 소수빈의 더 아름다워져 신곡입니다. 어제 나왔고요. 소수빈 씨가 매우 존경하는 성시경 씨 노래를 리메이크 했더라고요. 성시경 씨 노래 중에 제가 꼭 수빈 씨 목소리로 듣고 싶어서 라이브까지 청했었던 잊혀지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 별밤 콘서트인 스튜디오 버전 정말 좋거든요. 너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208님께서 대장부엉 어제 오늘 손석희 12시 출연하신 거 인상 깊게 듣고 보았습니다. 두 분의 케미가 창과 방패 같았어서 더 흥미진진했답니다. 이야 극찬이네요. 제가 여기 그렇게 대등했습니까? 아, 저 약간 좀 대단한 사람이 된 느낌인데 극찬 감사합니다. 김연숙님 한 달 열심히 살았어요. 내일 쉬는 날인데 월급날에 쉬니까 기분이 이상하네요. 남들 일할 때 쉬어서 좋은데 날 위해 하는 일이라고는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뿐이라 내일은 예쁜 카페 찾아서 힐링하고 올까요? 용기 내볼래요. 연숙님 당장 가야겠는데요. 왜냐면 그걸 카페 가는 걸 용기 내야 된다라는 건 이거는 문제입니다. 예. 이 물론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은 그것뿐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훌륭한 일인데 아, 카페 가는 것에 좀 그렇게 좀 한적한 시간을 갖는 것에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그런 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는 거니까 의무감을 가지고 꼭 내일은 카페에서 빈둥빈둥 아무 생산성 없는 시간 꼭 보내셔야 됩니다. 김승희님 오늘 즉석밥 3개를 차 지붕 위에 올린 채로 운전했어요. 용케도 안 떨어졌더라고요. 요즘 왜 이러는지 저도 뭔가

뭔가 불안한가 봐요. 이건 불안이랑 죄송하지만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 근데 이게 오늘 비만 안 왔어도 잘 익었을 수도 있겠어요. 더워가지고. 저는 그건 자주

책이 안 잊어버렸잖아요. 힘내시고요. 9679님 아침에 윤상영님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퇴근길 대장부엉이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루틴 너무 좋습니다. 영원하라 블랙박스 안 주셔도 됩니다 라고 보내주셔서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2부에서 수다 더 떨 테니까요. 실시간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별이 빛나는 밤에
1: 좋은 건 한 번 더 듣고 싶은 마음 별밤 차트 탑 3. 이 시간은 한 주간 별밤에서 나간 노래 중에 부엉이들은 어떤 곡을 제일 좋아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3위는 10cm의 신곡 일말의 가능성입니다. 10cm 권정열 씨가 추구해온 노래 속 캐릭터의 세계관을 아주 잘 지켰고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정열 씨한테 메시지까지 보냈던 그런 노래였고요. 2위는 스티비 원더의 오버조이드. 공원에서 셔틀콕 닮은 꽃을 발견하고 이름을 찾아봤더니 에키네시아라는 재미있는 이름이었다면서 익숙한 데서 낯선 것을 발견하는 기쁨을 전해준 어떤 부엉이의 신청곡이었고요. 마지막 1위는 성시경의 거리에서. 지난 수요일 선곡 대결이었죠. 주제는 알고리즘이었고 저의 영업곡이었는데 알고리즘이 나의 세계를 형성하는 무엇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별 후 온통 그 사람뿐인 그런 것 또한 알고리즘, 약간 이 거리에서 가사 같은 거 아니겠느냐 하면서 골라온 노래였는데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면서 그날 웃음까지 거뒀습니다. 오늘은 2위 곡 앵콜로 한 번 더 들을게요. 스티비 원더의 오버조이드.

스티비 원더의 오버조이드. 지난주 별밤 차트 탑3 2위 곡으로 들었어요. 아, 저도 제 플레이리스트에 언제나 들어가 있는, 들어도 들어도 너무 좋은 곡인데요. 이 노래 신청해 주셨고, 그 꽃 에키네시아 사연 보내주셨던 9629님이 지금도 함께 해주고 계셨군요. 헐, 오버조이드가 뽑히다니 영광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더 기쁘네요. 더 짜릿하셨겠어요. 근데 진짜 너무 좋아요.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이 시간 순위는요, 여러분들이 미니 그 선곡표 있거든요. 거기에서 눌러주시는 하트로 매겨지니까 좋은 노래 나올 때마다 잊지 말고 눌러주십시오. 자, 그리고 0592님 사연 볼게요. 내일 이필 아기 등원록 고르면서 듣고 있어요. 제 옷은 당일 입고 싶은 거 집어 입는데 애기 건 계획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골라놓게 되네요. 귀엽죠? 아, 진짜 너무 예뻐요. 양말 봐. 미치겠다. 애기 옷은 그냥 입히기 전에부터 이미 귀여워. 그죠? 엄마 마음 그럴 것 같습니다. 너무나 옷도 귀엽고 이거 입고 아장아장 걸어가는 모습 보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김지우님. 제가 바로 15년째 연애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너무 좋고요. 굳이 이렇게 좋은데 결혼을 해서 서로를 힘들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적당히 떨어져 있으니까 더 돈독한 것 같아요. 오늘 기준으로 5,262일이 됐네요. 2월에 14년 기념일이었는데 그때도 별밤에 사연 보낼 걸 그랬어요. 백혜에 보냈더니 잘렸어요. 아, 백혜에 연애 사연 별로 안 받아주시나? 아이고. 아니 근데 제 주변에도 꽤 많이 계세요. 이 정도 장기 연애.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근데 마찬가지로 쏟아지는 질문이 그걸 거 아니에요. 결혼은 왜 안 해? 좀 안 그래야 되는데 그죠? 근데 저도 옛날에 그렇게 한번 물어봤다가 되게 근사한 답을 듣고 아 다시는 이런 질문 하지 말아야지 생각했어요. 아무튼 너무 좋은 동반자분과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여기서는 또 선물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요. 5,262일 축하드리면서 내래 지구가 태양을 4번 들을게요.

네레 지구가 태양을 네번 이어서 롤러코스터의 습관 들으셨고요. 5822님, 대장부엉, 저 저녁 먹고 산책 나왔는데요. 우산을 갖고 나오긴 했지만 비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음악이 좋네요. 아, 약간 지금 젖어있는 땅 때문에 밤 산책, 저녁 산책 할 때 좋은 향기 나지 않으십니까? 기분 좋은 산책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0420님, 비가 와서 아내 회사로 데리러 가는 길인데 좋아하는 노래들이 나와서 기분 좋게 가는 중이에요. 기름값이 내려서 한동안 멈췄던 아내 픽업도 다시 하고 그 덕에 라디오도 다시 듣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진짜 완전 오늘 기분 날라가게 우리 아내 사랑꾼 0420님께 오늘의 블랙박스를 헌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내분 픽업하는 것도 달콤하게 잘 유지해 주시고요. 안전운전 일단 최우선으로 해주시고요. 노래 듣겠습니다. 톰 그레넌의 Little Bit of Love.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목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기덕 님이요. 아내가 별밤 들으라고 노래를 해서 처음으로 왔어요. 목소리가 너무 편안해서 이 시간에 잠이 다 오네요. 추천해준 아내에게 감사를 돌려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기덕님의 아내분께도 제 감사를 전해주세요. 지금도 듣고 계시려나? 아무튼 조금 있다. 근데 초대석 재밌을 테니까 그때까지만 깨어 계시면 좋겠네요.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 듣고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류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0: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올여름 시원한 산골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한여름밤의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왔습니다. 광고 듣고 별밤 초대석 함께할 몬스타엑스 기현씨와 돌아올게요. 별밤 3, 4부는 미분당,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카레, 환인제약, 주식회사 해리즈하보해, 이카운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빙그레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귀를 호강시키는 명창 햄스터가 있다고 해서 모셔볼 텐데요. 이분은 주로 라이브를 씹어드시고요. 쳇바퀴를 돌리진 않고 본인만의 길을 만들어 가겠다네요. 오늘의 별밤 초대석 몬스타엑스의 메인보컬 기현 씨와 함께합니다.

0: 기현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기현입니다.
0: 야, 자 일단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 그리고 유튜브 채널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아, 오랜만에 제가 네. 가든 스튜디오에 내려왔는데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몬베베 분들이.
1: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0: 그건 약간 조금 이제 인사 나누세요, 여러분.
1: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왔어요?
0: 그래도 다행히 밖에 지금 비가 안 와서
1: 진짜
0: 괜찮으실 것 같아요.
1: 저희가 사실 비스타엑스라고 불리거든요. 저희 비를 몰고 다녀서.
0: 근데 이게 조금 기센 예. 아티스트들 꼭 그거 있어요. 아시죠?
1: 아, 그래요?
0: 되게 많아요.
1: 처음 들어봐요.
0: 그거는 역사가 유구예요. 신승훈 씨 때부터.
1: 저희는 콘서트 뭐 이런 거 하면 무조건 비가 오고 저도 뭐 페스티벌 하려 그러면 비가 오고
0: 그렇구나.
1: 앨범 내니까 장마 시작하고 아, 약간 이런 느낌.
0: 평생 하시겠구만요.
1: 비랑 함께하는.
0: 왜냐면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신승훈 씨 그리고 가수 비 비 씨 그리고 제 주변에서는 아이유 씨.
1: 아, 다 있으신
0: 거. 이게 무조건 왜 비 오는.
1: 제가 사실 한국에서만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0: 왜까지?
1: 제가 투어를. 그러면 남미 투어도 갔다 왔는데
0: 전 세계 예. 약간 좀 가뭄 때문에 좀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
1: 저희가
0: 갑자기 버스킹을 가는 거야. 그래서 비만 내리게 하고 오고
1: 자, 아주 좋은
0: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아무튼 좀 이게 뭐 아무에게나 이러는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네네네.
0: 김진아님이요 유캐신 명창 쥐쥐 기원님 유스 활동 이후 별빵과의 만남이라 너무 기대됩니다.
1: 진짜 오랜만이죠.
0: 명창 쥐쥐은 뭔가요?
1: 팬분 아 진짜
0: 쥐기가
1: 쥐 제가 아니, 약간 그 쥐과라고 해요.
0: 설치류 명창들이 좀 많이 있어요.
1: 오 그
0: 저희 일단 이제 그 밴드 루시의 상엽 씨도
1: 아,
0: 설치류로 유명하시고 네네. 그리고 펜타곤 후이 씨도 설치과고요.
1: 네.
0: 그리고 그 저기 카피바라 쪽이긴 한데 대형 설치류잖아요. 그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도
1: 아, 예, 예.
0: 카피바라 쪽이긴 하지만 거기 계세요.
1: 다 저랑 좀 인연이 있는
0: 아,
1: 예.
0: 노래 다 엄청 잘하는 분들이고요.
1: 예.
0: 아무튼 아예 대놓고 그래도 쥐쥐기라고 부르고 계시는군요.
1: 예, 명창 쥐쥐기라고.
0: 예, 예. 너는 그림을 잘못 그려 라고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요. 무대 의상 그대로 입고 왔네. 카타리나님도 왕자님 옷 입었다고.
1: 일어나서 살짝 보여드릴까요?
0: 보여주세요. 아 너무 예쁘게. 아, 밑에는 부츠까지 신으셨어요.
1: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0: 뭘까요 그거? 리본? 아, 코사지?
1: 제가 좀 이게 길어가지고 자꾸 발이 밟히더라고요.
0: 그렇겠다. 근데 약간 바지가
1: 네.
0: 지금 오늘 습하대 괜찮으세요?
1: 정말 아, 말도 못해요.
0: 아. 어떻게 좀 편하게 하시지.
1: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천연도 아니고 이제 일명 레자라고,
0: 레자라고 하죠. 예.
1: 아, 땀이
0: 제 아무리 기현이어도 레자에 눕혀서
1: 아우 벗어날 수 없어요. 예.
0: 아무튼 아, 빨리 스케줄 끝나고 자유로워지시길 바라겠어요. 제가요 그 2022년 10월 첫 미니 앨범 유스 그때 이후로 벌써 4년이 됐어요. 우리 만난 지가
1: 너무 오래. 제가 그동안에 막 이것저것 많이 해가지고
0: 맞아요.
1: 예.
0: 근데 저는 저한테 유스는 되게 의미가 컸어가지고
1: 저한테도
0: 진짜요?
1: 예.
0: 그래서 저 어제도 제가 그 이제 다른 타 방송 라디오의 게스트로 요새 하는 게 책이 나와갖고
1: 네.
0: 홍보하는데 손석희 선배님 요새 라디오 하시거든요.
1: 네.
0: 거기 나가서도 유스 틀고 그리고 책 나올 때 내가 추천하는 내가 추천하는 그 일상을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곡 10개를 제 노래 중에 뽑아달래요.
1: 네.
0: 그래서 미니 CD로 만든다고
1: 네네.
0: 그 중에 유스가 있습니다.
1: 아니 제가 네. 유스가 저한테 좀 진짜 의미가 큰 거는 아 일단은 많은 분들이 K-POP 중에 가사가 정말 좋은 노래를 뽑을 때 일단 유스가 사실 요즘에는 잘 안 빠지더라고요.
0: 진짜요?
1: 그리고 외국 분들도
0: 네.
1: 외국 팬분들도 그 이제 가사를 번역해서
0: 네.
1: 보는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온라인상에서
0: 네.
1: 많이 우시더라고요.
0: 오 진짜요?
1: 예, 우세요. 막 그런 거 보고 그럼 저도 그거 보면서
0: 네.
1: 나는 이렇게 우는 것까지는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0: 네.
1: 아 그래도 그들의 마음이 뭔지는 알겠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내가 이런 노래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막 들고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곡이에요 저한테.
0: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1: 아닙니다.
0: 네, 저는 진짜 언젠가부터는 계속해서 제 베스트 곡 얘기해달라고 할

0: 때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있는데 해리님이 뉴스 절대 못 잃어 하셨는데 어? 왜 못 잃... 뭐 이를 위기에 처해 있나요 혹시?
1: 아니,
0: 어디
1: 아니, 아니,
0: 뭐 이게... 어디 뭐 입양 보내나요?
1: 그런 거 아니고 이제 그만큼 소중하다 아, 어디 그래. 보내고 싶지 않다.
0: 아 그런 거죠. 난 또 어디 다른 가수한테 유기하려는 건가 했어요. 아... 포테이토 칩스님이 맞아요. 뉴스 가사 덕에 진짜 위로 많이 받았다고. 아, 아무튼 그 사이에 우리 기현 씨는
1: 예.
0: 아 육군 병장 만기
1: 전역.
0: 아 가게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리고 몬스타엑스 앨범 발매 그리고 월드 투어.
1: 네, 월드 투어는 사실 아직 진행 중이에요.
0: 그 지금 잠깐 내한 중이신 건가요?
1: 거의 내한 가수처럼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와. 이번 앨범을 녹음할 때랑 작업 뭐 사진 찍고 뮤비 찍을 때도 해외 갔다가 들어온 다음 날 녹음하고 다음 날 뮤비 찍고 다시 나가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사실 뭐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뭐
0: 체력 관리는. 여전히 아직까지 정신력으로 되나요?
1: 저는 예 정신력이 이제 육체를 지배하는
0: 아직은 그런 되는구나 느낌. 그게 예, 예. 아, 부럽습니다.
1: 얼마 전에 의사 선생님이 한번 경고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뭐 제가 어디 안 좋은 게 아니고 네. 본인 이제 그 만으로도 30대가 넘은 지가 좀 되니까
0: 어?
1: 좀 이제
0: 어. 아 그렇죠.
1: 아. 20대처럼 일하시면 안 된다.
0: 안 된다.
1: 나중에 돌려받는다 막
0: 돌려받는다.
1: 무섭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 이러면서.
0: 참 이게 정말
1: 할 수 있는데까지는 그래도 해봐야.
0: 아, 참 뭐라고 할 수가 없군요. 한참 활동 중인 아이돌 또 싱어송라이터에게 뭔가 뭐라고 하겠나요.
1: 예.
0: 아무튼 이제 솔로로도 많이 그 잠깐 햄찌님이 특급 전사라고 해주셨는데 뭐 특급 전사.
1: 아 예.
0: 심지어 거기에서조차 또 기현하신 겁니까?
1: 그 제가 거기서 왜 땄냐면요. 예. 사실 휴가가 이제 주어지는 게 가장 큰 이유였고요.
0: 네.
1: 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나이 차이가 네. 보통 한 11살 정도 나요. 11살, 어, 그치, 10살 그치, 뭐 이렇게 많이는 띠동갑까지도 나는데 네. 어, 그 뭔가 이렇게 밀리기 싫더라고요. 거기서 그 뭔가 건재 아닌가?
0: 건재라니 지금 아직 그래봤자지.
1: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 가면 이제 띠동갑씩 차이나다 아, 그래, 보니까 그치, 그치. 그래서 그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다들 밀어내고 짰습니다.
0: 진짜 그 기질이란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나. 거기에서조차
1: 예, 예. 매일 러닝하고 공부하고
0: 정말 못 살겠습니다.
1: 예.
0: 자 아무튼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1: 예.
0: 바로 엊그제 7월 7일에 7곡을 담아서 앨범이 나왔는데 보더라인입니다. 777 맞췄어요?
1: 사실 맞추려고 했던 건 아닌데요.
0: 어 진짜?
1: 이제는 많이들 물어보셔서 맞췄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0: 근데 뭔가 기분이 좋아요.
1: 네, 네, 777.
0: 아무튼 보더라인이라는 앨범 제목이 되었고요.
1: 네.
0: 청춘의 기억을 더듬기보다는 정답 없는 길 위에서 스스로 경로를 만들어가는 그런 앨범이라고 소개를 네. 써주셨어요.
1: 네, 맞아요.
0: 기현 씨가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1: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더라인을 설명을 하려면 뭔가 앞전에 냈던 이제 앨범들을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 보이저는 제 혼자 뭔가 솔로로서의 이제 길을 시작하는 정말 힘차게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었고 유스는 그 중간에서 제가 뭐 저의 청춘, 저의 순수한 감정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번 앨범 보더라인은 제가 많은 질문들을 이렇게 답했거든요. 제가 이제 음악적 커리어가 지도로 이렇게 있다고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지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 50% 정도 온 것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 솔로로서 솔로 가수로서의 그런 색의 도장을 찍은 그런 앨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이제가
1: 예 이제 30에 와서야 이제는 조금 느낌이. 좀 이렇게 확실하게. 도장을 쾅 찍은.
0: 아 그렇구나. 네. 아무튼 되게 좀 희한하게도 기현 씨랑의 그 보이저 때도 그렇고 네. 뭔가 이 테마를 좀 관여를 하게 되었는데 희한하게 우리가 개인적인 인연은 없는데도 그 작업으로만 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 네.
0: 이렇게 이번에도 이따가 보더라인 가사 얘기도 하겠지만 네. 제가 어디서 전에 듣기로는 가사로 제 궁예로 쓴 기현 씨의 캐릭터지만
1: 네.
0: 기현 씨가 상당히 싱크로율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더라고요.
1: 많이 있어요.
0: 아...
1: 저는 사실 보더라인 지금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0: 지금 아니요. 일단 우리 이따가 얘기하는
1: 얘기할
0: 시간이
1: 있는 걸로 알았어요.
0: 있나요?
1: 아 입이 조금 이렇게
0: 지금 할까요? 있나요?

0: 요? 어, 있다고 합니다.
1: 네네네.
0: 쏘군 얘기부터 하래요.
1: 네, 이게 탈출곡부터.
0: 이 얘기 이것도 지금 장난 아닙니다. 별밤에서도 발매하자마자 바로 틀어드렸는데요. 아니 일단 솔직히 곡 얘기를 하기 이렇게 우아하게 하기에는 네. 이 가창 난이도가
1: 극악이죠, 극악.
0: 이게 또 유스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네, 또 맞아요. 어려운데 네. 확실한 거는 솔로로. 아 그래 아까 방금 얘기한 게 내가 이제부터 조금 확실하게 도전을 찍고 나가는 느낌이 든다 했는데 네. 어떤 무대를 하고 싶은지가 결정된 느낌이에요.
1: 어 맞아요.
0: 이번 앨범에서
1: 네네 항상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몬베베드 앞에 있고 제가 이제 노래를 부르는 그 무대를 상상을 먼저 하는데 좀 확 오더라고요 그 느낌이. 그래서 네.
0: 근데 이게 앞으로 페스티벌도 이제 많이 하셨고 네. 앞으로도 많이 하실 텐데 네네네. 가끔 하다가 약간 후회할 일은 없을까요? 지금 굉장히 많이
1: 아, 이 소굿이요?
0: 네네.
1: 사실 오늘 이제 제가 사전 녹화를 두 개를 하고 왔는데 첫 번째 사전 녹화가 스탠바이가 이제 아침 7시 45분 네. 스탠바이를 해서 이제 8시경에 시작을 했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0: 본인이 해놓고
1: 근데 이거는 제가 이번에 그 타이틀곡으로 정할 때부터 각오하고 했던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역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아.
1: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보이저는 정말 모든 박자가 압박에 이렇게 탁탁탁탁 박히면서 굉장히 신나는 곡이고
0: 네.
1: 유스도 소급보다는 좀 더 신나게 부르면서 그치. 가사는 서정적이지만 뭔가 청량감을 줄 수 있는 시원한 그런 곡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소급은 이게 정말 섬세하고 서정적으로 시작했다가 네. 폭발적인 그런 가창력까지 요구하는 곡이기에 제가 고를 때도 사실 조금 막연한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
0: 네.
1: 이거는 언젠가는 꼭 해야 될 거 지금 딱 하는 게 타이밍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숙제하는 느낌으로 네, 골랐습니다.
0: 그 참 아무도 내준 게 아닌 건데도 기현 씨는 참 보면은 스스로 숙제를 내고 스스로 난이도를 높이고
1: 좀 네, 살기 좀 피곤한 타입이에요. 제가.
0: 딱 제가 쓴 가사 캐릭터 그대로인 것 같아서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만.
1: 맞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0: 이 노래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기현의 So Good.

0: 비안의 So Good 듣고 오셨습니다. 아 진짜 이거 못할 말이지만 네. 한 번 더 반복했으면 좋겠는데. 아 기현 씨한테는 이제 못 드릴 말씀이지만은 심지어 약간 어, 전조하고 싶다라 이런 욕망 이거는 넣어둬야겠죠?
1: 맞아요.
0: 아 죄송합니다. 네,
1: 그거는 하면은 이제 네.
0: 기현 씨 지켜야죠. 네. 원희님이요 이거 유기현이야지 누가 해?라고 보내주셨어요.
1: 그 제가 이제 그 앨범을 발매하기 전에 그 기자님들이랑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게 많은 분들이 저보다 뭐 잘생긴 분도 많고 키 크신 분도 많고 뭐 아니 뭐 피지컬도 좋으신 분도 많고 하지만 제가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제가 제일 잘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대답을
0: 지금 뒤에 말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앞에 두 가지 얘기에 밖에 네. 모든 몬베베분들이
1: 이게 우가 나올 정도로 네.
0: 원만한 합의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9923님 문자 좀 읽어주세요
1: 9923님이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 너무 멋있다 이게 멋있다고 해주시는데 사실 별로 그렇게 막 크게 좋지 않은.
0: 아니 근데 자꾸 이러면 몬베베들 자꾸 그러면은 기현 씨 이제 점점 더 네. 이게 심해지면 어떡해요?
1: 어떤 게요?
0: 자신을 계속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1: 제가 사실 이 소굿 이 보더라인 앨범 내기 전에는 많이 벗어났었거든요. 이 틀에서.
0: 네.
1: 제가 이거를 소굿을 조금 내기 망설였던 것도 제가 다시 예전에 저로 돌아갈까봐 이런 되게 가두고 좀. 피곤하게 사는 그 스타일로 돌아갈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조금씩 이제 예전에 그런 뭔가 예민하고 깐깐하고 이런 모습이 좀 나오더라고요.
0: 아니 근데 노래 그런 성향 때문에 저는 제가 이제 이야기가 넘어갈 텐데 보더라인을 제가 작업을 했잖아요.
1: 네.
0: 근데 제가 뭐 우리가 작업은 하고 뭐 별밤에서 만나고 했지만 얘기를 나눈 적이 없는데 저는 진짜 뉴스 그거 녹음한 거 듣고 많이 유출을 한 거예요. 캐릭터를. 이건 그런 성격이 아닌 노래를 그렇게 불러놓을 수가 없어요.
1: 이건 또 작사가님이 시기에 네. 또 알 수 있는 또 처음 들어봐요.
0: 네, 저는 진짜로 노래를 제가 저는 이제 데모를 듣고 가사를 쓰고 네. 그래서 이거 가수가 부른 버전을 다 듣는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아 이거는 데모의 이 느낌 내기가 쉽지 않겠다 싶기도 했었고 이 정도 템포인데 이 가사의 정서까지 살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녹음한다는 것만으로도 꽤 굉장하긴 하다 노래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니까 했는데 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아 기현 씨가 어떤 스타일이며 얼마나 집요하게 그 한 글자 한 글자에 집착을 해서 그리고 계산을 하고 해서 이거를 녹음했을지가 저는 너무 느껴졌거든요.
1: 그
0: 연기력이랑
1: 약간 또 여담인데 제가 또 그렇게 성장하게 된 게 네. 저희 회사에 이제 그 더네임
0: 아 맞아 그
1: 본부장님이 제 초반에 지금은 제 보컬 디렉팅 안 해주시는데 초반에 데뷔 초반에 한 글자까지도 디렉을 보셨어요. 한 글자 디렉이라고 해서 유명했는데
0: 그래
1: 네 그래서 제가
0: 그래서.
1: 그 안에서 이렇게 잘 좀 성장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라고도 네. 신경 쓰게 되는
0: 야 한땀 장인 정신으로 부르는 스타일이고요 네. 할 얘기는 더 많지만 네. 근데 너무 감사하게 이거를 오늘 라이브로 해주신다고
1: 그렇죠 네. 잠시 자리를
0: 네, 자리를 일단
1: 보겠습니다.
0: 이동을 해주시고요 오늘 방송이 최초입니까?
2: 아, 첫 라이브
0: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너무 피곤하셔서 라이브도 오늘 쉬어주셔도 되는데 또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심지어 보더라인이라뇨 자 라이브 듣는 동안에 감상평 또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얘기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십시오 준비되셨을까요?
1: 아유 저는 언제나 준비됐습니다
0: 좋습니다 라이브로 청해드릴게요 기현의 보더라인

0: 진짜 말도 안 되는 라이브 였습니다. 보더라인 기현의 라이브로 들었는데요. 아 진짜 정말 잘하시는군요. 아,
1: 너무 신나네. 너무 신나.
0: 진짜 약간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야 아무튼 많은 분들도 진짜 예, 뭐 알고는 있었어도 새삼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그래요. 1500님 이게 유기현이야 하셨고 8919님이 아니 사람이 적당히 잘해야지 화나려고 하잖아요 라고 굉장히 지금 분노가
2: 아 이게 사실 어우 뭔가 속이 갑자기 확 시원해졌어요.
0: 아, 천상 노래를 불러야 아, 노래로 피로를 푸시나 봐요.
2: 기분이 갑자기 확 올라갔는데 너무 또 좋은 곡을 주셔가지고 좋은 아니, 글을
0: 아이고 이제 너무 또 역시나 또 잘 부르셔가지고 5646님이 김인하님 작사와 보컬 유기현 조합 너무 좋아요 앞으로 50곡 정도 더 같이 해주세요 하셨는데
2: 부탁드리겠습니다.
0: 저는 너무 좋고요. 왜냐하면 이게 기현 씨의 노래 잘함은 뭐 이렇게 음역대나 뭐 박자와 뭐 이런 기 테크니컬한 거는 뭐 당연한 건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 가사를 표현하는 것을 그 모든 테크닉을 지키면서 아. 지금 라이브 하면서도 또 막 하시는 게 그게 조금 신기하고 아 진짜 근데 되게 좀 지독한 사람이겠다 싶은 마음이 좀 들기는 하고
2: 아 뭔가 이게 그 작사가님이 주신 노래가 조금 더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 노래를 부를 때 제가 예전에 정말 예전에 이제 가수의 꿈을 꿀 때 목표를 했던 게 가사를 전달할 수 있는 가수가 되자라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어. 맨 처음에 언젠가부터 솔로를 하면서 다시 이 목표들을 좀 이렇게 슬금슬금 떠올리게 됐었는데 네. 뉴스도 그렇고 보더라인도 그렇고 뭔가 막 아이 가사를 뭐 제 몸으로 이렇게 온몸으로 표출하고 싶은 그런 막 욕구가 막 나오는 그런 가사가 있는 것 같아요.
0: 진짜 작사가로서는 이 말이 얼마나 짜릿하면
2: 막 표현하고 싶은
0: 아니 그리고 이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가수가 가사를 어떤 태도로 해석해서 녹음을 했는지가 저는 당연히 이제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 짜릿했었고 요거는 그래서 캐릭터가 조금
2: 네.
0: 진짜 약간 MBTI가 약간 JJJJ인 느낌에다가
2: 저요?
0: 약간 그런 캐릭터
2: 이거 네.
0: 이거 그래서 약간 그 Keep me in a hard mode가 뭐 게임 같은 거

0: 항상 극상 난이도를 올려놔야 네. 조금 재미를 느끼는 네. 그런 캐릭터인데 아무튼 가사 얘기도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으니까 네. 근데 광고를 또 들어야 되나
1: 듣고
0: 봐요.
1: 듣고 와서
0: 얘기 나눠보죠.
1: 좀 진지하게 한번.
0: 네, 좋습니다. 네.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미니로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남겨주세요.

0: 잘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초대석 K-POP의 신, 기현의 K는 K-POP의 K, 몬스타엑스의 기현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 그리고 보더라인 얘기하다 넘어왔어요. 예. 저 말고도 우리 몬베베들도 가사 보고 기현 씨 같다고 생각들을 완전... 많이 하셨나 봐요.
2: 그런 얘기도 이미 많이 들었어요. 지금 나온 지가 사실 지금 제가 어제 발매.
1: 네, 얼마
2: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벌써 막 이게
1: 너무 짜릿해.
2: 알고 하신 거냐? 그러니까 이런 질문도 받았고.
1: 그 제가 약간 무속인의 느낌이 좀 있나 봐요. 그럼 용했다.
2: 진짜.
1: 김보아님이 긴장감이 올라야 마음이 편해라는 가사 듣자마자 이거 유기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2: 완전 맞죠.
1: 저 인나님이 이 가사 쓸 때 어떻게 쓰게 되신 건지 궁금했는데, 약간 왜냐면 저는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뉴스에 녹음한
2: 그걸 보고
1: 막말로 꼬라지를 보고 이거는 보통 집요한 사람이 아니며.
2: 그걸 어떻게, 저 너무 신기해요. 사실 그 말 처음 들어봤는데.
1: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느 순간 녹음하거나 녹음 결과 또는 노래 라이브 하는 거 보면서 그 사람 성격이 보이는 지경에 이르렀나 봐요. 오래 일을 해서 그런지. 근데 진짜 지독한 게 이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근데 이거를 계속 라이브에서 유지하려면 엄청나게 이게 텐션을 한 군데도 놓을 수가 없을 텐데.
2: 맞아요.
1: 싶었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2: 맞아요. 완전 근데 끝까지.
1: 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약간 눈이 살짝 광기가 생기면서 오히려 약간 슈퍼 모드가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2: 완전
1: 봤을 때.
2: 완전 그래요.
1: 그죠?
2: 그 아까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그 산업 이미 두 번을 하고 오고 막 정말 많은 양의 뭐 영상과 뭐 이것저것 많이 해서 목이 이제 약간 쉬어가는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이제 벼랑 끝에서도 난 최선을 택해 딱 하는데 도파민 팡 터지더라고. 거기서 약간
1: 너무 다행이고요.
2: 지금 나구나.
1: 진짜
2: 끝까지 뭔가 숨도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그 느낌이 괜찮아요.
1: 러너 사이처럼.
2: 네.
1: 그리고 그것도 아시죠? 긴장 1절의 시작은 긴장감이 올라야로 시작해서 그 뒤에는 긴장감을 올려야로 바꿔서. 맞아요. 이거 혹시 통일시키면 안 되냐고 회사 통해서 문의가 왔는데. 네. 여기 미세하게 다르다. 초반은 상황이 내가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긴장감이 올라오는 거고. 네. 그 뒤로는 일부러 기현 씨가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 차이를.
2: 저 그 작사가님한테 하나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네. 그 내 하루들의 모양이 좋아라는 가사가 이제 보더라인을 써주셨잖아요. 네. 보더라인에 그게 그 저는 이제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1: 아, 예.
2: 하루의 모양이 이런 게 어디서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가사를 보면서.
1: 일단 너무 감사하고. 예. 이것도 아무튼 저는 이게 제가 상상한 기현의 캐릭터에서부터 비롯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여기 그냥 되게 다 솔직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2: 네.
1: 되게 약간은 변태적인 측면인데 이게. 네. 정교하게 내가 원하는 어떤 모양이 있는 거야.
2: 그
1: 완성된 거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 하고 보는 그런 기현 씨랄까?
2: 정확히 제 성격이에요. 그래서 딱 뭔가 뭐 콘서트라든지 이런 활동이 하루가 딱 마무리됐을 때 마음에 들면 잠

0: 도 잘 자고요.
1: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짜릿함을 느끼는 거예요.
0: 완전 다시 몇 번 더 보고 막.
1: 그러니까
0: 오늘 내가 이렇게 너무 잘 흘러갔다.
1: 와 진짜 느낌. 대단하다 정말.
0: 와 그런 곳에서 나온 이거 완전 저에서 약간 뭔가 말이 좀 잘 안 나오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신기했는데 또 그게 출처가 제 뭔가 행동이랑 되게 비슷하다 보니까
1: 와
0: 그죠 너무 신기하네.
1: 저도 신기해요. 저도 약간 유추만 할 뿐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니까 더 약간 정답을 맞춘 기분이라 그래서 이제 서두르지 마라 기다릴게 뭐 이런 얘기는 중간에 다른 사람들 기현 씨가 스피드가 너무 빠르니까 조금 못 쫓아오거나 이런 사람들 네. 한테도 여유롭게 좀 돌아보면서 혼자서 근데 스파트 올려서 저 끝까지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똑같은 시간에 저기 갈 텐데 기현 씨는 막 여기저기 돌면서 막 볼 거 다 보고 근데 다시 중간에 같이 걸었다가 하고 다시 왔다가 좀 약간 그런 것도 상상을 했었습니다.
0: 저는 끝에까지 성격 입해가지고 네. 갔다가 다시 뒤에 가서
1: 또 하고
0: 데려갔다가 또 네. 다시 갔다 약간 요럴 성격.
1: 그렇죠. 그게 약간 부서져도 보기 좋게 살아나 줄게.
0: 맞아요.
1: 어디 부딪히면은 약간 오히려 좋아 이러면서.
0: 그렇죠. 저는 그 부서져도 그 살아나 줄게 그 가사를 보고 원래 제가 했던 이런 뭔가 SNS나 네. 이런 데 올린 걸 보고 혹시 약간 거기서 뭐 유추하신 건가 뭐 이런 그런 류의 얘기를 좀 제가 많이 했어가지고 약간 가끔 그 건방 떨고 싶을 때 있잖아요.
1: 아니 그 무슨 건방입니까? 다짐이죠.
0: 더한 걸 가져와 봐 막 이런 것도 얘기했었고
1: 딱이네. 딱입니다. 아무튼 역시 그냥 이지하게 가는 거는 싫어하는 네. 그 극한 모드 우리 기현 씨를 상상했는데 그 현실판이었다라는 게 다큐멘터리였다.
0: 예.
1: 확인을 했습니다.
0: 정말.
1: 이런 면도 있으세요? 스페이스님이 각 틀어지면 너무 힘들어하는 변태 기현이라고.
0: 전에는 조금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1: 좋아지셨어요?
0: 많이 내려놨어요.
1: 그래서 얼굴도 약간 칼각이 항상 잡혀 계시는데
0: 얼굴은 조금 더 잡고 싶은데
1: 아니 지금 이미 칼각이에요. 유키카님도 용하시다 갓이나라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기현 씨의 새 앨범 수록곡들 들으면서 음악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별밤에서 네. 같이 들을 노래 세 곡 골라와 주셨는데 첫 번째 노래 들려주시죠.

0: 아주 멋있는 곡이에요. 'Still in Air'라는 곡입니다. 도시의 밤, 서로에게 깊이 빠져드는 순간의 설렘과 강렬한 끌림이 담긴 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비교적 조금 이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군요.
1: 맞습니다.
0: 근데 되게 드라마틱하고 멋있어요. 이런 것도 페스티벌 같은 데서 해도 멋있을 것 같은데.
1: 딱 그렇게 생각하고 가지고 온. 사실 좀 많이 디테일한 곡이거든요.
0: 그러니까
1: 들을 때도 그랬는데 녹음할 때는 정말 오래. 제가 사실 녹음이 굉장히 빨리 끝나는 편이에요. 한 곡을 하면은 한 1시간에서 1시간 뭐 10분 뭐 요 정도 사이로 그 한 곡이 끝나는 타입인데.
0: 근데 사전에 그거를 많이 그러면 정교하게 해놓으시는 거는 좀 걸리지 않아요, 그래도?
1: 그 이제 곡을 카피하는 데모를.
0: 네, 그쵸 그쵸.
1: 그것도
0: 빨라요?
1: 빠르다기보다 그 딱 핵심 그 이제 탑라인들만 좀 멜로디들만 좀 익혀놓고 가서 좀 느낌을 잡는 편이에요. 근데 이 노래는 무려 3시간이 걸렸어요.
0: 무려라고 하기에는 제 기준에서 그렇게 긴 게 아니라.
1: 그게 이제
0: 진짜 빨리 하시는구나.
1: 3시간 했는데 정말 막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오랜만에 그렇게 하니까.
0: 어떤 부분이 제일 좀 힘들어서 계속 했어야 되는 거예요?
1: 일단은 그 창법을 바꿔야 되는 느낌도 좀 너무 많았고 이렇게 지를 때는 완전 또 막 밑에 소리도 같이 좀 굵게 쓰면서 Silhouettes on the road 이런 너무 또 뛰어서 불러야 되고 약간의 또 랩 같은 느낌도 있고 바이브레이션을 또 여한 글자

0: 숫자에만 조금 떨어졌다가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디테일한 아 정말 완벽히 계산되어 있는 그런 노래였어가지고 그런 게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1: 야 근데 녹음 빠르고 곡 그 녹음하기 전에 이 어떻게 부를지 이렇게 조각하는 것도 시간이 생각보다 짧게 걸린다라는 거는 되게 충격적이네요.
0: 그게 아마 이제
1: 천재네요.
0: 아니요 그거 아니고 네.
1: 천재가 아니고서야 그게 어떻게
0: 이렇게 그거 아닌데 이제 이것도 이제 저희 이제 직업을 가지게 되면서 뭔가 제가 사실 솔로로 출발한 게 아니라 그룹으로 네. 출발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순서를 정해놓고 녹음을 한단 말이에요. 그치? 거기서부터 조금 빨리빨리 녹음하는 게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이거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요.
1: 노하우가 좀
0: 네네 노하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1: HSH님께서 아무래도 K-POP의 신이다 보니
0: 아, 여기에 사실 신. 되게 너무 좋거든요. 수식어가 네. 너무 좋은 네. 수식어잖아요.
1: K-POP의 신. 네.
0: 아 근데 이게 네. 팬분들 앞에서 할 때는 너무 막 재밌고 네. 막 네. 거들먹거릴 수 있고 막 네. 너무 좋은데 네. 많은 분들이 계신 곳에서 막 이렇게 얘기 나오다 보면은 너무 막 부담스럽고
1: 아유 무슨 그렇더라고요. 말씀이세요? 이제 많이들 그냥 대명사로서 알고 계시잖아요.
0: 그럼 그냥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1: 아유, 그럼요. 네, 아주 그냥 세상에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0: 아이고야.
1: 홍대폭님이 유기현 천재 만재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곡 들려주세요.

0: 새로운 맛입니다.
1: 아, 새로운
0: Late Night Drive라는 곡이에요. 네. 아, 이게 되게 분위기 있는 곡들을 이번에는 좀 해주셨어요.
1: 예, 이거는 이제 저희가 몬스타엑스로 활동할 때 저희랑 작업을 많이 하는 예유 사운드 그 형들이 줬는데 데모를 받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데모를 제가 들을 때도 차 안에서 들었거든요. 제 차를 제가 운전하면서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죠. 이것도 소굿과 마찬가지로 약간의 조금은 뭔가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거는 이게 약간의 그 R&B 같은 느낌이
0: 그치
1: 시티팝 같은 느낌이 좀 있고 제가 잘 못하는 것들이에요 사실. 그런 뭔가 가볍게 보컬을 가져가면서
0: 맞아
1: 미끌미끌거리고
0: 네
1: 굉장히 소프트하고
0: 맞아
1: 그러다가 한 번씩 찔러주고 네. 이런 느낌을 사실 성격도 그렇고 제가 잘 못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일단 노래가 너무 좋아서 덥석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녹음을 했더니 또 너무 잘 나와요.
0: 아니 되게 새로운 맛의 좀 시티팝 느낌이 나왔어요.
1: 네.
0: 기현이랑 시티팝이 버무려지면서 참 아주 독특한 개성 있는 곡이 된 것 같은데 덕분에 근데 피해자가 좀 속출하고 있는 게 0114님이 레인 나이트 드라이브 들으면서 드라이브 하다가 집에 오기 싫어서 부산까지 갈 뻔했다고 네, 많은 분들이 이걸 운전하면서 듣다가 이제 목적지 이탈을 해버리고
1: 그러니까요.
0: 현상이 일어나고 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결책이라도 좀 제안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1: 부산까지 간 김에 한 40분 정도 들으면 다시 돌아오시지 않을까. 딱 좋습니다.
0: 네, 그냥 간 김에 해라. 그리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고요.
1: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그래도 왜 약간 그 옛날 시티팝 조금 그 대선배들이 내는 목소리 같은 것도 조금 어디서 들었었던 거가 조금 영향이 있는 건지
1: 네.
0: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 톤을 내려고 한 건지 후렴에 높은 음 낼 때 약간 레트로한 느낌도 좀 나기도 해요.
1: 아, 네. 그때 사실 좀 우연하게도 그날 녹음을 하던 날 보컬 컨디션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많이 떠 있었어요. 저는 떠 있을 때 제 보컬이 조금 더 강점이 잘 나오는데
0: 진짜?
1: 네, 저는 오히려 막 좀 성대를 낮추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가수분들 중에서는 저는 띄우면 더 잘 나오고 강점이 좀 잘 살아나거든요. 되게 잘 걸리고 가성을 할 때도 그 아까 말씀해 주신 약간 레트로 같은 쨍하고 막 그런 가성 느낌도 좀 나면서 좀 어떻게 뭐 운이 좋아서 잘 얻어 걸린
0: 누가 운이 좋아서 노래를 잘해요.
1: 그게 있더라고요.
0: 아, 신이라고 아무 말 막 하시네.
1: 아유,
0: 지금
1: 빨리 도망가야겠다.
0: 약간 좀 현실감은 없으신 것 같네요 신이라.

0: 한수경 님이요. 유기원이 못하는 게 어딨어요. 시티팝 많이 해달라고 해주셨는데 가끔 이렇게 좀 말랑말랑한 것도
1: 오, 재밌더라고요. 색다른 또
0: 그쵸?
1: 매력이 있어가지고
0: 네, 항상 계속 극한으로 치닫는 거 사이사이에 네. 이런 크림 같은 거
1: 달달한
0: 껴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0: 근데 왜 못하는 장르라고 생각했을까? 리듬이 조금 타버릇하던 그 느낌이 아니라
1: 네,
0: 아랫배가
1: 그런 느낌이 좀 아니어서
0: 성격이랑 안 어울리긴 하다.
1: 네, 아예 안 잡혀있고. 발라드거나 빠르거나
0: 그치
1: 좀 뭔가 압박에 좀 이렇게 그치, 때리는 그치. 그런 느낌도 아니었고 네, 그래서
0: 좋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곡 들려주세요.

0: 나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1: 어.
0: 하울링.
1: 하울링.
0: 이거 장르를 뭐라고 해야 되지?
1: 장르요?
0: 네, 장르 뭐 나도 잘 모르겠지만 약간 아무튼 좀 기현 씨가 이가 하는 거 본 적은 없는 또 네. 스타일이고 그 아이돌 그룹들도 잘 안 했던 스타일인 것 같은데 되게 매력 있잖아요. 그리고 네. 좀 서부극이 생각나기도 하거든요.
1: 광고에 들어갈 음악 같기도.
0: 그래 그래. 네. 뭔가 좀 굉장히 색깔이 있는 곡인데요. 이게 월드 투어에서 성공기 하셨나요?
1: 네. 제가 월드 투어 때 사실 이번 앨범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제 수급이 됐던 곡이고 듣자마자 제가 그 AJR 혹시
0: 아, 알죠 알죠.
1: 뱅뱅뱅 예. 그 그런 느낌도 좀 받으면서 아~ 첫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노래 자체가. 아, 이걸 딱 데모를 듣자마자 아 이거는 월드 투어 때 무조건 퍼포먼스를 하기 너무 좋은 곡이다
0: 그렇지.
1: 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냥
0: 이거는 퍼포먼스도 각이 좀 잡혀있는 그런 그 구성이 있나요?
1: 아니요 제가 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끼부림으로 채우는
0: 그 끼부림을 네. 그냥 그 진짜 그때그때 하세요? 아니 끼부림도 약간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 윤곽이 잡혀있나요? 오늘의 끼
1: 이거 되게 네. 처음 제가 누구한테 말해본 적이 없는데 네네. 몇 번은 제가 이제 서울부터 시작해서 월드투어를 도는 중간에 있는데 네. 몇 번은 제가 좀 이렇게 짜보고 해볼까 했어요.
0: 네.
1: 근데 그때마다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는 대로 하니까 자연스럽게 좀 안 짜놓고 하는 게 오히려 끝났을 때 만족감이 더 있는.
0: 아 진짜요?
1: 네. 되게 이런 질문 해주실지 몰랐는데
0: 네.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1: 너무 신기한데요?
0: 저는 조금 거리감이 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이 생각보다 그 끼부려 보이는 그 되게 자유분방해 보이는 무대일수록
1: 예.
0: 되게 좀 많이 왜 이렇게
1: 계산이
0: 예. 네. 그 또한 되게 프로페셔널한 거잖아요.
1: 네.
0: 근데 그냥 프리스타일로 할 때 더 만족스러운 무대가 나온다는 게 역시 신이라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1: 이만 여기서 퇴근.
0: 가면서 이거 좀 나 찾아봐야겠네. 하울링은 나 못 봤는데 한수경님이 이나은이한테 무대 위 하울링 유기현 보여드리고 싶네요. 진짜 엄청 끼부려서 심장이 아프다고. 뭐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1: 무슨 짓을 네? 하진 않고
0: 거의 뭐 짐승이 되시는군요. 여우입니까 늑대입니까?
1: 늑대.
0: 늑대.
1: 제가 이제
0: 여우라는데요?
1: 아 그래요? 그 한국 콘서트에서 할 때는 정말 깔끔한 수트. 딱 그 뭔가 얇은 딱 표트 입고 이제 여기는 이제 V자로 이렇게 파여 있잖아요.
0: 아유,
1: 여기는 이제
0: 나쁘네.
1: 안에는 뭐 안 입고
0: 뭐라고요?
1: 안에는 이제 몬스타엑스 스타일로 이너가 없어요. 자켓만 있는. 수트인데 이너가 없는.
0: 아 왜 자꾸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다니 굳이 그렇게 덧붙여셔가지고. 당연히 그 안에는 없겠죠. 그 안에 뭐 누가 뭐 메리앗을 입겠습니까.
1: 그리고 이제 머리 이렇게 촥 넘겨서.
0: 빨리 봐야
1: 그런 느낌으로.
0: 김수민님이 유기현 최고다. 383부님 유기현 끼쟁이 어서 오고 하는 거 보니까 몬베베들은 되게 익숙하구나. 난 약간 청량기현을 많이 봐가지고.
1: 그거랑은 조금 다르실 수 있어.
0: 큰일 났네. 나 그럼 이제 다음은 약간 낯가릴 수도 있겠네요. 그거 보고 나면.
1: 제가 그 몬스타엑스 안에서 뭔가 이런 섹시하고 이런 담당을 하고 있진 않아가지고 끼부리고 막 이런.
0: 그러니까 비교적.
1: 비교적.
0: 그렇죠.
1: 네.
0: 실제로.
1: 비교적 그런데 이제 하울링을 할 때는 그래도 좀

0: 무대는 좀 그렇게 좀 전문적으로 해야.
1: 이야 그래요. 아주 좀 나 전 빨리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바로 검색 들어가겠습니다. 팬들이 아주 그때 아주 같이 아우 하고 난리 나겠네요.
0: 아우 제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막 이렇게 해요.
1: 다 같이 막 끝나면 막 몸에 막 거의 털 나 있는 분위기 나겠는데 그 정도면은. 예, 야수미가 예민미뿐만 아니라 이제 짐승미까지 탑재를 했습니다.
0: 아무래도 몬스타엑스다 보니까.
1: 그렇죠. 그 노래가 되니까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되는 것 같아.
0: 할 수 있는.
1: 이번 앨범 오늘 들은 세 곡도 그렇고 나머지 곡들도 보면 사실 이게 이 장르들이 서로 잘 이렇게 하나의 맥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 보컬이 너무
0: 맞아요.
1: 폭이 넓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것도 난 되고 저것도 돼. 아. 법대도 나오거나 의대도 나올래.
0: 그거를 딱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1: 아주 그냥 은근한 이제 나이가 신임을 이제 좀 존재를 증명한 앨범이었다. 이렇게 가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끼쟁이 기현까지 만나보면서 보더라인 수록곡 얘기 나눴어요. 네. 이제 기현 씨 보내드릴 텐데 이제 하반기도 엄청 바쁘실 거 아니에요?
0: 네, 저희 12월까지는 내년 1월까지는 사실 거짓말이고요. 얼마 전에 내년 계획까지 또 회의를 미팅을 했어가지고 예.
1: 또 하루에 모양들이 다 정해져 있군요.
0: 연도의 모양이 정해져 있어요.
1: 이야 큰일 났다. 그럼 이 다음에 또 솔로 앨범 나올 때나 뵙겠네요.
0: 단체로라도 또
1: 단체요? 근데 진짜 꼭 그럼 해주세요.
0: 예, 저희 그 멤버들 중에 꼭 또 작사가님도 취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1: 저 취향이요? 제 취향이요? 예. 저는 가창을 이제 들어보고.
0: 아 예.
1: 자 잠시만 근데 저 클로징 좀 같이 좀 계셔주시겠어요?
0: 네.
1: 예.

0: 한번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잠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별이 빛나는 밤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9일 목요일 방송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기현 씨와 이야기가 넘쳐서 클로징까지 제가 붙잡아두고 있습니다. 4469님이 이래서 배운 변태들의 대화가 좋습니다라고. 문배배 분들도 변태 좋아하시는군요.
1: 완전.
0: 완전 좋아요. 네. 서로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앨범으로의 활동은 다음 주까지라고 네. 하시는데 아무튼 우리 문부배 분들이랑 또 문부배 부엉이, 문부엉이라고 하죠 앞으로.
1: 문부엉.
0: 문부엉이 등등에게 인사 좀 남겨주시죠.
1: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앨범으로 제 음악적 색깔을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네, 기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 음악 여정에 같이 해주실 분들을 여전히 구하고 있고요. 예, 같이 해주실 분들을 앞으로도 기다릴 거고 기다려왔고 같이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엉이 분들 중에서도 혹시 오늘 들었던 노래가 좋았다 싶으시면은 몬 부엉이를 하시는 걸로.

0: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뭐 팀으로 올지 솔로로 올지 모르겠지만 꼭 다시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1: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완전체로 만나기를 기원하면서 몬스타엑스의 Middle of the Night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끝인사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박대한, 김유린,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창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고요.
0: 저는 몬스타엑스 기현이었습니다.
1: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배우 최다니엘입니다. 가끔 머리가 꽉 찬 것처럼 생각이 턱 막힐 때가 있죠. 그런데 영화 인셉션에서는요, 누군가의 꿈에 들어가 생각의 씨앗 하나를 주입하면 현실 전체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어쩌면 내 머릿속의 한계도 내가 스스로 심어둔 게 아닐까요? 잠시 멈추고 싶었던 마음이 한계처럼 느껴진 것일 뿐, 그 선을 지우고 나면 우리의 사고는 물리적 한계가 없는 무한한 고차원의 세계로 확장될지도 모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올여름 시원한 산골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한여름밤의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에서

0: 만나요.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라디오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시즌 4. 안녕하세요. 저는 던지 더보이 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먹는 시원한 빙수, 여름휴가로 떠나는 바다, 이런 것들을 상상해보면 참 시원하고 좋은데요. 제 기분을 가장 좋게 만드는 거 따로 있습니다. 바로 돌랑이들을 생각할 때인데,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1: 네!
0: 진짜요?
1: 네!
0: 네. 이렇게 서로가 있어서 참 다행인 7월입니다. 네, 그럼 오늘도 아이돌 라디오가 여러분의 밤을 기분 좋게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돌라 샤이닝 라이트!

태엽 배간 기듯 전부 흘러갈 때 보란듯이 태엽 배간 기듯 전부 흘러갈 때 한 번쯤 다 아프지 않게.

0: 네, 아이돌 라디오 첫 곡 선우의 광합성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던디 더비 선우입니다. 안녕. 자,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다들?
1: 네.
0: 네. 7월이면 이제 여름 방학이라 휴가철 시작이죠.
1: 네.
0: 좀 놀러 갔다 오셨어요?
1: 아니요.
0: 못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놀러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조금 이번 여름 뭔가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뭐 어디 가겠다. 네, 그냥 열심히 사는 거죠 뭐. 네. 저는 최근에 빠지를 좀 다녀왔는데요. 와, 이게 옛날에는 막 더 세게 해주세요 막 오빠 달려 막 이러고 놀았는데 야 근데 진짜 친구들이랑 같이 갔는데 이게 진짜 이게 잡는 것도 이제 막 좀 힘들고 막 한 시간 노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물론 3시간 놀긴 했는데 근데 너무 오랜만에 잘 재밌게 놀고 왔고 예,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물이 너무 시원해서 확실히 난 물 곁에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고 돌랑이를 위해서 물고기도 낚아주는 DJ 던디가 진행하는 아이돌 라디오는요 매주 수요일 밤 9시에 아이돌 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에서 라이브로 스트리밍 되고요. 라디오는 매주 목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주파수 91.9 MHz MBC FM4에서 방송이 됩니다. 아이돌 라디오의 다양한 소식은 그 트위터 현 X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골뱅이 아이돌 라디오 코리아 팔로우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하츠토하츠와 함께 돌아올게요.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무조맨
1: 티 어실 원스
0: 딱 한 번만
1: 티 어실 원스
0: 싹 한 번에
1: 티 어실 원스
0: 무조맨
1: 티 어실 원스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뿌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0: Having a cherry on, huh?
1: 시원하게 장마의 습기는 뽀송하게 만들어줄 신박한 뭔가가 필요하다면요, 그냥 이분들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달콤 상큼함으로 올 여름을 다 이겨줄 그룹이죠. 치타치 여러분 어서오세요. 자, 먼저 단체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치타치입니다.
1: 아, 좋습니다. 개인 인사는 이제 올 여름 좀 추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4: 나 이런 컨셉으로 밀고 싶다. 이런 거 좀 붙여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5: 네, 저.
4: 그럼요.
6: 올 여름에 썸머퀸을 담당할 지우입니다.
1: 썸머퀸? 아, 좋습니다.
7: 올 여름 달달 시원한 빙수 같은 이안입니다.
1: 아, 달달 시원한 빙수. 오, 좋아요.
8: 올 여름 발리걸 같은 카르멘입니다.
1: 아, 발리볼? 달달한 인간 복숭아. 자, 예원 씨.
9: 하츠분들의 마음을 저격할 예원입니다.
1: 하츠분들의 마음을 저격할 저격수. 자,
10: 올 여름에 핫걸 댄싱 퀸 치훈입니다.
1: 좋습니다. 에이나 씨와는 음악 중심 스페셜 MC 때 한번 뵌 적 있어요?
11: 네.
1: 네. 이렇게 아돌라에서 MC는 이제 저거든요.
11: 네.
1: DJ는 전데 딱 이렇게 만나니까 조금 그때와 좀 차이점이 좀 있나요? 기억은 하실런지.
11: 네, 그때 정말 잘 기억이 나고요. 근데 네. 사실 선배님이랑 같이 MC 한다고 했을 때 엄청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선배님이 장난도 재밌게 잘 쳐주시고 편하게 해주셔서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또 여기서 뵈니까 엄청 새롭고 네. 잘 부탁드립니다.
1: 저는 근데 사실 그때 어쨌든 에이나 씨에 대한 뭔가 그런 뭐 성격과 이런 거를 잘 모르잖아요.
11: 네.
1: 그래서 아, 되게 소심한
11: 진짜요?
1: 소심한 성격을 가진 친구시구나 해서 되게 경직돼 있길래 제가 그냥 막 거기서 그 백스테이지에서 그 도훈 친구와 함께 막 장난을 좀 쳐줬는데 그런 성격이 아니시더라고요. 아, 왜냐면 저는 그 같은 사람인가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확실히 프로구나.
11: 네,
1: 그 모습을 감사합니다. 철저히 숨기고 이렇게 했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오늘 편하게 놀다 가시면 됩니다.
12: 네, 잘 부탁드립니다.
1: 네, 자, 화이팅 한번 외치시할게요. 근데 여러분만의 구호 같은 게 있나요?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13: 맞습니다.
14: 네. 요즘 하는 게 있습니다.
1: 뭐죠?
14: 또 레몬텐 컴백에 맞춰서 새로 맞춘 건데 발을 세 번 이렇게 찍으면서
1: 발 세 번 찍고? 네.
14: 탱탱탱 화이팅!
1: 탱탱탱 화이팅!
14: 네.
1: 레몬탱이니까
14: 맞아요. 네.
1: 내려야 돼요?
14: 내려야 네. 돼요.
1: 오케이, 그럼
14: 같이 발을 같이 찍고
1: 네. 살짝 그 박자 감각이 박자가 좀 어떻게
14: 탱탱탱 화이팅!
1: 탱탱탱 화이팅! 오! 너무 잘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14: 탱탱탱 화이팅!
1: 좋아요. 아,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 엄청 바쁘다고 들었어요.
11: 맞습니다.
1: 맞죠?
11: 네.
1: 잠좀 주무시나요?
11: 네.
14: 네.
1: 네. 네, 다습내라고 내주셨는데 특별히 아돌라를 찾아주신 이유가 있어요. 일단 축하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하츠투하츠의 두 번째 미니앨범 레몬탱 발매를 축하합니다. 이거 앨범 소개 혹시 누가 맡으셨죠?
14: 네, 제가 맡고 있는데요.
1: 소개해 보시죠.
14: 네, 저희 레몬탱은요, 레몬과 탱이 합쳐져서 혼자 있으면 쉬고 날카로울 수도 있지만 너와 내가 함께라면 이 무더운 여름도 다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상큼해진다 라는 뜻을 담은 여름 썸머송입니다.
1: 와우. 야, 정말 많이 뱉은 티가 나요.
14: 맞아요.
1: 정말 딱 깔끔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 앨범으로 커리어 하이 찍으시고 음방 1위도 하시면서 아주 기운 좋게 활동 시작하셨어요.
14: 맞습니다.
1: 아,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곡 소개를 듣기 전에 1위한 타이틀곡 레몬탱 들으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음악 큐! 지금

0: 국속에는 또 누가 하시죠? 앨범 소개가 아니었어요?
1: 아, 앨범은 이제 그냥 올 여름은 이게 썸머송이란 걸 다 담아왔다. 이게 저희 미니 2집 레몬탱이고요.
0: 아, 그 소개를 그 방금 하신 거구나.
1: 네, 레몬과 팽약해져서.
0: 네. 뭐 실수도 있지만 네. 너와 함께라면
2: 오, 대박.
0: 이겨낼 수 있다, 그 네. 힘을.
1: 그쵸? 함께가 키워드 앨범이에요.
0: 네, 조금 뭐 다시 들으실 분들은 뒤로 가기 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자, 하트와 여러분이 처음으로 도전한 썸머송이에요.
3: 맞습니다.
0: 네, 데모 듣고 멤버들 반응이 좋았다고 들었는데 언제 들으셨어요? 뭐 하다가?
1: 뭐, 아, 연습하다가?
3: 아닌가요?
1: 아예 그냥 불려왔어요.
3: 맞아, 맞아.
1: 사무실에 모여서 미니 2집 앨범을
0: 찍었어요. 아, 리스닝 파티를 했어요?
1: 아, 네. 회사 내에서
0: 했어요. 어, 진짜?
1: 회사 내에서 했습니다.
0: 그때 근데 아직 안 정해졌었고
3: 자, 다 정해졌어요. 저희 수록곡까지 쭉 듣고
0: 그러니까 곡을 처음 들었어요? 딱 처음 들었어요?
3: 네.
0: 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이거 너네
3: 아, 네. 감사합니다.
0: 아, 어, 그때 좀 어땠어요? 느낌이? 막
3: 엄청 새로웠어요.
1: 네.
0: 왜 한숨이
1: 나지? 생각해. 저희가 어땠냐면 처음에 그 노래를 듣고 그 후에 미국을 쭉 일정을 다녀왔었는데 처음 들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막 빡 꽂히진 않았다가 뒤늦게 이제 다들 중독돼가지고 미국 투어하는 내내 흥얼거리면서 스케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이,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은 아직 그 뭔가 타이틀곡에 대해서 뭐 아직 투표를 하거나 그런 거는
3: 그런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0: 그건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또 그렇게 원래 그렇게 되잖아요.
3: 네.
0: 여러분의 취향이 좀 비슷하다고 느끼시나요?
1: 아, 네. 멤버들 아,
3: 근데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네. 멤버들 사이에서도.
0: 아우. 좀 갈리셨어요?
3: 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멤버들별로 좋아하는 곡이 조금 달라서 최애곡이 다른 것 같아요.
0: 아, 최애곡은 다 다를 수밖에 없죠.
3: 네.
0: 같은 게 이상한 거예요.
3: 아, 네.
0: 좋습니다. 또 얼마 전에 녹음 비하인드가 공개됐는데 8분 모두 야무지게 녹음을 해냈고 전체적으로 좀 세게 불러달라는 디렉을 많이 받으셨다고
3: 네.
0: 하는데 내가 좀 이렇게 연습해 갔던 것보다 생각보다 더 세게 해야 됐었네 하고 조금 어려웠던 분이나 뭔가 그런 분들이 좀 계실까요?
3: 와, 근데 다들 너무
1: 네. 근데 뭔가 저는 도입부를 엄청 세게 불러달라고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진짜 훨씬 세게 뭔가 했었어요.
0: 훨씬 세게?
1: 네.
0: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막 그러니까 좀 에너지 있게 했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깜짝 놀랄 정도로 크게 불러달라고 디렉을
1: 네.
0: 그래서 진짜 그렇게 크게 딱 해서 그게 반영이 됐어요?
1: 한, 네, 이렇게.
0: 어떤 식으로?
1: 한! 이렇게.
0: 아, 손이 계속 들어가는 거구나.
1: 네, 한! 이렇게.
0: 근데 보니까 다 녹음하면서 작가님들께 칭찬을 좀 많이 받으시던데 이 칭찬 좀 기분 좋다 하는 뭔가 칭찬이 좀.
3: 저 하나 있는데.
0: 자기 자랑하셔야죠.
3: 아, 물론 세게도 있는데 세게보다 더 약간 미친 것처럼 해달라라는 티렉을 받았어가지고 이렇게 불렀는데 정말 미친 것 같다라는 칭찬을 좋은 칭찬을 받아가지고 그게 좀 많이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0: 칭찬은 맞죠?
3: 네, 맞아요. 좋은 칭찬.
0: 그러니까 미친 것 같다. 톤이 와 미친 것 같아 해서 미친 것 같다.
3: 첫 번째, 첫 번째.
0: 첫 번째? 네. 완전 칭찬이네요.
3: 저도 좀 자랑을 하자면
0: 자랑하세요, 자랑하세요.
3: 그 이제 녹음 중간에 제가 엄청 많이 긴장했었는데 이제 막상 하니까 큰지 작가님께서 연습을 많이 한 게 티가 난다 라고 칭찬해주셔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1: 별다줄이시네요.
0: 요즘 젊은 세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1: 젊은 세대시잖아요.
2: 젊은 세대시잖아요.
3: 어떡해. 괜찮아.
0: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이 저 두 번 죽였고요.
3: 저도 있습니다.
0: 말씀 뭐야? 다 말해, 다 말해. 없는 네. 것도 지어서 말씀하세요. 네.
4: 저는 그때 녹음 때 감기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살짝 걱정했거든요.
0: 그죠.
4: 근데 갑자기 녹음하면서 소리가 잘 나서 뭐 칭찬을 받았어요.
0: 녹음하면서 갑자기 소리가 잘 나요?
4: 네, 갑자기 소리가 단단해져서 작가님이
3: 왜 그래?
0: 감기 자주 걸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럴 때

0: 감기 늘 조심하시고. 네. 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네. 녹음 때 감기 걸렸는데. 네. 잘 되니까 좋았죠, 뭐. 네. 또 칭찬도 없어요?
1: 아, 저는 원래 조금 그런 힘을 써서 부르는 편이 아니었는데 노래를 부를 때 이번 앨범 녹음을 하면서 많이 단단해졌다라는 칭찬을 받아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0: 아, 이 보컬이
1: 땡땡하다는
0: 땡땡해졌다.
1: 네, 좋은 칭찬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0: 되게 단아하시네요. 유아 씨?
1: 네.
0: 칭찬 받은 거 있어요?
2: 아, 칭찬. 칭찬.
0: 칭찬 받은 게 있을까요?
2: 칭찬. 저희가 켄지 작가님을 되게 자주 뵙지는 못하는데 되게 오랜만에 뵀는데 많이 늘어있다 해주셨습니다.
0: 아, 켄지.
2: 네, 켄지 작가님.
0: 켄지 작가님께서 봐주신 거예요?
2: 네, 맞아요. 맞습니다.
0: 이게 또 켄지 작가님한테 받는. 네. 저희도 곡을 몇 번 했었는데. 켄지 작가님한테 받는 칭찬이 제일 좋거든요.
2: 맞아요.
0: 그래서 카리스마가 살짝
2: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0: 쿨하시잖아요. 털털하시고.
2: 맞아요.
0: 근데 거기서 이렇게 탁 칭찬 나오면 인정받았다는.
2: 네, 맞습니다.
3: 저요?
0: 네네.
3: 저도 이제 켄지 작곡가님한테 이제 많이 늘었다. 나 이제 좀 소리가 뗀뗀해졌다라는 칭찬을 많이 받아가지고.
0: 네. 뗀뗀해졌다는 게 되게 많이 있네요.
3: 네. 오.
4: 뗀뗀.
0: 아, 좋습니다. 네, 이쯤에서 하츠타치의 레몬팅 한번 듣고 올 건데요. 하츠타 분들이 퍼포먼스 무대를 준비해 주셨다고.
2: 감사합니다.
0: 여러분은 의자 넣으시고 천천히 무대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2: 네. 네.
0: 노래를 듣는 동안 돌랑이들은 너튜브 댓글과 문자로 하츠타치를 응원하는 메시지나 질문 보내주시고요. 문자 번호 샷800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4: 네.
0: 하츠타치의 레몬탱 퍼포먼스로 만나볼게요. 렛츠고!

0: 아하이! 야, 시원하네. 야, 시원해. 어, 하츠타시의 레몬템 퍼포먼스 무대였습니다. 아이. 어, 힘드시겠어요.
1: 그렇지 않네요.

0: 네, 아 근데 이게 확실히 이게 좀 시원하다 노래랑 진짜 그 여름밤 여름밤 여름 바다 앞에서 있는 듯한 기분이 좀 드는데 아 좋습니다. 돌랑이들이 보내주신 너튜브 댓글과 문자 소개할게요. 7522님께서 하트 화보리고 레몬색 옷 입고 있어요. 완전 상큼 달달한 레몬탱이 너무 충격이고 좋아요. 다들 너무 이뻐요. 레몬색을 입고 있나요? 오, 좋습니다. 자, 6623님 하트화가 이번 활동하는 걸 보면서 에너지를 많이 얻었는데 하트화는 에너지가 필요할 때 어떤 걸 보면서 뭘 하면서 에너지를 얻는지 궁금해요. 라고 또 이제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에너지를 많이 주시는데 반대로 필요하실 때 어떻게 그거를 하는지
1: 저희는 먹습니다.
2: 맞아요. 네,
1: 다 같이 모여서
2: 잖아요. 뭐 먹을지 정하고 그걸 실제로 시켜서 배달을 받고 먹는 과정까지가 완전히
1: 행복해요. 너무
0: 행복해요. 거기서 에너지를 얻고 섭취를 통해서 뭘 많이 좀 시키시는 편이세요?
1: 마라탕.
2: 마라탕.
3: 떡볶이.
2: 떡볶이.
1: 짜장면.
2: 치킨.
3: 두바이.
1: 다 좋아요. 다.
2: 진짜 다 좋아.
0: 딱 여러분의 지금 나이대에 맞고 자극적이고 시원하고 달 달하고 네. 그런 게 한창 많이 먹을 텐데 좋네요. 정말 그런 걸 드시네요.
1: 네.
0: 닭볶음탕 같은 거 안 드시나요?
2: 닭볶음탕.
3: 아 곱돌이탕 많이 시켰어요.
2: 아 곱돌이탕.
0: 곱돌이탕. 네.
1: 찜닭.
0: 아 찜닭.
3: 막 물냉면 이런 것도 시켜서 먹고.
0: 물냉.
1: 삼겹살.
3: 다양해요.
1: 배고파.
2: 다양하게.
1: 배고파요.
3: 배고파. 국밥도 제가 많이
1: 스테이크.
3: 먹고.
2: 스테이크.
1: 파스타.
2: 스테이크.
3: 네, 다 시켜 먹어요. 진짜.
0: 파스타?
1: 네.
0: 아, 다 시켜 먹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앞서 보고 온 퍼포먼스 얘기도 한번 나눠볼 건데 하트화가 했던 안무 중에 가장 귀여운 안무라고.
2: 맞아요.
0: 아, 그럼 표정이나 제스처도 좀 막 귀엽게.
2: 완전히.
3: 네. 오.
0: 고민 같은 걸 좀 하시고 연습도 하고 좀 그랬나요?
2: 네, 네. 완전 좀.
0: 어떤 거? 팬분들에게
1: 저희 인트로에 다 같이 약간 귀여운 포즈로 한 명씩 등장하는 게 있는데 그때 다들 좀 귀엽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0: 보니까 일단 이게 엄청 많고
2: 맞아요.
0: 회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2: 볼집빵.
0: 이게 볼집빵인가요?
3: 네, 볼집빵입니다.
1: 한번 해주세요.
3: 이거 아셔야 돼요. 요즘
2: 요즘 많이 해요.
0: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어울리는 볼집빵.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한번 듣고 올게요. 광야에는 매점이 있지만 아돌라에는 간식차가 있어요. 간식타임 때 마구잡이로 막 집으셔도 되고요. 잘 즐기시고 그동안 하츠타츠의 신곡 시크릿
2: 레시피
0: 한번 듣고 올게요. 자, 음악 주세요.

0: 7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아돌라 F4의 이름으로 모두에게 확실히 발표할 게 있다. 오늘부터 2학년 B반 돌랑이는 이 던디의 여자친구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바이다.
3: 에디는 그 결정에 이의 있는데요? 나도 시켜줘.
4: 돌랑이 명예소방관.
2: 자, M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저는 더보이 선우 던디고요. 우리 마음을 터트리러 온 스콜랄라한 그룹.
5: 스콜랄라.
2: 이제 여러분하고 잘 어울리는 단어인 것 같아요.
5: 스콜랄라.
2: 하츠타츠의 시크릿 레시피 들으셨고요. 오늘 아돌라스 미니 자크 한번 찍어볼 건데 여러분을 위한 작고 소중한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바로 캠프파이어 타임. 내 옆에 앉아줄 거지. 자, 으쌰으쌰 하면서 멤버들에게 고맙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약간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죠?
5: 네.
2: 그럼 마음을 모두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봤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받은 답변을 토대로 나에게 감동과 설렘을 준 썸맴과 날 서운하게 킹받게 만든 킹맴을 고백해주시면 되고요. 어떤 분이 가장 많은 설렘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분이 가장 이 킹받게 했는지 그런 걸 한번 알아볼 건데, 앞에 놓인 판넬을 들어서 본인의 썸맴과 킹맴을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지우 씨부터.
5: 네.
2: 자! 오! 선맴을
6: 감사합니다.
7: 하르맨입니다.
2: 왜죠?
7: 르맨이가 라이브 방송을 혼자 할 때가 자주 있는데 그럴 때마다 꼭 언급을 해주는 게 지우가 연습생 때 그렇게 예뻤다. 장발이 그렇게 잘 어울렸다라고 언급을 계속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단발이 너무 캐릭터다 보니까 단발 엄청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장발을 약간 챙겨줘서 너무 고맙고 감동이고 꼭 한번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2: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지우씨의 킹맨. 아, 벌써 한숨을. 얼마나 킹받았습니까? 뭐죠?
7: 사실 그렇게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이한이가 저한테 자꾸 뽀뽀를 하려고 막 다가올 때가 많단 말이에요. 막 저를 막 어딘가로 자꾸 막 몰아세워요 저를.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저에게 버겁다.
2: 그러니까 버겁다? 양머리 하는 보더콜리 마냥 계속 이렇게 가서 뽀뽀를 하려고 부담스러운데.
7: 버겁다.
2: 버겁다. 뭐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한 씨는 왜 머리를 하시는 거죠?
7: 그러니까 나 너무 서운하다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언니를 안 붙여요. 막 제 이름을 막 부르고.
2: 서운하다.
8: 지우 너무 서운하다 지금. 그랬어? 버거웠어?
7: 응.
8: 나의 눈을 바라봐. 버거웠냐고.
7: 버거웠어.
2: 아 근데 왜? 너. Why?
8: 그러니까 귀여우니까.
2: 반응이 귀여워서?
8: 반응이 귀여우니까 막 아 하지마 막 이러는 거 너무 귀여워.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인 게 싫어하는 티를 안 냈어요. 좋아했어요.
7: 이게 싫다고 뽑은 게 아니라 킹맴으로 뽑은 거예요.
8: 막 킹받는 티도 막 오히려 막 부끄러워하고 막
2: 빨개지고
8: 아 왜 쿠링 이러니까 저는 당연히
2: 좋아하는 줄 알고 볼지빵을 했으면서. 알겠습니다. 뭐 그거는 뭐 지우 씨만 알겠죠 그 사실은.
8: 네, 우리 오늘 알고. 끝나고 좀 시간 좀 갖자.
2: 시간 좀 갖춰야 됐고 원만한 합의 부탁드리고요.
7: 이제
2: 이현 씨한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7: 이런데 나 뽑은 거 아니야?
5: 자, 설마.
2: 이현 씨 썸맴부터 공개 부탁드립니다. 이현 씨 썸맴은.
8: 나야? 유아야.
2: 유아 씨. 왜 이유가 뭐죠?
8: 제가 왜 유아를 뽑았냐면요, 저희가 룸메이트인데 그래서 요즘 제가 처음으로 이제 유아 언니한테 인정을 받았습니다.
2: 어떤 걸 인정받았죠?
8: 바로 라면 끓이는 거.
7: 라면을 잘 끓인다고?
5: 아니 이게 왜 실망했어?
8: 아니 실망하지 않고 들어오면
7: 네.
8: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유아 언니랑 같이 룸메이트 하면서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죠. 좀 같이 시간에 좀

0: 자주 갔는데 그때마다 유아 언니가 저를 너무 행복하게 웃게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제일 큰 이유는 제 라면을 드디어 인정했기 때문에 오. 요즘 좀 썸네입니다.
1: 근데 유아씨
2: 네.
1: 라면을 좀 자주 끓여줬었어요?
2: 이한이가 몇 번 라면을 끓여줬었는데 진짜 와 이게 라면? 진짜 이 정도로 최악인 라면이 몇 번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1: 야 근데 라면 먹기 쉽지 않거든요.
2: 예, 네, 진짜 쉽지 않은데
0: 아니 이거 음해예요 진짜.
2: 근데 진짜 깜짝 놀랄 정도의 라면들이 많았는데 이제 어제랑 그저께 이틀 내내 이제 치즈 넣은 이런 말 해도 되나요?
1: 아 땡 하나만 땡 붙어서
2: 불땡 치즈 넣은 불땡 끓여줬는데 네 와 진짜 찢었다 너무 맛있다 이 정도 맛있었어요.
1: 그거 사실 조리죠 그거는.
2: 네 조리 전자레인지가 다 했긴 했는데
1: 조리를 드디어 제대로 할 수 있게
2: 드디어
1: 드디어 그 나온 대로
2: 네 맞아요
1: 피부에 맞게
2: 드디어
1: 자기 마음대로 안 하고
2: 네 드디어
1: 이거 참 박수 칠 일이고요.
2: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1: 이현 씨. 그러면 이현 씨의 킹맨
3: 아 누굴까? 참 아쉬워? 에이나? 와!
0: 우리 어떡해!
1: 와! 서로 몰라서 왜 이유가 뭐예요? 아 목을 풀고
0: 아 네 저 화나가지고
1: 왜 화가 나죠?
0: 일단 제가 최근에 지우랑 같이 허거를 먹으러 가서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취소한 거예요. 근데 왜 취소했는지 아세요?
1: 왜?
0: 아, 나 3주차 의상이 너무 배를 까고 그래가지고 허거는 조금 그럴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취소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더 킹받는 점. 이제 그렇게 하고 관리를 엄청 열심히 했으면 와, 진짜 이 언니.
1: 그치, 리스펙.
0: 리스펙. 이러는데 좀 이따 마라탕 먹으러 갈래?
4: 아니 마라탕 먹긴 했는데 진짜 실제로 오늘 그 의상이었거든요 백간 의상. 그래서 제가 실제로 3일간 하루에 샐러드 한 끼만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1: 근데 그때 마라탕 왜 드셨어요?
4: 마라 아니 백탕이에요. 백탕.
1: 백탕?
4: 아니, 마라 없어요.
1: 아 허거보다는 그래도 덜 부담스럽다.
4: 맞아 허거는 막 토핑 계속 나오고 다 먹어야 되고 토마토탕 막 쿤탕 그런데 저는 그냥 백탕에 그 숙주와 팽이버섯과 고기 이거 다이어트잖아요.
1: 아 그렇죠.
2: 나쁘지 않네.
4: 다이어트. 이렇게 먹고 끝냈습니다.
1: 아 어쨌든 그래서 허거 약속은 취소한 게 맞고.
4: 네 맞습니다. 그래 우리 얘 끝나고 강의를 참아. 울지마. 다음에 같이 가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1: 이한 씨가 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0: 게다가 또 그럼 킹맨으로 저를 뽑아가지고.
1: 그래.
4: 이선다.
0: 이선다.
1: 이거는 2차 가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정신적으로 조금 많이 위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0: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1: 성공. 오. 네. 근데 또 이 약속 또 취소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럼 다음 멤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1: 자.
4: 가겠습니다.
1: 카멘의 썸맨.
4: 하나, 둘, 셋. 아!
2: 예원이
4: 항상 저한테 좋은 말도 하고 위로도 많이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 문자 엄청 길게 보냈거든요. 보내주셨거든요. 너무 감동이어서 계속 걸었어요.
1: 진짜?
4: 진짜 울렀어요.
1: 저 최근에 뭔가 긴 문자로 보냈어요?
2: 아, 네.
4: 너무 길어요.
2: 이때까지 언니가 근데 항상 곁에 있어주면서 고마웠던 점들이랑 나가지고 새벽 감성으로 보냈습니다.
1: 근데 많이 조금 최근에 조금 힘든 일 있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걸 위로해줬고 괜찮아요.
2: 네.
1: 탱탱탱.
4: 파이팅.
1: 자, 아 근데 또 이렇게 마음 좋은 이제 카르멘 씨의 킹맨. 얼마나 킹받은 짓을 많이 했으면은 카르멘 씨가 뽑았을까 싶은데요.
4: 이거 진짜
5: 리메어는 쉽게 그렇게 누군가를 킹받아지 않거든요.
1: 딱 보기에도 그래요.
0: 이랬는데 언니 긴장해야 돼요.
5: 아, 난 아니야. 100%.
0: 예상해보세요.
5: 난 아니야.
1: 스텔라?
0: 왜 나지?
1: 스텔라?
0: 나 둘, 셋. 없습니다!
1: 씨는 좀 다르네요.
4: 아니 이거 왜 되는데?
1: 카르멘 씨는 멤버들을 킹으로 뽑지 않는다.
2: 잠시만.
0: 이거 아니 이런
4: 거 나도 안 하지.
2: 뺄게요.
4: 와 이거 뺄게요. 진짜.
1: 와 이거 아니지. 카르멘 씨는 정말 없으니까 그죠?

0: 아, 우리 와,
1: 거, 아니,
0: 아니고요.
1: 진짜 억지로.
2: 아, 자.
3: 언니 도와주세요.
2: 자, 에이나 씨. 다음으로 넘어가요.
1: 오케이. 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2: 그럼요. 아니, 없었는데.
1: 착하네. 와, 오케이.
2: 없으니까 저 썸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희 썸맴은
2: 예. Yeah.
1: 오! 오! 아, 근데 지유 언니인데요. 일단 지유 언니가 저를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그 저의 그 개그를 사랑하고
0: 아, 맞아요.
1: 저한테 이제 난 너랑 평생 숙소를 쓰고 싶다.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다. 저한테 실제로 이 말을 했습니다.
0: 대단한데?
2: 진짜로?
0: 실망인데?
1: 아,
2: 실망이.
1: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2: 어, 맞나요?
0: 아, 쌍방이에요, 쌍방.
2: 아, 쌍방이다. 아, 그래가지고 썸맴을 좀 뽑았고 에이나 씨는 마음이 좀 어떠세요?
1: 저도 솔직히 좋아는 하는데 이쪽이 절 더 좋아한다.
2: 너무 좋아한다. 60, 40?
1: 아, 70, 30.
2: 73? 73 오케이 알겠습니다.
1: 73.
2: 자 그러면은 카르멘 씨와는 반대로 에이나 씨는
1: 아 저도 없을 수도 있다.
2: 아 그러면 뭐 모르는 건데 한번 오픈 한번 부탁드립니다.
1: 동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
2: 아. 오.
1: 준준.
0: 주문이?
4: 말해봐 말해.
0: 어제 말해. 많이 티격됐잖아.
4: 말해봐 말해.
1: 아니 일단 지훈이가 저랑 동갑이에요. 그래서 아. 조금 더 티격태격 되는데 일단 지훈이의 정말 킹받는 점은 네. 저를 좋아하는데 안 좋아한 척하는 게 굉장히 킹받고.
0: 그러니까 자의식 과잉이
4: 그렇지 않아요 저는.
1: 아니고
2: 모두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네. 착각하고.
0: 아, 완전히.
4: 완전.
0: 맞아요.
4: 완전히 100%.
1: 저를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 척. 그리고 제가 이제 약간 다가가면 뭐 왜 이러냐고 저한테 카메라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저한테 튕기더라고요. 그 부분이 너무
0: 없을 때 그러면은 진짜인 거 아니에요?
1: 아니 근데 저를 진짜 좋아하는 게 맞는데 아니 진짜로
2: 아니 왜 왜 궁금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1: 일단 제가 저 둘이 저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제가 개그 칠 때마다 엄청 웃고 막 저한테 막 너 뭐 나한테 지금 한 발짝 그래. 들어왔다 뭐 이런 저한테 여지를 주고 아, 약간 아, 그런
2: 여지까지.
1: 네.
2: 사실 왜 튕기시는 거예요? 좋으면서.
4: 아 근데 너도 튕기잖아, 누나.
1: 저는
4: 절대잖아 우리.
1: 저는 막 준이 몰래 손 잡고 막 이러거든요.
2: 아, 다가가.
4: 와, 얘 거짓말하네.
2: 아, 맞아.
4: 거짓말하네.
2: 아 근데 두 분이서 혹시 싸움을 한 적 있나요?
4: 싸우진
2: 않아요?
1: 없어요. 싸운 적은 없어요. 아니 혼자 요즘에 제가 그 위기 선을 넘을랑 말랑
4: 말랑말랑
2: 그 좀 아슬아슬한
1: 네 완전 네.
4: 아슬아슬한 사이에
2: 네 곧 큰 거 한번 터지게 여러분들이 예
4: 나 보자
2: 여러분 잘 이렇게 말려주셔야 됩니다.
1: 네
2: 이한 씨 케이크 맛있으세요? 거의 다 파드셔가지고 네, 많이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시고
4: 감사합니다.
2: 좋습니다. 어쨌든 에이나 씨의 킹맴 썸맴 알아봤고요. 자 이제 유하 씨,
5: 네,
2: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씨 썸맴,
5: 저희 썸맴, 짜자잔, 카르멘 언니인데요.
2: 행복해요.
5: 이걸 제가 이 질문을 작가님께 받았을 당시 그 딱 그 시간에 저에게 고구마 말랭이를 나눠줬어요, 르멘 언니가. 그래서
4: 그 이유야?
5: 그래서 제가 고구마 말랭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설렜다. 그래서 르멘 언니 뽑아봤습니다.
1: 이유가 굉장히
2: 고구마 말랭이를
5: 네.
0: 맞아요.
2: 그 다이어트 할 때 좀 먹는 거 아닌가요?
5: 아닙니다. 그냥 많이 먹습니다.
1: 좋아요 고구마 말랭이.
5: 네 맛있어가지고
2: 그냥 맛있어서 먹는
5: 거. 네 맞습니다.
2: 아, 카르멘 씨 원래 좀 자주 음식들을 나눠주시나요?
5: 네 맞아요.
2: 아, 네. 인상이 착해.
5: 너무 착한 착한
0: 인상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2: 자 에이나 씨 볼칫방 그만할게요. 유아 씨 킹맨 한번 가보도록
5: 하죠. 네, 킹맨.
1: 킹맨 Let's go.
0: 과연.
5: 와, 에이나.
2: 에이나 씨 왜?
1: 와, 킹맨이라고?
5: 에이나인데요. 일단 요즘
0: 표정.
5: 저희가 숙소를 두 채로 나눠서 사는데 저희가 다른 숙소거든요, 에이나랑 저랑. 근데 이제 좀 퇴근하고 시간 있으면 놀자. 근데 놀자고 하면 무조건 제가 가야 돼요. 이쪽 숙소로. 절대 본인은 오지 않고. 네, 저 너무 무서운데 늦은 시간에 계속 나보고 오라고 하는 거야.
1: 아니야. 이 사람이 진짜.
5: 그 심지어 또 제가 데려다 줘야 돼, 집까지.
2: 오!
1: 뭐야?
6: 아니
5: 이거 맞아 아니야. 택시에서 딱 내리면 나 무서워서 엘리베이터 혼자 못 타.
6: 아니 이건 맞아요.
5: 데려다 줘. 혼자 집에 못 가요. 집까지 데려다 두고 조심히 들어.

0: 해줘야 되는 너무 킹받았다. 너무 화가 났다.
1: 그러니까 어쨌든 뭐 유아 씨도 가는 길이 좀 무서울 거 아니에요.
0: 그럼요.
1: 그리고 엘리베이터 데려다주고 내려오는 길도 혼자 좀 무서울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런 거 다 상관없으니까
0: 네가 와라.
1: 네가 와라.
0: 네가 와라. 이런
2: 게 아니라. 아, 이게 아니라.
3: 아니 너무 최악인데?
2: 아, 이게 아니라.
3: 제일 싫어하는 이유.
2: 이게 아니라 와. 제가 언니한테 아 내가 갈까까지.
3: 내가 갈까 이런 말 괜찮아요.
2: 내가 갈까 했어요. 근데 언니가 그 아 너가 좀 와.
4: 아니 이게 내가 갈까 이런 화법이 진짜 최악인 거예요.
3: 맞아.
1: 내가 갈게도 아니고.
3: 갈까?
2: 이거는 좀 맞는데 왜 왔냐? 결론이 있어요. 왜 왔냐? 너네 숙소에 그 라면 육땡장 그거 있냐? 해서 제가 이따 내가 끌어주겠다 해서 온 거예요.
0: 근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간 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갈까 해서 어? 와 하면 그때부터 이제 해피 모르는 척 해봐. 뭐라고? 뭐라고?
1: 내가 갈까 이런 해서 어? 너가 와 하면은
0: 안 들리는 척
1: 안 들리는 척 하고
3: 아, 와 진짜 최악이구나.
2: 맞습니다. 맞아?
1: 근데 사실
0: 최악이다.
1: 힙합이에요.
4: 아 힙합? 오.
0: 와 힙합? 힙합이에요 이게?
2: 야.
1: 힙합이죠?
2: 힙합. 오. 왜 힙합이야?
3: 그리고
4: 힙합이야? 내가 안 간다. 네.
3: 내가 안 간다. 너가 와.
1: 육개장 있어 네가 끓여먹어. 이런 식의 이렇게 보면은 붐땅은 아니죠. 자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스텔라씨
2: 네
1: 썸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 진짜 난가보다
1: 스텔라
4: 저 좋아요.
1: 과연 누굴까? 야!
3: 야! 오!
4: 왜
3: 주인?
4: 왜? 나를 안 뽑았어.
3: 왜? 왜? 내가 왜?
4: 완전 실망이야.
5: 저희가 최근에 안무 연습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지훈이를 볼 때마다 진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심쿵입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같이 춤 춰줘도 돼? 하면 아 당연하지 하고 바로 같이 춰주고 뭔지 아시죠? 아. 너무 그 요즘 너무 귀여워요. 진짜
3: 감동이야.
1: 진심이 느껴지는 그게 있는데 이렇게 진심으로 스텔라 씨가 썸매임을 또 골라셨는데
5: 네 맞습니다.
1: 진심으로 킹맨을 부른 사람이 또 누굴지
2: 준비해 다들 킹 역시 킹
1: 하나 둘 셋
3: 우와 우와 나와 아니 근데 제일 좋아하시는 거
2: 같아 드럼
1: 미리 알지?
3: 뭔지
1: 뭔데요?
3: 아 이거
2: 야 힙합이다 힙합. 와
0: 퀸이다.
1: 퀸이다.
5: 아니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1: 네.
5: 왜 예원이가 내 킹맵일까? 딱 이 질문 이거를 답변을 할 때 그때 예원이 서운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너한테 얘기했었어.
1: 왜?
5: 요즘 나한테 안 다가오는 것 같다. 아, 말을 안 거는 것 같다. 에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원이가 뭐 아니다. 다른 언니들한테 똑같이 한다.
4: 와.
5: 아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 따라 약간 저한테 안 다가온다 이렇게.
4: 근데 나 이거 말할 거 있어. 예원이 솔직히 기분파야.
1: 아
5: 맞아.
2: 근데 저한테는 아니. 예원이 최애 언니가 예원이 최애 언니가 저.
5: 아니 너한테도 아니야. 야 이거 내
2: 네가 말해봐.
5: 너 조용해.
4: 아니야.
2: 너가 말해봐.
5: 아니 그래서 서운했다.
4: 서운.
5: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노력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서운하지 않게.
2: 오 노력.
1: 아 기분파 사자 있구나.
3: 본인이 네. 좋을 때만 와서 애교 부리고 막 언니
5: 맞아요.
3: 막
5: 원래는 애교를 진짜 많이 부리거든요. 아니면 막 저한테 와가지고 간지럽히고 막.
1: 아 근데 아니면 막 쳐다봐요. 막 이렇게.
3: 맞아요.
1: 아 그렇군요.
5: 그랬답니다.
1: 확실히 아 이게 전혀 뭔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반전 매력이 또 있네요.
4: 반전 매력.
0: 너무 적게 해주시네.
1: 반전 매력이죠.
2: 반전 매력.
3: 뭐야?
4: 이거 반전 매력 맞아요?
2: 아니 이번에 뭐야?
1: 자, 근데 잠시만요.
5: 네.
1: 최애 언니가 누구예요?
5: 아 최애 언니는 에이나 언니입니다.
4: 뭐 그래요?
2: 아
4: 너무 갑시다.
2: 아니 왜 답변이? 답변이 마음에 안 드시나 봐.
1: 넘어갈게요. 자, 아 이제 예은 씨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5: 네.
1: 예은 씨의 썸매 보여주세요.
2: 나지.
3: 야 르멘 언니 뭐야?
5: 르멘 언니입니다.
1: 실이. 아 왜죠?
5: 이번 앨범

0: 하면서 더욱더 많이 도와줘가지고 항상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1: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하는 가지면 뭘 도와줘?
0: 보컬 같은 보컬 멤버로서도 많이 도와주고 항상 너무 고마운 멤버입니다.
1: 야 좋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킹맨 한번 뽑아볼게요.
2: 자 에이나 뭐야? 이런 줄 알았어.
0: 없다니. 제가 재미있는 제 기준에서 재미있는 릴스를 많이 보내곤 하는데 언니가 그냥 답장도 안 하고.
3: 아니 이건 나뿐만이 아니라 다 그러잖아.
0: 개인톡으로 보냈을 때도 답장이 없고.
2: 개인데도 안 하고.
3: 야 답장은 하고.
0: 아니 우리 진짜로. 일십을 해가지고.
1: 일십을 해?
3: 야 와.
0: 최근에
3: 일십 진짜 나쁘다.
0: 모유나 언니를 받았었습니다.
2: 내가 일십했을 때 야 정이야 너 왜 일십해 이러면서 막 한 10개
3: 아니 전 일십하는 스타일 진짜 아니거든요. 일십 진짜 싫어하는데
0: 했어요 딱 한 번. 아, 그 딱 한 번이 제가 처음 마음 걸려가지고
2: 어떡해.
1: 그 이후로 그래도 답장이 좀 왔어요? 아니면
0: 그치 안 보냅니다.
2: 누구한테 보내줘?
0: 르멘 언니한테 보내줘.
3: 아니 근데 제가 평소에 엄청 대청해주는 거 빨리 얘기해봐. 아,
0: 그쵸. 최 언니니까.
1: 아, 근데 이거는 좀 무서운 언니인가요?
0: 아, 약간
2: 대답을 쉽사리 못하는 거
1: 같아.
3: 와, 나 미치겠다.
1: 손을 마이크 잡아서는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3: 와. 아니, 어떡해. 와,
2: 한대 치겠다?
1: 어? 치겠다?
2: 한대 치겠다?
1: 어, 너 죽어.
3: 언니, 언니 따라 나와.
0: 언니. 귀여운 언니입니다.
2: 떤디.
1: 네, 아, 어쨌든 이렇게 일십을 해서 그게 좀 상처 받았다.
0: 네 맞습니다.
1: 예나 씨 일십하지 마세요.
3: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사와 드릴게요.
1: 네. 네. 아, 이한 씨 그만 드세요. 자 장난이 좀 많이 드시고 자 주은 씨 마지막 한번 가보도록
4: 네,
1: 할게요.
4: 마지막입니다.
2: 누굴까?
3: 나다.
1: 누구야?
4: 생각만해도 설레는데.
2: 뭐였어?
4: 아니 어떤 팬분이 올려주신 영상에서 스텔라가 저를 빤히 쳐다본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언니한테 보내면서 내가 그렇게 좋아? 이렇게 보냈거든요. 네. 근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1: 뭐라고 했어요?
3: 뭐야? 모르지.
4: 좋아하지 나도. 아 그런 거예요.
1: 좋다고.
4: 아 나 진짜 설레버려.
1: 아 근데 중훈 씨는 그 쳐다보는 걸 눈치채지 못하셨나요?
4: 눈치 전혀 못 챘어요. 아, 저는 그 영상을 보고 통해서? 알았는데.
1: 근데 진짜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어요?
4: 사랑에 빠진 거.
1: 확실해요 그게?
4: 진짜. 네. 진짜. 맞지? 맞습니다. 아, 맞아요.
1: 스타라 씨 근데 왜 그때 좀 쳐다본 게 기억이 좀 나시나요?
4: 알춘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계속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아 진짜 슬라 뭐지? 준이 뭐지?
3: 둘이 사귀었어?
4: 우리 사귀어.
3: 둘이 나가 그냥. 킹맵으로 넘어갈게요. 킹맵으로 넘어갈게요.
1: 저도 이런 막 간질간질 분위기 상당히 불편해하거든요.
4: 진짜? 네,
1: 빨리 킹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 과연 누굴까?
1: 준 씨의 킹맵은?
3: 어떡하니 이거요.
2: 아, 윤아 진짜.
0: 에이나.
1: 에이나.
4: 아, 예인아가
3: 와, 다들 진짜.
1: 왜, 왜?
4: 가만히만 있어도 옆에 와서 약간 막 이렇게 치고 와 생각보다
2: 말도 안 나.
4: 와 나 말도 안 나.
1: 막 건드려 계속.
4: 막 건드려요 계속 막.
1: 막 이렇게 밀고.
4: 네.
1: 막 아프다 아파 죽겠네.
4: 네. 근데 그게 진짜 큰 맞는 점이 뭐냐면 왜 약간 초등학생 남자애들이 막 좋아하는 여자애 와서 괜히 괴롭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막 안 좋아하는 티를 내면서 막 이렇게 장난을 치는 게 약간 킹만 그런 느낌.
2: 어떡해.
3: 진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건드려도 제시도 막 아 왜 이래 막 진짜 진지하게
2: 그만해야지
3: 건드리면 안 된다
2: 그만해야지
1: 에이나는 멈출 줄 몰라요.
3: 그런가 봐요.
1: 어쨌든 근데 두 분이서 이렇게 킹맵으로 뽑았다는 거는 그래도 그
3: 맞아요 어쨌든, 애증
1: 네 그 어쨌든 그 싸울 이유가 확실히 있는 거니까
4: 네 한번 제대로
1: 제대로 붙고 서열 정리를 딱 하는 게
2: 서열 정리
3: 안 돼 준아
1: 아직 아니야
4: 나온
1: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언니들 사이에서 동생들이 얼마나 친해 너무 상상이 많이 되고 여러분이 왜 이렇게 여러분 보면은 딱 진짜 그냥 그 여고 네. 그 반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이제 결과를 한번 발표해야 돼요. 모두 마음을 설레게 한 썸맴은 이건 뭐 발표를 할 필요도 없죠. 바로 세 표로 받은 카르멘 씨입니다.

0: 씨 소감 한번 부탁드립니다.
1: 소감 일단은
2: 우리 팀 들어주세요.
3: 우리 팀
1: 이어주자. 일단은 너무 감동받았고요.
2: 마이크도
1: 감사해요. 앞으로도 더 착한 언니가 되겠습니다.
0: 언니가 더 되겠다. 네. 그리고 멤버들을 킹밖에 만든 킹맴도 한번 알아볼 텐데요. 바로 총 3표나 받은 에이나 씨입니다. 3표. 와, 좋습니다. 네. 결과에 수긍하시나요?
4: 네. 제가 요즘에 조금 저 멤버들한테 그렇게 킹받게 한 것 같아서
5: 까불었다.
4: 네, 요즘 좀 까부는 거 저도 인정하고 이제 제가 사과할 멤버들한테는 직접 가서 사과도 하고 일십도 안 하고 오라고 안 하고 데려달라 안 하고 건들지도 않고 가만히 있겠어.
0: 아예 가만히 있겠다 그냥? 네. 아 좋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일정을 여러분 다 마치셨고요. 너무 고생
5: 많으셨습니다.
2: 진짜 재밌었어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0: 저도 너무 재밌었고 예, 저도 무슨 제 친구들 만난 거 마냥 예, 이런 마음 들었고 에이나 씨 오늘 어떠셨는지 아츠분들에게 소감을 전해주세요.
4: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아돌라에 진짜 나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예, 또 예. 더운 날씨에 이렇게 보러 와준 우리 하추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거비분들도 감사합니다.
2: 여기가 거비분들 하추분들
0: 그
4: 던디님
0: 예
4: 던디님 진짜 오늘 너무 편하고
2: 정말
4: 덕분에 정말 재밌었습니다.
0: 예스
4: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아, 저도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하츠터치 여러분 이제 남 활동 정말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지금처럼 잘 드시고
5: 네, 네.
0: 많이 드시고
5: 네,
0: 이렇게
5: 네.
0: 하시면은 건강에 잘 활동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던디도라면 여러분이 하츠터치도라고 해주시고 밖에 계신 분들이 돌랑이도라고 다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5: 네, 네.
0: 마지막으로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사랑해 하고 다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5: 네. 네.
0: 자, 던디도!
6: 하츠터치도!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0: 고생하셨습니다.

0: 미 분담.
1: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0: NBC FM for you.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강원 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0: 아이돌 아카이브.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히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0: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식

꿈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나와 열레드디맨 in my storyline 돈나 카메더나 얼른 나가버려 Toxic lover you know better 거기 숨지 말고 얼른 나와 You little demon in my storyline 돈나 카메더나 See you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엄마를 떠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강산이 조금이라도 변했을까요?

0: 떠나는 날 아침 말도 못하고 집을 나섰는데 밭에서 엄마랑 눈 마주친 순간이 생각나요. 엄마가 콩대 뒤에 서서 나에게 손을 흔들어 주셨죠. 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짐작하고 계셨나요?
1: 조혜선 씨, 조사는 잘 끝났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걸 축하드립니다. 내일 하나원으로 이동하실 거예요. 천천히 준비하세요.

지금 상영 중인 영화죠. 하나코리아라는 영화의 엔딩곡이었습니다. 햇빛으로 가는 길, 요나스 비엘의 프레데릭 셀베르 그리고 김여희가 함께한 노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훈입니다. 7월 8일,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에 개봉을 했고요. 덴마크 감독 프레데릭 셀베르가 각본과 감독을 맡았고요. 기생충 때 봉준호 감독의 통역

0: 작가로 유명해지신 최성재 작가님께서 공동 각본을 쓰셨고요. 파친코의 김민하 배우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탈북민 이야기예요. 덴마크 감독이 어떻게 탈북민 이야기를 만들었지 하실 텐데, 원래 다큐멘터리 감독님이어서 하나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탈북민이 남한에 정착하기 전에 머무는 곳, 그곳을 취재하고 실제 탈북민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던 도중에 이 하나코리아의 주인공의 모델이 된 그 실존 인물을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분의 사연을 차곡차곡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영화를 찍게 된 거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국인이 아닌 한반도에 살고 있지 않은 당신의 시선으로 내 이야기를 영화로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만들게 된 영화 하나 코리아. 오늘 들려드린 장면은 영화 이제 초반에 남한으로 넘어온 탈북민 조혜선이라는 주인공이 엄마에게 쓰는 편지였어요. 사투리가 어떠셨나요? 조금 어색하게 들리셨나요? 김민하 배우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 양강도 출신, 북한 양강도 출신, 왜냐하면 영화 속 주인공이 양강도 출신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실제 양강도 출신 탈북민에게 사투리를 배웠고, 그런데 이게 엄마에게 쓰는 편지는 이미 남한으로 넘어와서 남한 생활에 정착하는 시기에 쓴 설정이기 때문에 북 사투리가 남아있지만 서울 말을 열심히 쓰려고 노력하던 시기가 반영된 그 어중간한 사투리를 일부러 연습을 했대요. 그래서 묘하게 북한 사투리인 듯 아닌 듯 그런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게 영화 주인공의 상황에는 더 어울리는 설정이었던 거죠. 너무 신기한 게 김민하 배우가 파친코에서도 또 경상도 사투리를 구사를 했잖아요. 사투리를 너무 잘 써서 그 비결을 물어봤더니 사투리를 악보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한대요. 그러면 잘 된대요. 이게 약간 사투리에도 성조라는 게 있잖아요. 지역마다 말에 높낮이가 있는데, 그래서 사투리를 그냥 하나의 노래 악보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악보 보듯이 공부한 양강도 사투리에 남한에서 보낸 시간이 더해져서 조금은 흐릿해진 북한 사투리로 영화에서 연기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남한에서 한국 감독이 만들었으면 분명 이 장면 들어갔을 텐데 하는 것들이 빠져있는 영화. 주인공이 어떻게 북한을 빠져나와서 남한으로 왔는지에 대한 플래시백이 없습니다. 이 영화에는. 공동각본을 쓴 최성재 작가, 우리에게 샤론체로 알려진 최성재 작가께서도 그 설명을 했는데, 주인공이 어떻게 넘어왔는지, 어떻게 북한을 탈출했는지, 지금까지 많은 영화는 그 시간을 좀 그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고 얼마나 목숨 걸고 위태로운 시간을 보냈는지, 바꾸어 말하면 한국에 오기 전 그들의 과거에 집중하는 이야기가 많았다면 하나코리아는 처음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를 그리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남한에 도착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플래시백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우리 곁에서 어딘가에서 자기 몫의 삶을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현재와 미래만이 담겨있는 이야기. 이건 아마도 우리가 아닌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선이었기 때문에, 덴마크 감독의 시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려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영화 괜찮습니다. 하나코리아. 지금 극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8000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 그리고 MBC 들어오셔서 라디오에 FM 영화 음악 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이 있거든요. 그곳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사연 그리고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살아서 잠깐.

0: 혹시 닥터 캡슐 천?
1: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소개한 영화 하나코리아 GV를 최근에 진행을 했었어요. 마칠 때뭐 제가 늘 하던 얘기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기준에 좋은 영화를 판별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는 영화가 끝난 뒤에 내가 지금까지 영화에서 만난 등장인물의 안부가 궁금해지는 영화. 저에게는 그것도 좋은 영화를 판별하는 기준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나코리아도 그런 영화였어요. 아, 지금 주인공 조혜선이라는 사람은 나만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까? 이런 좀 궁금함이 생기거든요. 그런 영화가 올해 초에 또 있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이었고요. 광장이라는 작품이죠. 김보솔 감독의 광장. 그 광장은 북한이 배경이잖아요. 탈북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영화에서 주인공은 북한을 빠져나와서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게 되는데, 광장은 남한에 넘어온 사람이 아닌 지금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어요. 그 광장의 메인 테마, The Square였습니다. 정용진 음악 감독의 스코어였고요. 이 작품 OTT에 들어와 있어요. 사람과 고기도 최근에 OTT로 들어왔고요. 제가 올해 초에 이제 재밌다 좋다라고 했던 작품들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OTT로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애니메이션 광장. 역시 또 그들의 안부가 궁금한 영화입니다. 복주, 보리, 명준. 영화 보신 분은 그 이름 들으면 얼굴들이 떠오를 텐데 잘 살고 있는지. 그렇게 안부를 궁금해하신 분이 또 계시네요. 김지우 씨. 전에 소개해 주신 영화 소공녀를 주말 동안 봤습니다. 문득 주인공 미소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라고 하셨어요. 그죠? 지금 여름에는 좀 덜한데 날 추워지고 겨울 되면 소공녀의 미소도 생각나죠? 지금 어디 있을까? 그 영화 엔딩을 생각해 보면 어디 잘 있는 걸까라는 걱정도 살짝 좀 되기도 하는 영화 소공녀. 권현정 음악 감독의 스코어죠. 미소라는 아이.

제가 얼마 전에도 이 곡 들려드리면서 그랬었는데 이게 후반부에 소리가 거의 안 들리도록 잦아들다가 마지막에 마치 성냥불이 켜지듯이 불꽃이 터지듯이 탁 하는 소리가 하나 들린다고 거기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네 바로 여기 그래서 이 곡을 라디오에서 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이제 소리가 사라지면 이게 일종의 방송 사고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음악 다 끝나기 전에 제가 이렇게 끼어들게 돼요. 영화 벌새에서 Everyone is here라는 스코어였고요. 그 전에는 소공녀에서 미소라는 아이였습니다. 벌새의 그 주인공도 은희라고 하는 캐릭터도 역시 안부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블루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이 음악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제 마음에 늘 있는 영화 벌새의 음악 신청합니다. 벌새가 개봉하고 극장 가서 처음 본 날이 지금도 생생해요. 인터넷에서 줄거리만 보고 정말 보고 싶었는데 주변에 상영하는 곳이 없어서 제가 멀티플렉스라는 게 생기고 나서는 처음으로 독립영화관이라는 곳을 찾아가서 본 영화였습니다. 엄청 몰입하고 집중해서 봤던 영화 벌새. 영화 마지막까지 보고 나오면서 느낀 그 위로와 해방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때 이후로 벌새는 제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늘. 제가 정말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영화 벌새의 엔딩곡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표현 저 알 것 같아요. 영화 끝나고 극장을 나서는데 느껴지는 위로와 해방감, 위로와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드는 그런 영화들이 있단 말이죠. 누구나 사람마다. 블루시계는 벌새가 그런 영화였답니다. 제가 하나코리아 GV 준비하면서 김민아 씨가 이제 최근에 했던 인터뷰들을 좀 찾아보는데 그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늘 속닥속닥의 힘이 크다고 여긴다. 이런 작은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싶다.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큰 영화도 하지 않을까? 라며 웃었다. 이렇게 인터뷰가 나와 있어요. 이야기가 가진 힘을 믿는 배우라는 걸 이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속닥속닥의 힘이 크다고 여긴다는 데서 이상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매직아워 스페셜 F 시작할 때 늘 제가 그러잖아요. 속닥속닥 영화 이야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찌찌뽕 속닥속닥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배우라니 뭔가 친근한데 뭔가 우리 편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바로 다 그런 영화들입니다. 벌새, 소공녀, 광장 그리고 하나코리아까지 속닥속닥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작품들. 오늘 영화 하나코리아 이야기하면서 더불어서 몇 작품 더 떠올려봤습니다. 흑백사진이라는 아이디 이렇게 아이디를 쓸 수도 있군요. 흑백사진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심란한 마음에 잠이 쉽게 오지 않아서 91.9 네, 서울에서는 주파수가 91.9죠. 91.9로 돌렸는데 영화음악이라고 말씀하셔서 순간 얼음이 땡 되어버렸습니다. 아, 들려오는 음악 선율에 한결 평온해집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오늘 특히 좀 한결 평온한 음악들을 앞에 좀 많이 들려드렸는데 오늘은 또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5474번 쓰시는 분께서 이 방송 처음 들어요. 백캠에서 작가님 나오는 거는 가끔 들었는데 여기서 만나니 반갑습니다. 신청곡 해봅니다. 영화음악으로 해야겠죠? 하시면서 세 곡을 적어주셨거든요. 아마 이 셋 중에 하나 정도 신청곡을 틀어주지 않을까 해서 적으신 것 같은데 이 세 곡의 흐름이 나름 괜찮더라고요. 또 처음 오셨다고 하니까 처음 와서 신청했는데 신청곡 세 곡 쫙 나가면 못 빠져나가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5474번 쓰시는 분이 적어주신 신청곡 세 곡을 이어드리겠습니다. 이 세 곡의 연결이 어떤지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먼저 시작은 영화 그녀에게 사운드 트랙에서 가에타노 벨루즈의 노래입니다. 꾸꾸루 꾸꾸 팔로마.

0: 세 곡의 신청곡 5474번 쓰시는 분이 신청하신 세 곡이었습니다. 그녀에게서 카에타노 벨로주의 쿠쿠로쿠쿠 팔로마 그 끝에 우우 하고 끝나잖아요. 그 뒤에 바로 우후 하고 이어지는 게 재밌던데요. 예, 영화 킬빌에서 우후 더 5, 6, 7, 에이스의 노래 이어드렸고 마지막에 Where is my mind요. 처음 시작할 때 부분과 앞에 들려드린 우후라는 곡의 끝이 또 묘하게 연결이 돼요. 뭔가 스튜디오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박수치고 뭔가 장난치듯이 하고 있는데 스탑 하고 시작하는 게 이상하게 이 세 곡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끝과 시작이 네. 파이트클럽에서 Where is my mind, 픽시스의 노래까지 이 세 곡 연결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그녀에게 킬빌 파이트클럽. 자, 이번에는 아주 오랜만에 말로 하는 신청곡이 도착해 있습니다.
1: 메시지가 도착하였습니다.
2: 안녕하세요, 작가님. 저는 청취자 구예찬입니다.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요. 오늘은 이 더운 여름날에 아주 보기 딱 좋은 그런 드라마가 하나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로 하는 신청곡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드라마는 마동석 배우하고 서인국 배우가 주연을 맡은 38사기동

네입니다. 이 드라마는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세금징수국에서 일하는 공무원 과장 백성일과 사기꾼 양정도가 합심해서 세금을 안 내는 고액의 악덕 체납자들에게 사기를 쳐서 그 세금을 받아내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입니다. 일단 이 작품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장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장점들은 일단 첫째는 대사가 되게 재미있는 게 많고요. 그리고 둘째는 배우들의 연기력이 정말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기꾼으로 나오는 서인국 배우가 정말 멋있게 잘 나왔고 연기도 굉장히 잘해서 이 드라마가 정말 재미있었고요. 특히 양정도와 함께 사기꾼인 조미주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이선빈 배우도 정말 매력적으로 나오는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사기를 쳐서 세금을 징수한다는 그 신선한 소재가 정말 재미있었던 드라마였습니다. 신청곡은 38사기동대 OST 업텐션의 띄어입니다. 모두 행복한 밤 되십시오.

말로 하는 신청곡 구예찬 씨께서 신청하신 드라마 38사기동대에서 업텐션의 뛰어였습니다. 말로 하는 신청곡이라는 코너 없어진 거 아니었어? 싶을 때마다 이렇게 그 명맥을 이어주시는 말로 하는 신청곡 신청자분들 감사드립니다. 구예찬 씨도 아주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로 하시는 거예요. 글로 쓰듯이 문자 보내듯이 뭐 미니메시지에 노래 신청하듯이 사연과 신청곡에 글 남기듯이 카카오톡 채널로 글을 보내듯이 말로 이렇게 음성 파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음성 녹음 어플로 이렇게 녹음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MBC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말로 하는 신청곡 게시판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 파일을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로 파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시거나 그렇게 해주시면 직접 당신의 목소리를 방송해 드립니다. 구혜찬 씨는 정말 드물게 원작 소설이 없는 작품을, 이거 원작 소설 없는 거죠? 원작이 있나요? 안 찾아봤는데 작품을 추천해 주셨네요. 주로 원작 소설이 있는 작품을 많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어떤 드라마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놓쳤어요. 38사기동대 재밌답니다 여러분. 업텐션에 뛰어 잘 들었습니다. 이정윤 씨는 지금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 한 편을 아주 재밌게 보셨다고 또 다른 분들께 추천해 주시네요. 벼르고 벼르던 너바나 더 밴드, 전설적 밴드 너바나와는 별 관련 없는 너바나 더 밴드의 콤비 맷과 제이. 어느 날 공연을 위해 타임머신을 만드는 황당한 작전을 세우고 처음 만났던 17년 전으로 돌. 여기까지가 제목이죠. 네, 이 작품을 드디어 보았어요. 처음엔 아니 이게 뭔 영화지? 피식거리면서 보다가 엔딩에 감겨들어서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자꾸 생각나네요. 저 이 영화 그냥 좋아요. 무모해도 인생이 재밌으면 그만이잖아요. 한 번 더 보러 가고 싶어요 하시면서 영화에 나온 벤 폴즈 5의 아미를 신청하시네요. 너바나 더 밴드 같은 영화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괜히 좀 반갑지 않아요? 어? 이거 좋아하세요? 어? 하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윙크를 보내게 되는 영화랄까? 어? 그죠? 그 취향이시구나? 약간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서로 암호를 교환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작품이기도 하죠. 너바나 더 밴드 벤 폴즈 5입니다. Army.

메이카 씨가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유부가 메일에서 크랜베리스의 그린스. 뭐 많이 들었는데 하시겠지만 왕페이의 몽중인이 많이 나왔고요. 크랜베리스의 드림스는 되게 오랜만에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조닉 4편 사운드트랙에서 마리 듀셀, 마리 콜레르, 마넌 홀랜더의 노래 들려드립니다.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still feeling you. I'm still feeling you. What you got?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7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검색창에 그레인룸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 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 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스티커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5: 목동의 윤수리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7: 영월이래요
6: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7: 영월이래요
6: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7: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6: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0: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1: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 4U입니다. HLAF FM. 행복...

때 꼭 챙겨야 하는 필수품, 바로 튜브죠. 지금처럼 예쁜 튜브가 없던 시절엔 자동차 타이어 안에 들어가는 고무로 된 검고 투박한 내부 튜브를 갖고 물놀이를 즐긴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게 있다면 그건 튜브의 모양이 가운데가 뚫린 도넛 모양이라는 건데, 이 구조가 사람이 가운데에 들어갔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물에 뜰 수 있고 사용하기도 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한 주의 피로가 몰려올 수 있는 금요일이죠. 무거운 몸이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도록 부력으로 떠받쳐주는 튜브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걱정 없이 하루라는 바다를 유유히 떠나낼 수 있게 말이죠. 7월 10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7월 10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트와이스의 Dance the Night Away였습니다. 어우 진짜 왜 이렇게 축축 처지는 거죠? 요즘처럼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든 때가 최근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6월에 그렇게 날씨 선선하고 좋다가 7월이 되자마자 이렇게 습할 수가 있냐고요. 날씨도 오락가락해서 더 많은 분들이 또 저처럼 힘드실 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더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무사히 다 잘 일어났어요.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금요일엔 배틀 착플리스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사연 보내주시면 배아량 리포터 그리고 제가 각각 그 사연에 어울리는 노래들 선곡해서 배틀을 펼치는 시간인데요. 요즘 저 기세 다시 찾아온 것 같아요. 저 요즘 승률이 아주 좋거든요. 그 기운 놓치지 않고 잘 가져가 보려고 하니까요. 이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0: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9: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디벤치.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6301번님, 저는 60대인데요. 자격증 공부를 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출발합니다. 계획대로라면 7월 한 달 동안 하루에 8시간씩 공부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와, 어떤 자격증인데 하루에 8시간씩이나 공부를 하셔야 하는 거죠? 그것도 한 달 동안이나요? 오, 체력관리 잘 하시고요. 또 계획 또 차근차근 꼼꼼하게 세우시면은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까지 파이팅이에요. 지혜님, 집에서 사무실까지 1시간 반 동안 걸어갑니다. 일터가 부산 송정에 있어서 매일 송정 바닷가를 보면서 출근합니다. 힐링하면서 가볼게요. 오늘도. 오, 이렇게 매일 1시간 반씩 걸어서 출근을 하신다고요? 혹시 퇴근하실 때도 하시나요? 그럼 왕복 3시간인데. 오, 그래도 바닷가에서 바다를 보면서 산책하듯이 걸어가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요즘 날씨 오락가락하니까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출근 잘하세요. 누리님, 심장혈관센터 전담 간호사입니다. 새벽 당직콜을 받고 병원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잠깐 졸았는데 또 출근 시간이네요. 업무 스케줄상 또 일하러 가야 할 것 같은데 잠이 마구마구 쏟아집니다. 병디, 제 잠 좀 깨워주세요.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괜찮으신가요, 그 환자분 이제?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잠 못 자면 정말 괴로운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부디 오늘은 별탈 없이 무사히 하루 보내셨으면 합니다. 또 보람 있는 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2881번님이 이 노래 들으면서 하루 시작하고 싶다고 신청해 주셨어요. 신청곡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조정석의 아로하 듣고 올게요.

조정석의 아로하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5659번님이 신나는 노래로 잠 깨우고 싶다고 신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로제와 브루노마스의 아파트 듣고 오셨어요.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손지혜님, 한누리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9734번님, 처음 해외에서 문자를 보내봅니다. 해외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에 급히 왔는데 다행히 많이 회복하셔서 곧 귀국할 예정입니다. 걱정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한시름 놓게 됐네요. 건강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하셨네요. 오, 다행입니다. 진짜 다행이에요. 가슴이 얼마나 철렁하셨을까요? 부모님이 외국에 사시는군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더 걱정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네. 건강 꼭 챙기시고요. 맞아요. 건강이 제일 소중하죠. 5592번님. 따져보니 올해로 자취한 지 10년 차가 됐네요. 자취하면서 끼니 챙기느라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봤지만 제 개인적으로 가장 질리지 않는 음식은 고추참치였던 것 같아요.

오늘도 양배추에 고추 참치 넣어서 싸 먹고 하려고 지금 양배추 찌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고추 참치 그 참치 통조림캔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통조림캔이 사실 좀 퍽퍽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양배추 쌈 싸서 먹으면은 나름 영양식도 될것 같고 또 수분도 이게 양배추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훨씬 부드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식사 잘하세요. 장영민님, 5년 전 여름 딸아이 방에 에어컨을 설치했어요. 그 후로 해마다 봄이 되면 산같이 한쌍이 날아와 창밖 실외기 안쪽에 둥지를 들려고 하더군요. 그때마다 쫓아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와서는 잔가지와 이끼, 손뭉치까지 모아서 둥지를 완성했더라고요. 하지만 그 무렵이 마침 채고 다니는 3학년 딸아이가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던 터라 두고 보고 있었는데요. 딸아이가 육상 종목에서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거는 사이 축복처럼 시래기 둥지에서 아기 새들이 태어나고 어느새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텅빈 둥지를 보니 우리 딸도 언젠간 엄마 아빠라는 둥지를 벗어나겠지 싶고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군요. 현주야, 무더위 속에 열심히 훈련하는 너를 엄마 아빠는 항상 응원한단다. 언젠가 저 아기 새들처럼 너도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씩씩하게 날아가렴. 사랑한다. 하면서 사진까지, 우와, 지금 몇 장을 보내주신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장인 것 같은데요? 정성스럽게 편집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이게 까치가 둥지를 들고 하나하나 이렇게 날아가는 과정까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와, 정말 정성스럽게 비 오는 날에는 우산까지 씌워주셨어요. 이럴 수가 있나요? 까치를 향한 마음을 보답받으신 것 같습니다. 아이 상탄거 진심으로 또 축하드리고요. 예쁘네요, 예뻐. 4573번님은요. 매일 아침 6시 반에 알람을 듣고 일어나 씻고 출근하려고 차에 타서 라디오를 켜면 늘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라는 멘트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5시 50분인 거 있죠. 어쩌다 보니 한 시간이 공짜로 생겼네요. 크크크크크크 해주셨는데요. 아니, 4573분이 굉장히 긍정적이시네요. 알람을 잘못 맞추신 거겠죠? 아니면 그냥 일찍 눈이 떠지신 건가요? 오, 그것도 대단하신데 저였으면은 그냥 저한테 화가 났을 것 같거든요. 아니, 이 귀하고 소중한 아침 시간을 한 시간이나 일찍 일어나다니 했겠지만, 4573번님은 덕분에 저한테 사연도 남겨주시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해서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여유 있는 하루 쭉 보내시길 바랄게요. 9680번님은요. 정말 반가워요, 영디. 직장인의 휴가가 시작되는 계절이네요. 영디는 휴가 어디로 가시나요? 저는 최근에 로마에 가고 싶은 로망이 생겼어요. 갈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지네요. 영기도 늘 행복하세요. 신청곡은 보아의 늘입니다. 아, 이제 휴가철인가요? 하긴 이제 7월 중순쯤 됐으니까 아이들도 방학을 많이 하고 그랬겠군요. 오, 근데 저희 방송국은 직업 특성상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학예휴가라는 개념이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아직 계획은 없지만 그래도 부럽습니다. 혹시 앞으로 휴가 앞두고 계신 분들 계획 차근차근 잘 짜셔가지고 행복하게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로마 너무 좋죠. 근데 지금 유럽이 그렇게 뜨겁다고 하던데 괜찮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그 설레는 마음으로, 상상만으로도 설레는 그 마음으로 신청곡 함께 듣겠습니다. 보아의 늘 함께 하시죠.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정체 전선이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지금은 경기도 포천, 연천, 파주, 강원도 철원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중북부 지방 중심으로는 오늘 낮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다가 그치겠고요. 다시 또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전국 내륙 지방 곳곳으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 지나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오늘부터 다시 푹푹 찌겠습니다. 영남지방으로는 지금 폭염특보, 경북 제주도로는 열대야주의보 발효 중이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5도,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포항 34도가 예상되고 내일부터는 서울도 33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이 무척이나 덥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매주 금요일 아침 새벽 배송보다 더 빠르게 사연에 착 붙는 플레이리스트를 배달해드립니다. 배틀 착 플리스. 지난주 제가 기가 막힌 선곡 하나를 해왔죠.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커피 소년의 행복의 주문이 있었는데요. 그 주문이 여러분에게 잘 닿았나 봅니다. 저까지 그래서 덩달아 아주 행복해졌어요. 승리를 가져온 저에게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제가 이렇게 행복한데 제 앞에 있는 배아랑 리포터는 조금 좀 가라앉아 있고 우울해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1: 행복은 누가 가까이에 있다고 했나요? 저기 멀리 거의 뭐 심리도 안 보이는데 멀리 있네요.
0: 우리 안녕하세요. 그래도 동점으로 아주 행복하게 마무리했었잖아요.
1: 우리가 지난주에 그 상반기 결산하면서 동점을 받으면서 우리 제작진분들이 선물을 같이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 감사 인사를 지난주 방송에서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선물만 냅다 받아가지고 간 것 같아가지고 일단 같이 선물 받은 게 조금은 유감이다.
0: 아 유감이라고요? 왜요? 좋게 좋게 끝나면 좋잖아요.
1: 저는 한 명이 이제 몰아서 우승을 하면 좋겠어서 제가 제안을 드렸었죠. 하반기에는 이제 만약에 동점으로 향하고 있어도 마지막 그 줄을 앞둔 주에는 몰빵으로 할 수 있게 3점을 한 번에 가져가자.
0: 지금 우리 네. 코너가 연말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부터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1: 아, 제가 진짜로 배틀착플리스는 잘 지켜내고 싶어요.
0: 애정이 있으시군요.
1: 너무 애정 있고 영디가 요즘에 또 감이 많이 살아왔으니까 그걸 꺾어주는 맛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드라마 같은 그 승리.
0: 근데 제가 이겼을 때보다 뭔가 베리가 이겼을 때 더 기뻐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1: 조금 안 됐나 제가?
0: 제가 좀 섭섭해지는 그런 마음도 있긴 합니다.
1: 일단 이번 주는 승리 축하드립니다.
0: 네, 우리 명예심사위원들의 심사평 살펴보면서 제가 어떻게 이겼는지 함께 나눠보죠. 5번님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더 이상 무슨 심사평이 필요할까요? 모두에게 행복을 선물한 최고의 선곡이었습니다. 행복해져라 영디 영디승
1: 좋으시겠다. 든든하시겠어요. 진짜로
0: 든든합니다.
1: 8857번님 프로 직장인들을 위한 노래로 지금 이 순간 선곡 딱이네요. 역할에 따라 성대와 얼굴을 마음대로 갈아 끼우시는 무대 위의 연기자나 방송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해요. 그쵸. 무난한 사회생활 하려면 적당한 가면 필요하죠. 지금 이 순간 선곡한 아량님 승 하셨네요.
0: 네, 김도원님 영디의 선곡 덕분에 아침부터 행복해지는 기분입니다. 모두에게 축복을 주는 것 같아서 저도 축복받는 느낌이네요. 한 표 받을 이유가 충분합니다.
1: 요즘 사랑 많이 받으시네.
0: 저 진짜 너무 행복해요.
1: 막 부러워질라 그래요.
0: 어떻게 좀 나눠드릴까요?
1: 조금 나눠주세요.
0: 네, 일단 방금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8857번님 김도원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1: 저는 이 관심과 사랑 좀 나눠주시고요.
0: 네, 이번 주 한번 제가 배려 원하세요. 근데
1: 약간의 그런 유어 웰컴 할 수 있는 정도.
0: 오케이.
1: 이거 뭐지? 동정인가 하는 정도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0: 티나지 않게 잘해볼게요.
1: 알겠습니다.
0: 자, 배드 착플리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참여 방법부터 알려주시죠.
1: 네, 문자나 미니로 선곡이 필요한 사연 자세하게 적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0: 네, 우리 빵그리분들 배틀에 어떻게 참여하죠?
1: 방송 들으면서 누구의 선곡이 더 기가 막혔다 이렇게 심사를 해주시면 저희가 심사평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도 같이 챙겨드릴게요.
0: 네, 바로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 2488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가 직장인 어른이입니다. 여름방학까지 열흘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이번 방학만큼은 정말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미리 계획표도 꼼꼼히 짜고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 싹 정리해서 알차게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계획을 세울 때 들으면 의욕이 샘솟는 노래 두 분께 부탁드려봅니다 하셨네요.
0: 네, 2488번님 방학 축하드립니다.

0: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예 날짜를 이렇게 요일을 알려드릴게요.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7 제가 좋아하는 노래 week. 같아요. 오, 네.
0: 전국의 세븐. 이 날짜 요일별로 착착착착 일정을 짜보시라고. 이 노래 들으면 너무 설레고 신나지 않을까요?
1: 맞아요. 근데 뭔가 섹시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 느낌.
0: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네. 갑자기 뭐 하루 소개팅하고 그 다음날 애프터 신청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까요?
1: 아니 되게 그러면은 직관적인 노래 가지고 오셨네요.
0: 네. 이번에 좀 직관으로 가봤어요.
1: 좋습니다. 저도 직관으로 갔어요. 아 이게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를 좀 재촉해줄 수 있는 촉매가 필요한 이런 느낌이거든요. 2488 우리 선생님. 학교가 직장이니까 선생님은 아니실 수 있겠다. 그렇죠?
0: 그렇죠. 그렇죠.
1: 2488 우리 어른이님은 지금 뭔가 빨리 막 서두르게 해주는 이런 노래가 필요합니다. 채찍을 해줄 수 있는 노래예요. 어떻게 어떻게 시간이 막 자꾸 흘러가. 틱톡 틱톡 시간은 날 특별히 지급하지. 틱톡 전 김하온의 틱톡 막 이거 몰아치니까 나중에는 거의 배가 아파요. 막 막 불안해가지고.
0: 아, 이 틱톡은 네. 근데 어떻게 하세요? 이 노래 어떻게 하세요?
1: 우연히 TV를 틀었다. 쇼미더머니를 하네?
0: 제가 근데 정말 틀어드리고 싶은데 네. 이 프로그램의 노래들은 몇 번 당했잖아요. 금지곡이 될 수도 있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1: 그러면 틱톡 이런 외국 노래 없나요?
0: 옛날에 슈퍼주니어 노래 중에 틱톡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1: 틱톡 뭐 이런 가사 들어가는 외국 노래 없어요?
0: 모르겠네요.
1: 없어요?
0: 저도.
1: 일단 그러면 던져보고 금지곡이 되면은 영디 걸로 가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찾아볼게요. 쇼미더머니에서 김하온 씨가 부른 틱톡 가능한지. 안 될 것 같은데요.
1: 이거 제 노래가 더 좋나요? 틀고 싶어요?
0: 아니요. 틱톡을 틀고 싶은데 안 될 것 같거든요.
1: 근데 저는 전국 노래도 좋아하기 때문에 뭐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저도 이긴 거다.
0: 그래요?
1: 아미니까.
0: 그럼 세븐으로 가겠습니다. 네, 금지곡이라네요.
1: 아니 쇼미더머니 살살 해주세요. 다 틀 수가 없어요.
0: 전국의 세븐 듣고 오겠습니다.

0: 라토가 피처링한 전국의 세븐 듣고 오셨습니다. 배대책벌리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사연 넘어가 볼게요. 5664번님. 저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이면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백화점에 들릅니다. 평일 저녁이 되면 백화점은 한산한 편인데 비싸서 뭘 사진 못하지만 그냥 한 바퀴 삥 돌면서 예쁜 거 신기한 거 구경하다 보면 힐링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식품관 코너에 가서 마감세일하는 맛있는 간식을 사와서 먹으면 그래 사는 게 뭐 있어 이게 행복이지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혼자 백화점을 돌 때 들으면 좋을 노래 추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우선 이어폰 끼고 들어보겠습니다 해주셨네요. 오, 664번님. 오, 백화점 저도 그냥 아이쇼핑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쇼핑하실 때 이건 안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속옷 세트. 좋죠. 오,
1: 한 1년 동안 안 사도 되잖아요. 속옷은.
0: 너무 좋네요. 유용하게 쓰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곡도 누가 먼저 선곡할지 정해야 하는데 이번엔 먼저 가주시죠.
1: 알겠습니다. 5664번님. 아 이거 저 이야기만 딱 들었는데 너무 해방감 느껴지고 여기 딱 보면 한 바퀴 삥 돌면서 예쁜 거 신기한 거 구경하다 보면 힐링이 돼요. 네?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면 그래 맞아. 인생 사는 게 뭐 있어. 이게 행복이지. 야호. 야호가 절로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리센의 러브 어택 가져왔어요. Like me, like me 아주 눈이 부신. 요즘 이 노래가 아주, 아주 인기입니다.
0: 맞아요.
1: 진짜.
0: 맞아요. 아, 이 노래 저희가 작년부터 종종 틀었는데 요즘 이게 또 다시 올라와가지고 괜히 기쁘더라고요.
1: 저는 이렇게 신날 때는 진짜 야호만 한 이 감탄사가 없습니다. 야호 외치는데 요즘 스타일로.
0: 우리 빵그리 분들께서 이 스토리를 아셨으면 좋겠네요.
1: 근데. 그러게요. 아, 요즘에 우리 빵그리들은 이 트렌드에 또 빠르기 때문에 아실 것 같지만 요즘 리센네 멤버들이 나온 그 영상에서 그 갸류라고 하죠.
0: 그렇죠.
1: 일본의 그 갸류 문화를 이제 전파하신 멤버가 있는데 그 멤버는 이름이 뭔가요?
0: 아, 그 모르겠네요, 저도.
1: 미나미?
0: 미나미였던 것 같아요.
1: 미나미 아니죠?
0: 미나미 씨랑 원희 씨.
1: 네, 미나미 씨가 이제 야호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요즘에 뭐 다 야호를 붙이면 신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뭐 이거 맛있는 초코빵 야호. 이거 맛있는 뭐 맛있는 뭐 야호 하면 다 된대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네 딱 퇴근 후에 한잔 할 때도 맥주 한잔 야호 하면은.
0: 이 비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1: 여기 코로 쭉 뽑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0: 와, 저 집에 가서 한번 해볼게요, 저도. 아, 저는 그냥 내꺼 하자, 인피니트 이 노래 갖고 왔는데 들어봐야죠.
1: 야호로 갑니까?
0: 네, 야호로 가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리센드의 러브 어택 듣고 오겠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9: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10: 오뚜기
8: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 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 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3: 광고 전에 들으신 노래는 리샌드의 러브 어택이었습니다. 우린 마지막 사연 빠르게 만나볼까요?
4: 정윤재님, 형과 형수님이 최근에 좀 힘들어 보이셔서 두 분만의 여행을 즐길 수 있게 제가 큰 마음을 먹고 조카들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막상 2박 3일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하니 조금 걱정이 됩니다. 요즘 뭐가 유행인지 9살 남

0: 여자애 그리고 6살 여자애랑 뭘 하고 놀아야 될지 도통 모르겠네요. 2박 3일을 잘 지나갈 수 있게 조카들과 함께 들으면 좋은 노래 추천해 주세요. 이상 조카들과 더 친해지고 싶은 삼촌이었습니다 하셨네요.
1: 네, 정윤재님 맛있는 음식으로 친해져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거든요. 저희가 모둠 전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요. 아이들에게 전과 요구르트 하시고 윤재님은 전과 막걸리 한잔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그래도 모둠 전을 보내주시면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세 번의 식사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겠어요.
1: 좋죠 좋죠. 성공 누가 이번에 또 할까요?
0: 먼저 가시죠.
1: 그래요?
0: 네.
1: 아, 제가 요즘 신곡을 자주 갖고 오긴 하는데 이 노래는 지금 고민이 좀 되기는 해요.
0: 너무 신곡이에요?
1: 아, 그건 아닌데 왠지 우리 빵그리 분들의 취향과 맞을까 해서 조심스럽거든요.
0: 어느 나라 노래인데요?
1: 아, 우리나라 노래죠. 네. 우리나라 노래인데 아세요 요즘? Catch my heart, catch my heart, 따따따따 들어보셨어요?
0: 따따따따 최예나님의
1: 오 맞아요
0: 캐치
1: 이준 씨가 엠블랙의 이준 씨가 야구장에서 이 안무를 했다가 진짜 빵 하고 터졌거든요. 우리 삼촌분 윤재님 윤재님 춤 춰주시고 아이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하루를 보내시고 이게 첫날 둘째 날 캐치잖아요. 네. 캐치 티니 뿅을 같이 보세요. 하루 종일 애니메이션을 같이 본다. 이게 둘째 날, 셋째 날 캐치잖아요. 뽑기 하러 가세요. 뽑기, 인형 뽑기.
0: 이렇게, 이렇게 시리즈로 다 일정을 쫙 짜주셨네요.
1: 그렇죠. 2박 3일 풀코스로 제가 일정표를 만들어드렸습니다.
0: 그럼
1: 이
0: 아까
1: 노래 하나로.
0: 우리 첫 번째 사연 2488번님의 그 스케줄도 쫙 짜주시지 그랬어요. 어른이님.
1: 어른이시니까. 그리고 이분은 육아를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거 제가 좀 알아보고 딱 맞춰서 선곡해왔죠. 어떤가요?
0: 아니 저는 캐치캐치에서 처음에는 이제 아 그냥 요즘 노래 많이 나오는 거 들고 오셨구나 했는데 2박 3일로 시리즈로 말아주시니까
1: 괜찮죠?
0: 이거는 또 괜찮다.
1: 제가 왜냐하면 엄마시잖아요. 베리는 너무 밀릴 것 같아서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0: 제가 조금 느낌이 일단은 뭐 어떤 곡을 선곡해왔는지 전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선곡을 해봤거든요. 저는 아직 9살, 6살까지 이런 고 수준까지는 못 갔습니다.
1: 아직 어리죠.
0: 아가예요. 하지만 얼마 전에 이 비슷한 또래의 집에 갔더니 그냥 마법의 단어가 있더라고요.
1: 뭐죠?
0: 똥.
1: 아, 그게 뭐예요?
0: 그냥 2박 3일? 아니요. 그냥 20박도 그냥 깔깔깔 웃고 난리가 납니다. 그냥 똥만 붙이면 다 웃더라고요. 왜
1: 그렇게 좋아할까요?
0: 모르겠어요. 똥이랑 그리고 게스, 방구 하면은 진짜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초등학생 때도 많이 불렀습니다. 이 노래. 풀레터 똑싸움 우우우우 이거 그냥 이거를 개사해서 삼촌이 딱 불러주잖아요.
1: 개똥벌레 해주시지.
0: 누가 똥 쌌어 우우우우 이렇게 하면 바로
1: 근데 아홉 살도 웃나요? 이 단어에
0: 아홉 살 웃나요?
1: 안 웃는데요. 저희 새아침 작가님께서 여덟 살 아홉 살이죠 아이가. 근데 안 웃는데요.
0: 그래요?
1: 그건 좀 연령대가 좀 더 어려야 되나 봐요.
0: 아홉 살은 이거 영어를 요즘 다들 잘하니까 이거 그거 아니야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1: 푸키푸키 하시지 그러셨어요.
0: 아, 저 이 노래 가져왔는데
1: 아 어떻게 제 걸로 갈까요? 2박 3일 풀코스.
0: 아 그럽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1: 괜찮았잖아요 아까 두 번째 리센들.
0: 근데 그쵸. 근데 첫 번째 것도 이제 금지곡 이슈로 영디께 나가고 두 번째 거 제가
1: 그랬네요.
0: 나가고 이제 세 번째 거 영디 거 나가면 아 네 알겠습니다. 캐치인가요?
1: 캐치
0: 두 번 오케이.
1: 네 최예나의 캐치 남겨드리면서 이렇게 배틀차크브리스 이번 주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0: 제가 다음 주에 감을 좀 캐치해서 와야 될 것 같아요.
1: 캐치 많이 해오세요.
0: 요즘에 제가 목이만 캐치했지 감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1: 캐치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배틀 결과 가지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아량 리포터 함께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영은.
0: 저는 배아량이었습니다.
1: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갑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0: 오릭스와 함께 오래오래
1: 오래 쓰는 건전지 오릭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 4U입니다. HLAF FM. 행동.

0: 굿모닝 태희입니다.
1: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 눈 맞춤의 의미는요, 갓 태어난 아가들과 소통할 때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가들을 한동안 가까이 있는 것 외에도 세상이 약간 흐릿하게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의 정서적 안정감과 발달을 위해서 자주 눈 맞춤을 해주면서 소통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오늘 가든 스튜디오 활짝 오픈을 했습니다. 찾아와 주신 분들과 지금 안녕 인사를 하고 있는데 눈 맞추면서 굿모닝 FM과 함께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오늘은 휴대폰 화면 대신에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눈 맞춤 많이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로의 눈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면서 그 소중한 순간들을 더욱더 또렷하게 마음에 새겨보자고요.

0: 빅나티 손을 마주잡고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7월 12일 금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예, 굿모닝 FM태입니다도 문을 열고 가든 스튜디오도 지금 문을 열고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또 와주셨어요. 아유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가든 스튜디오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BC 미니와 MBC 라디오 너튜브 채널 무흐즈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도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안녕. 여러분들 오늘 특별한 시간 함께 해보겠습니다. 6342번님이 보이는 라디오로 테디와 눈맞춤 해봅니다. 일주일에 두 번 보라라니 좋네요. 네, 잘 없는 일인데 그죠? 너무 오랜만에 보라를 이렇게 자주 하고 있습니다. 유현일님이 테디 오늘 대기업 다니는 잘생긴 엄친아 과장님 스타일이네요. 뭐 꾸밈이 많네요. 최대한 아침에 할 수 있는 일단 핫팬츠는 포기를 못하겠고 예 그래도 보이는 라디오니까 그러니까 셔츠에 타이 같은 걸 좀 해볼까 하고 왔습니다. 대기업에 이렇게 다니면 안 될걸요. 반바지 안 될걸. 감사합니다. 어쨌든 좋게 봐주셔서. 1535번님이 아이와 눈 마주치고 있으면요 너무 행복해져요. 오늘도 눈웃음이 예쁜 아이와 함께합니다. 모두 사랑하는 분들과 눈맞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요, 아이의 눈은 어쩜 이렇게 맑을까요, 그죠? 내 마음까지 영혼까지 맑아지는 느낌이 있어. 사랑하는 사람들 눈 마주 많이 마주치는 마주 보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02-2056으로 시작하는 청취율 조사 예, 전화 꼭 받아주시고 이 받아서 굿모닝 FM 태입니다 듣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 인증샷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받으셨고 난 그렇게 얘기했다 하시는 분들 꼭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큰 힘이 되거든요. 방송에서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선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의 특별한 또 코너의 좀 확장편 같은 느낌도 많이 있거든요. 새로운 코너도 있고 소개할 게 많습니다. 오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자영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휘준 아나운서와 저의 특별한 또 무대가 있습니다. 오늘 그냥 하지 않아요. 예, 오늘 상황극만 있지 않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키뉴스의 최기찬 기자까지 잠시 후에 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로테이션 퀴즈 대신 새롭게 함께할 코너거든요. 불금엔 모닝 나이트! 오늘 첫 개장을 맞아서 특급 가수를 또 초대했습니다. 아침에 와서 또 나이트 분위기 내주실 것 같은데 어떤 분일지 기대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불금에는 오늘 여러분들 끝나고 뭐 하시는지 오늘 또 불금 계획 보내주시면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4부 새로운 코너 또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작고 소중한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시간 미라클 머니 경제 크리에이터 손희애님과 함께할 거예요. 기대해주세요.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습니다. 말머리에 봄 달아서 제가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시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 해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KB국민은행, GS건설, SK케미칼, 키움증권, 코리아트렌치 주식회사, 3일제약, 이카운트, 노무법인 폐, 베스트슬립, 유엔 난민기구와 함께합니다.
1: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0: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통업,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8: 지긋지긋 무조맨
9: 티어실 원스야.
8: 딱 한 번만
9: 티어실 원스야.
8: 싹 한 번에
9: 티어실 원스야.
8: 무조맨
9: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0: 자, 따라해보세요.
11: 이카운트 ERP
12: 4만원
10: 회계관리
11: 이카운트 ERP
13: 4만원
10: 재고관리
11: 이카운트 ERP
10: 4만원 생산관리
11: 사업성공
13: 함께해요.
11: 이카운트
10: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1: 이카운트
10: 가입비 부가세 별도.
14: 7시 11분 3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15: 네, 테디 굿모닝.
14: 굿모닝.
15: 네, 애청자분들 방송국 오실 때 비가 많이 오면 어쩌나 우리 걱정했었잖아요.
14: 맞아요.
15: 지금 그래도 다행히도 서울은 비가 그쳤고요. 현재 호우특보도 모두 다 해제됐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서울입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경기 북부, 강원 북부로는 일부 영향을 받아서 비가 이어지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오전 중에는 대부분 다 그치겠고요. 수도권, 강원도, 제주도는 일부 낮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전국 내륙지방 곳곳으로 강한 소나기도 좀 조심을 해주셔야겠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찜통더위 대비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25도,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광주 32도, 포항 34도가 예상되고요. 영남 지역으로는 폭염특보에 열대야주의보 계속되고 있고, 이제 내일부터는 전국이 무척이나 덥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프라이데이 모닝에만 즐길 수 있는 불금엔 모닝 나이트! 첫 곡으로 블루머스의 스톰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오늘 신나잖아요. 예, 오늘 하루만 하면 되잖아요. 일어나세요. 출근해야죠. 불금입니다. 하루만 버티면 주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끝나고 뭐 하실 건지, 주말에는 또 어떤 행복한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부침 유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톰 계속 듣겠습니다.

아침에 하긴 하네요. 이 아침에 저는 클럽을 많이 안 다녀와가지고 뒤에 조명까지 오니까 너무 좋은데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저희가 최첨단 MBC 가든 스튜디오의 모든 지금 효과를 다 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샤이니 루시퍼 흐르고 있는데요. 8439번님이 붉은 모닝라이트 이런 시간 나 원했어. 아빠 생신 앞두고 내일 전주 가요. 오랜만에 아침에 햇살 보니까 기분 업업업. 예, 아침에 잘 다녀오시고요. 아버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8800번님 테디 여긴 충북 괴산이에요.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이네요. 10년을 열심히 탄 차를 오늘 팔고요. 내일 새로운 차가 온답니다. 격하게 축하해주세요. 예, 10년 탄 차 보낼 때 마음이 좀 그랬죠. 하지만 새 차 오면 금방 잊어버릴 거예요. 새로운 차 사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새 차 타고 클럽 오십시오. 노래 계속 듣겠습니다. 오늘 불금에 뭐 하실 건지 주말에 뭐 하실 건지 계속 보내주세요.

0: 아니구나.
1: 모닝라이트. 다음 노래는 솔리드 천생연분 흐르고 있습니다. 0001번님이 주말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폭염이라고 해서 에어컨 풀 가동해놓고 누워만 있을 거예요 하셨는데, 와, 최고의 휴식이다. 예, 최고의 호사예요. 사실 에어컨을 틀 수 있다라는 것, 이거 이미 어른이 됐다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복 치시고요. 1974번님 오늘 자취하는 딸이 오랜만에 집에 온대요. 벌써부터 너무너무 설렘. 진짜요? 오랜만에 오면은 너무 걱정되지 않아? 집에 벌러덩 누워가지고 이제 내가 또 해달라 이렇게 하고 막 그런 딸은 아닌가? 그래도 설레하신다니 부모님 마음이 또, 예, 느껴집니다. 8612번님이 모닝라이트에 테디 친구 신디 초대해주세요. 오키도키 맥킨도시 이다도시 남양주시 하셨는데, 예, 신디는 제가 부른다고 아침에 오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또 야식 때리기 때문에 이 아침은 주무셔야 돼요. 우리 신디는 주무셔야 되고, 제가 낮에 가면 이제 이 텐션 할 수 있죠. 이제는 할 수 있지. 굿모닝 FM 했는데, 어? 신디가 했던 그 나이트 진짜 많이 부끄러운데 지금은 안 부끄러워. 할 수 있어. 신디 나 불러줘. 계속해서 천생연분 이어갑니다.

0: 불금의 나이트.
1: 아, 불금의 모닝 나이트예요. 어때요? 아침에 나이트 분위기 괜찮나요? 신한 기상 속으로 여러분들 잠을 깨워봤는데 흥이 좀 올라오셨나요? 자, 이어서 또 나이트클럽에는 초대 가수 있어야죠. 초대 가수 타임 갑니다. 불금엔 모닝 나이트 대미를 장식해줄 특급 초대 가수 들어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가수 태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침에 아무도 안 와요. 제가 불러도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제작진이 예, 일주일 전부터 새로운 코너 있는데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셔가지고 예 거절을 하고 싶었는데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나이트 음악에 맞는 음악을 찾아보다가 신나는 댄스 음악 한 곡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곡은 저 바빠요 지금 여기 있다가 저 라이브 서울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뭐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도 생각했고 뭐 파도 이런 거 생각했는데 쿨의 애상 예 제가 세 분 목걸 다 해보겠습니다. 태순이가 좀 나와줄 거예요. 태순이 노래를 잘 못합니다. 참고로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든 여러분들 떼창할 수 있도록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 PD 노래방 큐.

네. 아, 네. 초대석 스테이님 감사합니다. 아, 내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쿨의 해상. 태희 씨의 라이브 버전으로 듣고 왔습니다. 반응이 뜨거운데 누가 대신 진행 좀 해주면 안 돼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7182번님이 우리 테디 너무 잘한다. 청취율 1위 가자. 예,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DJ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제발 청취율 조사 전화 우리 청취자분들한테만 좀 가라 제발. 아, 8169번님이 모닝 나이트

너무 좋아요. 오늘 컨디션 꽝이었는데 기분 업, 기분 업. 감사해요. 완전 신나요. 감사합니다. 윤상민님이 테디, 테이, 태순이 많은 걸 여기서 하시네요. 셋 중에 역시 테이가 최고. 예, 태순이가 아, 그 음정은 거의 이렇게 내가 높은 거 할 거면 그냥 3인곡 이런 거 할 걸. 우리 민정 PD가 3인곡 좀 해달라 그랬는데 그게 더 편했겠다. 8848님이 역시 테디 노래 듣고 싶었던 제작진 사심 채우기 코너 아니에요? 그 덕분에 아침부터 귀요광입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뭘 안 풀고 와가지고. 아, 이지원님이 테디와 굿모닝 FM 제작진 얼마나 성공하고 싶은 건지 감도 안 옴. 우리도 많이 성공하고 싶어요. 많이. 여러분 청취율 1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2시간 내내 그냥 코너 다 없애고 할 수 있는 거 다 할게요. 진짜 신청곡 다 불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아침잠을 깨워줄 불금엔 모닝 나이트 괜찮았나요? 다음 주 금요일에는 초대 가수 없습니다. 초대 가수 없어요. 여러분들 사연과 신나는 곡으로 함께합니다. 자, 제 후보곡 중에 한 곡이었는데 자자의 버스 안에서 아니야 난 괜찮아.

0: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2: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 팀이 선보인

0: 는 갈라 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3: 네, 테디. 테이 이 정도의 춤사위면 거의 테이한테 콘서트급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 자본주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
3: 바로 앉아서 진행하는 게 진짜 넘사벽이었다.
2: 예.
3: 네, 감사합니다.
2: 연예인 개그 아닙니다.
3: 네. 아, 오늘 오랜만에 도로 상황이 수월한 편입니다. 이번 주 계속 비도 오고 많이 밀렸는데요. 오늘은 평소 걸리는 시간보다 조금 덜 걸리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고속도로는 그래도 아직 곳곳이 빗길이라 조심하셔야겠는데 역시 정체는 심하지 않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북천안 부근 또 기흥에서 수원,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은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 또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일산 쪽은 한남동 일대만 밀려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도 가양대교와 노량진 일대만 지체고요. 공항 방향도 잠실과 반포 일대로 구간 밀려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듣다 보면 늘어나는 깨알 상식들.
1: 귀에 쏙 머리에 탁 깨알 뉴스.
0: 민정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2: 예.
1: 괜찮아요, 테디?
2: 아니요. 현타가 너무 세게 와가지고 지금.
1: 아니 저는 초반에 들을 때까지만 해도 네. 이거 신디가 회초리 들고 달려오겠는데 했는데.
0: 아 했는데?
1: 초대 가수 나오는 순간 아 이거는 진짜 찢었다.
0: 그렇지.
1: 아 찢었다.
0: 신디 쪽에는 초대 가수 네. 잘 안 와요. 저희는 초대 가수로 시작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아이고 괜찮았나요 듣기?
1: 아 너무 예. 재밌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청취율 1위 가나요?
0: 예 이게 기뻐야 되는데 애처로 올까봐. 걱정했습니다. 자, 불금의 모닝라이트 많이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라면서 민정 리포터와 깨알 뉴스 시작해 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소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0: 오.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1: 네,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한국도로공사와 중간 운영업체 그리고 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운영 구조 때문에 높은 수수료가 음식값에 반영이 되고 서비스의 질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운영 방식을 아예 바꾸기로 한 겁니다.
0: 업체 사이에 드는 수수료 부담이 꽤 컸을 것 같은데 앞으로 운영 방식 어떻게 달라져요?
1: 네, 앞으로는 중간 운영 업체 대신 공공관리회사가 입점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바뀌는데요. 이 공공관리회사는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는 업체보다는 낮은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저가 커피 브랜드가 입점이 될 예정이고요.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편의점의 원 플러스 원 행사와 통신사 멤버십 할인, 또 포인트 적립 같은 혜택도 휴게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0: 예, 앞으로는 가격 부담도 줄고 서비스도 더 좋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1: 소식입니다. 최근 제주 바다에서 청색 꽃게가 발견되면서 SNS에서 청개잡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0: 청색 꽃게가 제주 바다에 나타나는군요.
1: 네, 맞습니다. 이 청개는 원래 인도양과 서태평양 같은 열대 아열대 바다에 주로 서식하는 종인데요. 예. 최근에 이 제주 바다의 수온이 높아지면서 제주에서 발견되는 개체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푸른빛을 띠는 독특한 모습에 꽃게와 맛도 비슷하다는 입소문까지 나면서 새로운 먹거리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반면 이 청개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다고 해요. 최근에는 야간 해루질에 나섰던 관광객 두 명이 밀물에 고립됐다가 해경에 구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0: 어머 세상에, 야간 해루질은 많이 위험할 것 같은데요.
1: 맞아요. 그런데 이 청개가 주로 밤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해루질도 밤 시간대에 좀 많이 이뤄지는데요. 반드시 물대를 미리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안전

0: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최근 열대 아열대 해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고래상어가 헤엄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기후 변화로 바다 수온이 오르면서 아열대성 해양생물이 우리 바다에서 발견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1: 얼마 전에 이제 동해안에 상어 출몰한다 소식 알려드렸었는데 네. 바다 가실 때 일단 안전수칙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올여름 냉방비 걱정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 전기요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에어컨 사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아, 에어컨도 이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요금 차이가 꽤 크잖아요.
0: 네, 맞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집 에어컨 정속형인지 인버터형인지 확인해보는 게 좋은데요. 구형인 정속형 에어컨은 설정 온도에 도달해도 실외기가 계속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2시간 정도 사용을 한 뒤에 잠시 꺼주는 게 전기요금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신형인 인버터형은 희망 온도에 도달하면 약한 운전으로 자동 전환되기 때문에 이 온도를 일정하게 맞춰두고 계속 켜두는 편이 더 효율적인데요. 특히 외출 시간이 90분 이내다. 그렇다면 껐다가 다시 켜는 것보다 그대로 켜두는 편이 전력 효율 면에서 더 이득이라고 해요.
1: 인버터형은 1시간 정도 집을 비워도 켜두고 나가는 게 더 이득이겠군요. 이거 참고하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창문을 열어둔 채 에어컨을 켜는 개문 냉방은 이 전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문과 창문을 잘 닫고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냉방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전기요금 절감에 가장 적정한 실내 온도는 26도고요. 에어컨 필터도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주면 냉방 효율도 높아지고 전기요금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네, 이번 주말에 한증막 더위가 이어진다고 하거든요. 에어컨 필터 청소 한번 해주시고 시원하게 상쾌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이승님이 왕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저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날이 곧 온다니 기대가 됩니다.
1: 아, 그러니까요. 박창재님이 항상 장거리 운행을 하거든요. 휴게소 커피는 비싸서 못 사 먹었는데 좋은 소식이네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잠 깰 때 커피 만한 게 없는데.
0: 진짜 이제 많이 마셔야겠어요.
1: 그러니까. 또 많이 마시면 또 자주 간다. 이뇨작용 때문에.
0: 네. 소보람님이 문 열고 에어컨 켜달라는 아들에게 들려줘야지 크크크크 개문 냉방 와 전기 아껴 전기 지켜
1: 그래 안돼 깨알뉴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반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합니다. 여자친구의 여름여름해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주에 또 보자요.
0: 다음주에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딜레이 좋다. 자,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오늘 패스하는 문제가 없기를 바라면서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그냥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자, 오늘 신청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자칭 등골 브레이커 고3입니다. 어이구야. 조금 거리가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아침마다 틱틱대는 저를 군말 없이 태워다 주시는 어머니께 보답하고자 야르한 반발한 퀴즈 신청합니다. 원래 엄마가 퀴즈를 더 잘하시는데 제가 안 풀면 안 태워다 주실 것 같더라고요. 제 목표는 우선 기능성 100이긴 한데 기왕이면 치킨에 백화점 상품권까지 타서 앞으로 엄마가 조금 더 즐겁게 운전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셨는데 이 마음속에 엄마 아빠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표현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좋다. 자, 오늘의 효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밥먹고 치킨도 받자. 바라바라 바라반.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현직 고등학교 3학년 등골 브레이커
0: 이름은
1: 지호라고 합니다.
0: 이름 얘기할 거 말까 고민했죠.
1: 네.
0: 이름 얘기해야지. 이게 다 기념, 다 기록이고 추억이고 다 이게 충분히 즐겨도 되는 시간이에요. 지호 양, 왜 등골 브레이커예요?
1: 일단 제가 고3이다 보니까 성격이 많이 안 좋아져서 그러니까 부모님께 좀 많이 틱틱거리는 경향도 있고요.
0: 아하.
1: 그리고 고3 돈이 많이 들어가죠.
0: 그렇지, 그렇지. 그래도 그거를 또 신경 쓰고 있다는 게 일단 효가 있는데. 아니, 우리 지효 양은 원래는 성격이 좋았는데 고3 되니까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1: 그쵸. 저는 원래 성격이 좋은 편이죠.
0: 아, 그렇지. 고3이 그쵸. 힘들어, 사실. 이 시기가. 그죠?
1: 네, 맞아요.
0: 왜 이 1년 안에 모든 걸 다 책임지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놨을까요? 세상이. 진짜. 부모님한테 그러면 어떤 효도하고 싶어요?
1: 우선은 일단 가장 단기적인 목표는 오늘 치킨을 타는 거고요.
0: 좋다 좋다.
1: 장기적인 목표는 같이 뭐 해외여행을 제 돈으로.
0: 와, 너무 좋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거 알아요?
1: 진짜요?
0: 말하면 이루어져요. 그 마음을 먹고 있으면 반드시 해. 반드시. 자, 일단은 치킨을 목표로 한번 가보죠. 그러면 최단기의 목표를 향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이제 시작할 건데 77초의 행운 시간 동안 문제 마음껏 빨리 대답을 하시고 모르시면 패스 빨리 하셔야 다음 문제 또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효 학생의 장래 희망만 좀 들어볼까요? 꿈이 뭐예요?
1: 제 장래 희망은
0: 너무 많나?
1: 취업을 하고 사실 저는 PD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0: 그래, 어디든 맞아. 사회생활 시작하는 게 중요해.
1: 네.
0: 좋습니다. 일단 문제 갑니다.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갈게요.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화이팅. 화이팅 좋다. 자, 모르는 문제 패스할 수 있어요.

0: 반바람 퀴즈 문제 나갑니다.
1: 더하기를 하자 더하기를 하자 29 더하기 9는?
2: 38.
1: 정답. 사자성어예요. 겉은 부드러우나 안은 대단히 강함. 왜유?
2: 내강.
1: 이 노래를 부른 그룹을 맞춰주세요. 뿜팔라 뿜팔라 뿜팔레나 뿜팔라 죄송해요. 이 노래를 부른 그룹은?
2: 르세라핌.
1: 정답. 연필 한타는 연필 몇 자루를 의미할까요?
2: 12자루.
1: 용암이 빠르게 굳어진 암석으로 표면에 크고 작은 구멍이 있는 돌은?
2: 현무암.
1: 오, 속담을 이어주세요. 남의 손에 떡은?
2: 더 커 보인다?
1: 축구선수 엘링 홀란드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2: 노르웨이.
1: I love you 3000. 이 대사가 나온 마블 영화 시리즈 제목은? 3000만큼 사랑해. 모르면
2: 엔드게임?
1: 모르면 패스했대. 맞는데 그 원래 이름이 원래 이름. 엔드게임은
2: 어벤져스.
1: 그렇지 그렇지. 경제협력개발기구를 뜻하는 영어 약칭은?
2: OECD?
1: 오, 그리스 신화에서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타카의 왕은?
2: 누구지?
1: 근데 어려웠다 그죠?
2: 누구지?
1: 오디세우스였어요. 오디세우스.
2: 맞다.
1: 와 이걸 알았어? 만점 나올 뻔했다. 자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와 오디세우스 맞췄으면 만점이었어요. 9문제 맞으셔서 성공하셨습니다.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치킨의 콜라 세트까지 획득 하셨습니다. 아니 지우양.
2: 네.
1: 아니 공부 잘하죠?
2: 좀 하죠 지금, 그래도. 지금 외고 다니고 있어요.
1: 이게 느껴져. 이게 와 우리 퀴즈가 오늘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냥 축축 나가네. 와.
2: 감사합니다.
1: 너무 잘했어. 7762번님이 아이고 야무지게 잘한다 하트하트 하셨고 김현수님이 울집 고3이랑은 참 다르네요 하시면서 지호양 너무 멋졌고 성공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2: 우선 지금까지 믿고 지지해준 엄마 아빠 너무 고맙고 그리고 작가님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라디오. 네, 감히 한 말씀 올려드리자면
1: 좋아.
2: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 노래가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1: 누구예요?
2: 그 에이티즈.
1: 에이티즈?
2: 네.
1: 우리 선곡하겠습니다. 반드시. 어떤 노래 선곡할까요? 어떤 노래?
2: 웨이브 부탁드립니다.
1: 웨이브 오케이. 엄마한테 한마디 해야죠 또.
2: 엄마 사랑해.
1: 지우양 고3인데 이렇게 또 밝게 긍정적으로 에너지 가득해서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화이팅이에요.
2: 감사합니다.
1: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으면 또 저희한테 연락해 주시고요.
2: 네.
1: 그래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요.
2: 네.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현무암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제주도의 대표적인 석상인 이것은요, 현무암으로 만들어져서 전체적으로 구멍이 뻥뻥 뚫린 게 특징입니다. 제주 방언으로 돌 할아버지를 뜻하는 이것 무엇일까요? 오늘 힌트는 객관식으로 갑니다. 1번 돌 하르방, 2번 돌 할망, 3번 돌 아이.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멀티비타민 챙겨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노래 듣고 와서 발표할게요. 바로 들려드려야지. 지호 형 지금 듣고 있죠? 80s, Wave.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은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3: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AI를 즐길 수 있는 전국민 AI 경진대회가 11월까지 진행됩니다. 매일 퀴즈를 풀면서 지식까지 쌓는 AI 퀴즈대회부터 온라인에서 쉽고 재미있게 게임처럼 AI를 체험하는 클릭온 AI까지 어린이도 학생도 어르신도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합니다. 일상이 더 편리해지는 모두의 AI 시대. 지금 전국민 AI 경진대회를 검색하고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4: 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
1: 건데요. 현모암으로 만들어진 제주도의 대표적인 석상, 정답은 바로 1번 돌하르방이었습니다. 김정일님이 정답 1번 돌하르방. 참고로 3번 돌 플러스 아이는 제 별명입니다. 예, 무서워요. 1772님이 정답 1번 돌하르방. 다음 주에 남편이랑 제주도로 휴가 가요. 가서 돌하르방 코 만지고 와야겠어요. 와, 그래요. 목표가 있으시네요. 화이팅! 다 이루어질 거예요. 포함해서 정답 맞추신 5분 멀티비타민 챙겨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0: 홍보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청취율 조사 인증 번호가 또 왔습니다. 1569번님이 어제 사무실로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어요. 비록 업무 중이라서 조용히만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크게 외쳤어요. 테디 1등 가자. 사랑해요. 굿모닝 FM 하시면서. 아, 이게 유선 전화로 많이 오네. 예, 그렇습니다. 2056으로 시작하면 청취율 조사 전화니까요. 여러분들 스팸 아니니까 받아주시고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듣고 있다고 말씀 꼭 해주시고 인증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희 광고 듣고 와서 3부 시작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바다 거북은 모래에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알을 낳죠. 그리고 다시 모래로 그 위를 덮어놓습니다. 그렇다면 알에서 부화한 새끼 거북들은 어떻게 그 모래 웅덩이를 빠져나올까요? 관찰 결과 맨 위에 있는 녀석이 먼저 천장을 파면 가운데 있는 녀석들이 벽을 허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녀석들은 위에서 떨어지는 모래를 부지런히 밟아 다지면서 다 함께 모래 밖으로 기어나왔습니다. 서로 먼저 바다로 가려고 경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힘을 모아서 헤쳐나왔다. 그래서 살았던 겁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4: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정육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저는 고속터미널에서 알바하고 있는 신은희입니다. 저희 매장은 스카프랑 가방 전문점입니다. 요새는 잘 나가는 게 젤리백이 잘 나갑니다. 여름이라 젤리백이 유행이에요. 그래서 잘 나가요. 저는 항상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매일 알바 끝나고 운동을 합니다. 병원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다고 운동하라고 그래서 알바 끝나고 무조건 운동하러 갑니다. 언제나 화이팅. 우리 아들이 항상 화이팅하고 살 빼라고 항상 구박을 해가지고 화이팅. 그리고 또 늘 애기 아빠가 이제 직장생활 하다가 사업을 하신다고 하고 있어서 제발 잘 됐으면 좋겠는 바람. 눈물 나요 늘. 항상 건강하게 자기 맡은 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모두 화이팅 하시고 해보고 때.
0: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신은희님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했어요. 가게에 가면 이제 사장님들 일하시는 분들 다 묵묵하게 웃으면서 일하시잖아요. 어디 가도 다 회사에서도 그런 얼굴인데 마음속에는 다 이렇게 울컥하게 꾹 참으면서 같이 또 잘되자 잘되자 하면서 감정을 이렇게 다스리면서 지내온 게 느껴집니다. 아, 참. 아유 울컥하네요. 이 와중에 요즘 유행하는 가방 스타일도 알려주셨습니다. 굿모닝 가족들 젤리백 유행이라고 하니까 한 번씩 또 살펴보시고요. 여름에는 그렇게 투명백이 예쁘더라. 또 시원해 보이고. 남편분이 직장 그만두고 사업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사업 이게 또 잘 되면 얼마나 잘 될지 감도 안 오거든요. 예, 응원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화이팅! 굿모닝 굿 메시지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 메시지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굿모닝 FM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서 여러분들 인사들 목소리들 고음질로 담아올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해요.

0: 언어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아, 우리 또 기술 감독님 진짜
1: 효과가 희한하네요.
0: 너무 좋아. 오늘따라 심장이 바운스합니다. 네. MBC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이휘준입니다.
0: 어서 오십시오. 네. 예. 굿모닝 FM에서 잔치 벌이고 있어요.
1: 아, 잔치입니다.
0: 청취율 조사를 그렇죠. 예, 맞이해서
1: 제일 중요하죠. 사실.
0: 긴장해서 뭐예요. 우리 즐기자.
1: 아, 즐겨야죠.
0: 더 크게 놀고 있는데.
1: 네.
0: 자, 이따가 언어 유희.
1: 네.
0: 또 코너에 어긋나게 저희 노래를 준비한 건 아닙니다. 이준 아나운서와 제가 네. 듀엣을 또 준비했어요. 아!
1: 이 잔인한 사람들.
0: 왜 잔인해?
1: 가수랑 붙여놓는.
0: 아니 돈 주고 지금 실용음악을 네. 배웠잖아요. 보컬을 배웠잖아요.
1: 배우긴 했는데 그렇지. 그때 그 복면가왕의 트라우마가 떠올랐어요.
0: 아 무슨 소리야.
1: 그때 가수랑 붙어가지고 박살났던.
0: 이거는 대결이 아니라 제가 서포트.
1: 서포트.
0: 함께한다.
1: 아 테디가 메인.
0: 아 너.
1: 제가 서포트.
0: 아니지. 언어 유희는 이휘준이 메인.
1: 어 부담시려.
0: 왜냐면 아까 저 혼자 3인 해가지고 네. 체력이 없어요 지금.
1: 저 리허설 하는데 목이 나갔어요
0: 지금. 유진 아나운서가 여러분 음감이 좋습니다.
1: 아, 어떡해.
0: 노래를 잘하니까 기대해 주시고 자 언어 유희 바로 시작해볼까요?
1: 네 금요일은 어원 단어의 유래 알아보는 시간이죠. 자 우리가 부를 노래의 제목 중에 일부가 힌트처럼 숨어 있습니다.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Let's go.
2: 휘뚜리랑 막상 헤어지니까 너무 힘드네. 요즘 릴레이 소개팅이라는 걸 하던데 나도 그거에서 찐 사랑 찾아야겠어.
3: 저 혹시 태선 씨?
2: 아 네 안녕하세요. 되게 아니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0: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아. 혹시 태순 씨는
1: 네.
0: 종교 있어요?
1: 아니야. 저 무교인데. 왜요?
0: 뭘 믿고 그렇게 분발했어요?
1: 네. 저 잠시 화장실 좀.
0: 네.
2: 아, 느끼. 어우. 제발 다음 분은 제발.
3: 태순 씨죠?
1: 아, 네. 안녕하세요.
3: 야, 이거 스파게티. 야, 맛있다. 야, 이거 토마토. 야. 와.
1: 예. 오늘 스파게티 드시려고 하는 타이밍 굶고 오신가요?
3: 맞아.
1: 네. 맛있게 드세요. 저 잠시 화장실 좀.
3: 화장실. 예.
2: 아, 진짜 뭐야, 진짜. 제발 다음 분 제발.
4: 태순 씨, 태순으로 제가 이행시 해볼게요.
1: 어머, 진짜요? 갑자기요? 제가 그러면 운을 띄고.
4: 알아서 할게. 태순 씨는 순두부찌개 같아요.
1: 너무 재밌네요.
4: 재밌죠. 저 그런가. 너무 재밌죠. 저 사랑 많이 하시네.
1: 네.
4: 아, 그러면 사랑으로 이행시 할게요. 네? 사랑해.
2: 나가. 너 나가.
4: 랑가.
2: 나가.
4: 랑가?
2: 이 업체를 잡아야 돼. 내가 볼 때 이 업체를 잡아야 돼.
4: 이런 사람만 와요, 그죠?
2: 릴레이 소개팅 왜 있다 이거?
4: 휘순이래. 휘돌이 돌아와야겠다, 그죠? 자, 오늘 언어 알아볼 단어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을 의미하는 사랑. 어디서 왔을까요?
2: 사랑이요?
4: 사랑.
2: 오와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 사람. 사람에서 왔지 않나요?
4: 오.
2: 사람이. 사람.
4: 사랑하겠다. 약간 그럴싸한 느낌이 있는데 그거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2: 예.
4: 자, 먼저 사랑은 한자어인 생각사 헤아릴 양이라는 사량에서 변형된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요. 15세기 한글 초기 문헌에서부터 사랑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사랑하다와 같은 뜻을 가진 옛말로는 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고려가요 정과 정곡에 괴오쇼쇼라는 표현이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 이 괴다를 사랑한다는 의미로 요즘은 이제 쓰지는 잘 않죠.
2: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4: 예, 테디가 말한 것처럼 살다, 삶, 사랑, 사람 이거를 비슷한 같은 어원으로 보고 설명하려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럴싸해죠. 그죠. 자, 어쨌든 샤량, 사량이라는 한자를 보면 상대를 생각하고 헤아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 나보다 상대를 생각하면서 배려하면서 예쁜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 그렇지. 사랑이라는 게 이제 원래 내가 제일 우선인데 나보다 그 사람 먼저 막 생각하고 이런 거에 사랑 아니에요.
4: 원래 의미는 이제 그런 거니까.
2: 신기해. 어원 알려주시느라 고생하셨고 이제 뒤에 가야지.
4: 아이고.
2: 어원 알아본 단어가 사랑이었잖아요.
4: 네.
2: 우리가 부를 노래의 힌트가 여기 숨어 있었습니다.
4: 네.
2: 어떤 노래 같이 부르죠?
4: 사랑. 2.
2: 아, 우리 둘이 같이 부르니까.
4: 아이고, 어떡하냐.
2: 사랑 2지.
4: 어떡해요.
2: 원래 1으로 해야 되는데
4: 네.
2: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4: 아이고, 어떡해.
2: 제목에는 영어가 2가 들어있는데
4: 네.
2: 가사는 우리 예쁜 한글로만 이루어져 있고 또 멜로디가 예쁘잖아요.
4: 옛날엔 이런 예쁜 노래들이 많았는데.
2: 많았어. 그쵸? 많았어. 지금도 뭐 많지만 예전에 네. 진짜 많았어.
4: 맞아요.
2: 사랑 2 휘준 아나운서 빨리 라이브 속으로 가주시고요.
4: 예.
2: 저희가 듀엣으로 라이브로 들려드립니다.

0: 나눠서 예, 듀엣으로 윤도영 아이고. 사랑 2 듣고 왔습니다.
1: 예.
0: 이거 봐 반응 봐요. 5080님이 와 테디는 원래 잘 부는 거 알았지만 휘준 언어도 좀 치시는데요. 좀 친다.
1: 뭘 쳐요? 뭘 치게.
0: 예, 멋지시네요.
1: 감사합니다. 예. 예. 지정현님 듀엣 미쳤다. 태순 휘돌 두 분 아름다운 사랑하세요.
0: 예. 아 저한테 태순이로 한 거예요?
1: 예. 태순 씨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예. 1032번님이 손지창 김민종 더블루 이후로 최고의 남자 듀엣입니다요.
1: 아유 감사합니다. 아우 테디 화음 너무 좋아요. 그죠? 아,
0: 이상민님이 예. 제2의 녹색 지대 가자고. 너무 많이 가시네요 여러분. 저희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1: 그래요.
0: 스페셜하게 한번 해본 겁니다.
1: 적당히 하세요.
0: 그래도 좋아해 주시니까 좋네요.
1: 진짜 그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네.
0: 이제 가세요.
1: 빨리 갈게요.
0: 예. 예.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1: 안녕.
0: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잠시 후에는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예요. 오늘 4부는요.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시작합니다. 작고 소중한 우리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정보를 쏙쏙 알려드리는 시간 미라클 머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3만 구독자를 보유한 너튜브 채널 개념 있는 희애 씨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시죠. 경제 전문 크리에이터 손희애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가마치 통닭,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IS동서, 제주항공,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현대자동차, 서울우유 협동조합, 경기주택도시공사,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합니다.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네 지키는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잠깐.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여러분, 저 했어요. 침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2: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침특가 이벤트.
1: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2: 7월 7일부터 14일까지
1: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3: 제주항공
1: 짐.
4: 8시 17분 56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5: 네, 테디 오늘 청취자 사랑이 과부하 걸린 거 아닐까요?
4: 감사합니다.
5: 사랑 가득한 라이브 잘 들었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감사해요. 당초 예상보다 정체 전선이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현재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는데요. 이제 중부지방에서도 폭염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지금은 강원 북부 쪽이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전 중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내리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영남 지역 중심으로 폭염특보 계속되고 있고요. 경북 지역은 열대야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구가 33도, 대전 31도, 서울 29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4도가량이 높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서울도 33도까지 오르면서 이제 찌는 듯한 더위가 밤낮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전재신문 최기찬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최기찬입니다.
0: 예, 아, 목소리가 안 좋아서 노래를 못 시키겠네요.
1: 아, 네. 아이고,
0: 그럼 바로 키워드 뉴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보안수사권, 두 번째 키워드는 체포방해와 건진법사, 마지막으로는 나토와 몽골입니다.
0: 예, 첫 번째 키워드 바로 가보겠습니다.
1: 네, 첫 번째 키워드 보안수사권입니다.
0: 민주당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1: 민주당이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 중인데요. 다만 이제 최근 광주에서 일어난 여고생 피살 사건, 즉 이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안수사의 필요성이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여당 일부에서도 좀 신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저희도 그동안 이 문제 여러 차례 짚어봤는데 결국 이번 장윤기 사건

0: 보안수사권 논란에 영향을 이제 주고 있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폐지가 되면 특히 이제 경찰이 사건을 뭉갰을 경우에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을 저희가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했었는데요.
0: 예.
1: 이제 특히나 이번 장윤기 사건의 경우 바로 그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이제 경찰이 은폐를 시도한 가운데 검찰이 보안수사를 통해 새로운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면서 보안수사권 존폐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0: 예. 그런데 이번 논란 때문에 검찰개혁 자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1: 사실 이 부분을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검찰개혁의 가장 큰 원칙은 사실 수사기소 분리거든요.
0: 예.
1: 이제 보안수사권 문제는 검찰개혁의 본류라기보다는 이제 좀 지류에 가깝습니다. 이게 다만 검찰의 직접 보안수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대면 조사나 의견 청취 절차 등을 둘 수가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대상과 절차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록, 녹음, 녹화, 증거 능력 제한 같은 통제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0: 예, 그런데 보안수사권이 최근 정치권에서 더 크게 부각된 이유가 있죠.
1: 이게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부 당권 주자가 선명성 부각을 하기 위해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지나치게 띄운 측면이 있는데요. 이후 장윤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미묘해졌습니다. 이제 검찰의 보안수사를 통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정황까지 추가로 드러나면서 당내에서도 보안책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0: 예, 결국 중요한 건 국민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되겠군요.
1: 이게 결국 검찰개혁의 큰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국민 피해를 막을 제도적 보안책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핵심이 돼야 되는데요.
0: 예.
1: 경찰서에 대한 견제장치와 피해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렇군요. 무엇보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체포방해와 건진법사입니다.
0: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1: 대법원이 어제죠. 12.3 비상계엄 이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뭐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과 외신 상대 허위 자료 배포 지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12.3 비상계엄이 일어난 지 583일 만에 처음으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0: 예,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1: 이게 무엇보다 공수처의 수사권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체포영장 집행도 위법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대법원은 대통령이라도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가 가능하고 직권남용과 관련된 내란 혐의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0: 예, 이번 판결이 갖는 정치적인 의미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1: 윤석열 전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다섯 번째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 대통령이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0: 괜찮아요.
1: 앞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군사반란과 비자금 사건으로 유죄 판단을 받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0: 예, 또 다른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1: 맞습니다.
0: 괜찮죠.
1: 대법원은 어제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재판을 열었는데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이 김건희 씨에게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넨 것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0: 예, 앞으로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재판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다른 재판도 남아있는데요.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김건희 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역시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 상고심이 진행 중인데요. 어제 또 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의 유죄가 확정이 된 만큼 김 씨와 권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0: 예, 그렇군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일부 사건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아직도 중요한 재판들이 뒤에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 마지막 키워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 괜찮으세요?
1: 괜찮습니다.
0: 예, 마지막 키워드 가시죠.
1: 네, 마지막 키워드 나토와 몽골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쳤고요. 소식 전해주시죠.
1: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1박 2일 일정으로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 앙카라를 방문을 했는데요. 이번 방문에서 핵심은 방산 협력 확대였고요. 이 대통령은 이제 나토 방산 포럼에서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수준을 넘어서 연구와 생산, 운용까지 함께하는 한 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제안하기도 했고요. 우리 방산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0: 예,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습니까?
1: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서 한국과 나토 간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이 협정이 체결이 되면 연간

0: 15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나토 공동 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예.
1: 다른 나라 정상들과의 양자회담도 있었죠?
0: 그렇습니다. 이제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쟁 조기 종식과 평화 구축 방안을 또 논의를 했고요. 노르웨이와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망, 루마니아와는 원전과 인프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예정됐던 네덜란드 정상회담은 나토 정상회의 일정이 좀 길어지면서 양쪽 시간이 맞지 않아 취소가 됐습니다.
1: 예,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 국빈 방문 중이잖아요. 성과가 있을까요? 예,
0: 한국과 몽골은 어제 무려 21건의 협정 혹은 양해각서 체결을 했는데요. 예. 핵심 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힙니다. 이제 몽골은 희토류 등 첨단 산업이나 제조업에 필요한 핵심 자원이 풍부한 자원 부국인데요. 여기에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더한다는 것이죠. 이제 몽골은 바다가 없고 위에는 또 러시아가 있고요. 아래는 중국에 있어서 러시아와 중국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어쨌든 이제 그 이번 협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공급망 안정과 경제 안보를 강화할 수 있고요. 몽골은 이렇게 경제 성장 기반을 넓히는 상생 협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1: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오늘 검찰개혁과 보안수사권 논란을 전해드렸는데요. 개혁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 한 줄은요. 원칙과 현실의 균형 이렇게 하겠습니다.
1: 네. 변화를 가지려면 더 디테일하게 더 고민하고 그렇습니다. 다듬어야 됩니다. 최기찬 기자님의 신청곡 금요일이니까 들어볼까요?
0: 자, 오늘 핑클의 블루레인 신청했습니다.
1: 아, 좋다. 이유가 있을까요?
0: 워낙 기대하진 않았는데 아까 아침에 모닝라이트 하는 걸 보니까 원래 댄스곡 3개 들으면 발라드 하나 들어야 돼요. 뭐 그렇기도 하고 사실 또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좀 웅크러드니까 예. 또 이 노래의 춤이 어깨춤이 있거든요.
1: 아 있지.
0: 어깨춤을 같이 추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머리를 털면서
0: 어깨를 이렇게 흔들면 좋을 것 같아요.
1: 이런 감성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최기찬 기자는? 아 이런 어깨 터는 감성을 왜 알고 있는 거예요?
0: 그때 너무 TV를 많이 봤어요. 그때 TV를 좀 덜 봤어요. 공부를 더 했을 텐데.
1: 아유 충분합니다. 충분해. 핑클의 블루레인 최기찬 기자님의 신청곡 띄워드리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0: 네 감사합니다.
1: 잠시 후에 경제 전문 크리에이터 손희애님과 미라클 머니 새 코너입니다. 시작할 거예요.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5대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2: 8시 30분 7초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네, 테디. 오늘 출근길은 그래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비도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고 정체도 길기보다는 구간구간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길이 안 좋아진 곳들이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도 천안분기점 부근 5차로에 포트홀이 생겨서 처리작업 중이니까 조심히 지나셔야겠고요. 북천안 일대 지체고 기흥에서 수원 또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부산 쪽은 한남에서 반포 남사 일대의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도 구간구간 밀리는데요. 공항 쪽 올림픽대로는 잠실철교에서 성수대교까지 이후 가양대교 일대가 밀려있고요. 구리 쪽 강변북로는 가양대교 일대가 지체고 또 용산 일대 양방향 속도 떨어집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월릉에서 신내 사이로 양방향 지체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작고 소중한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그날까지 알뜰살뜰한 기적을 일으키는 시간입니다. 미라클 머니 머니 머니 미라클 머니. 아, 머니 하이 머니 머니 요거 좋은데. 요거 민영 PD, 민경 PD 요거 좀 배워 가지고 쓰십시오. 예. 자, 우리 금요일을 책임져 줄 뉴페이스입니다. 경제 전문 크리에이터 손희애 님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0: 손희애입니다. 아, 환영합니다. 아, 희애 님 또 모르는 분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 아, 네. 저는 경제 크리에이터 손희애라고 하고요. 너튜브에서는 13만 경제 전문 채널 개념 있는 희애 씨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작고 소중한 내 돈도 불리고 싶어 주식을 시작합니다 등을 비롯해서 또 여러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하고요. 네, 굿모닝 FM 식구가 돼 가지고 너무너무너무너무 기쁩니다.
0: 환영합니다. 아, 너무 맞습니다. 환영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뭐 매달 마지막 주는 브랜드랜드 이지라님이 나와주시고 나머지 금요일은 모두 희애님과 함께 미라클 머니 이 시간을 함께 할 겁니다. 희애님이 또 방송 전문이셔요. 벌써 거의 10년 채워가고 계신데.
1: 아, 네, 맞습니다.
0: 예. 저희가 만난 적이 있다고요?
1: 아, 맞아요. 안 그래도 우리 좀 전에 좀 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S사나 K사 여러 데서도 이제 방송을 많이 했는데 한 2, 3년 전쯤에 그 모놀로그로 활동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 제가 고정 패널로 있던 허지웅 쇼라는 프로그램에
0: 나갔어.
1: 게스트로 나오셨어요. 나갔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제가 데일리 게스트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나가는데 갑자기 학창시절에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인기 가수였던 태희님께서 나오신 거죠. 예. 어, 그래서 제가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막 눈을 초롱초롱 뜨고 있으니까 그 작가님이랑 PD님이 아, 여기는 일부 코너 담당하고 있는 손희애 씨입니다. 아, 라고 네. 이렇게 인사를 시켜주신 적이 예. 있으셨거든요. 예. 그래서 당연히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제가 아, 인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0: 이걸 기억했어야 되는데 오늘 처음인 줄 알고 제가 얘기했는데
1: 아닙니다, 아닙니다.
0: 우리가 구면이었어.
1: 아, 이제 앞으로 이제 구면이 되면 되죠?
0: 어, 이제는 패밀리니까.
1: 그렇죠,
0: 그럼요. 더 친해져야죠. 아,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옆방송 우리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송경재에 출연을 하셨어요.
1: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사실 MBC 한 식구잖아요.
0: 네.
1: 그 한 식구로 있었는데 어? 우리 굿모닝 FM에도 한번 식구가 되어보지 않겠니?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셔가지고 예. 아, 너무 좋습니다.
0: 바로 덥소.
1: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예. 한 5, 6년 전쯤에는 그 K사의 동시간대 프로그램 고정 패널이었었거든요. 그때는 우리 굿모닝 FM이 예. 나름 뭐랄까요 경쟁사였거든요. 예. 아, 근데 이렇게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0: 자 K사한테 음성 편지 한번 갑니다. 지금 또 하고 있는 경쟁이 또 됐으니까
1: 아, K사 후회하실 거예요. 이제 저의 손을 놓으셨기 때문에 어,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 이제 M사에서 더 잘할 거니까
0: 그래.
1: 어디 두고 봐.
0: 두고 봐라. 희애님 날라다닌다 이제. 아, 저 방송 들어보신 적 있나요?
1: 아, 그럼요.
0: 어, 진짜?
1: 당연히 들어봤죠.
0: 어, 진짜요?
1: 네. 엄청 아침에 힘차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아침 방송이라고 해서 무작정 지르는 게 아니라 워낙 또 목소리가 감미로우시다 보니까
0: 아, 또 초면이라 칭찬 많이 해주시네. 이 칭찬 오래 가야 되는데 친해지면 이게 다 없어지더라고. 감사합니다. 아, 은행원 출신이시네요.
1: 아, 네, 맞습니다.
0: 오, 그러다가 경제 크리에이터로 이제 전향을 하신 건데 어쩌다가 아, 하게 되셨어요?
1: 그러니까 제가 은행만 다닌 게 아니고 뭐 이제 방송사에서 리포터도 조금 했었고 뭐 기업에서도 마케팅도 하고 은행도 다니고

0: 또 공기업도 다니고 막 이렇게 여러 군데 조금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마지막 공기업을 다니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나의 끼를 분출하기 위해서 어디 한번 나가보자.
1: 그래 여기 너무 답답하다. 네.
0: 그래서 이제 SNS처럼 처음에 너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네. 뭐 처음에는 정말 브이로그처럼 일상 팁을 전해드리는 채널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직 은행원이라는 너무너무 좋은 커리어가 있고 또 돈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

0: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아, 저희 프리랜서들이 있는데 약해가지고 아, 뭐 펑펑 쓰고
0: 저만 믿으세요.
1: 네, 돈 놓치고 막 이러거든요.
0: 너무 아깝다.
1: 잘 가겠습니다. 진짜 아까워하시네. 이력만 봐도 이렇게 목소리만 듣고 말씀 드려보니까 너무 믿음직스럽습니다. 경제 전문 크리에이터 손희애님과 함께 새로운 코너 미라클 머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코너인지 설명해 주시죠.
0: 네, 저희 미라클 머니는요, 우리의 지갑은 지키면서 돈이 되는 정보를 쏙쏙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사회초년생이 목돈 모으는 방법부터 주식 입문자들을 위한 알짜 정보 등등 작고 소중한 우리의 주 머니가 두둑해질 때까지 제가 완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저 손이만 믿고 따라오세요.
1: 아, 든든하다 진짜. 미라클 머니 기대합니다. 첫 번째 시간 우리가 만나볼 주제는 뭘까요?
0: 네, 요즘 물가도 오르고 또 금리도 꽤 비싸다 보니까 다들 살림살이가 팍팍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럴 때는 꽁돈이라도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 여러분의 숨은 돈을 제가 오늘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어허. 그래서 오늘의 주제 잠자는 숨은 돈 찾기.
1: 다 깨운 것 같은데 자는 돈이 아직도 있나? 와,
0: 더 있어요.
1: 잠자는 숨은 돈 찾기라는 주제로 자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우리 희애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 하면 문자로 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보내면 되죠?
0: 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 되는 문자 샵 8000번 또는 무료인 MBC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네, 본격적으로 숨은 돈 찾는 법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금융회사에 잠자고 있는 돈 일단 규모는 어느 정도나 돼요?
0: 아, 진짜 생각하신 그 이상, 무조건 그 이상입니다.
1: 진짜?
0: 네, 절대 무시한 수준이 아닌데 이 금융당국의 최신 통계를 보면요.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서 금융회사 금고에 쿨쿨 잠자고 있는 숨은 금융자산의 규모가? 무려 18조 4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1: 진짜요?
0: 아마 1조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1: 진짜로? 18조 원이 넘어요?
0: 진짜 크죠.
1: 진짜 감도 안 오는 엄청난 액수인데 어떤 돈들이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0: 네, 일단 종류별로 좀 나눠볼게요. 예. 먼저 은행에 방치돼 있는 예금과 적금이 약 7조 5천억 원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의 규모도 엄청 납니다.
1: 보험금?
0: 네, 작년 말 기준으로 남아있는 숨은 보험금 잔액만 무려 10조 원에 달하고요. 또 그 외에도 깜빡 잊은 주식이나 배당금 같은 증권 자산들도 2조 원 넘게 묶여 있어요. 특히나 예적금을 안 찾아가는 거는 사실 일상에서 진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뭐 가장 많은 경우가 주거래 은행을 뭐 예를 들어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바꾸면서 예전에 만들어뒀던 장기 예적금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1: 맞아. 네,
0: 정말 흔한 일이고요.
1: 예.
0: 또 학부모님들이 자녀 학교 다닐 때 스쿨뱅킹, 뭐 급식비나 체험학습비 이런 거 자동이체 하시던 통장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이가 졸업하고 나거나 혹은 내가 뭐 졸업하고 나면 통장을 이걸 좀 안 쓰게 되잖아요. 그럼 이때 만약에 사실 거액이 남아있으면 잊을 수가 없거든요.
1: 그렇지.
0: 근데 뭐 한 2, 3만 원, 10만 원 미만 그러니까 이런 금액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이게 한 명 한 명 전국적으로 모아보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군대 갈 때 만들었던 통장, 대출 이자 낼 때 연체될까 봐 좀 넉넉하게 넣어놨던 자동이체 통장들도 대출 다 갚고 나면은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우리가 모아서 휴면 예금이라고 부르거든요.
1: 네. 그러니까
0: 자고 있다는 거죠.
1: 휴면 예금.
0: 네, 이런 휴면 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곳으로 넘어가서 보관이 되는데요. 서민금융 라는 전용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을 통해서 작년 한 해에만 무려 665만 명이 접속을 해서 잠자는 예금을 찾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2천만 원 이하의 본인 명의의 예금은 앱에서 바로 신청하시면 그 자리에서 진짜 바로 띵동 하고 돈이 꽂히기 때문에 아주 아주 편리합니다.
1: 너무 좋다. 생각보다 네. 간단하네요. 아까 숨은 보험금 잔액이 10조 원대. 와, 진짜 큽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안 찾아간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아요.
0: 그렇죠.
1: 큰 돈인데.
0: 하지만 안 찾아가신 게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 한 해 동안 금융당국과 업계가 캠페인을 벌여서 찾아준 숨은 보험금만 80만 건이고요. 예, 금액으로는 3조 2,470억 원이 넘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1인당의 평균 환급액인데요.
1: 중요하지. 이게
0: 무려 404만 원 정도였어요.
1: 400만 원대라고요?
0: 그냥 마치 왜 우리 코트에서 만 원만 찾아도 너무 기쁘잖아요.
1: 너무 좋죠.
0: 근데 한순간에 400만 원이 내 통장에 꽂히는 거죠.
1: 뭐야, 월급이네.
0: 이 10조 원대의 숨은 보험금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중도 보험금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잔액만 7조 7천억 원이 넘었어요. 이 중도 보험금이라는 거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네. 보험 계약이 아직

0: 안 끝났어도 중간중간에 지급 조건이 맞기만 하면 이렇게 재지급이 되는 돈들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자금이라든지 자녀교육자금, 축하금 이런 것들입니다.
1: 예.
0: 근데 아무래도 보험은 계약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1: 길어요, 길어.
0: 뭐 최소 10년, 뭐 30년 이렇게도 가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사이에 뭐 이사를 간다거나 연락처가 바뀐다거나 이러면은 보험사에서 고객님 이 돈 나옵니다. 찾아가세요. 이렇게 우편을 보내도 받지를 못하는
1: 못 받지,
0: 거예요.
1: 못 받지. 예,
0: 번호로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받을 돈이 발생했다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지나가는 거고요. 보험 만기가 지났는데도 안 찾아가는 만기 보험금이나 아예 소멸 시효 3년까지 다 지나버린 휴면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도 안 붙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그냥 내 돈이 방치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처럼 고물가 시대에 이자가 안 문다는 거는 사실상 금고 안에서 내 돈이 계속 녹아내리고
1: 그래,
0: 있다라는
1: 맞아요.
0: 뜻이거든요. 네. 가치가 이렇게 깎여 내려가는 거니까 요거는 진짜 하루라도 빨리 찾아오시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1: 진짜 중요한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식이나 증권 자산 이 2조 원 이건 뭐예요? 이거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다 해서 이거는 놓칠 일이 없는데.
0: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꽤 이것도 규모가 큽니다.
1: 예.
0: 뭐 일단은 과거에 직접 종이로 된 실물 주권을 받아놓고 서랍 속에 깜빡하고 계신 어르신들도 꽤 계시고요.
1: 아.
0: 그리고 또 주식시장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사가 이 주주들에게 돈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이제 공짜로 나눠주는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요거는 배당금이 나왔는데 또 이사 가면서 증권사에 주소 변경을 안 해놔서 우편 통지서를 못 받는 그런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이 증권 자산도 1인당 평균 미수령액이 수백만 원에서 정말 많은 분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사례도 있대요.
1: 진짜?
0: 그래서 여러분 혹시 찾으셨는데 한 수백만 원 나왔으면 저희한테 문자를 좀 꼭 부탁드려요.
1: 아, 뭐 좀 받으시려고 그런 거 아니죠?
0: 제가 지금 만나 커피라도.
1: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방송 들으시는 오늘 진짜 첫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 거의 보물찾기 제대로 하실 것 같은데 이 어마어마한 18조 원 중에서 내 목을 쏙쏙 골라서 찾으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행 뭐 보험사 증권사 이게 다 전화해 볼 수도 없잖아요.
0: 아유 생각만 해도 너무 귀찮잖아요. 한 반에 강하세요. 간편한 이 통합 조회 서비스들이 너무 잘 돼 있고요. 먼저 은행 예적금이나 증권사 자산 찾으실 때는 금융결제원에서 만든 어카운트 인포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1: 예.
0: 홈페이지도 있고요.
1: 예.
0: 스마트폰에 설치하시면은 이제 본인 인증 한 번만 하시면 전 금융권에 흩어진 내 자산을 한눈에 다 보여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안 쓴 계좌가 있다. 그러면은 요거 그 자리에서 바로 해지하고 내 다른 살아있는 주거래 통장으로 잔액을 옮기는 것도 가능해요.
1: 어허.
0: 요거는 제가 이제 저는 강연도 많이 다니는데 강연 다닐 때 좀 시간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 지금 애플리케이션 까세요. 지금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은 막 그 자리에서 희애님 저 10만 원 찾았습니다. 이런 분도 너무 많거든요.
1: 아, 진짜요? 네.
0: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휴면 계좌 꽤 있을 것 같고요. 또 보험금 전용으로는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 찾아줌이라는 서비스가 가장 확실합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가입 내역은 물론이고요. 미청구 보험금까지 한 번에 조회하고 또 바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1: 오, 좋다. 네,
0: 최근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결해서 토스나 뱅크샐러드 같은 핀테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숨은 내 돈 찾기 기능 아주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1: 예.
0: 이게 사실 다들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
1: 그치.
0: 조금만 노력하면 이게 분명히 숨어 있을 거거든요.
1: 아, 돈 벌기 쉽지 않은데 내 돈 그 찾는 거 그것도 노력 좀 합시다 우리. 어카운트 인포 예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되니까 지금 하세요 지금 빨리. 자 조회하다가 숨은 돈 찾아가세요 하는 이상한 문자 같은 게 또 올 때도 있어요. 그 약간
0: 진짜
1: 피싱 있잖아요.
0: 위험하죠.
1: 위험해.
0: 이거 진짜 조심해.
1: 나 한 두 번 눌렀어.
0: 돈이 왜? 나가셨어요?
1: 아니요 아니, 돈은 안 나갔지.
0: 아 저 깜짝 놀랐잖아요.
1: 눌렀는데 뭔가 불편하고 이상해서. 멈췄어.
0: 손 끼쳤어요 방금.
1: 몰랐어요.
0: 아, 절대 위험하죠.
1: 네.
0: 최근에 18조 숨은 돈 찾기가 언론을 통해서 크게 화제가 되다 보니까요. 고객님의 숨은 예금이 남아있습니다. 이러면서 QR을 같이 해서 이렇게 굉장히 현혹적인 그런 문자를
1: 그래.
0: 보내는 거예요.
1: 엄청 친절하게 와요.
0: 근데 사람 심리가 내가 숨은 돈이 있다고?
1: 그래.
0: 심지어 이 링크만 누르면 바로 알아서 넣어주겠대. 그러면 이게 좀 클릭을 하고 싶잖아요.
1: 아, 그렇지.
0: 마치 우리 테디처럼.
1: 네. 두 번이나 했다니까.
0: 절대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문자 메시지, 피싱이거든요. 금융당국이나 정부기관 그리고 정상적인 금융회사에서는 절대로 알아서 떠먹여주지 않아요. 문자로 URL 링크를 보내면서 접속을 유도한다거나 돈을 찾아주겠다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수수료로 뭐 3만 원 정도 넣으시면

0: 저희가 알아서 찾아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이끄는 거죠. 절대 그런 경우 없으니까요. 그런 문자는 개인정보 빼가려는 스미싱 사기니까 즉시 바로 뭐 그냥 나는 클릭 안 해 이 정도도 말고 그냥 바로 스팸 처리를 딱 해버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돈 찾으실 때는 문자 있는 링크 절대 누르지 마시고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어카운트 인포 혹은 서민금융 있다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하시거나 홈페이지 직접 접속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아, 나는 스마트폰 이용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신분증 지참하고 은행 영업점 방문하셔도 되고요. 1397이 서민금융 콜센터입니다.
1: 1397. 네,
0: 여기로 전화하시면 상담원 통해서 친절하게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안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은행 직접 가시기 어려우시면 어카운트 인포 앱 혹은 있다. 이 앱을 다운받으셔서 하시면 되고요. 1397 번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건 정부에서 좀 해주시면 안 되나? 예, 이거 왜냐면 뭐 어차피 죽어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묶여있는 돈이잖아. 그렇죠. 이걸 찾아내면은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0: 아, 다들 이게 꽁돈이다 이러면서 쓸 테니까.
1: 막 쓸 거 아니야. 이건 기쁘게. 자, 굿모닝 가족들이 보내주신 문자들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소영님이 지금 어카운트 인포 앱 다운받으려고 하는데 대기가 뜨네요. 테이 방송의 힘이 이 정도입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 듣고 지금 다운받으려고.
0: 다들 네. 혹시나 만 원이라도 있지 않을까.
1: 지금 아까 400만 원 해가지고 지금 두근두근 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0: 아니 꼭 400만 원 아니어도.
1: 아니어도.
0: 정말 뭐 단돈 4천 원만 있어도 그래. 이제 방치돼 있던 돈이잖아요.
1: 그래요.
0: 아, 나도, 4천 원이면 아메리카노 사 먹을 수 있으니까.
1: 그러니까 나라사랑 카드 저도 만들었던 거 빨리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죠.
0: 있을 것 같아요.
1: 있을 것 같아요.
0: 진짜. 한 23만 원 정도 있을 것 같아.
1: 정확히 그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한 17만 원에서 23만 원 정도. 자, 일단은 여러분들 어카운트 인포 앱 다운받으셔서 숨은 돈 체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돈 찾으면 그게 기적이지. NCTVC의 미라클 듣고 올게요.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0: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0: 안전화.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8: 영월이래요.
7: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8: 영월이래요.
7: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8: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7: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9: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부침 요리명가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를 드립니다.
10: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9: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미라클 머니 오늘 첫 시간 경제 크리에이터 손희애님과 함께했는데 벌써 마칠 시간까지 왔습니다.
11: 아쉬워요.
9: 아 근데 희애님 너무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11: 감사합니다.
9: 너무 편하고 지금 저도 어플리케이션 깔았잖아요 지금.
11: 진짜요?
9: 진짜 대기 중에 뜨네요. 진짜 많이들
11: 끝나고 얼마 차지 알려주세요.
9: 자, 익숙한 듯 낯선 경제 용어 하나씩 하나씩 좀 알려드리는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들 주머니에 쏙 넣어드리는 시간, 머니 속 경제 사전. 첫 번째로 담아볼 용어 어떤 걸까요?
11: 네, 바로 런치플레이션입니다.
9: 런치플레이션, 점심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예요?
11: 네, 맞아요. 점심을 뜻하는 런치, 그리고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 합친 신조어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아무래도 외식 물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다들 점심값 지출이 커진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이 물가가 올랐다는 걸 뼈저리게 체감할 수 있는 단어인 것 같고요. 뭐 사실 만 원 이하로 이제 음식 찾기가 힘들 정도잖아요.
9: 그렇죠.
11: 네, 물가 상승이 우리 점심 풍경 그리고 소비 패턴 정말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준 용어 아닐까 싶고요. 제가 오늘 숨은 돈 찾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만 원이라도 찾으시면 한 끼 제가 해결해 드린 겁니다.
9: 그렇네, 그렇네. 한 턱 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반응을 보니까 5456번님이 방금 있다 앱 깔고 624원 찾았어요.
11: 아우, 아이스크림 하나.
9: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겠다고 진짜 딱 그러시네요. 김은정님은 저 우와 18만 4천 원 있어요. 감사해요 하시면서
11: 축하드립니다.
9: 주말 신나게 쓰시겠네.
11: MBC 문 앞에서 기다릴 테니까.
9: 그런 걸 또 바라고 그러세요. 진짜 오시면 어떡하려고. 또 소개해 주시죠.
11: 네, 문미영님이 대기자 400명 기다려서 로그인하고 휴면요금 조회했더니 아무것도 없네요. 새나가는 돈 없이 잘 관리했구나 하는 마음과 함께 좀 공허한 마음 뭐죠?
9: 그래, 이럴 땐 좀 허술해야 되는데 빡빡하게 잘 쓰시는 분들은 아예 영원일 수도 있겠다.
11: 아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잘 관리하신
9: 그렇지,
11: 거니까요.
9: 그렇지.
11: 너무 잘하신 거예요.
9: 그게 더 나아요.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미라클머니, 저희 또 일상생활에 아주 유용한 정보들 우리 희애님이 많이 알려주실 것 같아서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됩니다. 아하. 첫 시간 어떠셨나요?
11: 아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예. 마침 우리 이제 오늘 진짜 첫 방송한 게 아닌 것처럼
9: 진짜로. 의상도 약간 우리 팀복 입고 왔어 지금. 색깔도 맞춰가지고
11: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9: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작고 소중한 주머니 두둑하게 채우는 방법 함께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우리 희애님이 아주 똑부러지게 다 해결해 주실 것 같습니다. 미라클 머니.

0: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WSG 워너비의 어마어마해 흐르고 있는데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혜인님과 저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끝인사가 해버 굿테이 이렇게 외치는 거거든요.
1: 네, 같이 외치면 같이 할까요?
0: 그럼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합니다.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 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4: 야, 시원하다.
3: 백년가게 맛집
5: 횡성 새말 토종순대.
6: 와, 여름방학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명초등학교 6학년 김하율입니다.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명주예술마당과 작은공연장 단에서 제13회 명주인형극제가 펼쳐집니다. 명주인형극제에서 우리 함께 만나요.
0: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매주 금요일 첫 곡은요, 전날 문자 참여하신 분들께 초성으로 힌트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 여러분들을 괴롭히려는 의도는 절대 아닌데, 진짜 역대급 난이도라고 하소연을 해주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로